0: 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자동차, 철도 등 분야의 주요 기업들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왕따 작전 덕분에 이란 정권이 전쟁 기계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불법 테러에 자금을 댈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양대 자동차 제조사인 이란 코드로와 사이파를 비롯해 버스, 트럭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자회사들, 이란 최대 오토바이 제조사인 니루 모터 시라즈,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홍콩 등지의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이슬람 최고 성지 중 하나인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소를 공격했다고 현지 시간 1일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변압기 한 대의 가동이 중단됐지만 전체 전력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군은 현장 조사 결과 지난달 29일 또 다른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겨냥한 드론 공격 시도에도 후티 반군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유 업체들이 재고 확충을 위해 10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최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등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4.6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금요일은 왠지 약속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시내에 나가시면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 관광객들 오늘도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 관광객들은요 미리 공부하고 검색해서 오기 때문에 뭐 그룹으로 네.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오는 단체 관광 말고 어떻게 혼자 다니면서도 우리나라

0: 나라 구석구석 좋은 데를 죄 알고 다닌대요. 우리보다 더 잘한대요. 글쎄.
1: 거기 그런 명소가 있었어?
0: 그러게 우리는 오히려 그 이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1: 네.
0: 찾아오는 사람 수도 많아서 올해는 2천만 명 시대를 열 거라 하네요.
2: 이야. 고궁에도 가고요. 뭐 등산도 가고 유적지와 관광 명소도 가고 지역 축제에다가 찜질방, 취미 교실, 쇼핑, 전시회와 음악회, 맛집, 피부과, 성형외과, 시장, 주택가의 골목, 지역 여행, 로컬 체험형 관광을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갈 데가 많다고 여러 번 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그러네요.
0: 세상에. 아니 그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비롯해서 쇼핑도 많이들 하던데
2: 네.
0: 요즘엔 또 약국을 많이 간대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갔다 오면서 왜 친지들한테 선물하려고 뭐 영양제도
2: 맞아,
0: 사오고
2: 맞아.
0: 커피도 사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2: 네네.
0: 이제는 그쪽 사람들이 우리 것을 사가서 자랑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한 때도 그쪽 보좌진이 우리 화장품을 잔뜩 사서는 SNS에 자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2: 맞습니다. 이 약국에서는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들 무얼 사나 봤더니 상비약은 물론이고 영양제, 유산균 제품, 여드름 연고를 비롯해서 뭐 화장품 등등 피부 관련 약품을 많이 사더랍니다.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게 인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외래 관광객을 따라해봐도 좋다고 하네요. 지역으로 가을 여행 가고 싶다면 지역을 정한 다음 모 지역 외국인의 관광 코스
0: 오호.
2: 이렇게 검색해서
0: 오호.
2: 그들을 따라가면 색다른 느낌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구나.
2: 참 재밌네.
0: 좋은 재밌네.
2: 계절이니 국내 여행 또 국내 관광도 자주 다녀보기로 한번 마음 먹어봅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자, 오늘은 뇌풀기 퀴즈부터 풀어볼까요? 듣고만 있어도 머리가 좋아지는 뇌풀기 퀴즈. 오늘은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 관련 문제입니다. 올해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고 제20회 대회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아시안게임이 총 4번 열렸습니다. 자, 하계 3번, 동계 1번 이렇게 총 4번이 열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적이 없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2: 보기가 있습니다. 1. 인천, 2. 대전, 3. 서울, 4. 부산. 인천, 대전, 서울, 부산. 1, 2, 3, 4.
1: 네.
2: 자, 보기 중에서
1: 아시안게임 개최한 적이 없는 도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주시면요. 10분 뽑아서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2: 자, 으라차차차.
1: 네.
2: 우리 선수들 오늘도 힘내시라고 응원한 마음으로 만세. 다리도 쭉, 허리도 쭉, 목도 쭉 늘려주세요.
1: 네.
2: 거북목 걱정되는 분들은 손바닥을 턱 아래로 모아서 합장을 하시고요. 엄지손가락을 턱 끝에 대고 손을 수직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네, 턱 밑에다 대고 이렇게 올리면요. 시원해요. 아프면서 시원해요.
1: 네.
2: 천천히 머리가 최대한 뒤로 젖혀지도록 뭉쳐있던 목 뒷부분 근육이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1: 네. 자, 금요일 여성시대.
2: 네.
1: 아, 이렇게 몸도 풀었겠다. 뇌풀기 퀴즈도 내드렸겠다. 근데 인천 아시안게임, 대전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 부산 아시안게임. 하나 약간 좀 어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2: 있어요.
1: 그죠?
2: 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개최한 적이 없는 도시 보내주세요. 오늘 여성시대 첫 번째 사연, 부산 서구의 방호성님이십니다.
3: 아이고, 그래도 한 청춘 한 인생 재미나게 살았다.
1: 20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 끝에 급격히 악화된 건강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삼촌. 면회를 간 저를 향해 삼촌이 건넨 그 한마디는 인생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자신의 생을 스스로 긍정하는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작은 외삼촌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년 세월 이어진 고통스런 투석 치료를 뒤로하고 마침내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처자식도 없고 오랜 병치레 탓에 주변을 살뜰히 챙기지 못했던 삼촌의 장례식장은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사촌형과 제가 아들 노릇, 상주 노릇을 자처하며 3일간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웠습니다. 삼촌과 저는 15년 가까운 시간을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았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15년간 함께 사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겠죠. 그 인연은 삼촌을 향한 저의 어머니의 남다른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삼남매 중 막내였던 어머니는 둘째 오빠인 삼촌을 늘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셨습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할머니 혼자 삼촌과 어머니를 키우셨고 삼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살펴온 삼촌에게 어머니는 평생 부채의식을 느끼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에게 삼촌은 어린 시절 아빠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삼촌이 인공신장투석을 시작하고 얼마 뒤 어머니는 우리 집 근처에 집을 하나 더 구해 삼촌에게 그 집에서 살며 가까이 지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자식 없는 삼촌을 어머니라도 옆에서 챙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삼촌은 그 집에서 당시 홀로 지내시던 할머니와 함께 살길 원하셨고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 자취를 해야 했던 저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삼촌 그리고 조카인 저까지 조금은 특별한 조합의 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삼촌은 꽤나 다혈질에 목소리도 큰 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불같은 성격 탓에 주변 사람

0: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저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복무 일병 시절 삼촌이 면회를 왔던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집니다. 하얀 정장에 번쩍이는 백구두를 신고 무스로 올백머리를 넘긴 채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모습, 그 투박한 멋부림 속에 담긴 유쾌함이 참 삼촌다웠습니다. 삼촌 곁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삼촌에게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존경스러운 면모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삼촌의 품 안에서 잠들듯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고 할머니를 안고 아이처럼 펑펑 울던 삼촌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또한 투석이라는 끝모를 고통 속에서도 삼촌은 특유의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그 절박한 순간에도 제가 삼촌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하고 묻자 삼촌이 씩 웃으며 대답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1: 랍스터가 먹고 싶다.
0: 삼촌은 종종 자신의 젊은 시절을 제게 얘기해주곤 하셨습니다. 20대 때 돈을 벌기 위해 뜨거운 중동의 사막으로 건너갔던 그 찬란했던 청춘의 기억들을요. 저는 삼촌과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는 늘 삼촌의 아픈 모습만 보아왔기에 삼촌이 들려주는 젊은 시절 이야기는 언제나 낯설고도 신선했습니다. 늘 궁금했지만 할머니가 간직하신 가족 사진 속에서도 삼촌의 흔적은 좀처럼 찾기 어려워 그 시절의 삼촌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장례식 날 조문 오신 지인 분께 평소 삼촌이 들려주던 중동 사막에서의 반짝반짝 빛났던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해하셨습니다.
1: 너네 삼촌은 평생 택시 운전만 해서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마 너한테 허풍을 좀 떨었나 보다.
0: 다른 지인분들께 여쭤봐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워낙 유쾌하고 농담을 즐기던 분이라 저 역시 삼촌 진짠 줄 알았잖아요. 못 말려 정말 하는 마음으로 웃음 섞인 허탈함을 삼키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삼촌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생전에 삼촌이 아끼시던 책들을 정리하는데 낡은 책 한 권 사이에서 사진 꾸러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레 들여다본 사진 속 배경에는 광활한 사막의 모래 언덕과 그 앞에 자리한 너무나 이국적인 호텔 테라스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호텔 수영장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막의 정취를 즐기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한 청년이 여러 국적의 외국인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정반대로 하얀 미소를 드러내며 수영장 타일에 걸터앉아 한껏 멋을 낸 청년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활기찼습니다. 진짜였구나 삼촌. 아 정말 외국에 다녀왔었구나. 근심 걱정도 오랜 병마와의 싸움에 지친 슬픈 기색도 없이 청춘의 빛나는 한순간을 만끽하는 삼촌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고 먹먹했습니다. 저는 유품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삶의 풍파에 치여 고단한 세월을 보내셨지만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보여주신 삼촌의 그 깊은 눈빛은 사진 속 청년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이제 삼촌은 먼 곳으로 떠나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삼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1: 그래도 한 세상, 한 인생 재미나게 살았다.
0: 창가에 기대어 삼촌을 그려보며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제 삶은 훗날 누군가에게

0: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아, 참 오랜 시절 그 병마와도 추석과도 네. 싸우셨지만
1: 20년 세월이에요. 누워서 와, 참 진짜
0: 에? 그럼에도 뭐랄까요? 그 긍정적인 그 유쾌한 그 기질 예,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1: 네. 네,
0: 잊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1: 아, 초등학교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어요.

0: 펴주셨고.
1: 그러게요.
0: 네.
1: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삼촌께서는.
0: 대단하세요 정말. 네.
1: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기만 한 인생일 테지만 그럼에도 네, 그래 내 인생 내 청춘 좋았다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그게 진짜 왜 네, 어떻게 보면 잘 살아온 인생
0: 그렇죠.
1: 아닐까요?
0: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훈장 같은 거겠죠.
1: 네.
0: 남의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뭐 하여튼 병상에 계셨지만 그래 한 청춘 한 인생 재미나게 살았다. 그런 좋은 기억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1: 맞아요.
0: 인생의 훈장 아니겠어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훅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

0: 엄마, 여기 밥 너무 맛있어. 동기들도 너무 좋고 나 화장실도 잘 가니까 걱정 마.
1: 그동안 엄마 밥이 맛이 없었던 건지 크크크. 아무튼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이 되네요. 덕분에 눈물은 쏙 들어가고 아빠는 군대밥 맛있다는 애는 처음 본다며 이상한 애라고. 그 우리 아들 잘 지내는 것 같죠? 군대에 있는 아들들 다치지 말고 군생활 잘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셨어요.
0: 예, 아유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그래.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밖에서 맛있는 거 먹다 군대밥 처음 접하면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1: 아,
0: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1: 입에 맛있을 수도 있어.
0: 진짜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어쨌든 잘 지낸다는 이 전화가 얼마나 반갑고 소중합니까.
1: 네. 네. 쪽지 남겨주신 최혜선님께는 간단하게 드실 간식 떡볶이, 짜장면, 인절미, 간편식 죽 세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에 이어서 편지 아니고 쪽지 최혜선님이 주셨네요. 아들 입소 후 첫 전화 떨리면서 울지 말자고 다짐하며 받았는데 아들의 첫 마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여성시대의 가족께서는 중년이나 노년이라고 하면 연령대를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예전에는 40대를 중년으로 보는 분위기였는데 달라져서 50, 60대를 중년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노년기는 언제냐? 정서적으로 중년기를 계속 연장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네요. 법률적으로는 노인 관련 정책이 적용되는 연령을 65세에서 그 훨씬 위로 높이자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었고 같은 7, 80대라 해도 건강과 활동과 생각이 예전 분들과 많이 달라져서 그렇다네요. 중년기를 시작은 이제 45세부터 잡고 뒤는 아예 열어놓은 학자들은 두 번째 사춘기 개념을 도입하기도 해요. 사실 사춘기 이 개념을 100년 전 사람들은 몰랐다잖아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길지도 않았고 교육제도도 발달하지 않아서 아동기 다음에 바로 성인기로 들어가서 일했던 거죠. 120년 전에 미국 교육학자가 비로소 사춘기를 만들어

결혼했으니 사춘기를 거쳤다는 것은 고생 덜한 행운의 세대라는 뜻도 됩니다. 두 번째 사춘기의 주 증상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물음표도 세트로 따라오게 되죠. 사춘기 때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끔 되니 그게 두 번째 사춘기.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두 번째 사춘기를 잘 보내는 답이 당당이님들의 편지와 문자 속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색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잠깐이라도 감사하고 운동하고 봉사하고 그동안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 못한 일에 NO! 하고 안 돼! 하고 거절도 하면서 그동안은 사회와 가족 속에서 역할에 충실했다면 나다운 어떤 걸 찾아가는 당당이님들 모습이 학자들이 제시한 두 번째 사춘기 잘 보내는 법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과정을 분갈이에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네, 화분 분갈이요. 같은 씨앗인 내가 속한 화분에서 나를 고스란히 뽑아내서 다른 토양으로 옮기는 기회를 중장년기에 꼭 가지라고 하네요. 내 자신의 가치를 새로 깨닫고 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질 좋은 흙이 든 따뜻한 화분 속에 나를 잘 옮겨 심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죠. 중장년이시라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사춘기를 건너가고 있고 나 자신에게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 시기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1: 아하.
0: 그러니까 저 청소년기의 사춘기.
1: 네.
0: 질풍노도의 시기.
1: 네.
0: 를 모두나 겪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중장년층에게도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1: 네, 네. 노춘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0: 아니면 오춘기, 오춘기.
1: 사춘기 지나 오춘기.
0: 예.
1: 노년의 사춘기라서 또 노춘기 이런 사람도 있고. 네.
0: 근데 이게 청소년이건 그 후에 오는 뭐 사춘기, 오춘기건 늘 물어보는 건 진짜 나는 누구인가.
1: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0: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왜 이렇게 살아왔지. 뭐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기인가 봐요.
1: 그렇죠.
0: 네.
1: 오늘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어쨌든 살아있다면 노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져야 할 인간의 그 성장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갈이 얘기도 나오게 된 거죠.
0: 근데 이 노인, 그러니까 네. 노년층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는
1: 밀려요.
0: 또 말씀이잖아요.
1: 네네.
0: 네네.
1: 근데 노년 그래서 이제 어디다 가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0: 네.
1: 몇 살이냐고. 그래서 75세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노년은 80세부터라고.
0: 와, 노년은 80세부터.
1: 네, 그게 공항에서 들었어요. 좀 빨리 지나가는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0: 예.
1: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몸이 불편하거나 아기 엄마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0: 아, 네.
1: 그랬더니 안 된대요.
0: 80세.
1: 80세가 넘어야 글로 갈 수 있대.
0: 아직 너무 젊으시다니까. 그러니까요.
1: 그러네요. 네. 글쎄.
0: 아유. 네. 아유,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지천명입니다.
1: 네.
0: 다음 사연으로
1: 그러시죠.
0: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1: 자, 예.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경기도 시흥시의 심향미님. 얼마 전까지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 포메라니안 여자아이. 이름은 뽀삐. 뽀삐였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실용음악 작곡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좋아했지만 창작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고 졸업 후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원래도 예민한 성격이었던 아이는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딸에게 어릴 때부터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하얀 포메라니안을 키우는 것, 내 집을 갖는 것, 그리고 내 차를 갖는 것. 저는 딸의 그 꿈을 알고 있었기에 조금 더 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기견 입양을 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후 한 3, 4개월쯤 돼 보이는 갈색 포메라니안 한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하얀 강아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뽀삐였어요. 우리가 입양을 안 했다면 캐나다로 입양을 보냈을 거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뽀삐를 구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뽀삐가 우리 딸을 구해준 것 같아요. 뽀삐가 우리 집에 온 후 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우리 뽀삐 사료값이라도 벌어야지 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뽀삐와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자격증 공부

0: 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취직까지 했어요.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고 그렇게 바라던 차도 샀습니다. 차로 애견 카페도 다니고 가족 여행은 물론 애견 동반 숙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며 참 많이 기뻤어요. 아유, 우리 딸이 이제 다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뽀삐는 우리 딸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준 아이였습니다. 다시 웃게 해주었고 다시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복덩이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딸에게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뽀삐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딸은 시험에 합격하면 뽀삐 유치원도 보내주고 좋은 것도 많이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소 뽀삐는 활발한 아이였어요. 잘 뛰어다녔고 산책도 뭐 30-40분씩 씩씩하게 했습니다. 일상에서 특별히 불편해 보이는 모습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뽀삐에게 슬개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수술해주면 좋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슬개골 수술 잘한다는 원장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병원을 찾아갔었죠. 뽀삐를 입원시키고 수술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수술 잘 받고 회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새벽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뽀삐에게 발작이 있었고 심정지가 왔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품에 안은 뽀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데려올 줄 알았던 아이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뽀삐를 조용히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와 장례를 치러주었죠. 그 자리에서 따지고 화낸다 해서 뽀삐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면서 뽀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뽀삐에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술 전까지 잘 뛰어다니던 아이였어요. 아장아장 자기 발로 병원을 찾아갔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퇴원을 앞둔 새벽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가족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 뽀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아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는지, 마지막 순간 우리 뽀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뽀삐가 떠난 후 우리 딸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하던 공무원 시험 공부도 멈췄습니다. 밤이 되면 뽀삐가 보고 싶다 울고 새벽에도 울면서 말합니다.
1: 엄마, 뽀삐 보고 싶어. 뽀삐가 너무 보고 싶어.
0: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엄마인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뽀삐 때문에 다시 웃기 시작했던 아이가 뽀삐가 떠난 후 다시 깊은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뽀삐를 위해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진을 놓고 뽀삐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았어요.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뽀삐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할 아이였는데 왜 우리가 뽀삐를 이렇게 보내줘야 했는지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딸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던 뽀삐가 없는 지금

0: 너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해주고 공부하게 해주고 꿈꾸게 해주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해준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뽑히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뽀삐야, 작은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갈 아이인지 몰랐어. 우리 막내딸 다시 웃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딸이 다시 꿈꾸게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도 내가 너무 보고 싶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울어. 뽀삐야, 한 번만이라도 꿈에 찾아와줘. 그리고 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줘.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뽀삐 엄마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우리 뽀삐, 너는 우리 가족에게 잠시 머물다간 강아지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가족이었어.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할머니와 엄마라서 미안해. 하지만 뽀삐야, 혹시라도 우리가 원망스럽지 않다면 나중에 다시 우리를 만나러 와주지 않을래? 언제라도 기다릴게.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뽀삐야, 사랑해. 우리는 널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뽀삐가 너무 그리운 할머니가. 그러면서 추신으로 이 사연이 소개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짧은 메시지라도 읽혔으면 좋겠어요. 병원을 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어쩌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억울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 평소에 위로와 위안과 웃음을 주던 여성시대였으니까요. 병원 측에 진료자료 영상 기록을 요청해 봤지만 진료 기록은 아픈 아이가 아니고 수술만 했던 아이라 관찰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원은 보존 기간이 짧아 이미 덮어쓰기가 되어 자료가 없다네요. 결국 저희는 수술 당일 혈액 검사 자료만 받았습니다. 절대로 병원에 따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 뽀삐가 억울한 죽음이 기정화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요. 이 사연이 소개되면 저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뽀삐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그렇군요. 아, 우리 뽀삐. 예.
0: 아유, 또 뜨개로 그렇게 뽀삐 잘 가라고 다 해주셨네.
1: 이름까지.
0: 다시 와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개를 받아들이고 기르기 시작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 우울감이. 펫 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개가 떠나고 죽으면 사람이 그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뽀삐를 배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책도 들지만 네. 그래도 유기견 입양해서 정을 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유기견 센터에 일단 자원봉사라도 가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서 유난히 따르는 아이를 만나게 될 수도 있죠?
1: 그렇겠죠. 그렇겠죠.
0: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아니, 제 아내도 워낙에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네. 네,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이제 친정엄마, 그러니까 장모님도 네. 야, 너, 야야, 너 나중에 저 홍시가 더 나이 들고 그러면은 어떡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얘.
0: 네, 그렇게 얘기하시지.
1: 워낙에 맞아요. 정붙이고 잘 키우고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근데 아예 이제 그런 걸 미리 생각도 안 하지. 제
0: 안
1: 아내는.
0: 하지, 안 하지.
1: 네, 그 정도로 참 존재감이 큽니다. 우리 심향민님의 따님도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예, 우리 뽀삐 생각하면서 또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슬퍼만 하면 우리 뽀삐도 슬프잖아.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코엔 팀의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6: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BX 앰버서더 곤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커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4: TB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커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9: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8: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9: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8: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염 국산 저당 혼합곡,
8: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9: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9: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8: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9: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8: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9: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8: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방호성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심향민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9: 자, 그리고 금요일에 넷플규 퀴즈 정답은요. 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도시 2번 대전이었습니다.
8: 대전이었군요.
9: 네, 그러니까 인천, 서울, 부산에서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했었고 대전은

0: 엑스포죠?
1: 네. 네. 네. 자,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0: 네. 자, 이어지는 3, 4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입니다. 10시 5분에 뉴스 듣고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수류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33.08포인트, 0.47% 내린 6,938.27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조금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34%까지 오르며 증시에 부담을 줬지만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보다 0.12% 내린 893.22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한때 903포인트까지 찍은 뒤 다시 내려왔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62.6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43으로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0.3% 내리며 전체 소비자 물가를 0.03%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재배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억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은 오늘 물가관계부처 회의 및 민생

0: 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에서 9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석유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9월 물가 상승률은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주요 국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 모의 의심 사건과 관련해 영국과 이란 이중 국적을 가진 남성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현지 시간 1일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25살 남성을 테러 준비 혐의로 체포하고 런던 내 건물 두 곳을 수색했습니다. 영국 앤디 버넘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란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강한 징후가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 찬 공기로 떨어졌던 기온이 낮에는 다시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6.2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얼마 전 초등학생 3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물병원을 찾았는데요. 아이들의 손에는 숨을 헐떡이는 쥐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발견한 어린 생쥐였죠. 전날 쏟아진 폭우에 사투를 벌였는지 온몸이 젖은 채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병원을 찾았고요. 사연을 들은 수의사가 진료비를 받지 않고 동물을 치료해줬답니다. 곤경에 처한 생명체를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아이들. 미래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6: 저희도 여성시대 사연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8: 그럼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이 되셨네요. 오늘 사서함 일중에 모십니다.
9: 우리 박 자매들 잘 듣고 있제? 현임이, 은숙이, 손미, 양숙이, 백칠동 언니, 김포 농장에서 블루베리 아로니아 딸 때 라디오에서 여성시대 방송이 나오면 우리도 사연의 주인공이 언젠가는 되겠지 다짐도 하고, 강화 고구마 밭에서 모종 심어 고구마 캘 때까지 햇빛과 땀으로 범벅이 된 일당을 받으면 모두가 이 돈을 천장에 매달아놓고 절대 쓰지 않겠다 다짐을 했으나 일이 끝나면 보리밥에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 한바탕 웃기도 하고 또 내일의 햇빛과 땀을 위해 새벽 5시에 땡 가야지 했지. 얼마 전 내가 부산으로 이사와서 잠깐 쉬었으니 다시 밭 자매들을 만나러

0: 야, 우리 밭자매 여러분,
1: 네.
0: 잘 들으셨나요? 꽃밭에서였습니다. 정훈이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셨고요.
1: 네.
0: 주연이님이 음성 편지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네.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꽃밭에서 잘 들었습니다. 진짜 밭에서 일하면서 또 정이 들고 함께 뭐 새참 먹고 막걸리 마시면 보통 때 친한 사이보다 더 돈독할 것 같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함께 또 일당도 받으셔가지고
1: 근데?
0: 야, 우리 이 돈 어떻게 쓰나.

0: 천장에 뭐 매달아 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1: 네. 자, 다짜매라는 말이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냥 뭐 일 같이 함께 일한다가 아니라 밭에서 별별 얘기를 다 나누는 그야말로 소중한 친구들인 거잖아요.
0: 네.
1: 네. 주연이님 이번 11월에 밭자매들 만나서 또 김포에 가실 예정이라니까 소중한 우정을 음성 편지로 남겨주신 주연이님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밭자매들 만나서 도란도란 맛나게 드세요.
0: 아유 좋겠다. 자 이런 것도 사연으로 보내도 괜찮을까? 아, 너무 사소한 거 아니야? 아, 별거 아닌 얘기인데. 아헤이 그런 고민은 그만하세요. 그런 사소하고 별거 아닌 얘기가 또 사람 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갑자기 떠오른 생각 모두 좋습니다. 열린 사소함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시고요. 다음 사소함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님,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함께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로 돌아옵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코인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1: 코인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3: 코인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4: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청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육아는 시소타기 같달까요? 아이들과 함께하면 너무 좋은데 또 너무 힘들고 예쁘고 소중한 만큼 또 너무 밉기도 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되니까요.
1: 오늘도 그 행복한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고 계신 모든 육아인 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애송이 학부모에서 안정형 학부모로 매일 성장 중인 아이 둘의 엄마 개그우먼 김경화 씨와 함께합니다.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거의 한 달 만에 봬요.
0: 예. 그죠?
2: 네. 왜 이렇게 바쁘셨던 거예요, 여성시대?
1: 아니, 저희 그 폰프리 네. 예, 스쿨 특집을 또 하느라고. 거기다가 추석 특집 라이브까지 또 듣느라고 금요일이 조금 바빴어요.
2: 금요일만 그렇죠. 이렇게 바쁘셨던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2: 토라졌습니다. 예. 그쵸, 박사님?
3: 저는 뭐 또 안 오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2: 너무 좋죠.
1: 그치, 우리 박사님은 그러실 수 있죠.
2: 워낙 바쁘시니까.
3: 아, 9월 날씨가 네. 좋아가지고.
0: 아, 좋죠.
3: 좀 산책을 약간 네. 시간 나는 김에 산책을 하는데 참 날씨가 좋구나.
0: 네.
3: 아, 이 날씨를 우리 부모님들도 즐기고 있을까.

0: 하면서 네.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
1: 아, 뭐예요 박사님?
2: 방송용 멘트. 10월 되면서 참 솔직해지시기로 다짐하셨나 봅니다. 네. 네.
1: 아 우리 경아 씨도 그 사이에 더 성장해서
2: 또 우리 해야죠.
1: 네. 네. 또 우리 성장형 부모로서
0: 뭐 성장 안 할 수 없죠. 뭐 중간고사가 있었으니까.
1: 맞아.
2: 그니까요.
1: 맞아.
2: 해봅니다. 예.
1: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니 추석 연휴 끝나고 왜 바로 중간고사야? 막 이러면서
2: 그 마음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1: 네네. 예.
3: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뭐 너무 좋은데 또 너무 힘들고 아, 뭐 이런 양가 감정 좋으면서도 싫고 싫으면서도 행복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 동시에 두 개의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육아할 때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동시에 아, 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생각. 경아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지났나요?
2: 아 정확히 기억나는 그 감정이 있어요.
3: 네.
2: 그 신생아 육아를 하는데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애가 또 덩치가 컸던 아기라서 제가 그때 빌었던 감정이 빨리 사춘기가 돼서 지방에서 안 낳았으면 좋겠다.
3: 어머나.
2: 그거를 제가 빌었던 그날이 기억이 나요.
1: 기가 막히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2: 근데 지금 저희 애가 어느새 16년이 지나서 중3이 된 거예요. 지방에서 안 나오는 그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3: 아, 지나갔네요. 그것도.
2: 지나갔어요. 네, 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왜 16년이 지났지?
3: 그러게.
2: 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이게 정신의학적으로도 접근했을 때 이런 여자 양가의 감정 왜 생기는 걸까요?
0: 아, 그 아이 키우는 데에는 조금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했다는 건 뿌듯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엔 한편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있어요.
2: 아,
0: 그 시간으로 갈 수 없다는 아쉬움.
1: 맞아.
2: 또 아쉽고.
0: 서운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는 부모는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애가 크면 큰아이의 부모가 돼야 돼요.
2: 그렇죠. 큰아이의 부모.
0: 나는 이제 이 부모 역할은 또 어떻게 하지? 이게 또 주어져가지고 이게 또 하나 숙제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1: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에게도 그렇지만 남편한테도 그런 감정 생기잖아요. 이 양가의 감정이. 예, 참 안쓰럽고 측은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또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예.
2: 그러니까 입을 안 열면 제가 마음을 좀 선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아우 측은하다. 고생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아우 오늘 발이 너무 쑤시고 막 어깨가 결리고 막 이러면
1: 생색내.
3: 어쩌라고. 어쩌라고.
2: 아니 내가 안 말을 해주고 싶다가도 그런 말을 하면
1: 어머나.
2: 나는 더 힘들어. 그렇더라고요.
0: 진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은 있으면 짜증나고 없으면 걱정되는.
2: 그렇죠. 신경 쓰여. 걱정하지 않으면 좀 신경 쓰여.
1: 신경 쓰이고. 어쩌라고 그럼 우리 남편이. 뭐 어쩌라고. 눈앞에 보일까 말까.
2: 그 공연하는데 그 60 넘으신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남편한테 바라는 점 있으시냐고. 숨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3: 네네네.
0: 그 양가 감정 중에 이 대표적인 게 남편. 네. 뭐 있으면은 짜증나고 없으면 성질나고 뭐 이런 게 남편이라면 제가 진짜 어떤 분이 쓴 시를 봤는데 그분이 첫사랑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시예요.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같이 살면
2: 잘...
0: 머리가 아픈.
1: 첫사랑에 대해.
0: 예, 첫사랑.
1: 오, 기가 막히네. 그러네요. 첫사랑과 또 이어져서 같이 살면 머리가 아파.
2: 되게 좋은 감정은 없는 거네요.
0: 그렇죠. 다 아프다고. 다 인생이 아프. 결국 아프다.
2: 아프다. 아유. 아프니까 사람이다.
1: 그러네요. 자, 두루두루 아이와 함께 남편까지도 더 이해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오늘도 귀여움 충전하겠습니다. 동심 퀴즈입니다.
3: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할까요?
4: 이걸 음식에 넣으면 빨개져요. 길쭉한 채소예요.
5: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요.
6: 남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7: 이건 너무 매워요.
3: 와,
2: 잠깐만. 아, 이것도 두 가지 뜻이네요.
3: 양가. 양가의 뜻이네요. 두 가지로. 네.
1: 그러네.
3: 그러네요. 힌트 좀 주실까요?
2: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좀 신기한 게 왜 이렇게 좀 푸릇푸릇하면 덜 맵고 색이 바짝 들면 맵다고 해서
1: 네.
2: 근데 이걸로 이제 속여요 남편이. 하나도 안 매워 먹어보면
1: 네.
2: 엄청 맵고
3: 네 맞아 맞아
2: 그거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은.
3: 예.
0: 그렇죠. 뭐 제일 보통 그 매운 게
3: 센 게
0: 센 거

0: 청양고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 우리 반찬 어쨌든 아, 청양
2: 예. 네, 청양에서 나는 거
0: 청양에서 나는 거 네 어 그거를 하면은 사실은 푸르잖아요 아주
1: 네. 그렇죠
0: 푸르고
1: 그렇죠
0: 근데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면 맵지 않을까요
3: 오히려
0: 단단하 아.
2: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끔 예. 좀 신기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1: 네네 네.
3: 못 먹어 저는 못 먹어요
1: 못 먹어요 저도 맵지리라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을 문자 또

0: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럼 정답 주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볼까요?
0: 네.
2: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주변에서 누가 봐도 얌전하다는 말을 할 정도의 아이예요. 물론 집에서나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난도 치지만 전반적으로는 얌전한 편입니다. 규칙도 잘 지켜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들께 늘 칭찬받는 아이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아이 아빠에게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규칙을 너무 심하게, 가끔은 강박으로 느껴질 만큼 지키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전에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니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등교하라는 공지가 왔어요. 1학기 때는 저희 부부 둘 다 출근하느라 아이가 아침 돌봄 시간에 맞춰 8시 20분쯤 등교했었는데 2학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서 아침 돌봄 없이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8시 50분까지 가면 돼 라고 말을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2학기 첫 등교 날 아이가 마음이 불편하다며 계속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1학기 때처럼 8시 20분까지 가야 마음이 편한데 8시 50분에 가려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일찍 가고 싶다고요.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이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저희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가지 사례일 뿐이고요. 아이는 한 번 규칙이 정해지면 그걸 무조건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너무 강박적으로 규칙을 지키려 해요. 지인 중에는 하루쯤 학교를 아예 안 보내는 방법으로 아이가 가진 규칙을 완전히 꽤 부숴보면 어떻겠냐고도 하는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 같은 성향은 평소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부모가 계속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서천석 선생님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0: 보통은 규칙을 좀 안 지켜서 걱정들 하시는데 이 댁은 아드님이 규칙 왕이네요. 너무 그러네. 잘 지키네요.
2: 또 중간이 없네요.
0: 네.
3: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규칙이 바뀌거나 어떤 여러 선택이 자꾸 허용될 때 그럴 때 좀 불편함 이런 걸 불편. 느끼는 네, 네, 이런 네,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 맞춰서 50분까지 간다고 했는데 좀 늦으면 어떡하지?
2: 그렇지, 그럴 수 있지.
3: 응? 내가 그때는 안 가봤는데 그 늦으면은 과거에는 전혀 늦은 적이 없는데 요 상황에서는 뭔가 잘못될지도 모른다. 특히 자기는 학교는 8시 20분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바뀐다는 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걸 바꾼다는 게 요거부터 쉽지 않아요.
0: 네.
2: 쉽지 않죠.
3: 그리고 그걸 늦게 가는 게 공식적 지각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꼭 지각 같아요.
2: 늦는 것 같은 마음.
3: 예.
1: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약간 강박인가? 그렇죠.
3: 뭐 약간의 강박이죠. 이 아이 네, 성향인데 네. 그 강박이 예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1: 네.
3: 뭐 그게 무슨 문제냐.
1: 아, 그냥 그렇게 따르라고
2: 일찍
1: 따르게 두도록.
3: 일찍 가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늦게 가는 게 나쁘지.
0: 그렇죠.
3: 아이가 하죠. 일찍 가면 사실 일찍 가는 거를 정말 저는 강조하는데 학교는 일찍 가면 좋다.
1: 예.
3: 일찍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오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 아, 다른 친구들이 오는 걸 보는 게요?
3: 예.
2: 그거 왜 중요해요?
3: 다른 아이들을 하나씩 내가 맞이하면 훨씬 더 그 아이한테 할 말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돼요.
1: 네,
3: 우리가
1: 네.
3: 급하게 가서 어느 자리에 딱 앉는다고 해보세요.
1: 예, 예.
3: 그러면 딴 사람들을 못 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못 보죠. 볼 시간이 없으니까.
1: 그냥 부랴부랴 이제 막 수업들 준비하고
3: 수업 준비하고
2: 바로
3: 시작하는데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애들 보는 걸 하나하나 보면 그 아이가 뭐가 변했는지
1: 어머나
3: 그 아이는 어떤 느낌으로 왔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도 쉽고
1: 네.
3: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게.
2: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애도 그렇거든요. 정문 통과하는 시간이 매일 똑같아요. 그래서 와 얘는 뭐 칸트인가? 정말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정문을 통과하는데
1: 네.
2: 혹시나 뭐 엘리베이터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타서 1분이라도 늦어지고 그러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늦을까 봐. 근데 안 늦잖아요.
3: 예.
1: 네.
2: 안 늦어. 안 늦어 해도 아, 막 늦는다고.

0: 애들한테 계속 옆에서 안 내죠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1: 큰 도움은 안 되죠. 큰 도움은 안 돼. 자기 마음이 불편한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아 괜찮아 그래도 내 마음 불편한 게 쉽게 안 없어지잖아요.
2: 아 근데 나 저, 벌써부터 불안해진다. 어떻게
0: 왜 그러는 거야?
1: 광고?
0: 그러니까. 빨리 들어야 돼 그거.
2: 광고 그래. 강박이 있어. 나
0: 들어야 돼.
2: 좀 들어 도와주실래요?
0: 네 듣자 듣자.
2: 아 광고 듣겠습니다. 예.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랜만에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앞에서 얘기를 하던 중이었던 그 사연 지각하는 걸 불안해하는 아이. 근데 옆에서 괜찮다 하는 게 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거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아이에게.
2: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몇 가지 작업을 하는데 우선 규칙에 대해서 나누는 작업을 해요.
0: 규칙을 나누라.
3: 규칙을 나눈다.
2: 예, 규칙이다 똑같지가 않다. 예. 아. 절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다른 사람을 뭐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예. 이거는 절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야.
1: 네네.
2: 절대 규칙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범위 규칙이라고 정해줘요. 범위 규칙. 범위 규칙은
3: 범위 안에서.
2: 일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은 안 할 수도 있고 1시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건 범위 규칙이에요. 등교는 8시 반에서 8시 50분 사이에 할 수 있다. 이거는 범위 규칙이죠. 이제. 범위 규칙이어서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규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황 규칙이라고 그러는데 상황 이거는 규칙. 일반적으로는 나는 주말에 이렇게 보낸다지만 이번 주에는 외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3: 그렇죠.
0: 외식을 할 수도 있죠.
2: 내가 늘 하는 방식이지만 달라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보통 숙제는 나는 영어 먼저 하고 수학을 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꼭 지키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3: 루틴이 깨졌다며.
2: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규칙이다. 이건 상황 규칙이다. 그다음에 내가 취향 규칙이다. 취향.
3: 취향 규칙도 있어요?
2: 취향 규칙. 취향 규칙은 나는 요 자리를 좋아한다. 나는 보통 앞에 앉는 걸 좋아한다.
3: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예.

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네. 나는 그렇죠. 가급적 이제 사람들과 앉을 때 왼쪽 편을 선호한다. 근데 이제 고기 못 앉으면 안 앉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네. 근데 그거는 그건 너의 취향에 불과하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지키지만 안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네 취향이 나쁜 건 아니야.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데 이걸 너무 고집해가지고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면 손해인 것 같아. 네.
1: 그럼 절대 규칙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변동성이 있다고 말해줘.
0: 근데 범위 규칙은 그 범위는 지켜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아 규칙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유연성이 있구나. 아, 규칙이 똑같은 네네. 게 아니구나. 애들은 이런 설명도 좀 필요해요.
2: 그러니까 예. 규칙 자체를 막 지켜야 되는 강박을 예. 무시하지 말자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키는 건 좋은데 규칙을 여러 개로 좀 순위를 나눠가지고 예. 이렇게 지켜보자.
1: 그래서 모든 게 절대는 편하시게. 아니다.
0: 그 범위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거기에 자꾸 매달리면 아 그러면 넌 8시 반까지 가야 되고 8시 50분까지 가면 되는데 한번 그러면 8시 35분까지 가기를 한번 해보자.
3: 예.
2: 살짝 늘려보는 거야.
0: 살짝 늦춰보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기는지. 8시 35분. 네. 약간 마음은 불편해. 인정은 해줘요. 마음은 불편한데 어쨌든 늦지는 않는 시간인데 35분까지 가는 거 이번 주 도전해보자.
3: 네.
0: 해보면 35분까지 가도 괜찮네. 또 편하게 되는데. 뭐 이제 그럼 이번 주에는 몇 분 도전해볼래? 그러면 뭐 아하. 38분 뭐 이렇게
3: 아, 네.
0: 뭐 이러면 오 그것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연성을 만드는 훈련을 아주 점진적으로 하면은 네. 먹히는데 자칫하면 이러다가 이제 또 50분까지 꼭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1: 규칙을 지켰던 시절이 그리운
2: 그러니까 예.
3: 그럼 지금보다 좀 강박이 심해진다면 지인이 해준 그 조언은 어때요? 하루쯤 학교를 보내지 마라.
0: 그거는 엄마가 완전 규칙을 위반하는 거죠. 절대 규칙 위반. 이게 범위 규칙.
2: 이건 약간 그렇죠. 범위는 절대 규칙 위반. 극단적인 처방이잖아요.
0: 네, 극단적인. 엄마가 규칙을 함부로 안 해. 우리 엄마도 좀 믿기가 어렵네.
2: 아하. 오히려
1: 아이한테 더 없지.
0: 예. 우리가 뭐 아이가 지니까. 너무 유연성 없다고 약간 잘못된 행위를 시킬 순 없잖아요.
2: 그렇죠. 네, 네.
1: 이건 절대 그렇죠. 규칙이니까.
0: 예. 엄마가 너무 규칙을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더 불안해서 더 규칙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요새 뭐 쇼폰 보면 네. 학교 가는 것처럼 데리고 나왔다가 바로 인천공항 가는 그런 영상 보면 막 너무 신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네. 너무 놀래서 싫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왜 말도 없이
3: 그렇지.
1: 네, 나를 오늘 여행 간다 하냐. 그래서 이거 아이들마다 다르더라고요.
0: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부모님이 자기 취향하고 애가 너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늘 불안한 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3: 네.
1: 그치.
0: 그렇죠. 부모님들 중에 맞아. 새로운 곳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2: 네.
0: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장소 가고. 근데 아이는 그런 게 되게 불편해서
3: 네.
0: 오히려 집돌이 집순이가 네. 되는 경우도
2: 근데
0: 있어요.
2: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보면 알거든요. 진짜 네. 새로운 곳에 그치. 잘 적응 못하는 것 같고 늘 가던 데만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막 새로운 건 놀이동산 무슨 뭐 어디
1: 일상의
2: 막
1: 자극
2: 일부러 막 경험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
0: 항상
2: 좋은.
0: 그거는 약간 점진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네. 조금씩 조금씩 아, 덧붙여서
3: 네.
0: 요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네. 천천히
0: 예. 네.
2: 하긴 그런 것도 부모의 강박일 수 있겠다.
1: 아니, 경험시켜줘야 해.
0: 아니 우리가 이제 네. 오늘 힌트에도 나왔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한 번에 경험시켜주자 해가지고 제일 매운 거.
2: 아. 네.
0: 제일 매운 거
1: 먹지. 트라우마 생기지.
3: 그러네, 그렇지, 그렇지.
0: 살살살 접근하면
1: 오이 이것부터 이제 먹여야지. 예.
2: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요.
1: 규칙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2: 그러니까요. 예.
1: 배웠습니다.
2: 자, 아이 문제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로 사연 주셔도 되고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게시판으로 오셔서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모든 사연 익명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자,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죠.
1: 네, 이번에는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댁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끔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다가도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급 궁금해진 일이 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한부모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당연하게 한 방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큰아이

0: 아빠가 중학교 2학년 때 독감에 걸렸을 때 엄마 옮으면 안 되니까 네 방에서 자라 하고 나서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아이가 엄마랑 자야 잠이 잘 온다며 계속 제 방에 와서 자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랑 자도 괜찮은 거겠죠? 아들은 뭐 가끔 아기같이 구는 건 있어요. 중학생 땐 오히려 덜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엄마 껌딱지가 된 기분이랄까요?
1: 나 아직 애니까 엄마가 밥 해줘야 해. 오늘 밥 먹기 싫으니까 엄마가 먹여줘.
0: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요즘 들어 오히려 이럴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엔 제가 오디세이 영화를 봤는데 고2 아들이 그거 재밌겠다며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이미 봤어 했더니 왜 자기는 안 데리고 갔냐며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 데려다 주겠다 했는데도 싫다. 동생도 안 봤다던데 둘이 같이 보라고 해도 싫다. 무조건 엄마랑 봐야 한다고 해서 결국 제가 두번 봤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온 18세인데 이렇게 엄마 엄마 하는 거 괜찮은 거겠죠? 학교에서 공부는 상위권인데 특별히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며 딱히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 예민하긴 합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엄마 방에서 자고 싶다고 하니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 아들이 마음이 심란한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글 남깁니다.
2: 한부모 가정입니다. 고2 아들이 갑자기 엄마 껌딱지가 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0: 그렇죠.
2: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경아 씨라면?
0: 이게 오늘 뭐 양가 감정 특집인 것처럼 아이가 이제 자기 전에 침대 와서 이렇게 부비작하면 오늘 엄마랑 잘래 그러면 꼭 잠은 자기 방에서 가면 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1: 네, 꼬맹이
0: 옛날에 막
1: 시절에.
0: 같이 막 부비적부비적 했잖아요. 근데 또 막상 맨날 와서 잔다 그러면 얘 마마보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될것
2: 근데 고등학생이잖아요, 벌써.
0: 그러니까요.
1: 2학년이 엄마가 먹여줘.
2: 그러니까 어리광을?
1: 가끔 어디 엄마랑 같이 자려고
0: 엄마한테
1: 그러고.
0: 비비고 싶은 마음이 있나?
2: 웬 퇴행? 뭐 싶은 생각도 들고.
1: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거야. 이게 뭔가 학교에서
2: 진짜
0: 그러니까
1: 힘든 일을 겪어서
2: 이 과정이 정상적인가 하는
1: 엄마한테 마음 편히 안 하고.
0: 주민등록증 나왔어요.
1: 박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3: 보통은 이제 사춘기 때 살짝 멀어졌다가 오히려 고등학생 되면 좀 가까워지는 면은 있어요.
0: 아, 그렇다 하더라고요.
3: 가까워지고 20대 성인기에도 오히려 좀더 가까워지고 좀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물론 이 친구가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얘기는 못하겠고 그냥 엄마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엄마하고 이 친구의 관계는 좋은 거고 어머님이 한부모로 아이 키우면서 정말 아이하고 좋은 관계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되게 박수 쳐드리고 싶은 여러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것만으로 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진 않고 어머님이 만약 걱정되는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이제는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야, 엄마 이런 거 걱정되는데 혹시 너 마음이 불편해서 엄마 옆에 있으려는 건 아니야? 야, 우리 좀 불편한 얘기도 서로 해야 돼. 응? 예를 들어 뭐 너한테 좀 속상한 일 있거나 마음이 기분이 좀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거나 그래서 엄마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응? 엄마 옆에 있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해결을 해야지. 우리 같이 대화로 해결해야지. 엄마가 뭐 잠만 같이 자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그냥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솔직하게.
3: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뭐 먹여달라고 그러면 야, 우리 아들 이러니까 꼭 우리 아들 10년 전 생각나가지고 좋기도 하면서 좀 너무 이거 퇴행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엄마 돼. 걱정도 좀 되는데. 이거 너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걱정 좀 되는데. 그럼 아이 이번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애가 농담 삼아 받으면 장난으로 받으면 괜찮은데 그때 굉장히 발끈한다든지 정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래요? 오히려 네. 그 반응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3: 보통은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애기처럼 굴 수도 있고 대학생들도 가끔 와가지고 엄마 뽀뽀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이상한 모습도 아니고 예전보다 네, 네. 지금의 부모

0: 부모와 자녀 관계는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1: 네.
0: 한 30년 전, 50년 전하고 비교하면
2: 네.
0: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 싶을 정도로
3: 네.
0: 요즘 네. 중산층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는 네. 좀 가까운 편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다 이상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걱정되는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또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1: 네. 네. 네.
2: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정색하고 나면 그러면 또 좀 생각이 달리 해야
0: 돼요. 그럼 생각을 좀 달리 하죠. 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는 자기가 찜찜함이 있으니까 정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약간 퇴행하고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회를 봐서 좀 더 진지한 얘기를 나눌 기회를 좀 가지시는 게 좋겠죠.
1: 왜 이렇게 엄마에게 갑자기 이렇게 안기는 거야? 진짜 뭐 꼬맹이 어린애가 된 거야 갑자기?
0: 그러면 이제 애가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엄마도 나한테 괜히 와가지고 그래놓고 또 뭐 이러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들도
1: 네.
0: 엄마들도 이제 외롭지 않습니까?
3: 그렇죠, 맞아요.
0: 외로울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어떤 손길 또는 스킨십 이런 게 그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 와 엄마 좀 한번 안아줘. 응? 뭐 이럴 수도 있고 응?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토닥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때 아,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 내가 엄마한테 약간 힘이 좀 되는 면도 있구나. 우리 가족은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1: 네.
0: 잠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3: 네. 네.
0: 어머님이 전혀 안 불편하면 모르겠지만
3: 네.
0: 야 너랑 같이 이렇게 가끔 자는 건 좋은데 매일 자는 건 솔직히 엄마가 좀 불편하다. 아, 너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 아니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너도 너만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네 방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엄마 방에서 자니까 엄마는 좀 내 공간이 너무 없어지는 느낌인데 매일은 하지 말자.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거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성인과 대화하듯이
0: 그러게.
1: 편하게
2: 그쵸.
1: 말씀 좀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1: 자 사연 하나 저희 더 볼까요?
2: 자 이번에도요. 엄마 껌딱지 사연입니다. 근데 이번엔 아이가 5살이라고 하네요.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께 추천받아서 용기 내어 신청합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아이는 현재 5살, 50개월 된 첫째 여자아이예요. 둘째 아이는 9개월 같은 여자아이입니다. 주 양육자는 엄마인 저이고 주말에는 둘째를 아빠가 담당하고 첫째 아이는 엄마인 저랑만 외출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2026년 들어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 같아 고민입니다. 원래도 성향이 예민하고 불안도가 조금 있는 아이인데 요즘은 저랑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둘째 출산 영향도 겹친 것 같지만 갈수록 심해져서 대처 방법이나 심리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제 뒤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앞에 서 있었고 서로 몸이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엄마 손잡자 안 보인다 하면서 울어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잠깐 둘째와 제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라고 해도 엄마 엄마 하면서 울먹이고요. 길을 걷다가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엄마 하면서 웁니다. 유치원 등원 후에는 아이가 산책길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인사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도보 5분 거리라 그 후로 5개월 동안 유치원 갈 때마다 인사를 해주러 가고 있어요. 근데도 아이는 제가 인사하러 안 올 것 같다며 울고 하원하고도 엄마가 데리러 안 올 것 같다며 매일 운답니다. 당연히 등원할 때도 울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잦고 심해지고 있어요. 하원할 때나 인사하러 안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요즘은 유치원 가기 싫다고도 울고 엄마가 없을 것 같다며 매일 울며 지냅니다. 안심을 시켜주려고 해도 계속 똑같이 말하면서 그래요.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가는 중이라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1: 이런 걸 참... 전형적인 분리불안이라고 예, 해야 될까요, 박사님?
0: 예, 예, 그렇죠? 분리불안이고 정도가 이제 심하죠. 엄마가 살짝만 안 보여도 이제
2: 울어요.
0: 울 정도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머님도 너무 지쳐갈 거고 이 지쳐가게 되면 아이한테 우리 인간이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
2: 맞아요.
0: 짜증을 내거나 힘들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 이거

0: 좀 빨리 좀 뭐 애를 사랑하시지만 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1: 지치지 엄마도.
0: 아, 언제까지 이럴까? 뭐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럼 네. 그 감정을 이 아이는 놀랍게도 알아봐요.
2: 그렇지. 이게 직감적으로 예. 눈치채는구나.
0: 예. 왜냐하면 엄마에게 모든 신경이 쏠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네. 엄마의 감정을 또 알아보고 알아보면 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안이 더 커지죠. 이 불안의 악순환이 들어가기 쉬운 상황이에요. 네. 내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네. 불안에 완전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엄마 혼자 이 상태를 해결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담을 다니면서 아이하고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한 기준의 예. 그 기준점이 되는 걸까요?
0: 예, 그렇죠. 어머님이 네. 이미 너무 지쳐가고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2: 지쳤어. 아, 근데 실은
3: 보호자가 지친다 하는 게요. 네.
0: 예, 보호자가 얘 때문에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면 점점 나빠져요. 대부분.
3: 네, 네.
0: 왜냐하면 이 분리불안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2: 아,
0: 오래 걸리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이. 근데 맞아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가지고 네. 이게 싹 해결되면 행복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 네.
0: 어머님이 네. 노력한다고 해도
3: 네, 네.
0: 그럼 그 기간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고 처음에 지금 잘못 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동생을 맡고
3: 네.
0: 엄마가 얘를 맡았는데
3: 네.
0: 약간 처음부터 좀 섞어야 돼요.
1: 이렇게 뭐 이번
3: 아빠랑도
1: 주는 엄마 있고 다음 주는
3: 엄마랑
0: 지금 그러긴 어렵죠. 근데 아빠 엄마 같이 있는 게 좋아요.
3: 아,
0: 그래서 같이 있는 공간에서 아빠도 자기를 돌본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얘가 엄마한테만 매달리는 게 조금 약해질 수 있는데 엄마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얘한테 매달렸는데 이게
3: 네.
0: 이 상황을 좀 더 악화시켜요.
1: 엄마가 너무 절대적이 됐구나.
0: 예, 절대적이 되고 엄마 외에 누구도 나를 안심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3: 근데 이렇게 좀 둘째가 태어난 게 영향이겠죠.
0: 둘째 태어나고 네. 또 집에서 이제 아빠 엄마 중에 이제 엄마만 얘한테 붙어 있는 상황.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에요.
3: 그치.
0: 이 아이가 불안이 높고 예민한 기질이 있는 아이가 이런 환경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금 분리불안이 일단 시작이 돼버렸거든요. 시작이 된 다음에는 그게 금방 수습은 안 됩니다.
2: 그래요.
0: 뭐 혼나고 야단친다고 수습되는 것도 아니고
3: 네.
0: 그 자리에서 만족시킨다고 수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 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불안한 걸 인정하면서 천천히 아이가 견딜 힘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2: 네네.
0: 불안하지만 견딜 수 있다. 나는 이 불안을 견딜 만큼 그만한 힘은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아이들하고 뭘 할 때 이러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가 뒤쪽에 있는 연습.
3: 네, 네, 네. 안 보인다 이거죠.
0: 안 보이는. 근데 소리는 나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 연습부터 해서 엄마가 방 밖에서 소리를 내는데 20초만 기다리는 거. 그때 꼭 아빠가 옆에 있게 해요.
2: 네.
0: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엄마가 방 밖에 있는 거. 엄마가 다른 방에 있는 거. 엄마가 소리를 안 내고 다른 방에 있는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를 나눠서 단계를 나눠서 조금씩 내가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걸 우리 불안 사다리라고 그러는데
3: 네.
0: 집에 사다리를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를 그려놔요.
3: 네.
0: 그래서 우리 다음번 사다리 올라가 볼까? 이번 주에는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아주 작은 시도를 해서 내가 불안을 견디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 아이가. 단계를 어머님 혼자 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3: 네.
0: 이런 문제를 같이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가고
3: 네.
0: 놀이 치료를 하고 그러는 거니까
3: 네.
0: 어머님이 그런 시도를 좀 이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혼자 하시기엔 좀 어렵습니다.
3: 네.
0: 예.
2: 네,
1: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2: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오늘은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3: 네,
2: 좀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7: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7: 10월의 첫 번째 금요일 함께하신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동심 퀴즈의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6: 정답은 고추였습니다. 아동용 선크림 받으실 분들의 명단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 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6: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은희경 작가에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묻자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모범답안 같은 삶을 꾸리고 있었지만 꿈꾸던 인생과는 달랐다고 해요.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난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좌절로 가득한 괴로운 물음은 마침내 첫 소설 새해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삶이 싫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0: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 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오늘 새로 출범했습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 수익 환수, 공익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합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포로를 한국으로 인도한 사실을 공개해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RBC 우크라이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이번 상황을 외교적 오해로 표현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한국은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함께 만들어온 구체적인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에 머물던 이란 대표단을 사실상 내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물던 이란 대표단에게 지난달 28일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교착 상태가 계속되자 이란 대표단을 쫓아낸 것으로 이란 대표단은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새벽 뉴욕을 떠났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선원들은 안전하다는 제3자 보고가 들어왔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사무역기구는 다만 선박의 이름, 국적, 항로나 적재 화물의 종류, 피해 상황 등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공격을 감행했

0: 있다고 자처하는 주체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 방해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상한은 2억 원인데 반복적인 거부 행위가 아닌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의 할인 쿠폰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쿠팡 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과 관계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 고의 추락 시도를 벌인 부기장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이송돼 테러 연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부기장이 조종권을 장악하려 한 이유와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계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기장이 평소 극단주의적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우주비행사 4명이 우주정거장까지 8시간 만에 도착하며 미국 우주비행 역사상 가장 빠른 ISS 도킹 기록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 찬 공기로 떨어졌던 기온이 낮에는 다시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8.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1: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를 사거나 새로운 앱에 가입할 때 우리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건 기본이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고 때로는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하기도 하죠. 과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그리고 지금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까지 우리나라의 독특한 보안 환경은 어떻게 자리 잡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은 해외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그 장단점과 앞으로의 변화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 듣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1: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0: 복권도 과학이고요.
1: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0: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1: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0: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해킹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수많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보안 전문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교수님과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보안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두고서 한때 보안 갈라파고스라는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은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2: 100%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와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얘기를 드렸지만
1: 네.
2: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야 이렇게 귀찮게 이것도 설치하고 저것도 설치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1: 맞아요.
2: 왜 내 개인정보는 유출됐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1: 아, 이렇게 번거로웠으면은
2: 그렇죠.
1: 유출 안 돼야지.
2: 그렇죠. 네. 보안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1: 네.
2: 클라이언트 중심이냐 서버 중심 보안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 보안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1: 예.
2: 예를 들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거저거 설치해야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이용자 PC에 이거저거 깔게 하는 거. 이걸 클라이언트 중심 보안
1: 네.
2: 이렇게 얘기하고요.
1: 예.
2: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회사가 다 알아서 해 주는 거. 이걸 서버 중심 보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아.
2: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가시든지 구글을 가시든지 페이팔을 쓰시든지 뭐 깔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서버 중심 보안 이렇게 얘기하고요.
1: 예.
2: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갈라파고스화 돼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외국처럼 회사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2: 이용자들한테 이것저것 설치하게 한다. 그런데 그 설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올리면 좋은데
1: 예.
2: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갈라파고스형 보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긴 해요.
2: 그렇죠.
1: 네, 다른 나라 해외에 얼마나 독특한 표현일까요? 지금 클라이언트 중심의 보안, 이용자 PC에 보안 시스템 같은 걸 깔아가지고 네. 하는 방식과 서버 중심의 보안 방식은 사실은 이런 IT 업계의 문외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게 그렇게 독특한 차이가 있어? 얼마나 큰 차이인지라고 감은 잘 안 오긴 합니다.
2: 그 이제 이거저거 불편하게 깔라고 하는 게
1: 네.
2: 사실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1: 예.
2: 지금 우리가 뭐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자정보 사이트 가서 법원 관련한 서류를 띈다거나
1: 네.
2: 뭐 이러면 자꾸 공인인증서를 넣으라고 합니다.
1: 맞아요.
2: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면 괜찮겠는데 또 뭐 보안 프로그램들 잔뜩 깔라고 하거든요.
1: 보안 키 뭐를
2: 그 키보드 네. 보안부터 시작해서
1: 맞아요.
2: 기타 등등.
1: 맞아요.
2: 그런데 또 이것이 맥북 같은 데서는 또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왔다가 오신 분들은 그거 몇 번 하다가 그냥 아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시거든요.
1: 예.
2: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갈라파고스 생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1: 우리나라 외에는 그렇게 각자 깔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없나요?
2: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1: 예.
2: 일단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은 아닙니다. 1970년대에
1: 네.
2: 미국 MIT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입니다.
1: 예.
2: 그런데 전 국민한테 이 사용을 강제화한 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1: 예예.
2: 외국에서는 공인인증서라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제가 미국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1: 네.
2: 은행이 있죠.
1: 예.
2: 거기에 보안 총괄 책임자하고 과거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 네.
2: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실시간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잔고 조회 같은 건 되는데
1: 네.
2: 계좌이체 하려면 실제로 종이 문서를 작성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1: 지금도 그래요?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없어요?
2: 인터넷 뱅킹이 있지만 계좌 조회까지 정도지
1: 아.
2: 우리처럼 실시간으로 뭐 몇천만 원을 보낼 수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1: 예.
2: 그런데 실제로 제가 외국인들 앞에서 계좌이체

0: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야, 뭘 믿고 이 많은 돈을 보내냐고 할 정도로 예. 놀래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라면 네. 실제로 큰 금액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거든요. 네.
1: 공적으로 인증을 해줬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걸 그렇죠. 받아들인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0: 그래서 네. 그냥 이용자들은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보안 담당하는 친구가 예. 야 너희들도 한국처럼 이런 공인인증서 너희들이 개발한 거를 쓰면 실시간으로 계좌 송금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을 텐데 왜 안 쓰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예. 그거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국제표준이니까 당연히 그 존재를 우리가 안다. 그런데 이용자를 너무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술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근데 사실 이용자가 편리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깔고 나면 그다음부터 5천만 원, 1억 이런 돈을 그냥 내가 어쨌든 비밀번호 몇 개만 치면 보낼 수 있으니까 은행에 맞습니다. 가지 않아도.
0: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이후의 편리함을 위해서 앞단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네. 그런 편리는 또 있긴 있잖아요.
0: 당연히 있죠. 네. 왜냐하면 은행에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잔뜩 깔았어요. 그래서 편리한 건 좋은데 전제 조건은 내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걸 깐 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내가 해킹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해킹을 당한단 말이죠.
1: 예.
0: 실제로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해킹을 돼서 큰 돈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내가 실제로 좀 귀찮지만 내 보안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1: 네.
0: 이걸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1: 그렇죠. 맞아요.
0: 네. 불편을 감수했는데 해킹을 당한다면 이걸 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공인 인증이 무슨 필요야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인 인증서는 왜 처음 만들어졌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게 처음 도입된 건지 그것부터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나아가죠.
0: 공인인증서는 DJ정부 때 네. 전자정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1: 예.
0: 일단은 전자정부 사이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사람만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게다가 어떠한 것들은 단순히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처럼 사용자 확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서명하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예, 모든 공적 문서는 다 밑에 서명이 들어가니까.
0: 그렇죠. 우리가 네. 은행 가더라도
1: 네.
0: 단순히 계좌 잔고 조회하는 거하고 이체할 때는 좀 다르죠.
1: 그렇죠.
0: 이체할 때는 실제로 전표를 써서 사인하는 행위를 남기잖아요.
1: 네.
0: 공인 인증서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 신원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서명하는 행위를 전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서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록에 남길 수 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정부에서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자정부에서 이걸 쓰면서 그 당시에 공인 인증서를 관할하던 부서는
1: 네.
0: 정보통신부였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보니까 신원 확인하는 기능도 있지만 인감도장 같이
1: 네.
0: 어떤 기록을 남기는 기능도 있네. 정보통신부가 이런 인감도장을 발급하는 주무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주위 다른 부처한테 공인인증서를 좀 널리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1: 예.
0: 거기에 반응한 게 금융위입니다.
1: 네.
0: 그래서 금융위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손봐서
1: 예.
0: 상거래가 일어나는 모든 사이트는 공인 인증서에 준하는 인증 수단을 도입하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보통 민간인들은 공인 인증서에 준하는 이러면 그냥 공인 인증서만 쓰거든요.
1: 그쵸, 준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0: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공인 인증서가 의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 우리는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기형적인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1: 그런데 그 덕에 좀 빠르게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활용한 행위들이 좀 빠르게 보급되지 않았나.
0: 빠르게 보급됐죠.
1: 예, 하는
0: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1: 네.
0: 의미가 있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공인인증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되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라는 건 해커가 들어와서

0: 있어 정보를 쉽게 뽑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 취지로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던 겁니다.
1: 예.
0: 그런데 해커들의 수준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드디스크를 적당히 뭐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서 지킬 수 있는

0: 정보를 다 긁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굉장히 유명 컨퍼런스에서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공인인증 제도로 출발을 한 거예요.
0: 네.
1: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걸 도입할 때 해외에서의 서명이나 인증 제도는 뭐가 있었을까요?
0: 해외에서는 네. 사실은 전자정부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질 않았거든요.
1: 우리가 굉장히 빨랐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죠.
1: 알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0: 사실은 공인인증서를 강제적으로 쓰고 뭐 저 의무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 그 강제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1: 예.
0: 그 천송이 코트 논란 그 당시에.
1: 어, 예.
0: 그러니까 그게 뭐였었냐면 이제 뭐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1: 예, 전지현 씨가
0: 주연했던.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전지현 씨가 입었던 게 천송이 코트라고 하는 건데 예. 그때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이걸 엄청나게 보는데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 쓰라고 그러고 보안 프로그램 잔뜩 깔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못 사고 있습니다. 이걸 조치해 주십시오. 네. 라고
1: 기억이 나요.
0: 어떤 분이 얘기를 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바로 듣고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 설치 조항을 삭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사실은 공인인증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안 쪽 사회는 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안하는 사람들은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오던 걸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1: 근데 IT 업계는 계속해서 해킹 기술도 발전하고 하는데
0: 그렇죠.
1: 바꿔야 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보수적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0: 왜냐하면 예. 바꿨다 사고 나면 책임질래?
1: 아,
0: 이러면 예. 그냥 가려고 합니다.
1: 아, 그러면 뒤처진 기술이 될 수도 있는
0: 그렇죠.
1: 그 위험성을 안고.
0: 그래서 공인인증서 강제로 쓰세요라는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1: 예.
0: 야 이거를 단순하게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간편 인증으로 바꿨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안 고쳐지니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인이란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란 이름은 네. 정부가 인증해줬다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죠.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죠.
1: 맞아요.
0: 그래서 요새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 거고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정부 사이트들부터 네. 간편인증을 좀 도입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져서.
1: 간편인증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리고 정부24 가보시면 요새는 뭐 생체인증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타 사이트에서 인증하면 바로 맞아. 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꽤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공인인증서 인증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생겼다.
1: 여러 방법이 생겼다.
0: 네. 만약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조항이 아니었으면
1: 예.
0: 과연 이 정도로 넓게 퍼졌을까?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공인인증서를 깔지 말지의 선택권이었다면
0: 그렇죠.
1: 이렇게 온 국민이 공인인증서를 다 쓸 정도까지는 안
0: 그렇죠.
1: 것이다.
0: 그래서 예. 일단은 이름을 공동인증서로 바꾸고 다른 간편결제 수단도 많이 넣어서 네. 막 전자정부 사이트부터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새 뭐 여러 가지 것들 전자정부 이용하시는데 공인인증서를 다 쓰지는 않으셔도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에서 네.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끔 그 조항을 다 없었음에도
1: 네.
0: 은행들 중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1: 예.
0: 지금은 그걸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이게 다 좋은데
1: 네.
0: 선택권을 이용자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다.
1: 예.
0: 설치하고 싶은 사람만 설치해야지 나는 설치하기 싫은데 이걸 설치 안 했더니 은행 업무를 못 보게 하더라.
1: 네.
0: 이런 부조리함은 다 없애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 기조입니다.
1: 아, 지금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저는 기존의 은행을 A은행을 계속 사용해 왔어요. A은행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사용하던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끊고 가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0: 건 방향은
1: 없습니다. 전혀
0: 없이 설치하시면 됩니다. 못 쓰게 하겠다가 아니고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만
1: 네.

0: 공인인증서 쓰시고 또 보안 프로그램 다 설치하시는 것도 네. 원하시는 분만 하셔라.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오늘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얘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김승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액티브X라는 겁니다.
7: 네네.
1: 액티브X라는 건 사실 용어도 생소했는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온 국민이 그냥 받아들인 그런 개념 같거든요. 액티브X는 원래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었다고요.
7: 네,
1: 액티브X가 뭔지 어떤 목적으로 개발된 건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7: 그러니까
1: 같아요.
7: 그러니까 액티브X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부르는 이름이 액티브X고요.
1: 예, 윈도우에서.
7: 예, 예. 우리가 이런 거군요. 것들을 총칭해서 플러그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아, 꼽는다는.
7: 예, 예. 예.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1: 네.
7: 운영체제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기능을 다 제공하잖아요.
1: 예.
7: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다거나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 외에
1: 네.
7: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7: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갔거든요. 그리고 전자정보를 하다 보니까 인감도장 같은 것들이 필요했고
1: 예.
7: 그러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라는 걸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우리 전자정부에서나
1: 네.
7: 요긴하게 쓰이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전자정부를 안 하기 때문에
1: 예.
7: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7: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는 기능이 아닌 기능들은
1: 네.
7: 운영체제에 넣어놓질 않죠.
1: 그렇죠.
7: 그렇죠?
1: 네.
7: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보편적인 기능이 아니라 추가적인 특별한 기능을 요구할 때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1: 네.
7: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1: 인터넷을 통해서
7: 그렇죠.
1: 다운받아서 설치할
7: 그렇죠.
1: 수 있게.
7: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정부 사이트에 딱 갔는데
1: 예.
7: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1: 예.
7: 그럼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1: 예.
7: 플러그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내 PC로 내려주는 겁니다.
1: 예.
7: 그럼 내 PC에 각종 보안 프로그램하고 공인인증서 관련하게 설치되는 거죠. 이게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데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7: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르는 액티브X라는 용어가 플러그인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자정보를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쪽에서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 필요한 프로그램들만 넣어서 윈도우즈를 컴퓨터에 갖다 팔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윈도우즈에는 기본 탑재가 안 돼 있으니까 별도로 다운받아서 그걸 설치를 해라.
7: 맞습니다.
1: 우리 모두가 윈도우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액티브X가 활성화된 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네.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7: 네. 네.
1: 예.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해외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대신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7: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네. 플러그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네. 여러 가지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 허용해 왔습니다.
1: 네.
7: 반드시 보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굉장히 동영상 같은 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사이트가 있어요.
1: 예.
7: 이거는 또 필요한 프로그램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뭘 깔게 됩니다.
1: 어쩔 수 없이.
7: 그렇죠.
1: 네.
7: 그런데 해킹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네. 야 인터넷에서 함부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PC에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플러그인은 사용하지 말아야 돼.
1: 아.
7: 이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1: 거기에 뭐 끼워가지고 다른 악성 코드를 심어서 설치하도록
7: 맞습니다.
1: 유도한다든지.
7: 맞습니다.
1: 이런
7: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내려받았는데 해커가 보낸 프로그램일 그러니까요. 수도 있거든요.
1: 뭔지도 모르고 우린 다운로드 받아서 그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일단 하니까.
7: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액티브X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7: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가급적 기본 기능만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구축하라고 요구하지
1: 예.
7: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뭘 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1: 아,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을 활용한 그 기업들의 인터넷 구축 방식이 네. 자사의 홈페이지 구축 방식이 좀 쉬운 방법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7: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PC에다가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네. 공인인증서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설치되게 돼 있고 근데 하드디스크라는 게 요새 수준에서는 해킹될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인인증서 발급받을 때 보시면
1: 예.
7: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실래요? USB에 저장하실래요?
1: 맞아요,
7: 보안
1: 맞아요.
7: 토큰에 저장하실래요? 이걸 물어봅니다.
1: 네.
7: 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안 토큰에 저장하는 거예요.
1: 네.
7: 보안 토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USB는 USB인데 네. 보안 기능이 들어가 있는 USB입니다.
1: 네. 별도로 USB를
7: 그렇죠.
1: 판매하나요?
7: 아주 그렇게? 특수한 보안 목적의 USB거든요.
1: 네.
7: 또는 휴대폰 상에 네. 아주 뭐 시큐어 존이라고 그래서 아주 안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 매체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예.
7: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불편해서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하게 해주려면 보안 토큰을 이용하시던가
1: 네.
7: 아니면 휴대폰 보안 영역에 저장하세요.
1: 네.
7: 그리고 나머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이런 것도 없애버리면 됩니다.
1: 그 기능을 선택조차 못하게.
7: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 예전부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시던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7: 이거 없애면 또 민원 들어올 텐데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1: 예.
7: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둔 겁니다.
1: 예. 아 그럼 출발부터 우리가 액티브X를 통해서 플러그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7: 그렇죠.
1: 그걸 또 익숙한 방법을 바꾸라 하기에는 부담되고 아, 그래서 우리의 이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진
7: 그렇죠.
1: 거군요.
7: 원래 네. 한번 끊고 가야 되는데 그 민원을 감당 못하게 되는데
1: 아, 너무 이렇게 불편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해외에서는 애초부터 그렇죠. 그렇게 쉽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7: 그렇죠.
1: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7: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어쩌면 되게 단순한 이유네요. 전자정보를 하려고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다른 나라는 애초부터 그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정보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으로 온 거고.
7: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는 뭘 과감하게 이렇게 좀 없애야 됩니다.
1: 그런데
7: 네. 그걸 그대로 그냥 펼쳐놓는 식으로 가다 보면 이용자의 패턴은 바뀌지 않고 사고는 계속 나거든요.
1: 네. 이 보안을 위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이 특히 다른 보안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뭐 해커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악성 코드를 네. 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다른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0: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유즈닉스 시큐리티라고 굉장히 유명한 보안 관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 고려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이제 의무 설치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 해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네. 5천만 국민의 PC를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을까? 오. 이걸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면 5천만 국민이 대다수가 쓰이는 프로그램을 해킹하면 순식간에 장악할 수가 있죠.
0: 그렇죠.
1: 그럼 5천만 국민이 어떤 걸 많이 쓸까? 그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윈도우즈입니다. 네. 근데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기업이고 보안팀 인력도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따르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보다는 좀 쉬우면서 네. 5천만 국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공인인증서 설치할 때 따라오는 보안 프로그램인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걸 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뚫을 수 있었더라.
0: 예.
1: 예를 들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로 어떤 걸 입력하는지 해커가 못 알아차리게끔 그런 어떤 보안 조치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해킹해서 뭐를 타이핑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었다.
0: 그렇죠.
1: 또는 뭐 공인인증서를 보호하라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공인인증서를 그냥 빼올 수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공인인증서 보안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은 아니잖아요. 국내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인력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쉽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죠.
0: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뭐 계속해서 지적은 됐을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1: 계속해서 지적이 됐고 네네. 그런데 실제로 국제 탑 클래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건 작년이 처음이었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다행히 그게 여러 매체에도 이슈가 돼서 지금 정부에서는 의무 설치 보안 프로그램 다 걷어내겠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걷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걸 위해서 관련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해외 사이트를 비교해봐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 그랬을 때 넣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개인 정보를.
1: 맞습니다.
0: 이름도 넣어야 되고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넣어야 되고 핸드번호도 전화번호도 넣어야 되고. 근데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하나만 넣으면 띡 하고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왜 우리나라는 꼭 이걸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건지.
1: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해외 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때 미국의 뭐 페이팔 같은 거 네. 간편 결제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아, 우리 왜 도대체 계좌 송금하는데 이렇게 공인인증서 그다음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그래요. 외국은 아이디 비번만 치면 그냥 이체가 맞아, 되는데 맞아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외는 이용자 PC에다가 뭘 설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그럽니다.
0: 아까 말씀하신 서버 중심이냐 그렇죠, 클라이언트 중심이냐.
1: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FDS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Fraud Detection System이라고 해서 네.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입니다.
0: 아, 이상 행위를 탐지한다.
1: 네네. 그러니까 네. 인터넷으로 어떤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평상시에 하던 패턴이 아니에요.
0: 아.
1: 그럼 결제가 딱 잠겨버리는 겁니다.
0: 예.
1: 외국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0: 아, 평소에 한 100만 원씩 제가 뭐 용돈을 주고 있다 네. 뭐라고 했을 때는 매월 지급되던 거라면 그냥 넘어가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을 이체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라고 물어본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러니까 네. 정해진 날이 아니고 좀 다른 날짜에 어떤 게 있겠다. 그럼 그걸 전부 다 이상행위로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0: 예.
1: 이게 이제 AI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또 이거는 오랫동안 업력이 쌓일수록 정교해지거든요.
0: 그렇죠. 이게 통계로 다 나눌 수 있을
1: 그렇죠.
0: 테니까요.
1: 그래서 네. 실제 외국은 간편결제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맞는데도 잠겼어요. 이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0: 예.
1: 그런데 또 AI 기술이라는 게 허점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만약에 그랬는데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물어줍니다. 그래서 외국의 간편결제 사이트 같은 데는 연초에 사업계획 잡을 때 배상액수를 이만큼은 이제 잡아놓습니다.
0: 네.
1: 이건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우리나라는 어떤 회원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구

0: 인지를 알려줘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시작부터. 네. 사용을 하려면 일단 내 정보를 줘야 돼요.
1: 네네.
0: 예. 근데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러면 아, 네. 사실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보를 만약에 제가 뭐 몇 년생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이거 네네. 다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그 정보를 가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얻고 싶을 텐데 기업이. 그럼 왜 그쪽에서는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들어요. 해외도 하죠. 해외도 실제로 보면 네. 뭐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렇게 보면 너 이용자 행동 패턴과 관련한 거 수집해왔지.
0: 네.
1: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행동 패턴 정보가 어떤 타겟 광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그쵸.
1: 국내든 해외든 건 다 합니다.
0: 네.
1: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네.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실명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0: 그렇죠.
1: 요구하죠.
0: 예, 그겁니다.
1: 외국은 실명 확인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그렇죠? 우리나라가 실명 확인을 요구하게 된 것은
0: 네.
1: 우리나라는 인터넷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자정해 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0: 예.
1: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라는 걸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때 왜 그랬냐면
0: 네.
1: 게시물 댓글에 본인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에서 여론을 이상하게 호도한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걸 이용해서 실명 확인한 다음에 그 필요한 사람만 글 올리게 해라. 이런 것들이 전역으로 퍼지면서 사이트 가입할 때도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0: 네네.
1: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사람한테 실명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끽해야 요구하는 게 이메일 계정 정보 확인하는 절차는 요구하죠. 예를 들어서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 쓰십시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그 이메일 주소로 번호를 하나 보내줍니다. 그걸 입력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메일 외국에서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 같은 거 분실했을 때 찾아주려고 입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0: 예.
1: 실명 확인하고 좀 다르죠.
0: 예.
1: 자,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이 이상하게 달립니다. 그럼 우리는 국회가 움직여서 실명 확인하십시오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죠. 그런데
0: 네.
1: 외국은 인터넷이라는 건 워낙이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자정 능력에 맡겨야 돼. 그 대신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계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거야. 단 시간은 좀 걸려. 이렇게 네. 움직이죠.
0: 아, 온라인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던
1: 그렇죠.
0: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났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를 줘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해외와 왜 다를까?
1: 그게 해오던 것 자체가
0: 예.
1: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0: 네.
1: 뭐 네이버, 다음, 기타 등등 있죠. 예를 들어 포털에서
0: 네.
1: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복원합니까?
0: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은 제 개인 정보를 막
1: 그렇죠.
0: 넣고
1: 뭐 주민번호 넣어라
0: 이전
1: 뭐.
0: 비밀번호 넣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등록할 때 그 사람 맞구나 실명 확인할 때 하는 사람 맞구나 확인해서 복원해 줍니다.
0: 네.
1: 그렇죠. 거기에 매개체로는
0: 네.
1: 주민등록번호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그렇죠. 만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서도 이메일 계정 틀려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있어야 되잖아요.
0: 예.
1: 만약에 거기서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그걸 복원할까요?
0: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1: 어떻게 하냐면
0: 네.
1: 실제로 그걸 쭉 한번 해보시면
0: 네.
1: 나중엔 뭐까지 물어보냐면 가장 최근에 누구누구한테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0: 아.
1: 접근법이 좀 다른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실명 확인을 요구하고 주민번호를 저장해서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0: 네.
1: 그 대신 위험 부담이 따르죠.
0: 그렇죠. 그 관리를 해야
1: 그렇죠. 되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접근법을 택하면 좀 불편해요.
0: 네.
1: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죠.
0: 예. 알겠습니다. 그 아예 끊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노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공인인증제도가 어쨌든 폐지는 됐습니다. 예.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지만
1: 네.
0: 폐진되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공동인증. 근데 민간 단편 인증,
1: 네. 네,
0: 이런 이름들이 생기고 다양해졌어요.
1: 네네.
0: 요즘에는 휴대폰 인증이 가장 대중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간편 인증 방법이요. 사실은 그것 다 개인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아직도 제 네.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네. 되고 이름 넣어야 되고 핸드폰 번호 넣어야 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정확하게 달라진 건지 좀 궁금해요.
1: 그게 이제는 네. 선택권이 부여되면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0: 예.
1: 그러면 이용자들이 보내는 건 이거 썼다가 사고 났을 때 누가 배상을 잘해주든가
0: 아, 예.
1: 누가 개인정보를 덜 요구하든가 이거 가지고 시장 경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0: 예, 예.
1: 지금은 법으로 시장 경쟁을 막아왔기 때문에 네. 이걸 다 없애려는 겁니다.
0: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으로 뭐 다양화한다 그래서 보안 측면에서 한꺼번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경쟁을 통해서 더 보안을 갖추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다.
1: 그렇죠. 지금 사실은 간편 인증 뭐 이런 것들이 막 뻗어나간 건 네. 사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처음 만들었을 때 기존 은행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도 인터넷 뱅킹 다 하고 있고요. 이용자들은 이미 익숙해져서 인터넷 전문은행 나와도 시장 안 바뀝니다 이랬어요.
0: 예.
1: 그런데 써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렇다고 보안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정상적인 구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써야 돼.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써야 되라는 조항이 법에 아직도 남아 있었으면
0: 네.
1: 인터넷 전문은행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0: 예, 뭐 어차피 그걸 다 써야 되니까
1: 그렇죠.
0: 너도 나도 다 불편한 그렇죠. 건 마찬가지니
1: 그래서
0: 기존에 써오던 걸 쓰겠죠.
1: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쓰십시오 마십시오가 아니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0: 네.
1: 개인정보도 덜 요구하고
0: 네.
1: 더 안전하고 사고 났을 때 배상을 많이 해주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0: 아. 거기에 그러면은 과징금을 더 세게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어떤 다른 방법들 손해배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이런 법과 제도의 미비도 좀 갖춰질 필요가 있겠군요.
1: 갖춰져 있어야죠.
0: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인증받는 뭐 본인 확인 방식 이런 것도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 그거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실명 확인
0: 네.
1: 이 제도는 우리나라 정서에서 없앨 수 있을까? 이거는 네. 저는 진짜
0: 그럼 단계적으로 의문입니다. 이렇게 금융 뭐 이쪽에서 먼저 실명 확인이 없어지고 점차 확대돼 나가는 뭐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1: 그렇죠.
0: 보실까요?
1: 그런데 네. 지금 사실은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게 저는 금융 쪽은 그래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0: 네.
1: 저는 그런 데서부터 걷어내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아,
0: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은 본인 확인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정카드 결제만 막아주면 되는 거지 실명 확인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덕분에 뭐 인증 절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7: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언타이틀의 날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비공개 합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직후인 1974년 8월 17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사본으로 공개한 A4 3장 분량 편지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으로 귀국하는 길에 받은 것이라며 영화 제작진을 향해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미국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협상 결과가 실제 국민 경제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건설적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무분별하게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근거 없이 정치 공세를 한다면 국익이 훼손되고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야당의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순위 과제는 김현지, 정진상 등 성남 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궁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단체전 결승전에서 인도에 져 8회 연속 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강채영, 우예진, 이윤지로 구성된 대표팀은 1세트와

0: 2세트를 비긴 데 이어 3세트를 인도에 내줬고 마지막 4세트에서도 동률을 기록해 최종 세트 스코어 3대5로 졌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때부터 7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던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어 8연패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인가 라는 물음에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엔 총회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이 지난달 27일 중동으로 출항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중동에 최대 만 명의 병력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 산지엔 낮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부산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 그리고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부산의 상어 북항이는 인공수로에 들어왔다가 다시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못 나가는 것인지 안 나가는 것인지도 인간은 알 수 없죠. 오늘로 2주일째인데 이제는 먹이 활동을 위해서라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가 됐겠죠. 숱한 화제와 추억거리를 남기고 오늘 과연 상어는 바깥바다로 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인 3시 반에 두 번째 시도를 한다니까 복잡한 세상사를 잠시 뒤로 하고 북항이의 귀환을 지켜보죠. Will You Be There?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오늘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영화 프리 윌리의 주제곡이고 이 영화는 아시는 것처럼 소년과 범고래의 우정을 담았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예, 북한이 오늘 바깥바다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3시 반 이후에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이 고립된 상어가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어쩌다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어의 활동 영역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얘기 나눠볼 텐데 우리나라에는 상어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어서요. 오늘 연결할 분은 강원대 수의과대학 샤클랩의 김상화 교수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샤크랩이니까 그러니까 샤크 연구소를 상어 연구소를 얘기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상어를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1: 상어만 연구하십니까?
0: 상어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고래류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예. 일부 해양 생물들 연구를 병렬로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김상화 교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상어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0: 아, 저는 사실 진화생물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초기 척추동물인 상어 연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 아, 예.
0: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상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10년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상어를 예전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군요.
0: 사실 상어에 관심이 없어서 많이 못 보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고 아. 상어는 항상 이제 해양에 존재해 왔습니다.
1: 예, 아 그건 저도 아는데
0: 네네.
1: 근해에서는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0: 아, 네,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잡힌 이야기나 뭐 예. 어민분들께서 목격해 온 이야기 같은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기는 했습니다.
1: 예예, 그 북항이라는 상어는 어떤 종류입니까 정확하게?
0: 북항이는 현재 무태상어 아니면 흑상어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두 종이 너무 생김새가 비슷해서 이제 아.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정확한 종 판정은 아직 국립수산과학원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고
1: 예.
0: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혹시 그 내려가서 보셨습니까?
0: 아니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1: 예.
0: 이제 영상이나 사진들로 주로 관찰을 했습니다.
1: 아 예, 그 좋은 기회였을 텐데 못 가셨군요.
0: 네, 슬프게도 못 갔습니다.
1: 아 예, 물론 뭐 다른 일로 워낙 또 바쁠 테니까 무태상어나 흑상어는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습니까?
0: 사람을 공격했었던 기록이 둘 다 있는 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 아,
0: 이제
1: 예.
0: 사람을 당연히 주식으로 삼는 종들은 아니고 그
1: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살벌합니다. 사람을 주식으로
0: 아, 그렇죠.
1: 예.
0: 그렇죠. 공격했던 건들이 이제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1: 예.
0: 하지만 공격했던 기록이 있죠. 네.
1: 그렇군요. 개체 네. 수 자체가 좀 적은 건 아닐까요?
0: 네, 두 종이 다 이제 국제 자연 보전 연맹 적색 목록 상에서
1: 아.
0: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종이 개체가 적은 건 맞습니다.
1: 예.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여태까지 한국 근해까지 온 적이 흔합니까?
0: 무태상어는 비교적 흔하게 보여왔던 종입니다.
1: 예.
0: 그리고 반면에 흑상어는 이제 2019년에 이제 김진구 교수님 연구팀에서
1: 예.
0: 처음으로 국내 첫 표본 근거 공식 보고를 하셔서 비교적 최근에 확인된 종이고
1: 아, 예.
0: 발생 확인되는 보고 수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1: 예.
0: 무태상어는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번에 북항이도 무태상어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좀 높겠군요.
0: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숫자로만 보면 그렇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1: 예, 예.
0: 네, 근거가 아직 없어서요.
1: 아, 네. 역시 학자분이라서 근거 없이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예. 근데 네. 그 왜 들어왔을까요, 여기를? 뭐 먹이를 쫓아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진짜로 그럴까요?
0: 아, 그게 사실 모든 상어 연구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1: 예.
0: 이제 다 추론 기반이지만 이제 무태상어든 흑상어든
1: 예.
0: 연근에 얕은 곳으로 오는 상황 자체가 이상한 종들은 아닙니다. 따뜻한 계절에 연한 접근을 성체들이 하는 게 이제 잘 확인이 되는 종이고
1: 예.
0: 또 이제 특히나 무태상어 경우에는 이제 출산 관련해서도 이제 연안으로 오는 것들이 자주 확인이 되고
1: 예.
0: 어린 개체들은 이제 성육장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성육장이 주로 이런 얕은 곳에 형성이 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연근해로 왔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먹이를 따라서 수로로 얼떨결에 들어온 게 아닐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네. 그 어린 친구는 아니지 않나요? 3.5m나 된다고 그러던데.
0: 그렇죠.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성체가 맞습니다.
1: 예.
0: 네. 네.
1: 근데 이제 그 수로에 들어와서 약간 제가 듣기로는 그 외해 바깥으로 나가는 쪽이 이렇게 커브가 있다고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갔다가 막혀서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배회한다고 했는데 아니 커브가 좀 있다고 상어가 그걸 못 가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왜 안 나가거나 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진짜 다양한 가능성들은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커브가 있다고 출구를 못 찾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보니까 목격담에 의하면 출구 쪽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들도 많이 확인이 됐다고 해서
1: 예예.
0: 출구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1: 예.
0: 다만 이제 과거에 다른 이제 야생 개체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이제 출구 쪽이 환경이 확 바뀌는 형태로 이제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1: 예.
0: 출구 쪽 환경 자체를 낯설어하거나 꺼리는 것일 수도 있고
1: 아.
0: 근데 뭐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지금 이 수로가 이 친구가 처음으로 겪을 완전 인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1: 예.
0: 이제 수로에 있는 이제 전자기장 시그널에 이끌리거나 혹은 감각기관에 혼선이 생겨서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도
1: 아,
0: 이제
1: 예.
0: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긴 예. 합니다. 네.
1: 그게 두 번째 이유라면 오늘 내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만일에 첫 번째 말씀하신 이유라면 즉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쨌든
0: 네.
1: 여기서 꽤 오래 있었으니까요. 2주 동안.
0: 네.
1: 그러면 오늘 그 3시 반부터 배들이 이렇게 그물까지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0: 네.
1: 외해로 나갔을 경우에 굉장히 쇼크를 받지 않을까요 혹시?
0: 아, 근데 이제 이 무태상어든 흑상어든
1: 예.
0: 일반적으로 연안으로 올 수 있다고는 해도 지금 이 수로의 그 깊이는 2.5에서 6m로 알려져 있는데 극단적으로
1: 예.
0: 얕은 환경이라서
1: 그렇죠.
0: 사실 돌아간다고 하면 그 돌아간 외해가 정상적인 서식 환경이라서
1: 예.
0: 이제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추론은 합니다.
1: 예.
0: 네, 네.
1: 설마 뭐 2주 동안 여기 익숙해졌다고 원래 있던 데가 더 좀 생소하거나 그러진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0: 네.
1: 하여간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군요.
0: 아, 네. 근데 지금 수로 환경에 익숙해진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1: 예.
0: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1: 예.
0: 수온입니다. 수온 변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면서
1: 예, 예.
0: 근데 이제 이 종들이 두 종 다 수온이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종이기 때문에
1: 예.
0: 계절이 변화하면 이주를 해야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수로 환경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건 종국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예. 그렇군요. 그 이렇게 수로변을 이렇게 따라서 쭉 헤엄치고 있는데
0: 네.
1: 주변에 그 구경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거기서 뭐 이제 함성도 지르고 뭐 소리도 막 날 텐데 그거 상어가 다 듣고 있습니까?
0: 네, 안 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상어가 물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1: 예, 예.
0: 이제 그 소리라는 그 자극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물이기 때문에 아마
1: 예.
0: 물 밖에서 나는 소리들은 굉장히 작은 볼륨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1: 예, 예.
0: 소리 자체보다는 이제 여기가 한국 근처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배의 진동이나 물을 통해서 울리는 그 모든 소음들은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1: 예.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좌우지간 내보내야 되겠네요.
0: 네, 맞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왜냐하면 저희 그 9701 문자 쓰신 분께서도 솔직히 저는 북한이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곁에 있어달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화제가 됐으니까 근데
0: 네.
1: 혹시 또 뭐 나가면 또 적응을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제가 아까 드린 질문처럼
0: 네.
1: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나가는 게 맞다. 사실 그렇죠. 뭐 그 야생에서 왔는데 이렇게
0: 네.
1: 인공수로에 갇혀 있다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0: 네.
1: 그 2주 동안 먹이 활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0: 네.
1: 정말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어는 한 2주 정도는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0: 네.
1: 저 수로에도 뭔가 생명체는 있을 테고 상어 말고.
0: 그렇죠. 네.
1: 예. 그걸 뭐 이렇게 잡아 먹었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관측된 바로는 먹이 활동이 관측된 적이 없다고는 하는데,
1: 예.
0: 저는 이제 지금 이 북항이가 헤엄치는 속도나 자세나 아니면 체형도 사실 야위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상황에서 먹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이 활동을 할 대상 물고기들도 예. 꽤 많고요. 네, 그래서
1: 아.
0: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한 2주 정도 굽는 거는 이 정도로 큰 상어 개체에서는 크게

0: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1: 예.
0: 근데 다만 이제 작년에 부산 북항 인근의 이제 최저 수온 추이를 좀 살펴보면 이제 흑상어든 무태상어든 한 16도 이하가 되면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1: 예.
0: 그 시점이 이제 11월 말 정도더라고요.
1: 아, 예.
0: 그 전에는 나가야 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제 외해의 예. 관측 수온이기 때문에 수로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밤에 수온이 더 빨리 떨어질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예. 예, 그냥 11월 말보다 더 이른 시간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 박사님은 굉장히 길게 잡으시네요. 11월 말이면. 아직 두 달이나.
0: 최대 기간이죠. 최대
1: 물론 그렇죠.
0: 기간이죠.
1: 예, 예, 예.
0: 네, 네.
1: 그 오늘 3시 반에 이제 그 그물도 써서 이렇게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0: 네, 저는 1차 때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1차 때는 물줄기를 써서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제
1: 예.
0: 다 피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1: 예.
0: 오늘은 이제 그물을 이용해서 이제 상어가 스스로 바다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반대쪽을 차단하고 저쪽
1: 예.
0: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기
1: 아.
0: 때문에 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게 반드시 오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1: 예.
0: 상어가 다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1: 그렇죠.
0: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예.
0: 지금 이제 관계자분들도 거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으셔서
1: 예.
0: 아마 이제 오늘은 아닐지언정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확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기후 변화 때문이다 결국은 동의하십니까?
0: 이 사건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기인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 예, 예.
0: 아, 물론 기후변화로 상어들의 서식 범위가 넓어지고 또 북상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또
1: 예.
0: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또 이런 이유로 상어가 심각한 멸종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도 다 맞는데요. 그래서
1: 예.
0: 너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북항이 한 마리가 수로에 들어온 것 자체는 경고신호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우연히 길을 잘못 든 개별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네.
1: 예. 강원대 수의학과 수의과대학 샤클랩의 김상화 교수로 대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The Secret of Life of Walter Mitty. 영화죠. 우리나라에서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름으로 개봉했었는데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모험에 뛰어드는 떠나는 북한인에게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후에 다시 그런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노래는 살살 시작하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노래가 웅장해집니다. 넓은 세계로 나가는 것처럼. Stay Alive, 호세 곤잘레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2부의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5: 미국이 최근 중동으로 루스벨트 항공모함과 병력 만여 명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워싱턴함, 부시함 등 항공모함 두 척과 병력 5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이란 공습용일까요? 단순한 임무 교대용일까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징후도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중동 등 전투지역에 배치된 장병 중 적의 공격을 직접 받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적대적 교전 수당을 기존의 두 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이 없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뉴욕에 머물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 이란 대표단에 출국 요구를 하며 사실상 내쫓았다는 악시오스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때문일까요? 이란이 지난달 유조선에 원유를 전혀 선적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엔 하루 약 25만 배럴 원유를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월 전쟁 발발 이후 한 달 단위 선적량이 전무한 것은 처음입니다. 뉴욕시가 현지 시간으로 1일 오늘부터 일명 구독 함정 금지 규정, 영어로 click to cancel 규정을 시행합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지를 할 때도 가입할 때만큼이나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건데요. 권고 아니고 의무입니다. 위반 시 벌금도 부과됩니다. 인도 뉴델리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정부기관과 민간사업장 직원의 50%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기도 한데 이유가 대기오염 때문이라는데요.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에 따르면 뉴델리는 거의 매해 전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질이 가장 안 좋습니다. 뉴델리는 이 기간 건설공사도 제한하고 주차 요금은 두 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世界と繋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1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2부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AI 위험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아주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죠. 이번 주 백악관에서 만난 빅테크 CEO들도 트럼프 앞에서 크게 설전을 벌였다고요. AI 규제가 맞느냐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그 예측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AI가 10억 명의 사망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AI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위험인가. 이 치열한 논쟁이 과거 냉전 시대의 핵 개발 논란과 닮았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좀 색다르게 생각이 됐습니다. 핵을 AI로

0: 그리고 소련을 중국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마치 평행이론처럼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냉전시대 핵개발과 현재 AI 경쟁을 좀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할 앞으로의 AI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어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0: 예. 최근에 미국에서 아무튼 이 AI 위험성은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뭐 이게 뭐 그 이면에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못하게 할 것이 특히 중국.
1: 네.
0: 뭐 이런 것도 있다. 아니다. 뭐 하여간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 엔트로픽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속도 조절론을 꺼낸 바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는 빌 게이츠까지 나섰네요.
1: 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를 예측한 걸로
0: 그렇죠.
1: 되게 유명하잖아요. 2015년에 예. 인류가 다음 전염병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기후 이런 거 관심 많은 줄 아는데 되게 멀리 나가시네. 뭐
0: 예.
1: 이런 평가도 받았었던 것 같은데 바로 5년 뒤에 코로나가 오면서 역시 선구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0: 예.
1: 평가를 받았는데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빌 게이츠가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 AI가 10억 명이 죽는 사건을 일으킬 만큼 강력해졌다. 이거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0: 예.
1: 목소리를 높였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거는 빌 게이츠가 원래는 AI 낙관론자였다라는 점입니다.
0: 예. 그러니까
1: 기술에 대해서는 너무 좋고 너무 혁신적이다. 다만
0: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빌 게이츠가 이제 세상은 AI가 바꿀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위험성이나 확산 이게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통제를 잘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업계 자율로 규제해왔는데 자율로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아주 목소리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0: 그 이번 주에 뭐 아신 것처럼 백악관에서 트럼프하고 빅테크 기업 CEO들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1: 네.
0: 그렇게 말싸움을 많이 했다고.
1: 아무래도 이 엔트로픽의 CEO인 CEO가 AI의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했더니 뭐 엔비디아 젠슨 왕을 비롯해서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고 지금 AI를 더 전력 질주해서 개발을 해도 부족할 판에 너무 이렇게 좀 뜬금없는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때 근데 하원 의장이 한마디 툭 던지셨는데 그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뭐 다 좋은 얘기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개발을 멈추면 중국의 우위를 내줄 텐데 라는 말을 했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1940년대에 있었던 핵무기 개발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0: 그 진행 과정이.
1: 네.
0: 예. 그 과거 냉전 시대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기술 경쟁의 어떤 두 축이 미국과 소련이었다면
1: 네.
0: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인데
1: 네.
0: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중국은 냉전 플레이북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더군요.
1: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이 아모데이의 에세이를 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냉전의 플레이북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했고요.
0: 예.
1: 사실은 이 아모데이의 에세이를 전문을 보신 분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에 한 3분의 2 정도는 AI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통제를 좀 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좀 자체적으로 좀 잘 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전문을 보면은 맨 마지막 3분의 1에는 저는 그게 결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보통 중국을 꼭 집어서 쓰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0: 다 아는 건데
1: 권위주의 국가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의 칩도 팔아서는 안 되고 증유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도 막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봉쇄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중국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근데 이제 냉전 때 그러면 기술 경쟁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보면 이게 앞으로 AI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힐 수도 있는데 그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빌 게이츠 같은 분도 경고를 하다 보니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공포에서 이게 뭔가 나의 안전성에 위험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런 쪽으로 공포는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0: 10억 명까지 얘기하니까
1: 너무 구체적인 숫자이니까요.
0: 그러게요.
1: 그때 핵에 대해서 어떤 문장들을 써놨냐고 보냐면 핵은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괴물을 만들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경우 경우에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 핵을 AI로 바꾸면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랑 그때 당시 핵이 가지고 있었던 공포하고는 거의 뭐 동일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0: 예.
1: 그래서 이 냉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1940년대 냉전 시대까지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AI에 가지고 있는 공포 그리고 미국과 소련,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이 냉전의 기술 경쟁은 네 가지 정도의 단계로 진행이 되었었더라고요.
0: 예.
1: 첫 번째 단계는 오히려 관리를 제한한 게 첫 번째 단계예요.
0: 관리요?
1: 네. 1946년에는 미국만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일본에 투하한 경험이 있었죠.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0: 엄청나죠.
1: 다시 이거는 상자로 넣어야 되는 물건이기 예, 예.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당시 소련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 바루크 플랜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니 우리 이거를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자. 상호 감시를 잘 해보자. 그리고 이 기구가 잘 작동할 경우에는 나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0: 예.
1: 어찌 보면 통 큰 제안을 했습니다. 소련의 답은 노. 였고요. 당신 미국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부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예.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3년 뒤에 소련이 자체 개발로 기술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0: 예예.
1: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단계로 했던 건 봉쇄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를 빼고는 그 누구도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를 찬성을 할 수가 없고
0: 예예.
1: 막아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콤이라고 해서 그 소련 쪽에 그런 나라들에게 이 관련된 기술,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수출을 원천 통제하는
0: 예, 예.
1: 고강도의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0: 예. 세 번째는요?
1: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소련을 엄청나게 봉쇄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렇게 저렇게 우회해서
0: 예, 예.
1: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강도 높게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예.
1: 아주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1987년까지 뒤로 가서 이제 도시바 사건인데 일본의 도시바 기계가 소련에 정밀 공작 기계를 수출했어요.
0: 예.
1: 명목은 그냥 이제 기계 같은 거 깎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소련 잠수함까지 쓰였나 봐요.
0: 예, 예.
1: 그래서 일본의 의회에서 도시바 라디오를 정말로 망치로 부수는 예, 구글에 찾아보니까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망치로 도시바 라디오를 이렇게 부수는 굉장히 상징적인
0: 그래서 예.
1: 고강도의 무역 보복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0: 예.
1: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도 지금은 반도체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이런 일본이 겪었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서 나간 걱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0: 예,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1: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라인이에요. 우리가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뭐 쿠바 미사일 위기 직전까지 가기도
0: 예, 예.
1: 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워싱턴하고 모스크바하고 한라인이 낮았거든요.
0: 예.
1: 이게 전쟁이 항상 뭐 정말로 어떤 작심을 하고 전쟁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발적 충동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0: 그렇죠,
1: 돼서
0: 예.
1: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라인은 1967년, 63년에 가서야 낮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네 단계를 쭉 말씀드렸는데 듣다 보면은
0: 똑같은데요?
1: 똑같고 지금은 압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0: 예,
1: 진행이 되고 있죠.
0: 한라인 얘기도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예.
1: 그래서 저는 이 1940년부터 길게 놓고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0: 예.
1: 되게 압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역사가 비슷한 운율로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0: 예.
1: 이 환구시보의 표현이 저는 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0: 예.
1: 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의회도 중국의 정부도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사실은 우주에 먼저 간 것은 소련이지만 해체된 것도 소련이니까요.
0: 예, 예.
1: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벤치마크하면서 우위를 점하려는 보이지 않는 경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예. 진짜 그 아까 그 네 단계 설명을 들었더니
1: 예.
0: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1: 네.
0: 양상은 똑같고 본질도 다르지 않은 그런
1: 맞습니다.
0: 경쟁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개발할 때도 뭐 논쟁이 뜨거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핵 개발을 아무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1: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예. AI도 통제가 돼야 되고 위험성도 안전이 돼야 되지만 저렇게 정말 속도 조절하면 우리 메모리 이제 잘 안 팔리나?
0: 그렇죠.
1: 라는 생각도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바루크 플랜이라고 제가 미국이 소련한테 이제 우리 좀 그만하자라는 예. 제안을 했고 소련은 노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 이후에 각자 국가로 돌아가서 했던 건 전력 투구였어요.

0: 예.
1: 아, 예. 아, 뭔가 더 조치가 있기 전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예. 아, 라고 했고.
0: 그러니까 서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1: 네.
0: 그렇게 하고 왔어도 저들은 개발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예. 생각을 또 이것도 지금 AI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AI와 관련해서도 계속 개발은 공개는 조금 늦출 수 있겠죠.
0: 예,
1: 근데
0: 예.
1: 이 개발의 속도가 늦춰질까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영화 많이 보신 예, 분들 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요때 이야기거든요.
0: 아, 맞습니다.
1: 그래서 핵무기 예. 다 모여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그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이게 수소폭탄으로 가면서 많은 과학자들 이탈하고
0: 예, 예. 뭐
1: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추석 때 다시 봤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맨 처음에 그냥 영화로 봤고 아우 저때 저랬구나. 그래서 예, 영화로 예. 봤는데 지금 요 AI의 논쟁을 보고 보니까
0: 예.
1: 굉장히 정말로 이런 걸 평행 이론이라고 하나 보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0: 예.
1: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가 과학자들을 끌어모을 때 되게 강력한 설득 논리 중에 하나가 하원 의장이 한 말이랑 같거든요. 이걸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떻게?
0: 예.
1: 그리고 그거를 유태인에게 쓰면 어떻게?
0: 아.
1: 라고 하면서 그 유럽에서 도망쳐 나온 망명한 과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었죠.
0: 예. 공포를 조장하는 또 방법이기도 했겠고.
1: 네.
0: 예. 근데 그러면 그럼 김효진 박사께서는 적어도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1: 네.
0: 사실 긴 역사도 아닙니다. 그건 뭐 100년도 안 된 역사이기
1: 그러네요.
0: 때문에. 결국은 AI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오히려 저는 멈춘다라기보다도 더 예. 빨라질 수 우리가 눈에
0: 제가
1: 보이는
0: 멈춘다는 건 네. 속도 조절을 말하는
1: 예, 예. 예. 오히려 이 공개되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핵무기도 어느 정도 순간에 다다르면은 더 이상 공개해서도 안 되고
0: 예.
1: 쓸 수도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책 같은 걸 보면은 부자들이 돈 내고 그 원자폭탄 실험하는 걸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0: 그런데 예, 예, 예.
1: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지하로 다 들어가서 실험을
0: 그렇죠.
1: 하게 됐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최첨단, 최선단에 있는 모델은 공개는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0: 예, 예.
1: 생각이 들고 다만 전선이 넓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이 원자폭탄이 더 뭐 1000배, 뭐 몇백 배의 위력을 달하는 수소폭탄까지 간 이후에는 우주로 경쟁의 폭을 넓히고
0: 그랬죠.
1: 결을 달리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주로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0: 예. 이미 그건 이제 시작이 됐고
1: 네.
0: 예를 들면 이제 그 빅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지상에서 워낙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 맞습니다.
0: 우주에다가 뭐 저 발전소를 만들어서 가져온다.
1: 네.
0: 이것도 그 기술의 확장.
1: 예. 원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0: 예, 예.
1: 저는 AI의 안전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고 뭐 커지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전선을 그쪽으로 빨리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썬캐처라고 해서
0: 예.
1: 그 궤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를 시범이지만
0: 예,
1: 시범이지만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0: 아,
1: 그리고
0: 예.
1: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뭐 메타의 뮤즈라는 에이전트 AI가 되게 잘 나왔다더라.
0: 뭐 예, 지난번 저희 예, 다뤘습니다.
1: 예, 오픈 AI에서 뭐 닷이라는 게 나왔다더라. 근데
0: 그건 사실, 다룰 겁니다.
1: 네, 그게 아마 에이전트 AI 하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와닿진 않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에이전트 AI로 가고 피지컬 AI로 가고 그래서 안전성 위험은 조금 낮춘 상황에서
0: 예.
1: 그렇게 상업화에 더 돈도 되고 약간은 그 경쟁의 결을 달리하는
0: 예.
1: 쪽으로
0: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냉전 시대에는 국가가 그런 모든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거를 주도했지만
1: 맞습니다.
0: 지금은 민간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은 또 아닐까요?
1: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하고 제가 지금까지 쭉 드린 말씀을 보면 어우 비슷한 면이 많네
0: 예.
1: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국가가 주도를
0: 예예.
1: 했다라는 점이고 지금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하고 있다라는
0: 그러니까요.
1: 점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보급은 더 빨리 된다라는
0: 예.
1: 장점은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통제가 이게 좀 잘 될까?
0: 예.
1: 그리고 뭐 그때 체제에 대한 경쟁도 어마무시했지만 이 1등 기업 기술을 선점하는
0: 그러니까요.
1: 기업이 되기 위한 전력 질주도 더 거셀 수도 있는데 이런
0: 예.
1: 것들이 좀 잘 통제가 될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 미니의 이지연님도 걱정을 해주셨네요.
1: 네.
0: AI는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멈춘다고 멈춰질지도 의문이다.
1: 요즘 이제 그런 의문들을 많이 자꾸 뭐 탈출한 탈옥한다고 하고
0: 예, 예.
1: 이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한번 스탑.

0: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고
1: 그러게.
0: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산업이니까요.
1: 예, 예.
0: 단기적으로는 이 전선이 넓어진다라는 거. 이게 에이전트로 가건 피지컬로 가건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거는
1: 예, 예.
0: 맞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맞습니다. 투자
1: 예, 예.
0: 입장에서.
1: 예.
0: 다만 단기적으로는 예, 더 많은 메모리가 요구될 것 같네요.
1: 예. 그럼 이제 이른바 한국의 반도체 부품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
0: 뭐 오늘은 제가 수출 데이터 이야기하는 날은 아니어서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1: 예, 예.
0: 8월 대비 9월 수출이 전월 대비 20%가 늘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예예. 예.
0: 예.
1: 엄청 늘었네요.
0: 그게 90도의 각도로 한국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1: 그 다 반도체 관련 아니겠습니까?
0: 다른 것도 괜찮았지만 반도체가 나머지 수출보다 더 많아졌네요.
1: 예예.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장증권의 김효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WN 웨일의 RPG Shine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온통 영어지만 한국 그룹입니다. 그리고 한국 노래고요. 가사 중에는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AI에 대한 모든 걱정이 그저 뭐 이렇게 기우에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김윤하 선거위원이 보내왔는데 보내오면서도 약간 걱정하는 듯한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예,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0: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1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2: 예, 유튜브에 노온세븐 이렇게 쓰신 분, 북한이 벌써 정들었는데 무사히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큰 바다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라고 계시겠죠.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서운해하는 분들도 그만큼 또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미니의 주윤세 씨도 그러신 것 같은데, 부산 사람입니다. 그 수로에 숭어 새끼 등 고기 엄청 많습니다. 예, 숭어 새끼 먹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미니의 박소영님, 오프닝곡 프리윌리에서 두 번째 곡 월터의 상상은 현실로 된다로 이어지다니 선곡이 놀랍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뭐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예, 이렇게 들어주시니 감사하죠. 유튜브의 아기 호랑이님, 김효진 박사님 이야기 흥미롭다고 하셨습니다. 오펜하이머 다시 봐야 되겠다고요.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워낙 조곤조곤 또 술술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어떠한 어려운 얘기도 쉽게 들리는 마법을 저희 손석희 12시에 특히 경제 관련 출연진분들은 그 마법을 잘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 박사님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 감기 거의 나은 것 같다고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예,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대답입니다.
1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5: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

0: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1: 지속 가능한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43으로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0.3% 내리며 전체 소비자 물가를 0.03%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유 업체들이 재고 확충을 위해 10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유사들은 당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홍콩과 마카오 이외 지역으로의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한 채 1일부터 일주일간의 국경일 연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부 국가들의 연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전두환 씨 내란죄를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태, 김동화, 진보당 손솔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을 옹호하고 감싸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인이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을 향해 김 의원 법사위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손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으로부터 너무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법사위에서 즉각 사임시키고 국회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국회에 징계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오해를 초래할 빈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사실을 창작이라는 미명하에 비틀고 왜곡하는 것에 대한 반면교사의 의미로 그 질문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6.25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창작의 자유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무자비한 난도질을 하고 5.18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입법을 만들어 성역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천절 연휴 사흘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 1시부터 자유통일당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세종대로와 세문안로에서 신교 사거리로 이어지는 행진코스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내내 2026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산대로 일부 구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고 특히 퍼레이드가 예정된 내일 오후 4시에는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남북 방향 이동도 제한됩니다. 마라톤 대회가 예정된 4일과 5일 오전에는 여의도 공원에서 서강대교 남단에 이르는 구간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전국을 돌며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의 일부는 지난 5월 13일 새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개란을 투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0: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 산지에는 낮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부산 24도 등 전국이 21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서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큰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지금 20.4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예, 손석희의 12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3부는 오래된 대답으로 진행합니다. 고전에서 구하는 오늘의 답. 황정은 작가가 역시 2주 만에 출연하십니다. 어떤 고전일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부 첫 곡으로 나갈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인

0: 예,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소설을 쓰시는 황정은 작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소설 쓰는 황정은 작가.
1: 네.
0: 신간이 안 나오고 있다고.
1: 네.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네. 오늘 예. 오늘 새벽에 다 썼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예, 지금 그 청취자 7396님께서
1: 네.
0: 황 작가님 신간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1: 네, 네.
0: 괄호 열고 재촉은 아님 이렇게
1: 네.
0: 했습니다.
1: 그렇죠.
0: 저희는 뭐 재촉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1: 네. 예. 그렇지만 매번 물어보셨잖아요.
0: 아, 그냥 궁금해서.
1: 시작 전에. 네.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압박이 되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오늘 새벽에 끝냈고
0: 예.
1: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다이나믹한 시간이 되겠죠.
0: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이제 고쳐야 되니까.
0: 아, 말입니다. 고쳐야 되니까.
1: 예. 최종적으로 손볼 것들이 있어서.
0: 혼자서?
1: 그렇죠.
0: 편집자하고도 필요 없이.
1: 네네. 아직 출판사에 원고를 안 보낸 상태라서.
0: 아, 그렇군요. 네. 예.
1: 안 소식도 출판사에 아직 전하지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예.
1: 네.
0: 이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공개를 하신 거군요.
1: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0: 예. 장편이잖아요.
1: 네.
0: 예. 어떤 내용인지 제목도 안 알려주시고 내용도 안 알려주시고 네. 계시기 때문에
1: 네.
0: 미리 알려주시면 뭐 좀 김 네. 빠진다고.
1: 아, 네,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요.
0: 징크스가 있다고.
1: 네, 그럼, 예.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오는 건 언제쯤 될까요?
1: 잘 모르겠습니다. 출판사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0: 아, 예. 뭐 네. 그것도 징크스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건 아니죠?
1: 그건 아니고요. 원고를 예. 넘기는 것까지가 제 일단은 1단계에서는 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 논의를 해 주시겠죠.
0: 2주 뒤에 아무튼 출판사로 원고 넘어갑니다.
1: 네. 압박.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의 책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1: 네.
0: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장편. 그리고 동시에 문제작.
1: 그렇습니다.
0: 예. 지난번에 이방인도 소개해 주셨을 때도 그렇고 되게 좀 문제작 쪽에 눈길이 가십니까?
1: 네. 아무래도 그런 편이기는 한데요.
0: 예.
1: 그렇지만 고전이 되게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0: 예.
1: 당대의 문제작이자 화제작인 경우들이 많아서.
0: 그렇겠죠. 아무래도.
1: 네. 우리가 흔히 그 비트세대 문학이라고 알고 있는 잭 케루악이라든지
0: 예.
1: 앨런 긴즈버그 또 윌리엄 버러스 같은
0: 예.
1: 작가들 또 잃어버린 세대의 그 해밍웨이
0: 예예.
1: 스콧 피츠제럴드라든지.
0: 그냥 줄줄이 나오시는군요.
1: 뭐 워낙 유명한 작가.
0: 그렇긴 하죠.
1: 카프카나 뭐 프랑스와저 사강 다
0: 예예.
1: 반대의 문제작이었죠.
0: 하긴 문제작이었으니까 고전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또 그만큼 높은 거기도
1: 그럴
0: 하고.
1: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0: 예, 예.
1: 네.
0: 이번에 나오시는 책도 문제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예. 자, 이 책은 그런데 그 제가 아까 편집자랑 같이 고치지 않냐고 좀
1: 네.
0: 우문 아닌 우문을 드린 것은.
1: 아, 네. 나중에 교정할 때 제 의견이
0: 그렇죠.
1: 오가죠. 네.
0: 예. 이 책은.
1: 네.
0: 그 편집자가 오스카 와일드 몰래
1: 네.
0: 원고에서 한 500자 정도를 빼냈다면 삭제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너무 이게 좀 자극적인 단어라서?
1: 네. 그런 예.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또 공개가 되자마자 이게 독이 든 책이다라든지
0: 예.
1: 정신적으로 영혼의 어떤 부패가 느껴지는 책이라든지
0: 편집자가 나름 순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 네. 그리고 뭐 타락한 사람들이나 읽을 책이라는 그런 혹독한 비난을
0: 예.
1: 비판도 아닌 비난을 받았는데요.
0: 예.
1: 이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는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릴
0: 그렇죠.
1: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한 가지 잠깐 떠오른 의문이 편집자가 500자나 삭제했는데 오스카 와일드는 가만히 있었나요?
1: 그건 제가 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 아,
1: 네.
0: 예.
1: 네, 오스카 월드가 워낙 사교에 바빠서 또 이것저것 신경 쓴 게 많아서
0: 예.
1: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고.
0: 아, 그랬을 가능성도 네. 있죠.
1: 네.
0: 그럼 왜 그러면 이런 비난을 감당할 걸 알았을 텐데.
1: 네.
0: 그럼에도 이 책을 냈을까? 그 답은 서문에 이미 있다면서요?
1: 네, 일단은 오스카 월드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썼을 테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서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머리말이라 그래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술과 예술가에 관한 오스카 글, 저자의 생각을 밝힌 글인데
0: 예, 예.
1: 일종의 어떤 선언문처럼 써놨거든요.
0: 예.
1: 거기 중에서 핵심이 도덕적인 책이나 부도덕한 책은 없다. 잘 쓴 책 혹은 잘 쓰지 못한 책 이 둘 중 하나다. 그뿐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일종의 방패를
0: 예.
1: 네, 책 앞에 세워둔 거죠.
0: 예. 이런 문장도 있죠. 쓸모없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유일한 변명은 그것을 지독하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1: 네. 저 그 말 좋아합니다.
0: 예,

0: 작가들은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1: 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말이죠.
0: 그래서 모든 예술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나요?
1: 그렇게 얘기를 쓸모없다기보다 쓸모를 찾지 마라. 이게 또 유미주의의 태도이기도 네, 해요.
0: 그 당신들이 원하는 쓸모는 여기 없을 수도 있어.
1: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0: 옛날에 뭐 예술은 사기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분 중에.
1: 네.
0: 백남준.
1: 네네.
0: 예예. 그 여러 비난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거를 얘기할 때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탐미주의, 유미주의라는 것이 얘기가 또 많이 운이가 됐잖아요.
1: 네.
0: 오스카 와일드를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유미주의,
1: 그렇습니다.
0: 탐미주의 선언.
1: 네. 예. 유미주의자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고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했죠.
0: 예.
1: 유미주의라는 것이 예술에서마저 도덕적 혹은 실용적 쓸모를 찾지 마라. 아름다움 자체가 예술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술 사조인데요. 그때까지의 관점에서는 예술을 어떤 이제 교육 목적에 혹은 교훈이나 훈육의 의미를 많이들 심어서 예술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0: 고래로부터 옛날부터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프랑켄슈타인의 그 탄생 배경이기도 했던 1800년 초중반에 산업혁명과 물질주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쓸모에 집착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처럼 유미주의가 등장한 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사실 뭐 실용주의 뭐 이런 것들은 요즘도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팽배하죠.
0: 예. 그럼 요즘에도 통할 수 있는 어떤 예술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1: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후자 쪽에 좀 70% 비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우리 황 작가님은 그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유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네, 그 유미주의자가 아니더라도요.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저도 뭐 매일 원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제가 하는 작업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요. 그게 없으면 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문학에서는 100% 유미주의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을
0: 쉽진 않죠.
1: 네. 왜냐하면 이게 삶과 사람에 관한 그러니까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움만을 생각하기는 추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0: 그 결과물은 연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나름 좀 집요할 때도 있거든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요합니다.
0: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개인적으로도 뭐랄까 뭐 글 속에서만 유미주의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랄까 하나의 걸작으로 생각하는
1: 그랬죠.
0: 일상에서도 그랬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자기 삶을 살고자 했는데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자기 시집을 한 손에 쥐고 긴 의자에 이렇게 나른하게 누워 있는 그런 사진인데
0: 본 것 같습니다.
1: 검정색 벨벳 코트에
0: 맞아요.
1: 스타킹에 이제 승마 바지, 반짝이는 구두 이런 거 신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멋쟁이잖아요. 그런 멋쟁이 사진을 아주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0: 어찌 보면 무슨 뭐 그 디자이너 같은
1: 그렇죠.
0: 앞서가는 디자이너 같은
1: 인테리어라든지 뭐 장신구, 직물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나온 오는 그 도리언 그레이의 취향에 온갖 걸 수집을 하거든요. 그림물이 그 부분을 읽으면 오스카 와일드의 삶이 좀 보일 정도로 저자 스스로가 심미를 좀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1: 당대 어떤 스캔들 메이커, 셀럽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디에서나 항상 당당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정에서도 농담과 허풍 섞인 그런 말들을 할 정도로 대단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0: 피고인으로 섰던 건 뭐 작품 때문에 그랬습니까?
1: 그 작품은 이 소설은 사실 증거로 제출이 됐고 그 재판정에서
0: 그러니까
1: 오스카 와일드가 맺었던 관계 때문이었죠.
0: 거기에 참고 자료로 이 소설이 제공이
1: 그렇습니다.
0: 됐었죠. 아무래도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줄거리를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소설에는요 중요한 인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름답고 젊고 어리석은 도리언 그레이 그리고 매력적이지만 모든 걸 조롱하는 유미주의자이자 쾌락주의자 헨리 워튼 경 귀족이죠. 그 헨리 워튼의 친구이자 도리언 그레이에게 강하게 매혹이 되어서 그의 그림을 그린 화가 바질 홀워드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는 바질을 만나러 온 헨리가 바질의 거실에서 도리언의 초상화를 목격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림 속 인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젊고

0: 물어보죠. 누구냐? 그랬더니 바질이 관심 거라. 도리언 그레이를 내버려 둬라. 너는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예. 이제 상관하지 마라라고 경계를 하는데 때마침 도리언이 그 거실로 찾아와요.
1: 예.
0: 그래서 헨리를 만납니다. 헨리가 도리언에게 조언을 하죠.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우니 못할 게 없다. 그리고 젊음이 너무나 짧고 인생엔 젊음밖에 의미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껏 즐겨라.
1: 예.
0: 쾌락을 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리언은 그때까지는 그냥 되게 그냥 미성숙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1: 예.
0: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각을 하고 헨리의 말을 통해서 이제 쾌락, 젊음을 자각을 하죠.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얼마나 슬픈가. 나는 늙는데 그림 속 자신은 안 늙겠구나. 반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바라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 예.
0: 이 도리언의 초상화가 시간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도리언이 저지르는 악행까지 대신 받게 돼요. 그 첫 번째 사례가 도리언이 시빌 베인이라는 연극 배우를 사랑하게 되는데
1: 예.
0: 그 재능에 반해서 청혼을 하거든요. 약혼을 해요. 그런데 이 시빌 베인이 연극 무대에서 갑자기 재능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 자신을 실망시켰다는 이유로 도리언이 이제 폭언을 하고
1: 예.
0: 이제 경멸을 하면서 결별을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 여성이 극장에 혼자 남아있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도리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초상화에서 달라진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전에 없었던 사악한 미소가 그 초상화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된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자기가 시빌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하게 굴었는지를 깨닫고 좀 약간은 후회를 하는데 때는 이미 늦었죠.
1: 예.
0: 그래서 도리언은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그 그림을 다락방에 숨기고 그리고 자주색 덮개로 그림을 덮어두는데요.
1: 예.
0: 처음에는 좀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무감해져서 이 유미주의와 쾌락주의 가치관을 따라서 온갖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는 예.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젊은이들을 다 타락을 시키죠.
1: 예.
0: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악행을 거듭할 때마다 그림이 있는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그림의 변화를 감상을 하면서 예, 예. 조롱하기도 하고
1: 본인은 그대로 젊음을 네. 유지한 채 남아 있고
0: 네.
1: 초상화는 늙어가고 추해지고
0: 예, 예. 그 상황을 이제 동정하기도 하고
1: 예.
0: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초상화는 더 일그러지겠죠. 도리언은 권태로운 냉혈한이 되어가요.
1: 예.
0: 그러면서 이 초상화를 향한 관심이 강박이 되어가는데요. 바깥에 있다가도 수시로 집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요.
1: 예.
0: 얼마나 변했나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목격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강박적으로 확인하다가
1: 예.
0: 38이 되는 해에 화가인 바질을 만나요. 그러면서 바질이 도리언에게 묻죠. 세간에 떠도는 추문이 사실이냐. 네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널 제대로 모르겠다. 널 알 수가 없다. 영혼이라도 보고 싶다. 라고 예. 말하고 도리언이 이제 분노에 휩싸여서 데려가죠. 보여주겠다. 직접 봐라. 그래서 그림을 목격을 합니다. 바질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리언이 그림 앞에서 바질을 살해를 하죠.
1: 예.
0: 그리고 그림의 상태는 그렇게 더 악화가 되는데요. 도리언이 자신의 옛 친구였던 화학자를 또 불러가지고 바질의 시신을 없애요.
1: 예.
0: 그 소설의 자세히 묘사는 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시신을 없애고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또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도리언의 주변에 죽음들이 쌓여가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도리언을 겁먹게 했던 남자가 있는데요. 제임스 베인이라고 그 시빌 베인의 남동생인데
1: 예.
0: 이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도리언의 주변을 맴돌거든요. 그런데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이 사건 뒤에 비로소 도리언이 자신의 젊음과 미모가 지겨워져요.
1: 예.
0: 그래서 좀 착하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 선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러 올라가는 거죠.
1: 예.
0: 내가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림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확인을 하는데 이제 더 흉측해진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격분을 해서 자신의 죄악을 기록한 유일한 증거를 없애기로 결심을 합니다.
1: 예. 그래서 없애기로 결심을 했는데
0: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밝히면 너무 스포일링이 될 것 같아서
1: 예. 네. 결말을 말씀 안 하시니까
0: 네. 뭐
1: 사실 주제가 거기에 딱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아, 네 그림을 찌르는데
1: 예.
0: 이제 사망하는 건 도리언 자신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사람 남은 사람들은 멀쩡한 그림과 흉하고 추하게 일그러진 도리언을 발견합니다.
1: 예.
0: 네
1: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까지 말해버리면 너무 이제 안 읽은 분들이 예. 계시잖아요. 읽을 분들이
1: 예.
0: 계셔서 예. 좀 삼갔는데
1: 예. 예.
0: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네.
1: 왜 삼갔는지 제가 네. 너무 또 주책 없이 그 마지막 장면을
0: 네. 아닙니다. 네.
1: 예.

0: 밝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끝까지 보면 유미주의자의 소설이 오히려 유미주의의 종말을
1: 네.
0: 고하는 듯한
1: 한계를 말하는 것 같은 예, 예. 그런 내용이죠.
0: 그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1: 네.
0: 고전인 것

0: 예. 어찌 보면 끝까지 유미주의로 남을 수는 없었던 어떤 한계.
1: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예. 여기 등장하는 새 인물이 오스카 와일드의 변주된 자화상이라고 들었는데,
1: 네.
0: 어떻게 변주가 됐을까요?
1: 도리언 그레이는 오스카 와일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고,
0: 예.
1: 헨리 경은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고, 바질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0: 예.
1: 했죠, 직접.
0: 이게 이제 유일한 그 본인의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1: 네.
0: 이제 본인을 담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1: 그렇습니다.
0: 삶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과 비슷하다.
1: 네.
0: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일상에서 뭐 타락한 것도 많이 보여주고,
1: 네.
0: 그죠? 예, 그런
1: 네.
0: 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점. 그 어찌 보면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어떤 결정, 그런 것을 소설에서 그렇게 결말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1: 그럴 수도 있을 것
0: 들고,
1: 같아요. 자기
0: 예.
1: 징벌을 그런 식으로 실현한 걸 수도 있고,
0: 그러게요.
1: 그건 마저가 자신의 쾌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0: 예.
1: 아무튼 이 소설이 오스카 와일드의 삶을 망친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요.
0: 예.
1: 그 이야기 좀 해볼까요?
0: 그러시죠. 짧게라도. 왜냐면
1: 네.
0: 이따 이제 낭독도 들어야 되기
1: 아,
0: 때문에.
1: 네.
0: 예.
1: 그 오스카 와일드가 37살 때 21살인 엘프리드 더글리스 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인 퀸즈베리 후작이 이 관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오스카에게 모욕적인 말이 기록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재판을 걸어요. 모욕, 명예훼손으로 소송 재판을 거는데, 오히려 후작은 무죄가 되고, 오스카 와일드가 중대한 외설 행위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죠.
0: 그 작중에서 제일 뭐랄까 그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굽니까?
1: 저는 그 사실은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정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0: 그래요.
1: 매혹이 되는 순간들은 있었는데, 특히 이제 헨리 워팅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쾌락주의 요소를 동원하기 때문에 혹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셋다 별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 그 초상화의 시점이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황정은 작가의 낭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장면을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오늘 낭독할 장면은요, 도리언이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초상화와 비교를 해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장면인데요. 네, 윤희기 번역가가 번역을 하고, 열린 책들에서 출간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읽겠습니다.
0: 지금부터 들어오겠습니다.
1: 종종 그가 행적이 묘연한 채 장기간 집을 비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의 친구들과 친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갖가지 이상한 억측들이 떠돌아다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집을 비우다 돌아올 때면 도리어는 반드시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바질 홀로워드가 그려준 초상화 앞에 거울을 들고 서서 캔버스에 그 사악하게 늙어가는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엔 반짝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젊은 얼굴을 보곤 했다. 극단에 가까운 이러한 대조가 그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더욱 빠져들었고, 자기 영혼의 타락에도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죄악의 흔적과 세월의 흔적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더 흉측한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하얀 손을 그림 속에 나타난 퉁퉁 부은 거친 손 옆에 대보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보기 흉하게 변해가는 몸뚱이와 점점 볼품없어지는 사지를 보며 그는 마음껏 조롱의 웃음을 날렸던 것이다.
0: 예, 잘 들었습니다.
1: 네.
0: 낭독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황정은 작가의 오래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MBC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오늘 황정은 작가님의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뭐랄까 매우 깊은 철학적 고민을 하게 만드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7월에도 눈사람이라고 하신 분, 한꺼풀에 불과한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우리들, 오늘 오래된 대답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났다면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뷰티풀을 추천하신다고 했네요.

0: 10월 2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 국립대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가 리오넬 메시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축구 경력은 물론 국가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총장은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메시의 국가대표 고별전은 현지 시간 6일에 열립니다. BTS의 월드투어 아리랑이 전 세계 팝그룹 최초로 누적 매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록그룹까지 포함하면 빌보드 박스스코어 기준 그룹으로는 역대 7번째 기록인데요. U2, 건즈앤로지스, 롤링스톤스, 콜드플레이, 메탈리카가 BTS 앞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확정 매출이 아닙니다. BTS의 아리랑 월드투어는 아직 40회나 남았으니까요. 매출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월드투어 매출 그룹 말고 개인 기록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Eras Tour로 매출이 20억 달러,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에드시런, 해리스타일스, 비욘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양궁에서요. 진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남자 양궁 컴파운드 개인전에서 우리나라 김종호 선수가 12발 연속 10점을 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참고로 컴파운드는 활에 도르래가 달려있어 힘은 덜 들고 정교함은 높인 종목이고요. 리커브는 온전히 선수 힘으로 활을 당겼다 쏘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0: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이야기로 준비해 왔습니다.
1: 맥주요?
0: 네.
1: 맥주는 첫 잔, 첫 모금 이후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주
0: 근데 맞습니다.
1: 예.
0: 첫 잔이 제일, 첫 모금이 제일 정말 예. 짜릿하죠.
1: 술 얘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0: 네. 어제부터 일본에서 새로운 주세가 시행이 됐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 주세 일원화로 맥주 시장 재편 소식, 뭐 니혼게이자의 신문, 마이니치, 재팬타임스, 그리고 블룸버그까지 일본 및 해외 주요 언론들이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1: 예, 예.
0: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맥주라고 해도 메가 함량이나 제조 방식에 따라서 주세율이 달랐거든요.
1: 예, 예.
0: 이게 350ml 터케인 기준으로 54.25N이라는 단일 세율로 전격 일원화가 됐다고 합니다.
1: 예, 그게 딱 한 가지 그 세금만 반 세율만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0: 네.
1: 예, 예. 사실 일본 맥주는 뭐 세계 몇 대 맥주 뭐 이렇게 묶일 만큼 유명하기도 하죠.
0: 네.
1: 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맥주로 규정이 되려면 메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좀 엄격하지 않았나요?
0: 맞습니다. 예. 일본 주세법을 좀 보면요. 이 개정되기 이전에 어땠냐. 메가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부원료 사용이 메가의 5% 이하이면서 알코올 도수가 20도 미만이어야만 예. 맥주가 됩니다.
1: 약간 좀 엄격하긴 하네요.
0: 네. 예. 만약에 메가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아니면 부원료 사용이 5%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핫보슈라고 해서 발포주로 분류가 됐고요. 보리가 아닌 뭐 콩이나 대두 아니면 증류주 등을 섞으면 제3의 맥주라고 해서 다이사이노비루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었다고 합니다.
1: 예예.
0: 그리고 이제 세금은 메가가 더 많이 들어간 술일수록 더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하고요.
1: 예. 그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0: 이게 왜 이런 세금 체계가 생겼냐 그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맥주가 외국인들만 즐길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던
1: 예전에.
0: 시절이 있었잖아요.
1: 예예.
0: 19세기쯤 그때 생긴 세금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고 하니까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1: 예.
0: 지금은 이제 맥주가 대중화되었으니까 메가 함량이 높은 맥주에 높은 세금 부과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예예.
0: 그래서 지금 일본 그러니까 10월 1일 이전에 일본 맥주의 주세가 미국의 9배, 독일의 19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해진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높았군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이 주세에 손을 대게 했다는 건 사실 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0: 네.
1: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손을 된 건 맞잖아요. 그죠?
0: 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기사를 2017년 기사를 좀 찾아왔거든요.
1: 예, 예.
0: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였는데요. 일본의 주세가 이제 2017년 이후에 앞으로 바뀔 거다라는 전망을 실으면서 새로운 주세 제도가 일본 크래프트 맥주에 부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재무성이 이 세율 평준화 그리고 원료 이 첨가 기준을 좀 완화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1: 예.
0: 2020년부터 3단계에 걸쳐서 매가가 높은 맥주의 세율은 낮추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제3의 맥주라든지 핫보슈의 세율은 높여서
1: 이게
0: 점진적으로 중간에 만나게 하는 작업을 3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교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맥주 산업 하나인데도 일본은 이렇게 참 정교하게 접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정책 하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고는 하죠.
0: 예. 예.
1: 그리고 뭐 또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토론도 많이 하고, 총리는 물론이고 관련 장관들도 뭐 수시로 미디어에 나오고.
0: 네.
1: 우린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하여간 질문 답변 다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0: 네.
1: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정책이 완성이 되긴 하는데, 글쎄 뭐 일본 정치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개방성. 이런 거는 좀 눈여겨볼 만하죠.
0: 그런데
1: 아무튼 일본 당국이 주세 개정에까지 나선 거는 뭔가 지금 그 단순히 세금 체계가 오래돼서는 아닐 테고 맥주 시장이나 산업에 뭐 또 뭐 문제가 좀 있기도 한가요?
0: 네, 그래서 방금 전해드린 2017년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실렸는데요.
1: 예.
0: 그때 시장을 이 상황이 어땠냐면 매가 비율이 높은 맥주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맥주 대기업들은 일부러 수익성을 내려고 이 비율을 조정해서 싼 맥주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1: 예,
0: 그럼
1: 예.
0: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정작 이제 보리가 아닌 뭐 밀맥주라든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영세한 브루어리들 있잖아요.
1: 예, 예.
0: 여기는 싼 맥주다, 형편없는 맥주다라는 이제 잘못된 이미지가 더 씌어지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었다고
1: 예.
0: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그래서 주세법 체계가 바뀌면 수제 맥주 영세 브루어리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쓰인 거였더라고요.
1: 예. 그러면 뭐 맥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겠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 연구도 연구지만요. 일단은 이제 발포주나 제3의 맥주를 일부러 만들어서 수익성을 내려는 시도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세금이
1: 그렇죠.
0: 다 일원화가 됐으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맥주의 맛과 그 메가 비율을 정통적으로 살린 그 품질로 승부하는 그런 경향성이 앞으로 도드라질 거다 이런
1: 예.
0: 분석이 나왔는데요.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뭐 산토리, 아사히, 삿포로 등 주요 맥주 회사들이 메가 비율을 이른바 진짜 맥주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품질을 높이는 재개발에 일제히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1: 예.
0: 맞춰서 뭐 기존에 뭐 핫보슈라고 썼던 뭐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고도
1: 예.
0: 바꾸고 색상도 바꾸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지금 이제 맥주 시장을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술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비주류, 뭐 논알코올 맥주도 많이 나왔고요.
1: 예.
0: 그리고 뭐 추하이 같은 디저트식 알코올 있죠. 이렇게 과일맛 나는 달콤한 술들도 많이 나왔고요.
1: 예.
0: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나 이런 영향으로 주류 산업에도 이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이 진짜 맥주로 승부하는 경쟁에서 뒤처지면 아예 이 산업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1: 예, 예.
0: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크래프트 맥주 시장, 수제 맥주 시장도 이제 발포주 라벨이 붙으면서 손해를 봤던 이미지 이거는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1: 예.
0: 보니까 오로지 품질로만 또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됐다라고
1: 예.
0: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1: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뭐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네요.
0: 그런데
1: 그 우리나라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술을 많이 마시나
0: 안 마시죠. 예.
1: 그런가요? 예.
0: 회식도 많이 줄었고요.
1: 예예. 예. 회식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0: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좀 회식 좋더라고요.
1: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일본도 그런 좀 문화가 좀 생겨서 그런지 맥주 산업 자체가 조금 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까? 그건 좀 모르겠네요.
0: 그런 이제 뉘앙스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1: 예.
0: 일본의 맥주 출하량이 여러 가지 요인, 뭐 인구 감소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그런 이제 술을 안 좋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여러

0: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예. 1994년쯤 정점을 찍었던 맥주 소비량이 30년째 하향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피크 대비 60%나 소비가 감소를 했다고 하고
1: 절반 이상. 예.
0: 예.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맥주 브랜드 기린. 여기는 이제 맥주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같은 거 만드는 블랙무어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화장품 기업을 인수해서 건강이나 뷰티 쪽에 술 회사가 투자를 하고 매출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주세 개편이 일본 맥주의 새로운 부흥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영화 감독 살바토레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남자는 자신이 토토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시절의 기억을 더듬죠. 1990년에 개봉한 영화 시네마 천국의 줄거리입니다. 영화 속 시칠리아가 아닌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 여기에도 그 너머의 세상을 꿈꾸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재즈의 거장이 된 두 음악가는 시네마 천국 속의 토토처럼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의 하늘을 떠올립니다.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가져온 그 마지막 음반. 재즈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과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의 합작 Beyond the Missouri Sky입니다. 직역하면 미주리의 하늘 넘어죠. 두 사람에게는 17살 차이라는 나이 차가 있었지만 동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즈 역사에서 빼놓기 어려운 음악가들이죠. 베이스와 기타라는 각자의 악기로 재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했는데 그런 두 사람이 고향을 기억하면서 만든 것들은 더없이 소박한 어쿠스틱 음반이었습니다. 1997년은 사실 이런 그 LP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 음반도 당연히 이제 그 CD로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012년에 미국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느닷없이 LP가 발매가 됐다고 합니다. 한 기획사에서 LP의 매력을 알리겠다면서 시작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음반이 바로 이 Beyond the Missouri Sky였다고 하는군요. 이후에 바닐붐이 일어나면서 2024년에 LP로 대량 생산되긴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초반의 진심인 전 세계 LP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한국 초반이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안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영국 영화 시네마 천국의 사랑의 테마곡을 전해드리죠. 애니어 머리코네의 아들 안드레아가 만든 곡인데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각별히 좋아했던 영화와 음악이라고 하는군요. 시네마 천국 속 토토는 꿈꾸던 영화 감독이 된 뒤에 고향을 돌아보고 또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돼서 고향인 미주리의 하늘을 회상합니다. 두 사람이 연주하는 시네마 파라디소 가운데 러브 팀 이번 주에 희귀 음반 시리즈의 마지막 곡으로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희귀반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Beyond the Misery Sky에서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함께 연주한 영화 시네마 천국의 Love Theme을 들었습니다.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장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0: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LP 코너 마지막에 나간 거 들으시고 노래가 참 아름답다고 미니 아일라님께서 전해주셨고 선율의 심란한 마음까지 정화되는 듯하다고 하셨습니다. 미니의 노용식님이었습니다. 황정은 작가와의 함께한 오래된 대답.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미니의 이수미님, 황정은 작가님 목소리는 따끈한 생강차 같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하고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공감이 됩니다. 미니의 이민정님, 도리안 그레이의 조상, 읽었지만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서 책을 덮었다고 안도했던, 포기하지 않고 읽은 나를 위로했던 그 책, 오늘 제대로 이해하겠네요. 예,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한 분은 황정은 작가님 낭독을 늘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숨도 안 쉬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0: 이것도 공감이 됩니다. 예. 오래된 대답 듣고 도서관 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건 정말 저희 프로그램이 갖게 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고 나름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도서관 가서 읽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포루라고 하신 분도 이분도 그 작가님들이 출연해서 소개해 주시는 책들은 전부 도서관 가서 읽고 있다고 하셨네요. 예,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 붐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풍경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날들을 위해서 오래된 대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최애 코너라고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유튜브에 비지 헤론이라고 쓰신 분인데 유튜브로도 또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0184 쓰시는 분, 저와 황정은 작가의 대화가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담 장르의 탄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결코 지지 않는 황정은 작가, 아마 그래서 그러신 모양이죠. 예, 저도 늘 즐겁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유사점도 많다고 하셨는데 옷도 몇 벌 없는다. 저는 그런데 황 작가님은 아마 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들으신 도용재님 미니에 쓰셨는데 오늘 맥주 마시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곡위원들과 함께하고요. 모레는 임용환 박사와 전남대 이성원 교수와 함께 중국의 고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초한지를 함께 섭렵해보죠. 내일 뵙겠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4: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

0: 신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2시에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오늘부터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아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를 철저히 인사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도 부적격하다면 목소리를 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에서도 100여 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과정에서 중국어에 기반한 AI 자율형 침투 시스템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돼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신종 해킹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이미 두 척의 항공모함과 5만 명이 주둔 중인 중동 지역에 추가로 항공모함 한 척을 출항시킨 데 이어 11월 말까지 해병 1만 명을 추가로 파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오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지고 공소청은 공소 유지와 사법 통제에,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9: 공소청이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체제로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검사 약 1,900명 규모, 직접 수사와 보안수사는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심사와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임시로 수장을 맡게 된 이정현 직무대행은 소규모로 열린 개청식에서 기관의 명칭, 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는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 왜곡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도 출범했습니다.
10: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침내 오늘 그 개혁의 결실로 지난 78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9: 공소청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수장 자리 역시 아직 공석인데, 조금 전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0: 구청이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초동에선 종일 검찰청 흔적 지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검찰청엔 나무로 된, 서울중앙지검엔 천막으로 된 가림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청동으로 된 현판에 떼는 모습이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을 상징했던 대나무 문양과 검찰이라는 글자들은 줄지어 사라졌고 대검찰청 현판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1: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치팀의 강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죠?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이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2: 검찰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울컥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틀렸다고 일축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4: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역,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새치혈로 국민 불안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2: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되도록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경찰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 공백 상태로 새 형사사법 체계의 첫날을 맞게 됐는데요.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임명제청 20여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는데요.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란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검증 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사법체계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저희 당에서는 많은 좀 슬픔과 많은 걱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장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김 후보자를 반대해온 조국혁신당도 오늘 공수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결정에 안타깝다면서 청문회에서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준영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더니가 과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외교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군 포로송환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구하고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후에도 답이 없자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국회에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또 이어졌다고요?
2: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전 대통령 전두환 씨와 관련해 내란이 아니다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민주당 박성

0: 홍준 수석 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은 헌정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전두환 내란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내란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헌정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0: 오늘 국회 운영위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마지막으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됐죠.
0: 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는 유 여사가 숨진 지 이틀 뒤인 1974년 8월 17일 작성됐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프랑스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았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번이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유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머니의 피격 소식을 듣고 프랑스에서 급히 귀국하던 길에 이 편지를 전달받았고 그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화감독과 제작진의 공개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영화 암살자들 주연 배우인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내일부터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강은 기자였습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정보 100여 건이 빠져나간 건데요. 금융당국은 동일한 해커의 소행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4: KB국민은행도 고객 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외부에 빠져나갔습니다.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국민은행에서도 해킹이 드러난 겁니다. 유출된 곳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측은 일단 해당 서버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에서 정보를 빼돌린 해커가 함께 벌인 일인지도 조사 중입니다. 신한은행을 겨냥했던 해커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에 활용된 걸로 추정되는 웹서버 제목에서는 아텍스 자율침투 테스트 콘솔이라고 쓰인 중국어가 발견됐는데 아텍스는 중국에서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AI 모델입니다.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짜서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시킨 시스템으로 보안 점검을 위해 개발한 도구지만 스스로 해킹 공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커가 아텍스 AI를 활용해 대출 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에 접근한 뒤 정보를 빼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텍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 만큼 해커가 중국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커가 누군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침투했는지 드러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해킹 흔적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 금융당국도 아텍스 AI를 활용한 공격이 지금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복한 노후의 기본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 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용 때문에 치료받기를 주저하시는 일이 없도록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돌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의 지뢰 폭발을 불행한 일이라고 규명하면서 근본 해결 방안으로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DMZ 지뢰 폭발로 유럽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어제 조기 귀국한 정 장관은 남과 북 그리고 UN 군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0: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 산지에는 낮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부산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서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큰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립의대 불공정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5차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립의대 불공정 부당 심사 중단 촉구 5차 시민대회를 열고 자유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의료 접근성 보장을 비롯해서 지역 소멸 위기와 생명권을 주제로 목소리를 냈으며 의대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어제 목포 수협에서 서남해권 수산 타운홀 미팅을 열고 수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서남해권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고수온 피해 지원 확대와 어업 관리 제도 개선, 내수면 양식 산업 육성 등이 건의됐습니다.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 수산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무안 청계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사업이 58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무안군은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1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북카페와 체육센터, 안전교육실 등이 들어서며 무안군은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8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완도군 소암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1톤과 컨테이너, 5톤급 크레인 등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야적장에 쌓여있던 긴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진도군 이내면의 한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20톤급 선박에서 불이 나서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이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박 내 발전기 가동 직후 배전반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 광주 서남부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광주 서남부 지역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 CBSI는 110.8로 전달보다 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제조업도 3.8포인트 오른 98.8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다음 달 기업 심리지수 전망은 제조업이 2.9포인트, 비제조업이 0.2포인트 각각 하락해 기업들의 경기 개선 기대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이 추석 기획전에서 8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암군은 지난달 한우 앞에 멜론, 햅쌀 등 지역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했고 이 가운데 영암배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계절별 기획전을 열어서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 저수지 10곳 가운데 6곳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049곳 가운데 617곳이 보수가 필요한 C등급, 19곳은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아서 전체 60.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의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0: 2026 난영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0: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안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10월 연휴 가을 나들이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은 특별한 미술관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숲길에서 작품을 만나보는 건데요. 해남 최초 전문 미술관으로 개관한 행촌 미술관이 미술관의 공간을 숲으로 더 넓혔습니다. 금강골 가는 길목에서 행촌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10분 남짓한 오솔길이 오솔길 미술관으로 변신한 건데요. 숲길 곳곳에는 물고기와 대나무, 새처럼 자연을 닮은 작품부터 나무와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작품까지 국내외 설치 예술가 10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미술과 가는 오솔길, 어디 숨었니 오솔길 미술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넉넉하게 이어지니까요. 이번 가을 숲길을 걸으면서 곳곳에 숨은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0: 10월 2일 금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백예린의 산책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 별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남 행촌 미술관 찾으셔서 오솔길을 걸으며 곳곳에 숨어있는 작품들을 멋진 작품들을 한번 산책하면서 감상해 보시라고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금강 저수지 숲 오솔길 행촌미술관 정원시 작품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예술적 동선을 만들어냈는데요. 미술관 내부에서는 오스트리아 예술가 엘리자베스 멜코니안의 채식주의자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읽고 자신의 삶과 경험을 회화와 입체 작품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인간, 생명과 감각에 대한 사유까지 함께 느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1, 2부에서는 이행시의 달인을 찾는 주로드 101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제는 자연입니다. 자연. 짧은 가을 만끽할 때 자연만한 게 없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서 예술 작품들 감상해 보시라고 자연을 시제로 정해봤습니다. 자연 이행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행시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IS동서, NH농협손해보험, 도드람한돈, 브람산마의자,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글솜씨를 뽐내는 시간 주로드 101장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입니다. 자연으로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연 이행시 한 분 살펴볼까요? 2604번님 자랑스러운 목포 MBC 아나운서 임사랑과 연주 아나운서 2MC 진행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아 진짜 저도 강력하게 사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예, 혼자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을 텐데 2604번님 내친 김에 저희 사장님께도 꼭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942번님 자기가 먼저 한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네요. 연락 준다고 했으면 기다리는 사람 생각 좀 합시다. 애초부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을까.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었을까.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못 먹어요. 예, 바로 정해야 됩니다. 언제가 그러면 언제 먹냐고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날짜를 아예 딱 잡아야 돼요. 3511님 자 떠납시다. 내일부터 연휴니까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아, 그렇네요. 줄어드는 연휴에도 생방을 이어가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개천절 대체휴일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연휴가 또 있어요. 한글날, 금요일이 한글날이거든요. 한글날 휴일이니까 다음 주 9, 10, 10일. 또 3일간의 연휴. 야,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연휴가 두 번이나 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호흡하니까 많이들 뭐 놀러 가셔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은 2시 10분부터 휴일인 관계로 10분 더 앞당겨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6345번님, 자,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때 그 시절이요. 연애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세상 다정하더니만 지금은 완전 무뚝뚝합니다. 아이고. 그 연애 때그 감정, 그 분위기, 결혼에서도 이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그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커플마다 사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던 그 마음 가짐이 있다라면 그대로 다정할 텐데. 어쩌다가 넘어가겠습니다. 3805번님, 자, 자주 만나지 못해도 연락은 하고 삽시다. 이은하의 전화할게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리고 생계를 챙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못 만나는 분들 있죠.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영상 통화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연락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진짜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생기는 거고 또 어떤 구실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든 만나고 싶다. 뭐 연락을 취하다 보면 직접 보고 수다 떨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 연락하십시오. 9187님, 자, 오늘도 힘내봅시다. 연휴가 코앞이니까요. 11월에는 빨간 날이 없어요. 진짜. 10월을 여러분 제대로 즐기셔야 합니다. 11월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주말 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10월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2560님, 짜장면이나 짬뽕 등 중식을 먹을 땐 연태 고량주 곁들여야죠. 향이 좋아서 술술 넘어갑니다. 뒤끝도 없고요. 이 연태 고량주 잘 드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이게 중식이 좀 맛있긴 한데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좀 물리는데 연태고량주 잘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서 계속 중식 드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금방 취하긴 하는데 또 금방 깨고, 예. 말씀하셨다시피 숙취가 없어요. 저는 너무 도수가 높아가지고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튼 부럽습니다. 자, 주로도 101장 오늘 자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511님이 정해주신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광고 듣고 와서는 이은하의 전화할게요까지 이어드릴게요.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99.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 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 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이은아의 전화할게요 듣고 왔습니다. 지로드 101장 오늘은 자연으로 이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655님 자 자신을 잘 가꾸어 보세요. 연심 가득한 가을 건강하고 이뻐지세요. 아 너무 좋은 말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4712님 자, 자꾸만 지치고 힘든 날에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곁을 지켜주며 감싸주는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파이팅. 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곁을 지켜주면서 감싸주는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감사합니다. 4117님, 자, 자기한테 전화해야지.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삐. 자기한테 전화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예. 8830님. 자, 자꾸 도전하다 보면 연관 못지않은 실력이 된다. 모두 모두 오늘 안 돼도 다시 힘내서 도전합시다. 이행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센스 있게 잘 보내셨네요. 3152님. 자, 자랑 아닌 자랑 좀 할게요. 연습생이지만 늦게 시작한 파크 골프가 힐링도 되고 완전 재밌답니다. 오, 파크 골프에 입문하셨구나. 요즘 파크 골프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예. 그 파크 골프장 예약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 정도로 그 파크 골프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채 하나로 여러 홀을 돌면서 하는 건데 아주 대중적인 스포츠다 보니까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서 막 파크 골프장 만들려고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3151번님. 파크 골프 재밌게 하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4484님, 자, 자연은 신기해요. 연꽃이 예뻤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네요. 네. 그러면서 오, 어디에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연꽃을 딱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웠지만 너무나도 더웠던 여름이 가고 시원한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을 누리시고 즐기십시오, 여러분. 0704번님, 자,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 곁에 있다면 연말까지가 아니라 평생 행복 아닐까요? 7년간 신랑과 월말 부부하다가 여섯 가족 살다 보니 웃음 보따리가 넘쳐나서 힘들고 갱년기 우울증도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아, 힘든 것도 갱년기 우울증도 그렇죠. 북적북적하다 보니까. 예. 야, 7년 동안 월말 부부, 주말 부부도 아니고 월말 부부를 하셨던 거예요? 야, 그 세월, 7년의 세월을 요즘 보상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0704번님. 예.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211님, 자, 자전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봐야 합니다. 가을 하늘이, 연 푸른 하늘이 맑은 날이 있어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또 파란 하늘을 만나볼 수 있는 요즘이잖아요. 예.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더라도 잠시 잠깐 고개를 들어서 파란 하늘을 보는 그 여유도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54님, 자,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나 봅니다. 연어가 태평양을 횡단하고 태어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럼요, 자연은 돌고 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중에서, 사계절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잘 즐기는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4871번님, 자, 이제 식욕의 계절 가을입니다. 연탄구이가 생각나는 계절이죠.

0: 연탄의 구운 양념 갈비 전어 구이 닭발 등등등 벌써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예, 저도 소개하면서 침이 고이네요. 예. 이 맛있는 음식만 얘기해도 침이 고이는 천고마비 아니 천고인비의 계절입니다. 사람도 살찌는 말도 살찌지만 사람도 살찌는 그런 계절 가을입니다. 아유. 점심 먹고 왔는데 또 배고파졌어요. 4777번님, 자, 자식 애지중지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요. 연애하더니 엄마는 뒷전이에요. 아드님이신가? 보통 이제 아들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예, 엄마는 뒷전이죠. 뭐, 아빠는 애저녁에 뒷전이었고. 저도 그랬었는지, 저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예. 못난 아들, 아유,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집중해야죠. 예. 연애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식의 연애를. 예. 또 혹시 합니까? 예.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예. 그냥 잠자코 응원해 주시다 보면 언젠가 엄마 하면서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줄어도 백일장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우리
3: 나왔어.
1: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5593님이 자,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산책 뒤에 먹는 보리밥에 연, 연탄에 구운 고등어. 얼마나 맛있게요. 바야흐로 연탄구이의 계절이군요. 아, 또 군침 도네. 오늘 저녁은 연탄구이집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여러분 때문에 아유, 살찌겠어요. 자, 주로드 100일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행운의 당첨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117 그리고 3151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2부 마무리 곡은 우리 2211님께서 정해주신 자우림의 25, 21 드라마 25, 21에 또 수록된 곡이기도 하죠. 네,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바람에 나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5: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 케미칼 기넥신 FJ.

0: 0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어제 고객 정보 150여 건이 외부 침입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등 고객 금융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정보 유출대와 비슷한 수법으로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비공개 합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트 대표팀의 하지민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요트 남자 딩기 결승 레이스에서 정상에 오르며 개인 통상 대회 네 번째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민은 예선 성격인 오프닝 시리즈 9번의 레이스에서 3차례 정상에 올라 전체 1위로 결승 레이스를 펼쳤고 2위 홍콩 니콜라스 베지 홀리데이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선두 자리를 지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부터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까지 3연패를 달성했던 하지민은 아시아 최강자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뽐내면서 8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직후인 1974년 8월 17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사본으로 공개한 A4 3장 분량의 편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 산지에는 낮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1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내일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을 만나는데요. 버스 전용 정차구역에 승용차가 서 있고 골목에서 차가 불쑥 튀어나오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문을 열라고 차를 쾅쾅 치는 승객들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운전은 차를 잘 모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루는 기술이다. 전 숨을 한 번 쉬고 조용히 읊조립니다.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신통하게도 마음이 슥 가라앉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0: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덕선우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금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사연 119 준비돼 있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음주우엔 팀앱들이 환인제약, 탄탄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한국도로공사, 환인제약, 본컴퍼니, 루키루키파크골프채, 고향가구박람회, 왕초보영어탈출, 해커스톡, 하나은행, 인공지능입찰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5: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4: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꺼져버린 사연도 다시 보자. 사연 119. 한 주 동안 저희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사연과 지금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은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 시간입니다. 샵 0891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먼저 추석 연휴 전날이었죠. 23일 수요일에 온 사연 가운데 2535번님이 조금 있으면 인천에서 동생도 내려오고 제 딸도 한평에서 오는데요. 올 열흘 엄마와 제가 아픈 치레를 해서 올 추석은 송편이며 전이며 사 먹기로 했어요.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나훈아의 홍시 신청을 해주셨었습니다. 어떻게 2535번님... 그렇죠.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사드셔도 되죠. 일단 모이고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2535번님 가족분들 재미있게 또 풍성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풍성하게 잘 보내셨죠? 추석 때 가족들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추억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8070님께서 사랑님 안녕하세요. 친구를 위해 노래 신청합니다. 장민호의 좋은 시절 청해 주셨는데 아

수요일에 좀 보내드렸었어야 되는데 미처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나갑니다. 나훈아의 홍시, 장민호의 좋은 시절 두 곡입니다.

장민호의 좋은 시절, 나훈아의 홍시 두곡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345번님께서 자, 자연스러운 가을 날씨에 연꽃처럼 가을을 보내요 하시면서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틱땡 라이브에서 용코님이 문초위의 10시 50분 청해 주셨는데 두고 함께 하시죠.

문초희의 10시 50분 그리고 앞서 들은 노래는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인님이 청해 주신 김수찬의 평행선 보내드리고 4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사연 119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네,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사연 119 계속 이어가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277님께서 마이진의 3호에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 4871님이 자연 이행시 보내시면서 이태호의 사는 동안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이태호에 사는 동안 앞서 들은 노래는 마이진의 3호에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5138님께서 이번 난영 가요제에는 박지현, 송민준, 정다경, 김다나, 문초희, 송춘희, 정미애, 최유나, 현진우가 출연한다고 하네요. 현진우의 고루해서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수많은 가수분들 중에 현진우를 픽해 주셨네요. 5138님. 네. 말 나온 김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난영가요제 2026 난영가요제 함께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박지현, 송민준, 정다경, 김다나, 문초희, 송춘희, 정미애, 최유나, 현진우 씨 등등등 대한민국 트롯 스타들이 총 출동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251번님 안녕하세요. 농부 택배입니다. 오랜만이죠. 장미손님의 사랑이 샤르르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농부 택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현진우의 코로에서 장미소의 사랑이 샤르르 두 곡 함께 하시죠.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부입니다.

0: 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즐거운 오후 2시 이번 주 마지막 사연과 신청곡이네요. 아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1152번님, 이행시 마감돼서 못 보내고요. 박지현의 애간장 신청합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따스한 한마디씩 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에게 연락 한 번씩 하셔가지고, 네, 사랑한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안부도 전하시면서 이 가을을 함께 즐기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아쉬우니까 또 다음으로 미루다가는 금세 겨울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누리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지연의 애간장 보내드리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10분에 10분 먼저 인사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따, 다음 주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로

0: 분류됐다는 정치권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회의 중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 측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령으로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한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며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유럽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 경계선, 군사분계선, 즉 북한이 부르는 국경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 산지에는 낮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1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3도입니다. 박소영입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미국 농담 한 토막인데요. 노인 친구 셋이 젊을 때 얘기를 합니다.
3: 그땐 진짜 힘이 넘쳤지. 지금은 날가 빠진 난파선 같아.
2: 두 번째 친구도
3: 아 힘은 내가 더 끝내줬지. 근데 지금은 아이고 허리야.
2: 근데 세 번째 친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3: 난 힘이 옛날하고 똑같아.
2: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3: 아 젊을 때도 헬스장 가서 덤벨 50kg를 못 들었는데 지금도 못 들거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도전 중이지.
2: 오늘이 노인의 날인 거 아시나요? 옛날 말고 지금에 집중하기. 나이 불문 모두에게 통하는 지혜겠죠?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무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네,

0: 오나미 씨,
1: 네.
0: 혹시 네.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2: 저는 없는데 네. 제 동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네. 그 사람이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동생 번호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네. 그러면서 막 그분이 막 엄청 울면서 어머. 아빠 막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동생의 목소리인 줄 알고 네. 아빠도 조금 너무 놀라셨는데 아이고. 아 이게 보이스피싱 같다라는 생각에 아빠가 욕을 했대요. 그분한테 네. 그랬더니 보이스피싱 네. 그분이 우리 아빠한테 너 가만둬 막 하면서 아빠를 네. 막 그렇게 막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이고 큰 피해는 없었던 거죠?
2: 네, 그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0: 천만
2: 네.
0: 다행입니다. 다행인데요, 남희 씨 요즘 보이스피싱 말고 네네. 레터피싱도 있대요.
2: 레터피싱이 뭐예요?
0: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마치 진짜로 우체국에서 보낸 것처럼 위조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2: 네네네.
0: 예를 들면 아래 사진 보세요.
2: 네.
0: 어디 거가 진짜게요?
2: 잠깐만 어디?
0: 네, 집에 문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게.
2: 문 네. 앞에.
0: 모르겠죠.
2: 첫 번째 거?
0: 네. 근데 네. 이게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했지만 네. 부재 중인 관계로 배달 안내드립니다. 이분 거 똑같잖아요.
2: 네, 똑같아요. 똑같아.
0: 그죠, 그죠.
2: 와, 근데 연락처도 비슷하게 적어놨는데요?
0: 그래요. 그래서 쓰인 번호대로 전화를 하거나 QR코드 찍잖아요.
2: 네, 네.
0: 그럼 사기범하고 바로 연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2: 와, 아니 지금 제가 사진을 계속 네. 비교해 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 사기인지 구별하는 걸 잘 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부착 방식을 주의 깊게 보래요.
2: 네.
0: 정상 안내서는요 특수 가미알지로 만들어서 떼어내도 끈적임이 남지 않는 성분을 쓰는데
2: 네네.
0: 이 사기범들은 일반 종이에다가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다면 일단 레터 피싱부터 의심하기.
2: 예. 그래도 혹시나 모르겠다 할 때는요 일단 예. 가까운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예.
2: 거기 쓰인 대로 연락하지 말고 예. 바로 이제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예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아, 하여튼 남희 씨는 그런 일 절대 네.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그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한 분도 요즘 또 많대요.
2: 저는 진짜. 중고거래는 잘 안 해봤는데 네. 그 예전에 제가 초당옥수수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초당옥수수를 제가 인터넷에서 시켰거든요.
0: 네.
2: 근데 초당옥수수가 네. 왔는데 다 썩은 거예요.
0: 아이고, 뭐 그런 게 와.
2: 진짜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냥 그걸 환불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기로 조금 이게
0: 다행히 남이 네. 손해를 안 봤으니까
2: 네. 네. 네 다시 환불을 받았거든요.
0: 다행이네요.
2: 네, 다행이죠. 네.
0: 아유, 찝찝했네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0: 진짜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진짜 혼쭐 낼 겁니다, 진짜.
2: 혼쭐 나야 돼, 아주.
0: 네. 자, 첫 곡 소개해 주죠.
2: 네, 딱 노래랑 맞네요.
0: 예.
2: 네, 박미경님의 넌 그렇게 살지 마.

0: 네, 금요일 첫 곡으로 전국에 있는 나쁜 인간들에게 네. 청종을 울리는 노래. 네. 넌 그렇게 살지 마!
1: 네.
0: 들려드렸습니다. 네. 사실요, 남희 씨.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안 넘어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지라 씨에도요, 사기당했다는 분들 문자가 꽤 와요.
1: 그러네요. 네. 이분도 지금 그러시는데요. 2328님. 중고거래로 바이크 엔진 구한다고 알아보다가 사기 맞고 결국 부속 하나하나 구해서 조립했네요.
0: 아이고야.
1: 그 사기꾼 놈은요, 다시 나와서 또 사기치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네. 사기꾼들은 이것저것 오만가지 다 판다고 올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0: 그 남을 기만하는 게 재미있나 봐요. 그죠?
1: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는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네. 사기를 치더라고요.
0: 하여튼 혹독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면서.
1: 맞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한 주시고 2주 만에 만나는 시간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인데 네. 남희 씨 이거 들어보셨나요?
1: 네. 아유,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0: 엄청 인기 네. 많습니다. 네. 원래는요. 남유정 성우님하고 남자분 그 김영선 성우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1: 네네.
0: 우리 김영선 성우님이 2주간 따님의 일정 때문에 네, 따님 일정이 있어서 해외에 가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느 분이 오십니까?
1: 네, 우리 영선 성우님이 추천해 주신 정상일 성우님을 모십니다.
0: 네.
1: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실지 3, 4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네, 광고요.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0: 문자주전화 1577-1352 1577-1352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6: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7: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6: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7: 아, 뭐야? 그거 진짜 지저분해.
8: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렛츠고.
9: 제목, 신문물을 접한 엄마. 경기도에서 조수미 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도 되셨네요.
10: 안녕하세요. 지라시 가족 여러분. 저희 엄마는 올해 70이 넘으셨는데요.
9: 네.
10: 요즘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중고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 엄마가 집에 잘 안 쓰는 전기밥솥이 하나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다며 저한테 계속 가져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엔 이미 전기밥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고마켓 어플을 깔아드리고 한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설명해드린 김에 밥솥 사진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가격은 2만 원.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9: 어머나 깜짝이야. 어머 얘, 이거 누가 뭐라고 하는데?
10: 안녕하세요. 밥솥 아직 있나요?
9: 어머나 왔다 왔어. 야야야, 이거 밥솥 들고 나가자.
10: 아유, 벌써 어딜 가세요. 그냥 일단은 답장부터 써.
9: 뭐라고 쓰는데?
10: 그냥 네 있습니다 하면 돼요.
9: 아유, 안 해봐가지고 떨리는데. 아유,
10: 써봐.
9: 네 있습니다.
10: 네, 저는 엄마가 여기까지만 보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장문의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9: 그리고요, 밥도 아주 잘 됩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 밥솥으로 밥 먹고 다 건강해 컸고요. 큰딸은 이제 결혼돼가지고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항상 말하죠. 딸아, 너는 참 결혼 잘했다. 이 밥솥 가져가시면 똑같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사람에겐 오복이 있다고 하죠. 잠깐만, 백스페이스. 저는 거기에 밥을 추가하여 육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 밥솥밥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남편인데요. 우리 남편으로
10: 엄마 그만 좀 써요. 아니 거기다가 왜 우리 집 가정사를 올려고 그래.
9: 어머 얘, 중국으로 가게 가면 다 이렇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팔고 그래.
10: 아니 밥솥 하나 팠는데 왜 갑자기 가문의 역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마의 글이 효과가 있었는지 반응이 왔습니다.
9: 어머 얘,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또 묻는다.
10: 혹시 조금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9: 깎아달라는데?
10: 아, 그러면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깎아줘요.
9: 아,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아.
10: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답장을 보내셨어요.
9: 멀리서 오시면 18,000원까지 해드릴게요. 아,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1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할게요.
9: 어머나 어머나, 얘 온대 온대. 어머, 뭐 이렇게 갑자기 온다니 그래. 야, 청소기 줘봐, 청소기. 밀대 어디 갔니?
10: 아,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9: 뭐 하긴 뭘 뭐해, 손님이 온대잖아. 건조기에 팬티만이라도 일단 걷어놓자 이게.
10: 아니 엄마, 엄마 지방까지는 안 온다고. 현관에서 물건만 주고 돈만 받으면 된다니까.
9: 어머, 그런 거니?
10: 어.
9: 아, 그래도 사람이 근처 오는데 차 한잔은 대접을 하는 게 예의지.
10: 결국 엄마는 밥솥 하나 팔면서 거실 청소하고 현관 닦고 신발까지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9: 아이고야.
10: 그리고 잠시 후 구매자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고 엄마는 밥솥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걱정이 된 저는 혹시나 해서 아파트 현관으로 나가봤는데 엄마와 구매자가 아파트 화단 앞에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9: 아, 뭐 그쪽도 꼬들밥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꼬들밥만 먹거든요. 이게

0: 예, 그 밥을 할때 물을 이 눈금 있잖아요. 여기 봐요. 이거보다 좀덜 넣어야 꼬들꼬들해요.
1: 아, 네.
0: 그래요. 근데 뭐 양치는 살아 계시고 우리 청년 그 부모님은 뭐 하셔요?
1: 아, 저기 부모님은 저기 이천에서 농사를.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집 쌀이 2,000쌀이잖아 또. 이거 진짜 너무 인연이다 그죠?
1: 너무 인연이네요. 아, 근데 저기 저희 와이프가 지금 기다려가지고 저기 임신 중이거든요.
0: 아, 결혼하셨구나. 동안이나 예. 나는 또 몰랐네. 예. 그러면 임신을 했다고?
1: 네.
0: 어머,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있어봐요, 저기.
1: 네? 왜요?
0: 아니, 내가 김치 좀 담아줄게. 갖고 가요. 임신을 하잖아. 그럼 냄새 때문에 김치를 못 담그거든. 내가 그랬어. 그 김치는요, 내 거는 있잖아. 막 속 뒤집어질 때 비에 가라앉히는 최고야. 소문 났잖아. 잠깐 기다려봐요. 네. 우리 집에 이거 비닐봉지도 큰 게 있거든.
1: 네. 결국 엄마는 18,000원짜리 밥솥을 팔면서 김치 한 통과 직접 만든 장아찌까지 서비스로 줬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거래를 성공한 엄마는요, 표정이 아주 뿌듯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0: 어떡하지?
1: 엄마, 야. 엄마, 왜, 뭐 찾아요?
0: 야, 야,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 뭐, 이 선풍기?
0: 어.
1: 아, 이거 아직 쓰는 거잖아.
0: 우리 집에 하나 더 있잖아. 한 집에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뭘.
1: 응?
0: 잠깐만, 딸, 저거는 저 얼마 받을 것 같아, 저거?
1: 믹서기?
0: 어, 어.
1: 아니, 아침마다 주스 갈아 드시잖아.
0: 팔리면 안 먹는 거지, 뭐.
1: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친정에 가보니 집안이 휑한 거예요. 엄마, 여기 있던 작은 탁자 어디 갔어요?
0: 아, 그거 팔았어.
1: 그 위에 있던 화분은?
0: 팔았지.
1: 그 밑에 화분 받침은?
0: 어, 그건 1,000원 받았어.
1: 아빠 컴퓨터 책상은?
0: 그게 제일 먼저 팔렸다, 너.
1: 아, 그만 팔아요, 좀. 저는 그날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엄마의 눈빛.
0: 너 가만 있어봐. 너 저 스카프 이거 안 팔래?
1: 아, 그만하세요. 그 후로는 엄마는 예전엔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못 버린다더니 추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시세를 쳐주는 물건은 죄다 내다 파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또 전화가 왔죠.
0: 딸, 중고마켓에 이것 좀 올려줘봐.
1: 이번엔 뭔데요?
0: 네 아빠 자전거.
2: 나 타는 거라고!
0: 언제 탔는데?
2: 아니, 지난달에 탔어!
0: 한 달 동안 안 탔으면 안 타는 거지. 이제 곧 겨울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2: 겨울에도 탈 거예요!
0: 겨울에는 이거 추워서 못 타네. 아이고.
2: 봄에 탈 거요.
0: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못 타거든.
2: 여름에 탈 거요.
0: 더워서 못 타요.
2: 아니, 내가 탄다는데, 내가 탈 거라는데, 내 자전거인데, 내가 탄다잖아.
0: 아, 당신은 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억지를 부려 그래.
1: 결국 엄마는 아빠의 자전거를 파셨고
0: 아하.
1: 중고마켓의 매너 온도가 48도로 상승하셨습니다. 엄마는 신나서 말씀하셨죠.
0: 예, 근데 중고마켓에 그 사람은 못 올려?
1: 사람 누구?
0: 누구겠니? 네 아빠지. 난 나눔 할 생각 있거든? 자전거 팔린 다음 날부터 계속 심술을 부려가지고 아주 얄며 죽겠어.
1: 네, 엄마 밥솥도 팔고 선풍기도 팔고 화분도 팔고 다 좋은데요. 제발 아빠만은 무료 나눔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3: 아하.
1: 아.
3: 엄마의 큰 그림.
1: 네네네.
3: 아, 빌드업이 끝내주네요. 이거저거 팔다 마지막에 아빠를.
1: 아빠까지. 네. 아우,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저도 이제 그 중고 그런 네. 어플을 들어가 보면 온도가 높으면은 그게 희열이 있나 봐요.
3: 맞아요.
1: 네. 네. 진짜 별걸 다 파시더라고요.
3: 그게 어떤 저의 체면이거든요. 저도 41도인데요.
1: 41도세요?
3: 저 애 둘 키웠잖아요.
1: 네네.
3: 저 엄청 많이 해요.
1: 그렇겠다. 애기 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
3: 그쵸, 그쵸.
1: 와.
3: 아,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버님 48도 이게 보통 흔한 일이 아닙니다.
1: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온도 높으신 분들 보면은 집안에 다양한 걸 많이 파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1: 네.
3: 아, 남희 씨도 알뜰하게 잘 하시는구나.
1: 네네. 오. 저도 예전에 이제 잘 모르는데
3: 네.
1: 상추를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3: 상추요?
1: 네. 오. 그래서 중고로 제가 거기 어플에 들어가서 상추를 산 적이 있어요. 직접 거기서.
3: 직거래 같은 거.
1: 네.
3: 네 맞아요.
1: 직접 가서 사고 네.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상추를 심었거든요. 묘종을.
3: 오.
1: 네. 그랬는데 그분 걸 들어가 보니까 상추뿐만 아니라 옷도 파시고.
3: 오.
1: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뭐 후라이팬이라든지.
3: 어, 그러세요?
1: 네. 어, 근데 이제 저는 상추에 관심이
3: 상추만,
1: 있어서 네,
3: 모종만.
1: 샀죠. 근데 그러셨구나. 온도를 보니까 굉장히 높으시더라고.
3: 혹시 남편분이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1: 네네.
3: 집에 스포츠 용품 같은 거 많이 남지 않아요?
1: 진짜 많죠. 근데 네. 남편보다 제 게 더 많아요.
3: 아, 남희 씨도 네. 볼때냐 해가지고.
1: 네, 그래가지고.
3: 그거 내놔, 남희 씨.
1: 그래서, 아, 근데 또 저는 이 어머님처럼 추억이 담긴 거라 못
3: 아,
1: 하겠어요.
3: 못 버리는구나.
1: 네. 아. 근데 이거 버려야 돼.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기가 버린데도 제가 모른대요.
3: 아, 한번 버려봤는데 남씨가 눈치 보셨구나.
1: 모른대요. 너무 많으니까. 엄마들이 그런 마음이신가?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3: 100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네네 뭐.
1: 그럼 잘 끓이니까 끝나고 저랑 저녁 드실래요? 제가 맛집 야무지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끝나고 바래다 드릴게요. 비비고.
2: 남씨 기억나죠?
0: 네.
2: 얼마 전에 나의 결혼 스토리. 화실에서 수강생으로 만난 남자랑 결혼을 하신 분.
0: 맞아요. 그때 얘기하셨을 때 그림 실력은 별로였지만 그 네. 다정함에 끌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2: 맞아요.
0: 근데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였었어요.
2: 그렇죠.
0: 네.
2: 이분 말고도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죠.
0: 네.
2: 식당에서 돈가스 양보한 남자랑 결혼한 분도 있었고 무인 빨래방에서 전여친 만나가지고 제외한 분.
0: 맞아, 결혼하셨잖아요.
2: 네.
0: 네. 그리고 또 언니 결혼식 때 형부 남동생이랑 일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그 겹사돈 맺은 분도 계셨잖아요.
2: 야, 진짜 아, 특별하죠.
0: 네.
2: 네. 그때 소개 문자 못한 문자가 많아가지고 오늘 같은 주제로 네. 전화했던 사연들 같이 보죠.
0: 네, 네, 맞습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전화 연결되시면 영양 찰떡 세트 얹어드릴게요.
2: 좋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성 노래예요.
0: 네, 결혼까지 생각했어. Yo.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어머,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2: 아, 네.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야물지게 그려야지. 선생님, 저 잘 그리죠?

0: 자, 나의 결혼 스토리. 여러분들의 결혼 스토리 볼게요.
1: 네.
0: 조은미님. 저는 남편을 점집에서 만났어요. 서로 기다리는 손님이었는데
1: 네.
0: 여기 어떤지 어떻게 왔었는지 등등 물어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처 주고받고 네. 또 만나기 시작해서 그렇게 결혼까지 뭐. 근데 그 뒤로요 둘 다 점 보러 안 가요.
1: 갈 일이 없죠. 그때 뭐
0: 그렇죠.
1: 사랑에 대해서 점을 보러 가셨나 보다.
0: 이제

0: 뭐 행복으로 꼴이 됐으니까.
1: 그렇죠.
0: 전보를 잊었나요?
1: 없죠.
2: 없죠. 네.
1: 3435님 16년 전 아이땡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0: 네네.
1: 네, 그 당시 아내는 만렙의 멋진 캐릭이었고 우와. 저는 이제 막 입문한 상태였어요. 아내 캐릭터에 반해 프로포즈까지 해서 결혼했답니다. 지금은 살림 만렙입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0: 그렇구나.
1: 와, 아니 근데 게임에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만나시는 분들도 꽤 있대요.
0: 그렇죠. 네. 초보레벨을 줄여서 신조어죠. 쪼렙이라고 하잖아요.
1: 아 맞아 쪼렙.
0: 남편은 쪼렙이고 아내분이 만렙이요.
1: 만렙. 와.
2: 우와 진짜 그거 캐릭터세요? 우와. 우와.
0: 어. 신기해진 만남.
1: 와 여자가 또 만렙이면 되게 매력이 있을
0: 그렇죠,
1: 것
0: 그렇죠.
1: 같아.
2: 와 그러면 PC방 죽...
0: 예, 그러다 또 농담도 하고.
1: 네. 아니 근데 예. PC방 데이트 많이 하셨겠다 그러면.
0: 그러게요.
1: 네.
0: 그러다 이제 PC방을 집에 차린 거죠.
1: 오 둘이서.
0: 네. 둘만의 좋다. PC에서. 네. 아 좋네요. 네. 예.
1: 너 3704님 예. 어머니 친구분 소개로 아내를 만났는데요.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입술을 훔쳤는데 입술을 훔쳤으니까 책임지라고 해서 26년째 책임지고 있습니다.
0: 아하. 아. 아 요즘 이래요? 요즘도 아닌데 나보다 더 형 누나신 것 같은데.
1: 그렇죠. 지금 입술 훔쳤다는 얘기 잘 안 하죠.
0: 아 옛날이니까 입술 네. 훔치면 결혼했나 보죠?
1: 그렇죠. 손 잡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0: 형님들 누님들 놀라운 소식 있습니다.
1: 네.
0: 요즘은요 썸 타는 남녀들이 뽀뽀를 해도요 네.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남희 씨 모른 척해요. 알잖아요.
1: 아 저 요즘 사람이죠? 청년...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0: 아, 저보다 젊잖아요.
1: 네.
0: 남희 씨 알죠? 요즘 썸 타할 때 네. 네. 뽀뽀도 한다면서요.
1: 어 그렇죠 하죠.
0: 근데도 안 사귄 사람도 많아요.
1: 안 사겨요.
0: 그러니까.
1: 네 뽀뽀는 그냥 뭐.
0: 여기 지라시 형님들 들으시면 큰일 날 소식인데
1: 아~
0: 요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1: 그렇죠. 예. 지금 뭐 뽀뽀는 그냥 외국에서 이제 뽀뽀하는 것처럼
0: 그렇죠.
1: 네, 그냥 인사,
0: 인사 같은 인사예요, 거죠.
1: 인사. 네. 네.
0: 좀 친해볼까 정도에.
1: 어, 그렇죠.
0: 네, 다음 소식이요. 마무리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1: 네네. 네. 7157님 저는 시동생이 자기 형을 소개시켜줬어요.
0: 네네.
1: 네, 처음 보자마자 누나 요리 잘해요? 우리 형 만나볼래요? 해서 소개팅했거든요.
0: 어, 오, 우연한 자리에서 어떤 남자분이 우리 형 만나볼래요?
1: 어.
0: 이렇게 해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줬구나.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소개를 시켜준 것 같아요.
0: 오,
1: 지켜본
0: 그러네.
1: 사람이.
0: 아 그러네. 형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1: 그렇죠.
0: 이야 잘 됐는데요.
1: 와 좋다.
0: 아 9078님 남편이 가구점을 했는데요. 제가 침대를 고르다가 좀 창피한데 제가 누워서 글쎄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우리 남편이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고
1: 네.
0: 제가 침을 좀 흘렸거든요.
1: 오, 깊이 힘들었구나.
0: 네, 물티슈로 침대 닦으면서 괜찮다고 하길래 반한 거예요, 제가. 미쳤죠. 그때 와. 거길 왜 따라가가지고.
1: 아니, 그래도 침대가 그래도 이게 자기 몸에 잘 맞으셨나 봐요.
0: 그렇죠.
1: 이렇게 깊은 잠이 들 정도면.
0: 그리고 남편분이 젠틀하시네.
1: 그러니까. 아 근데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닦아주지 않았을까?
0: 그런가요?
1: 네.
0: 마음에 안 드는 들면은... 고객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깨워요?
1: 아니, 이거 사라고 해야죠.
0: 아, 판매만?
1: 아, 판매해야지.
0: 그러네. 야, 물티슈 다 닦아주고. 스윗하네요.
1: 스윗하다, 진짜.
0: 예, 영원하시길 바라고요.
1: 네.
0: 예, 8552님.
1: 네, 대학 선배였던 남편. 점심시간마다 잔디밭에서 기타 치는 모습이 백마탄 왕자처럼 얼마나 멋있던지.
0: 네네.
1: 장장 인연을 따라다니며 고백해서 사랑을 쟁취했죠. 현재 결혼 7년차. 콩깍지는 벗겨지고 집에서 기타 치는 거 보면 게으른 배짱이 같아서 속이 터져요. 기타 확 그냥 팔아버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여자들이 대시하게 냅둘걸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1: 아 이거 저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한테 걸렸으면 기타 당장 그렇죠. 네. 팔았을 텐데.
0: 바로 중고마켓인데.
1: 네. 그럼 49도 근데, 올라갔죠. 네.
0: 이때는 이제 근데 예뻐 멋있어 보이죠. 어머 장범준이 따로 없어. 막 이러면서.
1: 너무 멋있지.
0: 오빠 여수 밤바다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해주는 것이 많아.
1: 네, 해주면 또 사랑이 빠지죠.
0: 근데 지금은 네. 에, 집에서 계속 기타만 치니까 미쳐버리지.
1: 게이름 배짱이 같다.
0: 아이고.
1: 네. 아이고. 다 결혼하면 그런가 봐요.
0: 그러게요. 네. 현실이죠, 결혼은.
1: 네.
0: 하나 더 볼까요?
1: 네. 네. 6890님, 제 결혼 스토리 요약입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0: 이승철 노래잖아요.
1: 그러네.
0: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1: 네. 친구들의 네. 반대를 극복하고 사귀셨대요.
0: 네네.
1: 이 결혼 반대세. 부모님 반대에도 결혼을 했고요.
0: 네.
1: 고부 갈등 펑. 1년 대치 후 평온한 상태시라고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권태기 겪은 중에 40대 중반이래요, 남편이.
0: 아.
1: 근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천식이 형님이랑 한잔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6890님 어디서 저 강서군데 어떻게 올래요? 내가 살게.
1: 오실 것 같아요. 왠지.
0: 나 6만 원 쓸 수 있어요. 6만 원.
1: 6만 원.
0: 한잔하자 진짜. 와. 네. 왜냐면 스토리가 너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1: 그래 다양하게.
0: 일단 이제. 친구들한테 욕을 먹었을 거야 그죠?
1: 그렇죠. 왜냐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으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약간, 많이 반대했을 거예요.
0: 삼각관계 비슷한데 욕도 좀 먹었고 그죠? 아니 부모님이 반대해 무릅쓰고.
1: 야, 그럼 원래 결혼 부모님이 반대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0: 근데 해냈잖아. 네. 근데 그리고 또... 엄마랑 우리 와이프랑 또 약간 신경전.
1: 어 이거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
0: 그리고 지금은 권태기 사랑이시겄나요?
1: 어떡해.
0: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지 않는 사. 아, 아. 예, 여기까지. 네. 헛소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 술 한잔 하세요, 선생님.
0: 알겠습니다. 네. 네 남희 씨 노래 소개해 주세요.
1: 네. 네, 장범준의 사랑에 빠졌죠.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예, 나의 결혼 이야기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통신원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8호 사원님인데요. 13년 전 친구랑 나갔던 광안리에 20대 20 단체 미팅에서
1: 어떻게 20대 20?
0: 이게 옛날에 했었는데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셨거든요. 네. 와, 이번 연결해볼까요?
1: 궁금하다.
0: 네. 오, 너무 궁금한데.
1: 네.
0: 자, 단체 미팅 통신원!
2: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단체 미팅 통신원 최준혁입니다. 1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날 친구가 광안리에 단체 미팅을 한다길래 약속도 없고 해서 가볍게 놀고 오자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갔더니 20대 20 단체 미팅이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다 한 테이블에 서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졌고 연락을 주고받고 그중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 미팅 통신원 최준혁이었습니다.
0: 준혁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왔다 마마. 이게 우회된 겁니까 이게. 예? 야, 준혁 씨.

0: 네.
1: 딱 나갔는데 20명 있으니까 여자분이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2: 20명 있었어요.
1: 네?
2: 남자도 20명.
1: 그러니까, 있었고. 그러니까 여자분만 해도 20명이 막 눈이 막 정신없잖아요.
0: 정신없지.
2: 네네.
1: 근데 아내분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어요?
2: 아, 이게 테이블이 한 4, 5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옮겨,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옮겨가서 또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1: 아, 돌아가면서?
2: 예, 예.
0: 오, 아이디어 좋다.
2: 네. 로테이션으로.
0: 그럼 로테이션이면 이제 거기 다양하게 이제 만나볼 수 있으니까.
1: 그렇지.
0: 네. 아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미팅이었잖아요. 근데
2: 네네.
0: 굉장히 멋있게 꾸미고 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차림으로 가셨나요?
2: 아, 뭐. 제가 평소 이제 영업 쪽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세미 정장 원래 있던 식으로 해서
1: 오, 단정하게 잘하셨네.
0: 잘하셨다.
2: 예예. 예.
1: 그 지금의 아내분 그때 여자친구잖아요. 첫인상이 어땠나요?
2: 뭐 그때는 그냥 뭐 그냥 귀여운 정도. 예.
0: 귀여운 그래요? 정도.
1: 약간 연예인을 치면 박보영?
2: 연예인으로?
1: 예, 어떤 스타일이에요?
0: 연예인으로?
2: 글쎄요, 연예인. 생각을 못 해봤네.
1: 그럼 어떤 모습일 거예요? 뭐 애교라든지 친절함, 싹싹함, 아니면 뭐 오히려 묵뚝뚝함, 뭐 끌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2: 그냥 뭐 귀엽고 재밌고 뭐 술도 잘 마시고 뭐 이런.
1: 오나미 스타일인가요?
0: 정 것 같은데요?
2: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어머, 굉장히 미인이신가 보다.
2: 예, 예.
0: 아, 예, 예. 근데 감정이 없어. 예, 예.
1: 아, 그럼 준혁 씨 그러면 여자친구랑 그럼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어요?
2: 예,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네. 술도 잘 하고 같이 그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0: 네네.
2: 자리도 몇 번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1: 그래요.
0: 아니 그러면은 연애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 거의 뭐 결혼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하고
1: 딱 적당하다 1년.
0: 오, 봄 여름 네네. 가을 겨울을 다
1: 겪어봐야죠.
0: 겪으신 거니까.
1: 주혜 씨 그렇게 1년 만나시다가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아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1: 네.
2: 그때 아내가 이제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중견회 그 기업에서
1: 오,
2: 한
1: 예, 예.
2: 10년 넘게 이제
0: 네네.
2: 일을 했는데
1: 오.
2: 그 재무팀에 있고 이래가지고 아, 돈 관리도 잘하고 이제 좀 살림도 잘할 것 같다.
1: 돈 관리.
2: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결혼해도 되겠다.
1: 야 그렇게 또 알뜰하게 또 미래를 네네. 계획하셨군요. 네. 아, 그럼 지금 아내분이 다 재무 관리하는 거예요?
2: 그게 또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1: 아하.
2: 역시 결혼과
0: 현실이네요.
2: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1: 그렇군요. 어쨌든 주혁 씨 아내분 너무 좋고 사랑하시죠?
2: 아, 네. 그럼
1: 이게 전국 방송이거든요.
0: 네.
1: 경상도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0: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자, 주혁 씨 아내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하시죠.
2: 아, 그래 뭐 현정아 그래.
1: 그래가 왜라니까 그래가 지금. 네.
2: 그 이쁜 딸 둘. 놓고 그래, 잘 살아줘서 고맙고
1: 네.
2: 사랑한다.
1: 아 좋습니다. 잘해. 좋았어요. 담백하고 좋았습니다.
0: 좋아요.
1: 네. 준혁 씨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0: 네.
2: 예.
1: 퀴즈 부탁드릴게요.
2: 예. 제 휴대폰에 아내 이름을 세 글자로 김현정으로 저장해놨는데요.
1: 네.
2: 그렇다면 아내는 저를 뭐라고 저장했을까요? 자, 1번 준혁. 2번 왼수, 3번 저장되어 있지 않다.
1: 설마 3번은 아니겠죠.
0: 네, 그러니까요. 예.
1: 정답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남희 씨?
0: 네, 정답 보내주실 거는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0: 우리 정답자 5분께는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그리고 준혁 씨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남희 씨.
0: 네, 우리 준혁님께는요. 디저트 세트와 그리고 또 전화 연결까지 됐잖아요.
1: 네.
0: 영양 찰떡 세트까지 얹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광고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르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통신원 안에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연자의 이름 정답은요?
3: 네, 정답은요. 1번 준혁이었습니다.
2: 오, 네. 좀 야구해요.
3: 그러니까요.
2: 네, 왼수 아니잖아요.
3: 그러니까 전 왼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2: 정답자 네. 중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네. 네. 바로 우리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이안 커플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5: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4: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6: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4: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5시 뉴스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에서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흥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벼멸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피해 면적은 지난달 초 기준 553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정당국은 수확기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논을 중심으로 긴급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에는 논을 수시로 살펴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신안군 앞해읍의 김양식장과 가공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안군은 김양식 기자재 구입비 국비지원 확대와 수산부문 전기요금 감면, 개인 양식업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300원이 넘게 인상됐고

0: 2022년 킬로와트 시당 34.2원이던 전기요금도 올해 65.9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5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남학중앙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세상에 외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이 혐오와 차별 속에서 시혜적 존재가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영화제에서는 가족과 관계, 일터, 이동수단 등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10편 상영과 더불어 감독과 배우를 초청해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 포토존, 체험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목포일대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목포지역 폭력조직 서산파 행동대원인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모인 일당 11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4년여 동안 차선을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의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의 영농 폐 비닐 발생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영농 폐 비닐은 47,245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농 폐농약 용기도 같은 기간 1,235만여 개가 발생해 대구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을 만나는데요. 버스 전용 정차구역에 승용차가 서 있고 골목에서 차가 불쑥 튀어나오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문을 열라고 차를 쾅쾅 치는 승객들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운전은 차를 잘 모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루는 기술이다. 전 숨을 한번 쉬고 조용히 읊조립니다.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신통하게도 마음이 슥 가라앉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문천식 오남이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이어지는데요.
2: 네, 근데 지금 이런 문자가 왔어요. 45682님, 남희 씨 연애 스토리도 어느 날 사랑이 코너로 들어오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꽉 막힌 해피엔딩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남희 씨 어때요? 연애 1년 네. 넘게 하셨다 그랬죠?
2: 네.
1: 오, 스토리가 좀 많이 있습니까?
2: 스토리 전 진짜 많죠. 저는 네. 저희 때문에 주변 커플들이 많이 싸웠었어요.
1: 왜요?
2: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걸 보면서
1: 아 질투가 나서
2: 오빠

0: 오빠는 왜 저렇게 안 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싸움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1: 아, 남편부터 시위까지 질투 유발자구만.
0: 네, 그때 당시 그랬죠. 그래서 사연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1: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멋진 남자 싫어합니다.
0: 네.
1: 자, 오늘 김영선 성우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정상일 성우님 그리고 하시던 분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0: 네, 광고 듣고 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찌개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2: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4: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8: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4: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해.
2: 네, 가장 인기 많은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탑성우이자 지라시 가족이죠. 남유정 성우님.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그리고 오늘 지라시 처음 방문해 주신 분입니다. 스페셜 게스트 정상일 성우님 환영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탑원 성우 정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오, 반갑습니다.
2: 처음 때문에 탑원 성우 이렇게 되겠네요.
5: 맞습니다.
3: 그러네. 인사말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3: 근데 저는 우리 두 성우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유정 성우님하고 잘 아시는 사이예요?
6: 네, 제 후배예요.
3: 아, 그래요? 네.
2: 두 분 다 KBS 성우분들이시고.
5: 맞습니다.
3: 아니 왜냐면 네. 김영선 성우님께서 엄청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영선 선배님의 제자이자 후배인.
1: 아,
0: 네.
1: 그러시군요.
2: 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1: 그 상해 씨를 제가 검색해보니까 본인 그 레퍼런스 같은 것들, 지난 경력들을 잘 정리해놓으셨더라고요.
2: 아, 네네네.
1: 그죠? 그래서 드라마, 나레이션, 더빙 이런 이력이 화려하게 딱 보이더라고요. SNS 다 올려놓으셨어요.
3: 아, 진짜요?
2: 어, 맞습니다. 네.
1: 혹시 들으면 알만한 더빙 있을까요, 상해 씨?
2: 어,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께서는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4: 진짜 모나리자를 찾지 못하면 모나리자 그림은 펑 사라지고 말걸.
2: 뭐 이런 거 아침에 좀 들으셨을 수도 있고.
3: 네, 아침에. 네,
2: 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만한 거는 뭐 32강을 향한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뭐 이런 월드컵.
3: 감동이야. 네.
1: 그 상해 씨예요?
2: 네,
3: 이야,
2: 정답입니다.
3: 대박.
1: 우와. 신기하다.
3: 와, 진짜 신기하다.
1: 진짜. 아, 밀릴 수 없는데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 어, 선배님
4: 마신 걸로 해주세요. 이제.
3: 되게 가벼워 보이셨어.
1: 네, 우리 PD가 숨네요. 네, 많이 부끄럽나 봐요.
3: 다 숨었어요 지금. 네.
1: 자, 오늘도 사랑사연 결말 예측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3: 네, 오늘은요 강원도에서 남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차가운 오토바이 더 차가운 유학길입니다.
1: 네?
3: 정상일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 오, 제목이 특이한데 그죠?
3: 그러니까요.
1: 차가운 오토바이 차가운 유학길.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상혜씨가 그녀를 만난 것은 대학교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혜씨보다 4학번 아래 후배였는데 같은 연구실에서 논문과 세미나 준비로 함께 밤을 새는 게 일상이었죠.
5: 피곤해.
2: 저기 혹시 그 자료 있어?
5: 아, 네 선배님 여기.
2: 고마워.
1: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적은 편이라 처음엔 그저 뭐 자료를 공유하며 건조하게 주고받는 대화가 전부였죠. 하지만 상혜 씨 마음속엔 이미 긴 생머리에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유정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 아, 언제쯤 단둘이 말을 나눠보나.
1: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도 졸업 논문 때문에 다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는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상혜 씨가 한 가지 은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오늘 남은 애들이 총 4명 내 오토바이로 다들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 유정이를 맨 마지막에 태우고 나서 단둘이 얘기를 해봐야겠다.
1: 계획을 거기까지 세우자 말이 거침없이 막 나왔습니다.
2: 얘들아, 시간도 늦었는데 내가 한 명씩 오토바이로 다 데려다 줄게. 집이 먼 순서대로 나와.
3: 어머, 그렇지 않아도 밤길이 무서워 어떻게 가나 했는데 정말 고마워 상이라. 이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 것 같은데.
5: 어, 그러네. 우리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남이 언니가 제일 먼저 타고 내가 마지막으로 탈게.
4: 아싸.
1: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느닷없이 차를 끌고 나타난 한 선배.
6: 야, 다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네. 야, 다들 타. 내가 쭉 돌면서 내려줄게.
3: 어머, 정말요 선배님?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좀 무서워해서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선배님. 유정아, 타자.
5: 언니.
3: 선배님, 유정이네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유정이네 집 먼저 가시면 돼요.
5: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2: 아, 아니 저기 그럼 내 오토바이는.
1: 그렇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나 여기서 포기할 상혜 씨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겨울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비슷한 기회가 왔죠.
2: 아, 어? 다들 언제 갔지? 유정이, 너는 안 가?
5: 아, 네. 저도 가야죠.
2: 지금 나갈 거면 데려다 줄게. 나 오늘도 오토바이 가져왔어.
5: 정말 타도 돼요?
2: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춥잖아.
5: 아,
2: 가자!
5: 네, 감사합니다.
4: 아싸!
1: 그날 겨울바람은 몹시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도 춥지 않았다고 상혜 씨는 회상합니다. 때는 마침 막대과자 데이 전날이었고 상혜 씨의 등에는 유정 씨가 있었으니까요.
2: 춥지는 않아?
5: 네?
2: 안 춥냐고?
5: 네?
1: 상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들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참에 마음이나 표현해보자. 그래서 막 고백을 하려는데 그때였죠.
5: 선배, 내일 막대과자 땡땡땡 줄 거예요?
1: 순간 상혜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내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상혜 씨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유정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빨개진 얼굴, 헬멧 때문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그저 꿈결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5: 제 말 들으셨어요?
2: 어? 아, 막대과자 줄 거냐고?
5: 네. 선배는

0: 막대 과자 라미 언니한테 줄 거죠?
1: 에? 유정 씨는 밑도 끝도 없이 대뜸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소환된 남희 언니란 누구인가? 남희 씨는 두 사람과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상혜 씨의 동기이자 유정 씨의 선배였습니다.
2: 하지마! 내 얘기 하지마!
3: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0: 소문 다 났는데.
3: 무슨 소문?
0: 선배가 남희 언니 좋아한다고.
3: 내가?
0: 네. 몇 달 전에 선배가 오토바이로 다 데려다 준다고 했던 것도 남희 언니 때문이라던데.
1: 이렇게 황당할 수가. 유정 씨는 상혜 씨의 마음도 모르고 유언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
3: 아니야. 그게 아니고.
0: 그럼요?
3: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0: 네?
1: 상혜 씨는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유정 씨를 바라봤지만 유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0: 저기 선배,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1: 도망치듯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래도 상혜 씨는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고백이라 부끄러워 뛰어가네. 그리고 가게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죠.
3: 이 정도면 뭐 여자들한테 먹히는 얼굴이잖아.
1: 그러면서 사연자분은 본인의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볼까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 후 이 정도 고백으로 성의 차지 않았던 상혜 씨는 학교 안에 있는 호수 앞으로 유정 씨를 불러냈습니다.
3: 아무래도 내가 정식으로 고백을 안 해서 네가 망설이는 것 같은데 나 너 좋아해.
0: 그렇지 않아도 빨리 대답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선배, 저기...
1: 상혜 씨는 촉이 왔습니다. 왠지 거절할 것만 같다. 그래서...
3: 아니, 지금 대답하지 말고 더 생각해봐. 이런 결정은 빨리 하는 게 아니야. 일주일 시간을 줄게.
0: 아니에요. 저 충분히 생각했어요.
3: 아니야. 더 생각해.
0: 충분해요.
3: 아니야.
0: 아니에요. 저 말할래요.
3: 알았어. 나랑 사귈래?
0: 아니요.
1: 아하! 상혜 씨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3: 설마 남이 때문이니? 나 남이 좋아하지 않아.
0: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봤는데 이제 우리 곧 졸업하잖아요. 졸업하면 전 인천으로 가고 선배는 춘천에 남을 텐데 장거리 연애할 자신 없어요. 우리 그냥 친한 선후배로 지내요.
3: 그래, 뭐 알았어. 그나저나 앞으로 연구실에서 어색하겠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보자.
1: 쿨한 척 돌아섰지만 상혜 씨는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이런 상혜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새 남희 씨가 상혜 씨를 발견하고는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4: 상희라, 안녕.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3: 그냥 좀.
4: 왜 그래? 내가 술 한 잔 사줘?
3: 그럴까? 한 잔 하자. 너한테 할 말도 있고.
4: 그래, 그럼 우리 자주 가는 그 전집에서 보자.
1: 상혜 씨는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이 남희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낸 걸까? 혹시 그 소문 때문에 유정 씨가 지레 마음을 닫은 건 아닐까 밉기까지 했지요.
4: 아, 그랬구나. 네가 나를 좋아했구나.
3: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났다고.
4: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3: 아니, 진짜 아니 땐 굴뚝이라니까.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지?
4: 글쎄, 잘 모르겠다. 날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3: 아, 미치겠네.
4: 근데 말이야, 혹시 유정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닐까?
3: 차였다니까 뭔 소리야.
4: 아니,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지레짐작하는 거잖아.
3: 어?
4: 아마 네가 나한테 더 다정하게 굴면 유정이가 질투할걸?
3: 진짜? 진짜 그럴까?
1: 그래서 연구실 안에서 몇 달간 유독 남희 씨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던 상혜 씨. 그러자 반응이 온 걸까요? 어느 날 유정 씨가 물었습니다.
0: 선배, 어. 시간 있어요? 할 말 있는데.
3: 나한테?
1: 과연 유정 씨가 하려는 말은 무엇일까요? 상희 씨는 기대 반 불안한 반으로 가슴이 몹시 떨려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4: 네.
1: 근데 남희 씨 이거 어때요? 네. 제가 보기엔 좋은 작전이 아닌 것 같은데.
4: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1: 어. 아니 왜 질투 유발을 해? 그냥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4: 네. 어, 여자들 질투 유발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 그죠 그죠.
4: 네네. 네.
1: 상희 씨는 현실 세계에서 어때요? 청각이 씨인 것 같은데.
3: 아 예 맞습니다.
1: 예.
3: 어 좋은 작전 아닌 것 같고.
4: 아, 그쵸.
3: 예. 좋아하는 잘 모르겠는데요.
4: 그쵸 저도.
3: 예.
4: 어.
1: 근데 상희 씨 진하게 생기셔서 네네. 여자 좀 울릴 것 같은데요.
3: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선배 유정 씨가 또 웃으시네요.
4: 아 웃기다.
1: 혹시 누가 아, 고백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남희 씨나 상현 씨, 유정 씨도?
4: 어, 저는 뭐 거절을 제가 해봤다고요?
1: 아, 안 해봤어요?
4: 아 제가요?
1: 네,
4: 네. 거절 어,
1: 안 해봤어요?
4: 네, 네 안 해본 것
1: 아,
4: 같아요.
1: 그러시군요. 네. 상희 씨는요? 거절 해보신 적?
3: 거절 해본 적이 있긴
1: 그래 있겠죠. 있을 것 같다니까. 네. 잘 생겼잖아.
3: 아, 아닙니다.
4: 아 나도 생각해보는 게 있는 것 같다.
1: 지연해 줘.
4: 남희
1: 씨 방송을 지연해서 안 돼.
4: 아니 그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 그래요?
4: 네. 아, 알겠습니다.
1: 예, 네. 예예. 예, 예.
4: 네.
1: 아 유정 씨는 어때요? 유정 씨도 네. 거절 잘하실 것 같은데.
5: 저요?
4: 네. 거짓말이요?
1: 선배 사귀고 싶습니다 하면 됐어 절로 가 꺼져 그랬어요 혹시?
5: 아 꺼져라고는 못하고
1: 네.
5: 항상 이렇게 굉장히 더 저음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1: 아 좀 차갑게.
5: 아 차갑게? 아 어떻게 네. 차갑게? 일단 그렇게 좋게 봐줘서 고맙다.
4: 어.
1: 하지만 아, 여자가 저런 톤을 쓴다는 건 나한테 네. 관심이 없다는 거야.
4: 그래 그래.
1: 상희 씨 맞죠?
3: 어 약간
1: 그죠. 네. 왜냐면 여자가 나한테 호감 있으면 네. 아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잖아.
4: 그렇지. 그렇지. 네. 되게 쑥스러워하고.
1: 네. 근데 유정 씨, 아 됐어. 아 네가 마음은 고마운데.
5: 저 언제 됐어라고 했어요. 어 사람 이렇게 한숨하는 몸이라니.
1: 네. 남희 씨 그거 네. 알아요? 뭐야? 남희 씨도 연하랑 사시잖아요.
4: 네 그렇죠.
1: 우리 유정 씨도 연하.
4: 정말요? 아, 지금 몇 살 연하 면허세요?
1: 아, 막 3살 차이시죠?
5: 6살.
4: 6살. 와!
1: 남희 씨는?
4: 전 2살.
1: 2살 연하.
4: 네. 아. 누가 보면 아기 나이 얘기하는 거잖아.
1: 그러니까. 유정 씨가 능력자예요.
4: 그러네요. 진짜 네. 너무 멋있다. 너무 좋죠.
1: 회식 때 한번 오셨는데
4: 네네.
1: 제가 뵀거든요. 어. 연하 같지 않고 되게 굉장히 듬직해.
4: 아니, 근데 연하가 연하 남편이나 남친이 네. 진짜 연하처럼 안 한다니까요?
1: 그렇죠.
4: 네, 오빠처럼 해요.
1: 그래. 이승기 노래 다 나오잖아. 너라고 네. 부를래.
4: 그죠? 오!
1: 유정 씨도 그럼 친구처럼 지내는 건가요? 호칭은? 자기야 자기야
5: 아, 저도 자기야 아,
4: 저도 네. 저한테 누나라고 거의 안 했어요.
1: 아, 처음부터?
4: 처음부터
1: 마음 있었네.
4: 네 그거 물어봤거든요. 네. 혹시 이제 자기한테 나한테 네.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순간 아 나한테 누나라고 하면은 분명히 선 긋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 얘기를 했더니 아 남희 씨라고
1: 아 그게 좋지.
5: 어. 네, 저한테도 처음부터 누나란 말 안 했던 거
4: 그러니까 아, 그럼 마음에 있는 거야.
1: 그렇군요.
4: 네. 말 좀 하세요.
3: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 상희 씨는 두 분의 전혀 관심 없어요.
3: 아닙니다.
4: 관심 없어.
1: 알겠습니다. 자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듣고요. 광고도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광고전 지난 줄거리.
10: 피곤해.
11: 내 오토바이로 단둘이 얘기를 해봐야겠다.
10: 선배는 막대 가자 남이 언니한테 줄 거죠?
12: 하지마. 내 얘기 하지마.
11: 무슨 소문?
10: 선배가 남이 언니 좋아한다고.
11: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10: 선배는 춘천에 장거리 연애 자신 없어요.
13: 유정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닐까?
10: 선배 시간 있어요? 할 말이 있는데.
11: 어? 나한테?
9: 과연 유정 씨는 정말로 상해 씨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 시작합니다.
10: 선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연애 경험이 없어요.
11: 아, 그래?
10: 그래서 좋아한다는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누군가와 깊이 사귄다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11: 그럴 수 있지.
10: 근데 선배가 남이 언니한테 잘해주는 모습 보니까 저 마음이 안 좋았어요.
11: 정말?
9: 오, 그렇다면 남이 씨의 작전이 통한 걸까요?
10: 선배가 절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그대로라면 저 선배하고 연애해 보고 싶어요.
11: 정말? 정말이지?
9: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상희 씨와 여정 씨는 졸업을 딱 한 두 날 앞둔 날 기적처럼 연인이 됐습니다.

0: 기쁨도 잠시. 상혜 씨는 춘천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유정 씨는 인천으로 취업이 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1: 우와, 말로만 듣던 장거리 연애를 니네가 하게 됐구나.
2: 근데 괜찮을 거야. 내가 매주 인천으로 갈 거거든.
1: 그래, 처음엔 다들 그러더라. 근데 그런 애들 치고 오래가는 커플 못 보긴 했어.
3: 아니야 언니, 그래도 우리는 자주자주 만날 거야. 그치 오빠? 인천은 오빠한테 너무 멀고 우리 서울에서 만나자.
2: 그래 그래, 연락도 내가 매일매일 할게.
3: 응, 나도 오빠 보고 싶어도 잘 참고 있을게.
2: 아이고 고마워.
1: 근데 악담하는 건 아니고 장거리 커플 오래 못 가.
3: 저언니 정말 왜 저래?
0: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따미 씨의 말이 예언처럼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상혜 씨는 전공의 특성상 야외 조사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4: 아, 그래서 이번 주말도 못 본다고?
2: 오늘도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었더니 너무 힘들다.
4: 알았어. 그럼 씻고 전화해.
2: 뭘 또 전화를 해. 내일 할게.
4: 뭐? 그렇게 나랑 몇 마디 하는 것도 귀찮아? 우리 지금 한 달째 못 봤어.
2: 피곤해서 그렇잖아.
4: 내가 춘천으로 간다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하고 서울로 올 시간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2: 피곤하다. 아이, 다음에 얘기해.
4: 맨날 다음.
2: 아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4: 오빠.
0: 피곤해서 불쑥 나온 말이지만 상혜 씨는 자신이 지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유정 씨 목소리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혜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놔주자.
3: 뭐? 헤어지자고?
2: 네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속상해. 난 항상 널 기다리기만 하고.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3: 진심이야?
2: 응. 역시 남이 말이 맞았어. 장거리 연애는 힘든 것 같아.
0: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상혜 씨는 유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왠지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3: 오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내가 몇 번 투정한 것 때문에 그래? 그것도 못 받아줘?
2: 아니, 나는 네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3: 난 앞으로도 오빠한테 우리 언제 만나냐고 막 투정할 거야. 그치만 우리한테 이별은 없어. 다시는 헤어지잔 말 하지 마.
2: 유정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게.
0: 유정 씨가 손을 놓지 않아준 덕분에 상혜 씨는 장거리 연애를 유지하며 대학원 졸업을 앞두게 되었고, 졸업만 하면 유정 씨랑 가까운 곳에 직장을 얻어 찰싹 붙어 다닐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 상일 군, 이번에 졸업이지? 아, 축하하네.
2: 감사합니다 교수님.
1: 아니 근데 말이야, 독일 이히리 베지 리데스 덴덴 대학에서 석사 교환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
2: 어디요?
1: 거기 얘기했잖아 좀 전에.
2: 이히리베 지라시 데스댐덴 대학에서 석사 교환 학생이요?
1: 그래서 자네를 추천할까 하는데.
2: 정말요?
1: 응, 상일군도 알지. 그 수질 환경이라는 게 그 선진국에서 시스템을 보고 배우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이력도 없거든.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아. 알았지?
2: 알죠. 예.
1: 그 이히리베 지라시 데스댐덴 대학은 상일군도 알다시피 그 아주 저명한 대학이야.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받는다면 국내 취업은 크게 걱정할 것도 없을 거야.
2: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히리베 지라시 데스댐덴 대학이라면 교환학생.
0: 그 좋은 제안을 받고도 상혜 씨는 유정 씨 앞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교환학생으로 가면 이제 춘천에서 인천 정도가 아니라 한국 독일로 이어지는 국제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니까요.
3: 오빠가 졸업하고 인천으로 온다니까 너무 좋다. 그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못했던 거 나 다 해볼 거다.
2: 근데 있잖아.

0: 유전아.
1: 아?
0: 상의할 게 있는데.
1: 어. 설마 벌써 결혼하자고? 어, 어떡해. 아, 나 뭐 하는 거 별로 없는데.
0: 그게 아니고.
1: 그럼?
0: 나 이랩의 지라시 데스템된 대학에서 교환 학생 제안 받았어.
1: 뭐?
0: 그 독일에 있는 대학인데.
1: 뭐 독일?
2: 유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힘들게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겠지요.
1: 그래, 그래도 내가 오빠 앞길을 막을 순 없고. 그래, 까짓 거 1년 기다려줄게. 1년이면 되지?
0: 아니 근데 그게 박사까지 하려면.
1: 박사까지 하면 몇 년인데?
0: 6년.
1: 뭐?
2: 지금 이대로 헤어지지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일 씨에게 유정 씨는 말했습니다.
1: 오빠, 미안한데 나 6년은 자신 없어.
0: 어?
2: 아, 그래도 혹시나 인천과 춘천을 기다려줬듯이 이번에도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른다 기대를 했는데 상혜 씨도 유정 씨도 서로 아무 말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나가리다 나가리. 아, 이거.
3: 네.
2: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3: 아, 그래.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하면 안 되나?
2: 근데 그럴 여유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려나? 아, 남희 씨 어때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싫어가지고 100% 사연을 받은 거라서.
3: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2: 아, 다 저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6년을 어떻게 기다려?
3: 그래. 근데 아, 6년 어떻게 기다리냐, 진짜?
2: 저 때는 군대 2년 2개월이었고 네, 요즘 네. 1년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희 씨, 그건 네. 긴 시간이에요, 그죠?
0: 엄청 길죠.
2: 엄청 길어요. 6년 못 기다려요.
0: 전 못합니다.
2: 저도 못하겠다.
3: 아, 그러네, 네. 진짜.
2: 봐봐요. 비행기 타고 1년에 두 번 정도 본다 치자고요.
3: 네.
2: 그러면 6년 동안 12번 데이트밖에 못해. 아무리 영통이 된다 해도.
3: 네네.
2: 그렇잖아, 솔직히.
3: 그렇지.
2: 왜냐면 연인이라는 그렇지. 건 영통하고 안 되거든.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네. 또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네.
3: 아, 근데 아, 6년은 진짜 길긴 하다.
2: 아, 상혜 씨 아직 네. 그 뒤에 대본을 못 받으시잖아요.
0: 네네.
2: 어, 결말 어떻게 보십니까?
0: 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왜냐면 또 이게 시차가 네. 있어서 시차, 연락을 맞아. 하더라도 오래 못 하거든요.
2: 그러네요.
0: 근데 또 저는 장거리 연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 아, 그래요?
2: 실제로?
0: 응원하는, 네,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믿어보겠습니다.
3: 아,
2: 상희 씨는 현재 어디 연애 중이시길래?
0: 네, 저는 아주 멀진 않고요. 한 두 시간 정도 거리.
3: 어, 어디에요?
2: 춘천?
0: 어디냐면 예, 충청도.
3: 어?
2: 저 충청.
3: 네. 충청도.
0: 아, 네, 홍성.
3: 홍성이에요?
2: 남희 씨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3: 저 충청도 홍성.
0: 저 대전 사람입니다.
3: 아니, 저는 공주.
2: 아,
3: 저
2: 공주.
3: 아. 공주에 저 대전에서 저 나왔거든요.
2: 예, 그런 얘기 나가서. 여기.
3: 아, 너무 반가워서.
2: 여기 1층에. 1층에.
3: 아, 네. 아, 너무 반가워서. 아, 그래요?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고향 동생을 예, 만나가지고. 네.
2: 사연
3: 네.
2: 결과 맞춰주셔야 됩니다.
3: 아, 맞네. 결과를 맞춰야지.
2: 결국 이대로 상희 씨랑 유정 씨는 헤어진다. 6년 힘들다.
3: 네.
2: 1번이고요. 아니다. 어떻게든 결혼할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3: 네.
2: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4: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뭐죠?
0: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2: 네. 네. 자, 그럼 노래 듣고요. 아, 민효린의 스타즈가 준비되어 있네요.
3: 네.
2: 노래 듣고 마지막 부분 너무 궁금하니까.
3: 아, 너무 궁금해요.
2: 서두러 갈게요.

0: 그렇게 오래도록 유정 씨와 상혜 씨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유정 씨였죠.
1: 그래도 노력마저 안 해보고 헤어지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노력은 해보자 오빠.
2: 진짜?
1: 응. 뭐 까짓 거. 오빠 보고 싶은 거 좀 참으면 되지. 대신 연락은 잘하고 잘 받기다.
2: 아, 그건 걱정 마. 뭐 인터넷으로 음성 영상 통화하는 스카이땡 있잖아. 그걸로 자주 할게.
0: 당시만 해도 카땡에 보이스톡이 없던 시기라 상혜 씨와 유정 씨는 인터넷 통화를 이용하기로 했고, 따라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1: 오빠랑 연락이 안 돼서 이메일 남겨. 어제는 연락이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되는 건데? 내가 독일 시차까지 다 계산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나도 찡찡거리고 싶지 않은데 지친다 이제. 오빠가 필요할 때 오빠는 꼭 연락이 안 된다고.
3: 도서관에 있어서 다 무음으로 해놨었어. 시차 계산할 거면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계산하지 그랬냐? 그리고 독일이 한국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0: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메일로 또 스카이땡으로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그날 두 사람 모두 신경이 날카로웠던 날이었다고 상혜 씨는 회상합니다.
3: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 도대체 같은 문제로 몇 번을 싸우는 거야.
4: 오빠, 우리 롱디 커플이야. 지금 서로 6개월을 못 봤어. 방학에 잠깐 들어와도 한 달도 안 있다 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3: 이대로 안 되면

0: 야, 뭐 어쩔 건데, 어? 아, 여보세요? 야! 남유정!
1: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다고 상현 씨는 말하는데요. 그 후 유정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상현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희 씨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2: 아무래도 잠수 탄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동창 모임 연락하려고 전화했거든? 근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로 해봤거든? 근데
3: 아 네, 저 유정 씨 사표 냈습니다.
0: 사표?
1: 상현 씨는 그때서야 필요한 순간 오빠 연락이 안 된다는 유정 씨의 답답함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0: 아, 나하고 상의하고 싶었던 거구나.
2: 네가 이해해야 돼. 너도 들어봤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그냥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해.
4: 야, 야 너는 지금 그게 위로냐?
2: 위로해줄 사람이 동기밖에 더 있니? 어? 힘내. 독일에는 괜찮은 여자 없어? 난 독일 남자가 그렇게 좋더라. 니네 학교에 혹시 독일 남자 그 솔로는 없니?
0: 말을 말자. 야, 끊어.
2: 아, 그런 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거늘. 어? 니들은 참 내 말을 안 듣는다, 정말.
1: 남희 씨와 전화를 끊고 상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0: 서서히 멀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왜 그랬을까?
1: 그런데 며칠 후 상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죠.
0: 여보세요?
5: 오빠!
0: 어, 유정이? 진짜 유정이야? 너 번호가 왜 이래?
5: 오빠, 내가 오빠 학교 가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0: 아, 아니야, 유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든 시간 내서 조만간 한국에 들어갈게.
5: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왔어.
0: 어? 어딜 와?
5: 지금 독일 공항인데.
0: 뭐?
5: 와, 진짜 다 독일어로 써있네.
2: 이쪽으로 탁, 탁 가면 딩땅크 화살표 모르시는군. 저쪽, 영어 있어, 땡크.
0: 아, 진짜 독일이야? 진짜로?
5: 어, 나 사표까지 쓰고 왔는데.
0: 아, 유정아, 내가 갈게. 공항 카페에 들어가 있어. 내가 너 찾을게. 내가 꼭 너 찾을 거야.
1: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6: 유정이는 3개월간 독일에서 제 옆에 있어줬어요. 치열하게 공부하다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고 유정이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덕분에 저는 학위를 받았고 6년간의 유학생활을 잘 마치게 됐죠.
7: 와, 어떻게 우리는 9년을 만났는데 그중에 6년 이상을 떨어져 지냈냐? 우리도 대단하다, 그치?
6: 지금 저희는 저를 쏙 빼닮은 귀여운 아들 로이와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야, 매 순간 내 손을 놓지 않고 꽉 붙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옆에 딱 붙어서 평생 갚으며 살아갈게. 정말 고맙고 사랑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루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가이기 없는 거이교 가이 없는 내 신세가 고지 없이 되었네. 고이기 없는 구이교.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한글 뒤풀이 노래입니다.
1: 또년넌 누뉴 노세 노세 젊은
2: 세종대왕이 창제한 완벽한 문자인 한글. 요즘은 외국인들도 배우는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윤미래의 사랑이 마실 거야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셨는데 이렇게 되면 결말은요?
5: 네?
4: 2번 결혼한다였습니다. 콩그레츠!
5: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분께는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번 또 맞히신 분들께 네. 또 추첨해서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남희 씨 보고 계시죠? 네, 결혼 네. 6주년 때 찍은 가족사진을 보내주셨어요.
5: 너무 예쁘다.
4: 진짜 선남선녀고 네. 그리고 아기가 로이가 네. 너무 귀엽다.
5: 진짜 너무 예쁜데요?
4: 로이 라디오 듣고 있을래나?
5: 듣고 있어.
4: 엄마 아빠 그렇게 만났대.
6: 요새 그 네. 와이프분께서 네. 너무 예쁘세요.
5: 네, 예쁘세요.
4: 그리고
5: 네.
4: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3개월 그쵸. 동안 기다려줘 거기서.
5: 기다려줘.
4: 아는 사람 오빠밖에 없는데 독일에.
5: 그러니까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독일까지 그렇죠. 가는 것도 쉽지가 네. 않은데.
4: 아 정말.
5: 와 진짜 너무 멋있다.
4: 우리 사연자분 아내분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5: 네 진짜 잘해야 돼.
4: 맞아요. 네. 네. 자 어떤 사연이든 다 좋습니다. 이 사연들 남희 씨 어디에 올릴까요?
5: 네 지라시 홈페이지 사랑극장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4: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상혜 성우님 오늘 네. 어떠셨습니까?
7: 아 너무 너무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 즐거웠습니다.
4: 네. 아 그 중간에 약간은 찌질한 연기까지 네. 잘해주셨.

0: 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성훈님.
1: 감사합니다. 네,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안녕. 네.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2: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5: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AI 에이전트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외부 해킹 세력을 통해 89명의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이번 사안은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도한 비정상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며 5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0.46% 오른 7003.74로 거래를 종료하면서 지난 23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7000선에 올라섰습니다. 기관이 3813억 원 매수 우위였고 외국인은 1367억 원, 개인은 1조 720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 측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은

0: 구형량으로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한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됐다는 정치권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며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과 북 그리고 유엔 군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농담 한 토막인데요. 노인 친구 셋이 젊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땐 진짜 힘이 넘쳤지. 지금은 날가빠진 난파선 같아. 두 번째 친구도 아 힘은 내가 더 끝내줬지. 근데 지금은 아이고 허리야. 근데 세 번째 친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난 힘이 옛날하고 똑같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 젊을 때도 헬스장 가서 덤벨 50kg를 못 들었는데 지금도 못 들거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도전 중이지. 오늘이 노인의 날인 거 아시나요? 옛날 말고 지금에 집중하기. 나이 불문 모두에게 통하는 지혜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기자가 정리합니다. SNS는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왜 SNS에 적극적일까? 2부 헬마의 왜냐 화면에서 임경빈 작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통해 한 주간 정치권을 돌아보는 씬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날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날 밤 긴박했던 순간을

0: 기록한 MBC PD 수첩 제작진이 서울의 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4명의 제작진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6: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시사 뉴스계 1타 강사 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자,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3: 오늘 네. 이 소식부터 먼저 할게요, 그냥. 네. DMZ 지뢰 폭발 사건 이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예. 무슨 내용입니까?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네? 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이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을 말 그대로 이제 반박하고 비난하는 형태의 성명을 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성명 내용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기념사 내용까지도 네.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날선 표현들로 좀 차 있었는데요. 네. 일단 내용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네. 이 담화문에서 이 한마디로 북한 입장에서는 아예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것을 왜 상상하는 것이냐라면서 본인들의 어떤 고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차단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광대극이라는 이 주장인 거고요. 그러면서 자작 광대극의 제2부가 막을 올린 것 같다라고 네. 예,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북한의 반응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어떤 어제 그 대통령의 입장과 바로 다음 날 나온 거라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오늘 마침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사건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부는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할 수 있는 일을 다 점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군사적인 대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교적 대응 방안까지도 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외교적인 어떤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시를 든 게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를 참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엔을 포함해서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점검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네. 2015년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 앞으로 이 주 유엔 대사 명의 서한을 통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외교적인 압박.
1: 예, 그렇습니다. 예. 외교적으로 지금 유엔의 힘을 어떻게든 지금 같이 이 유감 표명을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물론 이게 이것만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의 어떤 예시를, 특히나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의 예시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0: 네.
1: 마침 어제 그 저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뢰 폭발 사고는 불의의 사고라고 또 표현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보수단체나 야당에서는 좀 비판을 네. 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의 맥락 자체는 그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또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한편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아침에 이 출근길에 북과의 어쨌든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0: 채널 자체가 없으니까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군사분계선, 뭐 휴전선, 경계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주장한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김여정 부장의 이런 담화 발표라는 게 상당히 북한에서는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뭐 어림도 없다 이런 반응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자, 그런데 뭐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MDL 이 군사분계선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정말 이번 기회에 네. 어떻게든지 좀 뭔가 좀 이 MDL 군사분계선 문제만큼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1: 네.
0: 하더라고요.
1: 원래 이제 표지판이 1,292개 설치되어 있었던 게 이제 1973년부터 이 표지판 보수 작업 중단되면서 네. 현재 이제 250여 개만 좀 남은 상황이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정전협정 맺은 게 53년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거의 70년 세월 동안 다 풍화돼가지고
1: 맞습니다.
0: 지금 아예 없대요. 그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서
0: 그 팻말이란 게.
1: 그 팻말 자체가 몇 개 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남북이 서로 지금 표지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각자의 군사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구분이 지은 부분이거든요.
0: 군사 분계선이 세 개라면서요.
1: 네.
0: 우리 남한이 생각하는 군사 분계선이 있고
1: 네.
0: 북한이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유엔사는 또 다르대요. 또
1: 네,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세 개씩이나 존재합니까? 이게 참.
1: 네, 이 부분은 이제 군사 회담 차원에서 사실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옛날 같으면 네. 채널이 열려 있을 때는 이게 만나자 해서 가능한데 옛날에 뭐 김양건 내려오고 뭐
1: 네.
0: 해가지고 만났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1: 실제로 작년 11월에 이제 국방부가 이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 회담을 어쨌든 제안은 한 적이
0: 제안은
1: 있거든요.
0: 했죠.
1: 예, 그렇지만 이후로는 어쨌든 북한에서 네.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0: 지금 오늘 이런 김여정 담화 이런 걸 보면 뭐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1: 네.
0: 보니까
1: 상당히 강경한 네. 반응으로 보입니다.
0: 자, 두 번째 소식 우크라이나. 와, 이재명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이런 톤을 저는 외교
1: 네.
0: 관계에서 보통 보기 힘든 톤으로
1: 네.
0: 제가 딱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1: 예,
0: 굉장히
1: 그렇습니다.
0: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런
0: 네.
1: 표현은 상당히 좀 센 표현들이었죠.
0: 그러니까요.
1: 예, 지금 말씀드린 묵과할 수 없다, 거짓말쟁이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X 계정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0: 네.
1: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직접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0: 네, 네.
1: 상당히 강경한 어조가 계속됐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을 운운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거 제가 좀 세게 읽긴 했는데 텍스트 자체도 상당히 센 표현
0: 자체가 심각해요. 심각해.
1: 예,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사실 이런 표현 거의 안 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앞서서 이 지난달 24일에 이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포로 송환 네. 공개를 두고 원래는 이제 그때 당시는 외교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
0: 네.
1: 이렇게 표현을 아쉽다는 표현도 이건 니네가 잘못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외교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는 이제 표현의 수위가 확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만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한다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 대체 이 추가 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0: 네.
1: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메시지가 최근 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염두에 두고
0: 네.
1: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0: 습니다.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이제 전쟁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표현을 그러니까요.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표현해서 이제 마치 군사적인 어떤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특히 이 부분을 이제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 발언들 그리고 당시 왜 그러면 공개가 됐던 거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각도로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게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적극적인 뭐 또 이게 움직임을 의도한 어떤 그 고단수적인 네. 어떤 전략이냐 아니면
1: 좀 흔들려 보려는
0: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어쨌든 네. 행정부와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소통의 어떤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각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물밑에서는 일단은 얘기는 서로 나누고 있다. 네. 그런 보도도 오늘 좀 나오긴 네네. 했습니다.
1: 어떤 보도들이 나왔어요?
0: 네.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이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쟁과 관련해서 양국 외교 장관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사과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할 것인지 등을 얘기해왔다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포로 사안 전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지난 6월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어요. 그 회담에서도 네. 송환에 대한 어떤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이 포로 송환 계획도 할 수 있다면 아예 공개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네. 해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알려지는 게 오히려 안 좋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건데요. 다만 이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추가 조치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정부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보면 일단 비공개 합의를 깬 것 우크라이나 맞고요. 젤렌스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짓말을 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맞아요.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자,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발언도 나왔어요?
0: 네, 맞습니다. 현지 매체에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아침 정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이 사안을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다라고 하면서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
1: 이게 지금 너무 커지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네. 수습하려고 지금 하는 톤이네.
0: 수습하는 뉘앙스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역시도 최근 며칠 동안 한국 외교장관과 직접 연락을 나누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서로 물밑 협상 내지는 물밑으로 어쨌든 소통은 진행 중이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런 강한 발언도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우크라이나 측의 이 어떤 사과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반응이든 이런 것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크라이나도 뭔가 성의 있는 반응을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보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네. 운영위 차원에서는 이제 진행이 된 건데요. 네네.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전두환이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김태규 의원 결국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을 불참을 했고요.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헌정 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지한이 아니라 유린한이라는 네네. 표현입니다.
1: 유린한.
0: 예. 한편 이제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1: 네.
0: 입장문 발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됐다는 사실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 그 점을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만 전체 토론의 취지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두는 것이 좋고 특정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주된 논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1: 뭐 말이 깁니다.
0: 네.
1: 제가 보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0: 네.
1: 아니 뭐 12.3도 내란이 아니고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방송에서. 뭐 그렇게 말이 깁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 내란은 시효가 없이 다뤄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란의 마무리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상식이고 뭐고 없구나 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서요. 민생과제를 하면서도 내란 관련 마무리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의 발언 논란이 이제 지렛대가 된 상황인데
1: 네.
0: 이를 통해서 내란 청산의 기조가 좀 강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12월 3일 계엄의 날 밤에 내란과 관련해서 보였던 불투명한 대법원의 처신을 그때 바로 정리하지 못했던 후과도 남아있다라고 네. 하면서 내란이라는 키워드로 현재 이제 조희대 네.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좀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0: 네.
1: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역사가 오늘 바뀐 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0: 예, 오늘 이제 첫 출근인 셈이잖아요, 사실상.
1: 네.
0: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어떤 체제가 막을 내렸고
1: 네.
0: 중수청과 이제 공소청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들 어수선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조금 더 어수선했던 쪽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쪽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특히나 지금 인력 배치 문제 그리고 공사 문제 등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한 셈이거든요. 반면 이제 기존 검찰 조직을 전환한 공소청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건물도
1: 네.
0: 어쨌든 똑같고 이제 간판 바꾸는 작업이 제일 큰 거니까요. 중수청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이 서울청에 입주한 건물도 사실은 민간 건물들이 이제 그 각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1: 네.
0: 상황이거든요. 신분증이 지금 또 발급되지 않아서 공무원증을 폐용해야지 출입이 가능했던 모습들도 오늘 여러 가지 스케치 기사들이 좀 많이
1: 네.
0: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임용이 정해진 1,900여 명에 대해서 어쨌든 발령지가 통제가 되긴 했는데
1: 네.
0: 일부는 이제 발령지만 받고 그럼 어느 부서인지 뭐 보직 통보는 좀 미뤄진 모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내가 가서 뭘 해야 되지 하는
0: 그렇죠.
1: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많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뭐 사실 기간이 짧았으니 다른 준비들은 좀 미흡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인사 체계가 좀 정비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거든요. 그래서
1: 아유.
0: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좀 드러난
1: 네.
0: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은 이제 유치장 같은 경우도
1: 아, 예.
0: 없잖아요.
1: 그 얘기 있더라고요.
0: 네, 이게
1: 뭐 빌렸다고 그러던 것 같던데.
0: 예, 서울 뭐 수서서, 뭐 성동서, 서초서 유치장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청산은 또 중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치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는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준비 미비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좀 그것들을 좀 드러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공소청은 또 별도 출범식은 없이 업무를 시작하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기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자, 문제는 지금 닻을 올려서 출범을 했는데
0: 네.
1: 선장이 없습니다.
0: 예, 네. 이 선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또 남겼습니다.
1: 네네.
0: 오늘 X를 통해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세상사가 그렇게 단선적이지가 않다. 때로는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렇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기회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죠. 마침 오늘 대통령이 김지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고요. 네.

0: 네.
1: 이 범여권 강경파에게 어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0: 어제 그 정청래 전 대표랑 또
1: 식사를 저녁에 네. 했죠.
0: 이때 뭐 4시간을 만났다고요?
1: 네. 시간상으로도 길었고 밤에 상당히 오래 만났고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2: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왜 그래?
1: 격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입니다. 헬마의 왜냐하면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첫 번째 네. 다룰 왜냐하면은 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 진행 왜냐하면 네입니다.
2: 빠밤.
1: 빠밤이 좀 약했다. 아, 빠밤.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빠밤.
2: 아, 빠밤.
1: 제대로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 제작진 각성하셔야 됩니다. 빠밤 이게 뭡니까?
2: 갑자기 제작진한테 이렇게
1: 아니, 아, 예. 제가 세게 자, 예, 예, 예. 자, 첫 번째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좀 심사숙고를 했죠 지금.
2: 그렇죠.
1: 예. 그 임명 제청을 행안부 장관이 넘긴 게 지난달 7일이었던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2: 거의 한 달 정도.
1: 거의 한 달 걸렸어요. 이렇게 장기간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오늘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을 넘겼어요 국회로.
2: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왜?
2: 뭐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굳이 이제 왜를 따지자면 네.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느냐를 따지는 건 사실 순서가 바뀐 것 같고 오히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간, 뭐 검증 기간도 아니죠. 사실 이제 검증을 다 끝난 상태로 행정안전부에서 임명 제청을 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이제 제청이 끝난 후보를 청문 보고서 청문 요청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1: 네.
2: 이게 오히려 이제 왜의 초점이 네.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그 사안은 이른바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그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검찰 개혁의 어떤 완성,
1: 네.
2: 인사로서 이제 완성한다라는 그 의제와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찰 개혁 문제는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가장 좀 신경 쓰는 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상당히 좀 민감한

0: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검증 과정을 거치느라고 네.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청문 요청서를 보내게 된 거는 결국 인사권 뭐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사실 과정도 좀 이례적이에요. 대통령도 SNS에다가 이제 직접
1: 그러니까요.
0: 한 이용자의 글을 이제 재인용을 해가면서까지 어떤 측면에서 재검증이 이루어졌고 재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이제 밝히기도 했고
1: 굉장히 상세히 썼잖아요.
0: 굉장히 상세히 썼죠. 네.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검증하는 것만큼이나 상세한 뭐 그런 수준의
1: 왜 친윤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네. 정말 설명을 했더라고요.
0: 사실 그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1: 그러니까
0: 보통 그 이런 어떤 이제 공직 후보자 같은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는 사안을 청와대에서 이 해명을 할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경우는 없고 사실상 없고요. 청와대에서 해명을 할 때도 주로 이제 해명을 한다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뭐 개인 비리 의혹이라든지 뭐 재산 관련 의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소재가 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뭐 개인 어떤 의혹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혹 해소를 하는 방향이 아니고 친윤이냐 아니냐라는
1: 그러니까요.
0: 상당히 좀 이례적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해명을 항목별로 이제 하나하나 내놨고요.
1: 그리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 정도면 친윤이 아니고 반윤이라고 봐야 된다.
0: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당내에서 나왔었던 여권 내에서 나왔었던 김정 후보자에 대한 그 공세를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종결짓는 뭐 그런 그랬죠. SNS였던 네. 거고 그리고 어저께도 또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직접 그렇죠. 특별 기자회견을 네. 따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상세하게 10분 넘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반복하는 내용을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해명보다도 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해명을 내놨는데 그만큼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공 드릴 만큼 드렸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제기됐던 의혹들 뭐 친윤 검사 출신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하니까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청문 요청서를 보낸 거고요. 네. 오늘 이제 청문 요청서를 대통령이 재가해서 국회로 넘겼다라는 거를 청와대 발로 그 보도 참고가 나온 것도 아침 7시가 채 되기 전에
1: 네.
0: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시 40분, 50분 뭐 그때쯤일 건데 그 새벽 시간에 굳이 그걸 이제 공개했다는 거는 청와대가 또 이제 그 노출 자체를 좀 이제 강도 높게 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 시간대로 보면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들, 시사 프로그램들이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1: 의식했다.
0: 네, 그것까지도 좀 의식해서 뭐 어떤 의지를 직접적으로 좀 표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정청래 전 대표
0: 네네.
1: 그 만난 거를 어제 밤에 딱 그 공개가 되더라고요.
0: 네.
1: 이것도 좀 영향이 있나? 이걸 의식했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사실은 워낙 반발이 컸기 때문에.
0: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네네. 사안이긴 한데 정청래 네. 의원이 대표 시절에는 뭐 김종 후보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지명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인사 안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을 직접 연결하기는 조금 저는 뭐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김종 후보자 안과 관련해서
1: 만나서 다만,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0: 다만 이제 넓은 범주에서 네. 보면 여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강성 검찰 개혁파를 네.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 또 정청래 전 대표였으니까 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위로 겸
1: 네.
0: 그리고 여당 내의 강경파들에 대한 어떤 화해 제스처라고 할까요? 뭐 그만큼 이제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뭐 그런 만찬이 이루어지긴 했을 텐데 물론 뭐 청와대에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자세히 얘기한 건 아니라서 네. 추측의 영역입니다.
1: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여당 내 이른바 강경파라고도 하고 네. 뭐 검찰개혁 근본주의자라고도 막 하잖아요. 근데
0: 네.
1: 굉장히 반응이 그동안은 뭐 추미애 지사라든가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반발이 컸잖아요.
0: 그렇죠.
1: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장기간 고심해 가지고 그래도 가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사실 그분들의 입장은
1: 네.
0: 어제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1: 네, 네.
0: 추미애 도지사도
1: 맛집
0: 네. 그 발언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반대 입장을 네. 선언을 했고
1: 네.
0: 김용민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1: 네.
0: 김구 선생님까지
1: 그러니까.
0: 이제
1: 네.
0: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1: 네.
0: 그 입장이 이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1: 네.
0: 그리고 이른바 이제 검찰개혁 강경 발언들을 이어왔었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봐도
1: 네.
0: 이제부터는 이제 뭐 대통령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네. 나온다는 거거든요.
1: 네.
0: 사실 그거는 맥락을 좀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0: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문제입니다.
1: 네.
0: 어떻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뭐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어떤 개혁 과제든지 핵심적인 거고 행정부든 입법부든 결국 이제 그걸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사라는 거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그걸 완성하는 단계에 있는 거라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100% 중에서 한 10% 내외 정도를 차지할까 말까 정도일 거고, 그리고 뭐 중수청장도 뭐 아시다시피 이미 권한의 이제 절반은 뭐 공소청에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수사 기능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게다가 또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통제 권한이 훨씬 좀 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거기에 이제 청장이 할 수 있는 폭은 이전에 있었던 검찰청장, 검찰총장이 하던 어떤 역량 폭에 비하면 이제 훨씬 좁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검찰개혁 전체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목적이 사실 이 논란을 계속 좀 이어가고 싶다. 이어가겠다 혹은 이걸 통해서 정치적 동력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 뭐 그걸 이제 정치 비평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이제 정치사에서 매번 있었던 이른바 개혁파들이
1: 네.
0: 항상 이제 개혁의 말미에 취해왔었던 비슷한 태도들입니다. 이 개혁 과제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면 동력이 정치 동력이 상실되는 아. 분들이 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동력을 계속 살려가려면 이 개혁이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개혁으로 이제 남겨둬야 한다라는 욕심들이 거기에 좀 작용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이제 당 내에서도 이른바 이제 초강경파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지지세가 예전만 못하거든요. 김영민 의원이나 이제 추미애 도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응원의 목소리보다는 이제 견제의 목소리가 지금 조금 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적이 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의심들을 이제 당내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1: 청문회를 행안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0: 그렇습니다.
1: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산하니까 그러면 거기도 박주민 의원 거기 있죠.
0: 네.
1: 그다음에 정춘생,
0: 정춘생 조국혁신당,
1: 조국혁신당 다 행안이거든요.
0: 네.
1: 그럼 아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청문회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겠네요. 제가 보니까
0: 여당 내지는 이제 여권 소속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아까도 이제 그 정치 동력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전에도 개혁파들이 뭔가 이제 개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2004년에 있었던 그 뭐 국가보안법 개정안 관련된 논란들이 이번에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1: 네. 대통령도 언급을 했죠.
0: 네, 정치인으로 좁히면 사실은 뭐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본인이 설정했었던 의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상실됐을 때 그 이후에 다른 의제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데 실패하면서 정책 동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1: 네.
0: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말씀하신 행안부 행안위로만 좁혀서 얘기를 해도 김주영 후보자가 처음에 추천될 때만 하더라도 반대 목소리가 지금만큼 이제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1: 네.
0: 이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좀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지금만큼 목소리가 높아진 거라 다른 행안위원들은 여권에서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고 행안위 분위기는 아마 이제 법사위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이제 인사권이거든요. 여권에서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를 하면
1: 네.
0: 그 인사가 결정적 하자, 특히 도덕적 하자나 뭐 법률적 하자가 없는 한에서는 가능하면 좀 이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1: 네.
0: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중수청은 신생기관으로서 우리 이제 사법체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징성을 갖는 조직이니까 그걸 이제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권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서 여권 내에서도 좀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냐하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발한 SNS 활동 이재명 대통령 왜냐하면입니다.
0: 아 소리가 좋았습니다.
1: 네, 소리가 좋아졌어요. 자,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1: 흡족해요, 아주.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는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네. 더 강화하겠다. 뭐 더 많이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지금 이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30건 가까이 올렸다고 하는데 왜? 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0: 저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1: 네.
0: 답답함이겠죠 이제
1: 아,
0: 답답함일 건데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0: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아주 예전부터 정치 초창기부터 접해온 분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익숙한 그림이긴 해요.
1: 네.
0: 특히 지금 이제 대통령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이제 트위터, 옛날 트위터, 네네. 지금 이제 X 매체인데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 성장하는 데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트위터였거든요.
1: 네.
0: 2010년대 초반부터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소통을 했었고 업무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트위터로 많이 공유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 정치인이 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도 뭐 지지율이든 뭐 국정 상황이든 상당히 좀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시점에 본인이 원래 가장 잘하던 방식으로 이제 소통 창구를 넓혀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1: 네.
0: 싶고요. 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 그 사용 빈도가 줄었었는데. 그 전에는 원래도 또 적극적으로
1: 네.
0: 국정 홍보용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복원했다라는 정도일 것 같은데
1: 네.
0: 다만 답답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는 아마도
1: 그러니까.
0: 네. 여당 내에 국정에 대한 어떤 홍보 지원 혹은 이제 여권 내에서의 이제 지원 사격 이런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선에 좀 차지 않는 상황이고 거꾸로는 오히려 여권 내에서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좀 어렵다.
1: 네.
0: 더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본인이 직접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심리들이 다 이번 SNS 활동 강화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오늘 잡은 아이템이 이제 세 가지인데 크게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셋 다 야당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심지어 지금 시점이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원래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강하게 공세를 취하면 거기에 이제 여권이 어떻게
1: 네.
0: 맞서고 방어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해서 이제 네. 청와대를 방어해주고 이렇게 갈 거냐에 초점이 맞춰주는 게 통상적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1: 네.
0: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이템이 전부 다 네. 청와대나 이제 여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것도 이제 여권에서 대통령을 커버해줬다 이게 아니고 여권의 대통령과 이제 갈등 중이다.
1: 네.
0: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거겠죠.
1: 그동안에는 그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 주변의 환경에 우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0: 그렇죠.
1: 지금은 여권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른바 뭐 유튜브 채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혼자 조금 외롭다고 느끼기도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그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그냥 대중들하고 소통하겠다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0: 그럼 뭐 아시다시피 SNS 혹시 이제 주로 쓰시는 게 뭐?
1: 저는 이제 인스타를 좀
0: 인스타
1: 썼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도 저도 이제 뭐 네. 트위터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네. 거를 해보면 새벽에 글을 쓰는 감성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새벽 감성이라고 하죠. 대통령도 최근에
1: 아니
0: 이제
1: 그러니까
0: 논란이 됐던 그 트윗들이 네. 주로 이제
1: 주로
0: 새벽에
1: 밤에 네. 아 그럼 잠을 안 주무시나?
0: 근데 원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잠을 그렇게 많이 자지는 않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새벽 감성 트윗이 주로 그 리트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인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소개를
1: 네.
0: 하거나 이제 반박을 하는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1: 네.
0: 그만큼 대통령이 새벽 감성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뭐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간과되는 게 뭐냐면
1: 네.
0: 물론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시물의 성격이 좀 강하긴 해요. 원래도 대통령이 SNS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그 트위터 활동들은 청와대 내에서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된 내용들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뭐 강도라든지 뭐 빈도라든지 특정 그 뭐 리트윗을 실제로 할지 말지까지 다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청와대 정무 라인하고 이제 논의된 상태로 대통령이 직접 좀 많이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합의가 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그것도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 고민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이겠죠.
1: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이 최근에 이 좌하계
0: 네.
1: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좌하계라는 표현이 좀 논란이 좀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0: 그 이제 우아하계라는
1: 그렇죠.
0: 말을
1: 네.
0: 특정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돌려서 쓰는 네. 것들
1: 원래 그 이재명 지지 팬덤에서는 썼다면서요 이 표현을
0: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뭐 인터넷 신조어라는 게 원래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1: 네.
0: 뭐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이제 대통령이 그 표현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특히 이제 특정 진영, 뭐
1: 네.
0: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 그 중에서도 당 내에서도 또 이제 일부 로 특정되는 네.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이제 의식하고

0: 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자체가 전체 여권이나 뭐 전체 유권자 지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방식은 아니긴 하거든요.
1: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0: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는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더 많은 시민들한테 더 넓게 다가가는 거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좀 이제 그 부피가 줄어든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는 이걸 넓혀나가는 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소통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라면 네. 넓은 기반을 가진 여권층, 여론층. 과 소통하려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냐하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감 통해서 말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왜냐하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을 통해서 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1: 뭐 어떻게 보셨어요?
0: 국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네. 국감을 통해서 내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국감을 통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밝히겠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만 밝히겠다.
0: 그렇죠. 아니면 이제 공보관을 통해서 밝히겠다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밝히겠다까지 이야기한 거는 아니라서.
1: 아, 그 해석을 여러 가지 좀 열린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0: 뭐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열린 결말을 이제 좋아하는 화법인 것 같아서.
1: 근데 딱 들었을 때 국감을 통해 밝히겠다 하면 네. 보통은 그럼 국감장에 이번에 나와서 지금 증인으로 채택도 돼 있으니까 네. 나와서 내 얘기를 하겠다라고 보통은 받아들이는데 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0: 저는 뭐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1: 높다고
0: 직접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사안에 대해서 개별 입장을 따로 밝힐 것 같지는 않은데
1: 네.
0: 만약에 실제로 국감에 증인 채택된 대로 출석을 하거나
1: 네.
0: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예전에 윤석열 검사라는 그 공직자가 있었는데요.
1: 네.
0: 그분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빌드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만약에 이제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른 대법원장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아,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것 같고요.
1: 아예 작심하고 나와서
0: 그렇죠.
1: 앉아가지고
0: 네. 국감장에 나와서 직접 발언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치 시작에 대한 사실상의 이제 선언이다.
1: 네.
0: 뭐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1: 그럼 봅니다. 예상을 하건대 네. 헬마의 예상은 어때요? 그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내가 그때 왜 이런 거부를 했는지를 네. 조목조목 이렇게 뭐 설명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사실상 근데 이미 네. 어느 정도는 밝혔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발언 안에 이제 모순이 있는 게 국감장에서는 출석을 하면 원래 밝혀야 됩니다.
1: 네.
0: 안 밝힐 방법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러라고 국감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국가기관이든지 와서 이제 설명을 국민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법원행정처장이 관련된 내용을 밝히게 된다면 글쎄 뭐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대법 공보관이 밝혔던 것 정도 내지는 뭐 그거보다 조금 나간 정도가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그렇게 밝힐 거였으면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보냈던 공문에 대한 답변을 공보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밝히는 거 말고 본인이 또 본인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대통령은 문서로서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헌법에 따라서
1: 네.
0: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서로서 정확하게 답변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1: 아니 근데 그때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 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청와대에서 그냥 사유 안 줬고
0: 네.
1: 결론만 내서 나한테 와서 나도 결론만 보냈다.
0: 네.
1: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국감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내용을 국감장에서 거의 그대로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용이 크게 발전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그 뒤에 재반박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헌법과 법률 조문을 들어가면서
1: 네.
0: 제재청 요구를 했다. 그렇게 사실 이유를 밝혔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고
1: 네.
0: 근데 이제 대법원장은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아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마치 이제 법관이 증거 심사를 하듯이 그건 나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걸 국감장을 옮기게 되면 다시 그냥 그 논박이 이제 반복되는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
1: 그럼 청문회장에서 거의 헌법 해석에 대한 법리 논쟁을 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건 뭐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조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1: 네.
0: 풀기가 좀 쉽지 않고요. 오히려 결국 제재청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0: 그래서 이거는 정치 문제로 넘어갔고 네. 그럼 여론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가 아마 중요해질 겁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MBS 여론조사에서 좀 의미 있는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는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대통령이 요구를 했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이거를 거부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대법원장이 제청 후보자 대법원장 제청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가 34%, 대통령과 협의 후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된다가 55%였습니다. 네네. 국민 여론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판단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웃음)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브.
7: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층은
10: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 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3부와 4부에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다큐 영화 서울의 밤 제작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0: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에 오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지고 공소청은 공소 유지와 사법 통제에,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2: 공소청이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체제로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검사 약 1,900명 규모, 직접 수사와 보안수사는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심사와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임시로 수장을 맡게 된 이정현 직무대행은 소규모로 열린 개청식에서 기관의 명칭, 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는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 왜곡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도 출범했습니다. 공소청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수장 자리 역시 아직 공석인데, 조금 전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중수청이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초동에선 종일 검찰청 흔적 지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검찰청엔 나무로 된, 서울중앙지검엔 천막으로 된 가림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청동으로 된 현판에 떼는 모습이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을 상징했던 대나무 문양과 검찰이라는 글자들은 줄지어 사라졌고, 대검찰청 현판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자신이 친윤 검사들에게 호의적이란 비판 글을 공유하면서 세상 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친윤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 긍부정적 요인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모해 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해서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또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 측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령으로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한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틀 만에는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 지뢰 폭발 사건은 서울의 자작극이라며 한국과는 영원히 악연을 끊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서울이 이기적 목적을 위해 정세를 중퇴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남측의 지뢰 매설 의혹과 사과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는 결론이자 한심한 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가 국경을 요새화하는 진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영영 문을 닫는 게 목적이고 솔직히 말해 한국이란 족속들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며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유럽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 경계선, 군사분계선, 즉 북한이 부르는 국경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며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 가운데 미국 항공모함과 병력이 중동으로 추가 파견됐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패배 가능성이 커진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또 한 번 암시했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중간선거를 마친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뒤 폭격 강도를 높일 거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과 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항모 시오데오 루즈벨트함이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중동으로 출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11월 말까지 중동에 병력 9천에서 만 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미국에 전달하는 등 협상이 진행될 거란 기대와 달리 미국의 입장은 더 강경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내란법 선포 가능성을 또 내비쳤습니다.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내란법을 의미하는 질문이냐며 자신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만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법은 군대를 국내 치안에 투입하는 우리나라의 계엄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현재로선 일부 충성파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트럼프는 지난 8월 한 우익 매체 인터뷰에서도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0: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외부 해킹 세력 때문에 89명의 주민번호와

0: 성명, 주소, 직장명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해당 시스템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거래 시스템과 다른 채널이고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전반 4분 노진영이 헤더 선제골을 터뜨렸고 한 골을 끝까지 지켜 중국의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방금 전 2부에 소개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재청 요구 거부와 관련한 여론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말말 성대모사로 유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그 긴박했던 순간을 기록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서울의 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4명의 제작진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1: 이 청와대에서도 확실하고 좌하게 파보겠습니다.
0: 자, 이상민 노영희의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둘러싼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대통령님, 여권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예,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 하지만 이게 검사 출신이라고 다 반대해버리면은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도,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자, 여권 이른바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검사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신 겁니까?
1: 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친윤 아니냐 이런 반대 주장이 있어가지고 장시간 추가 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친윤이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에 다 확인된 거 아닌가요?
0: 노 변호사님.
3: 네.
0: 이제 인사청문안을 보냈어요. 이제 국회로.
3: 네.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임명하겠다라는 뜻을 확고히 그렇죠.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0: 네.
3: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수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중수청이 개문 발차를 지금 그렇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이 78년 만에 일어나는 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좀 하려면 저는 계속해서 친윤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을 계속해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3: 도돌이표밖에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저는 친윤이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은 청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김지용 후보자가 정확하게 소명을 하시고 본인이 친윤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오히려 능력으로 네.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자,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계속 주장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결정과는 별도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0: 자, 민주당이 이렇게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자, 장동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5: 장동혁입니다. 중수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없고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고 여긴 깡통입니다. 떴다방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깡통 중수청, 깡통 공수청으로 치안 해게이트, 치안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0: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입니다.
1: 자, 장도혁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장외 투쟁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80년 역사에 검찰청이 폐지된 것은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작폐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빚어낸 참극이다 내 거래 봅니다. 당사자들은 참회도 하지 않고 서로 니탄내탄만 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고 지도자 잡지 않은 사람들만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됐다 내 거래 봅니다.
1: 노 변호사님, 네. 진짜 오늘이 사실 역사적인 날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이제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이 출범한 그런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검찰 개혁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3: 맞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 사법 개혁해야 된다.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를 되게 역사적인 해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법관 증언 문제가 사실은 잘 안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대법원장 등등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오히려 소리소문 없이 뭐 소리소문이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정말로 깔끔하게 12명의 대법관이 증언이 돼버리는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게다가 검찰개혁도 그동안에 한다고 말만 했었는데 네. 결국 이번에 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해낸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다려주고 상황을 좀 보고 잘 정착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실제 공수청 중수청 지금 개막은 했지만 정말 조직도 엉망이고 아직 다 채워지지도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비한 상황에서 이게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대신에 앞으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계속해서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1: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이 빨리 안착되도록 만들어야죠.
3: 그럼요. 예.
1: 지금 다 힘을 합쳐야 되는
3: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시기죠.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죠. 문제 있다는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반복하는 거예요.
1: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없이. 되면 결국 피해는 다 국민이 받는 거예요.
3: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나라가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홍준표 전 시장님. 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도 많이 지금 위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2: 내가 조행가한테 물어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능력이 있어서 당원들이 대표로 뽑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3: 곤란한 질문을.
2: 아니잖아요. 네. 뽑을 사람이 없어서 뽑았던 겁니다. 내란으로 몰려있는 정당, 개멸된 정당의 관리자로 뽑아놓은 겁니다. 구성원들이 그나마 관리자를 중심으로 좀 결속을 해주면 좋은데 당대표가 우시는지 지금 결속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연말에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된다. 네, 그래 봅니다.
1: 야,
3: 세다.
1: 세다.
2: 네. 여기 제조.
1: 됩니다.
2: 이 맛에 방송합니다.
3: 홍준표 시장님은 김태규 의원의 이 내란 전두환 사건도 내란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건 그자한테 물어봐요.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이거 맞지도 않아요. 지금 정당 해산 대비해라 하는데. 대교 왜 나옵니까?
3: 아,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정당 해산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정확히는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내란, 윤석열 특히 행동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김태규 의원 같은 분이 저런 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2: 그건 우리 당도 걸로. 아니에요 지금. 네, 무소속입니다. 당적자입니다.
3: 참네. 진짜 편하다.
1: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일 개천절 국민의힘은 지금 장외 집회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 김성태 전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4: 깊숙습니다. 사실상 9월부터 시작하는 1년 정기국회 기간의 하이라이트는 야당의 시간. 사실상 국정감사예요. 이 정말 여대 야소 조국 속에서 사실상 이 야당이 화력을 총 결집시켜가지고 이 핵심 이슈 그리고 해란들을 정말 끝까지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장외 집회로 그

0: 그걸 사실상 문제를 풀어간다? 그래도 신중하게 지도부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1: 노비 여사님.
2: 네.
1: 이 장애 집회.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니까 여기 당 지도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고 또 엊그제 나온 그 현영준 기자, MBC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장정희 대표가 뭔가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데이터를 보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되게 내부적으로도 되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특히 국감에서 국회의원은 본인의 실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빛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장애에서 뭔가 집회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려면 가시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장도영 대표가 북치고 뭐 행동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어려워 보이고 지금 국감에 집중해야 되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그동안에 국감이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력이나 현안에 네. 대한 문제 제기 능력 같은 것들은 사실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는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어부지리로 지지율이 네. 많이 올라가고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본질적인 그런 지지율이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오히려 더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가 좀 궁금한데 거기 또 이렇게 막 태극기 물결 이루고 옛날 그 아스팔트 보수 이런 모습이 나오면 거기에 또 장도영 대표 북치고 있고 이러면 이 모습이 과연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2: 그러니까요.
1: 그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할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2: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분들하고 섞일까 봐 그리고 사실 이제 구분이 더 이상 안 될까 봐 그거를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니,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셨길래 이렇게 장외 투쟁을 결정했는지 저는 그 데이터가 궁금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경제책사로 불리고 있는데 자, 대통령님 생각 어떻습니까?
3: 예, 우리 앵커님은 하준경 실장 아세요?
1: 잘 모릅니다.
3: 예,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농담입니다. 우리 정책실장은 이 사회적 경제학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에 직결된 이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 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이분이 그 유명한 호텔 경제학 얘기하셨던 그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주변에서 그래도 교수 출신이기는 한데 좀 실물 경제 쪽으로 많이 식견을 보이고 계시다.
1: 슘페터라는 학자, 그 슘페터라는 학자를 굉장히 그 슘페터주의자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좀 오래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경제 책사를 한 지가
2: 오래됐죠.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아무래도 이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가지고 기조를 바꿀 생각은 지금 없으신데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조금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목표 지점은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설득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효율적으로 해주느냐 이쪽에 조금 방점을 좀 두고 계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니까 일종의 그동안에 지금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2: 그렇죠.
1: 봐야 되는 거죠
2: 네,
1: 지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하나만 더 그 강훈식 실장 이번에 이제 같이 나올 수도 있다. 원래 정책실장 발표할 때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래서 지금 또 돌아다니는 글로는 유임설이 또.
1: 그러니까요. 우리 또 장성철 소장님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2: 유임 된다고요?
1: 네, 유임설을.
2: 저는 유임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누구를 그러면 그 자리에 앉히느냐. 왜냐하면 의원들이 또 많이 고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한 준호 의원이라든가 천준호 의원이라든가 이 거명되는 분들은 좀 본인의 또 의석을 저기 자리를 또 내놔야 되기 때문에
1: 배지를 내려놔야 되는데
2: 그게
1: 쉬운 문제가 아니죠.
2: 그게 괜찮을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2: 혹시 들으신 거 없으십니까?
1: 저는 전혀 없습니다. 아. 아니 근데
2: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지 기자가.
3: 본인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 뉴스 토마토인가 거기 네. 뭐 보도가 한준호 의원 설이죠, 그러니까.

0: 일종의 네. 보도가 나갔는데 단독 기사라고 해서 나갔는데 바로 아니라고 한
1: 엄청나게 또 강력 부인했는데 이해식 의원 얘기도 사실 좀 나오고요. 네. 근데 대통령은 조금 본인이 일하기 편한 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네. 한다. 근데 문제는 그립감이다. 근데 그립감을 그렇게 또 세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 발언 하나가 오늘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안절된 대화를 보관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1: 자, 장동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불법 대북 성금에 목줄을 잡혀도 단단히 잡혔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이 대통령은 벌벌 기기만 할 것입니다.
1: 자, 한동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국군의 날에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을 교통사고 취급을 한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북송금 약점이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죠.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 잡히고 부끄럽게 하는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1: 변호사님.
4: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말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점 잡힌 게 도대체 어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좀 더 세게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국방부도 지금 이게 유엔사하고 같이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완벽한 결론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북한이 저렇게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네. 좀 세게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문제는 그렇게 나갔을 때 그러면은 전쟁을 하자는 거냐.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느냐.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거는 국제적으로 조금 서로 좀 동의해가지고 뭔가 제재 조치를 더 강하게 한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2024년도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에 이 일을 해놔가지고 이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 요새화가 그때부터 네. 2024년 4월부터 시작됐죠.
4: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9.19 군사협정을 네.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 잘 됐다 이러면서 네. 사실 이 일이 시작이 된 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조금 반박을 네.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올바른 그러니까. 올바른 이 정말 대여투쟁 이런 것들을 좀 해주기를 촉구하는 게 맞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024년 4월부터 사실 시작된 거고 네. 근데 그때 우리는 막 무인기 날리고 영점 타격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던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저기 12.3 내란 터졌고.
4: 아니 그리고 그때 9.19 군사협정을 왜 파기했냐 일방적으로. 일부러 윤석열 씨가 내란 일으키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북한을 자극한 거였거든요.
1: 자극한 거죠.
4: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자기네들 일부러 드론을 막 띄우려고 사실 그랬던 걸로 네.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특검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그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좀 강하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시간을 넓혀서 해석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하고 결코 유리한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알고 보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범 야권에서 지금 안보 관련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5: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추석 또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게 다 지나서야 북한군 지뢰 추정이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1: 자,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할 말 있으시다고요?
6: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서울시는 청년 무상지대 군인 전용 매입 임대주택인 위국헌신 청년주택을 주거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제대 후의 삶까지 살피는 것이 헌신에 대한 마땅한 예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네. 네, 정말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도 수도병원 가셔가지고 군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다쳤지만 그래도 끝까지 군인으로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예의를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벌써 끝났네요.
1: 네, 끝날 시간이라서.
6: 아이고, 벌써 끝났네.
4: 아유, 죄송합니다.
1: 네. 다음에 하십시오.
4: 네, 하시고라.
1: 다음에
4: 네.
1: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틸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7: 감사합니다. 네.

0: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2: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3: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0: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7: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6: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8: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6: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1: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0월 들면서 바로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0.3도를 기록하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보였고요. 서울도 11도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한낮에는 서울, 대전, 청주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가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휴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량 많아지면서 사고도 많습니다. 서하남 나들목에서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연결로에 사고가 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영동터널 지난 청성 나들목 앞에도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희입니다.
1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3: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알리는 시간 내 거 내 알인데요. 오늘은 내 영화 내가 알린다 이른바 내 영 내 알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된 그날의 긴박한 순간을 기록한 MBC PD 수첩 제작진 이들이 담은 기록이 영화 서울의 밤이란 제목으로 관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해외 영화제에서는 이미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고요. 국내 개봉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와,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지금 네 분이 다 오셨어요. 김종우, 김신환, 조철현 감독, 그리고 조윤미 PD 이렇게 네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세요.
13: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미국 워싱턴에서 서울의 밤 상영회를 어제 하시고 그리고 어제 오셨다고 하는데 와, 지금 네 분이 다 나오셨으니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15: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우 PD고요. 그 당일 계엄 당일 국회안을 취재해서 네, 이 영화에 이제 세 명의 디렉터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고 영화 속 화자 그리고 나레이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13: 나레이션까지 직접 맡은 김종우 PD. 네. 제가 원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잘생기셨고 와, 굉장히 또 일을 잘하시는 제가 친하니까 뭐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15: 너무 반가워요.
13: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16: 안녕하세요. 저는 PD 수첩에서 일
14: 했었던 네. 조윤미 PD라고 합니다. 계엄이 있었던 날 그 김종우 선배님하고 같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취재와 촬영을 담당했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0: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또
2: 네, 저는 김신환 PD라고 하고요. 네. 계엄 당일날에는 국회 밖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중 한 명이고 또 프로듀서도 같이 좀 병행했습니다.
1: 네, 자 조철영 감독님.
3: 네, 안녕하세요. 저 조철영 PD라고 하고요. 네. 그때 당시 PD 수첩에 있었고 PD 수첩을 보통 할 때 이렇게 많이 할 때 제가 주로 편집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을 했을 때도 편집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감독과 편집을 맡았습니다.
1: 이야,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이 영화가 이 기록이 지금 그 날을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날 아까 지금 국회로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촬영을 하셨는데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0: 아, 그때가 PD수첩이 방송되는 날이
1: 아니 그러니까 그날이 화요일이었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뒤에 방송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선배님이 그 방송 당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방송 나가는 방송 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계속 남아 계시다가 계엄 얘기를 먼저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뛰어오면서 계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한참 오물풍선 뭐 이렇게 북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쳐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텔레비전을 틀으니까 이제 SBS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하고 있더라고 계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몇 명의 PD들이 같이 보면서 이게 AI 그림 같은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북한 얘기는 안 나오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그러니까요. 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다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그때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빨리 찍으러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무실에 있었던 카메라를 다 이렇게 수배를 해서 바로 출동을 했었습니다.
1: 야, 딱 보고 야 저거는 뭔가 역사의 기록이다. 이거는 빨리 가서 일단은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담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김종훈 PD도 하신 거죠? 그때.
4: 네, 이제 영화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촬영과 또 이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6mm 카메라를 들고 아주 오랜만에 6mm 하나 들고 어떻게 투입되는 느낌으로 출동했었습니다.
1: 정말 뭐라 그래요? 진짜 그냥 딱 사건 터지자마자 야 이거는 가야 돼. 야 뭐해 빨리 가. 보도국도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4: 네네네.
1: 사건 터지면 야 그냥 가. 야 일단 가. 가고 일단 나중에 얘기해. 네. 나중에 얘기하고.
0: 저희 팀장님이 PD수첩 팀장님이 본인이 가시겠다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만큼 이제 급박한 상황임을 좀 현장에서 바로 캐치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 팀장님이 계셔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이제 현장 지휘를 그 해주셔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해서 저랑 김종훈 선배님 그 다음에 이제 조연출 한 명에서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 그 현장 가셔가지고 상황은 또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4: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다 기억이 있잖아요.
1: 네.
4: 그날에 대한 기억. 네. 일단 가는 순간 이건 완전히 카오스였고요. 국회 정문에서 또 들어가려는 사람, 막는 사람들 이렇게 있었고 저희도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몸으로 파고 들면서 또 운 좋게 또 정문에서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막 달려가지고 헐떡거리면서 또 국회 본관 앞에 가서 거기서 또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갔다가 쫓겨났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계속 찍으면서 우리는 이제 끄지 말자 카메라를 어쨌든 이게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 여기 온 목적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 헬기 소리가 나면서부터는 조금 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변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는 거기 있던 기자분들과 함께 바리케이트 치는데 약간씩 뭐 참여하기도 하면서 이제 휩쓸려 가면서 옆에 있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혼란에 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1: 김시환 PD는 어땠습니까 그날?
2: 저는 국회 밖에 있었는데 뭐 시민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광주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외치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던 중요한 계기도

0: 그날은 결국 우리가 광주의 기억에 비친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정말로 좀 영화적으로 구현을 네. 해서 그날과 광주를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네, 네. 그런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1: 그 조철영 감독님은 편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시면서 이번 작품 만드시면서
2: 그 방송으로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그 방송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거나 알려주는 역할은 우리가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데 네. 좀 체험을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청자나 시민들이 그 당시의 기억을 쉽게 잊지 네. 않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었는지를 이게 한 번 더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좀 체험을 한 번 더 시켜드리면 이게 이 기억이 쉽게 휘발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안점을 둬서 편집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1: 그 가장 이게 러닝 타임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72분?
3: 72분 정도 됩니다.
1: 여기서 각자 좀 가장 좀 기억나는 장면, 혹은 뭐 이게 진짜 이 영화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정말 한 컷씩만 뽑아주시면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2: 제가 먼저 하자면 저는 네. 어린 경찰이나 어린 군인들의 고개 숙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방송이나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군인들이 이제 아무리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좀 시민의 한 편이니까 좀 너무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무서워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된 경찰이나 군인들의 모습에서 저들도 주저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1: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기억나는 혹시 찍으면서라든지 촬영을 하면서든지 아니면 이번에 편집 과정에서 좀 가장 기억남던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나요?
3: 물론 굉장히 카오스 그리고 네. 굉장히 조여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몸싸움 모든 게 다 기억나지만 또 저희가 이제 한강 작가의 어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네. 이야기 거기에 영향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가 좀 기억에 나는데 그거는 이제 1980년에 태극기 한 장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렇죠. 태극기 장면이 네네. 이제 저희의 그 현장에서 한 컷이 들어오는데 조기 같은 거예요. 검은 띠가 둘러져 있어요. 네. 그게 펄럭이면서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 순간 저는 조금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이 영화로 사실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PD 수첩으로 또 나간 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영화로 이걸 좀 만들어야겠다 영화로 좀 극장에서 방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0: 조철용 PD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한번 그날 현장을 가서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그래서 뭐 시네마틱 익스피리언스를 한번 주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해프닝이었다는 얘기들도 막 하고 그랬던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로 그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좀 참혹하고 또 힘든 과정들을 겪어왔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죠. 저희가.
1: TV로 우리가 그날 장면들을 많이 보긴 했죠. 뭐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 극장에서 딱 보는 그 느낌을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날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주고 싶으셨다 이런 네. 뜻인가요?
0: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 뭐 시민들 모두 사실 TV로도 보고 네. 그날 사실 그날에 같이 다 함께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날 함께 했다는 것처럼 한번 느껴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지금 해외 영화제에서 먼저 지금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외 반응이. 뭐 상영 끝나고 막 뭐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고 그러던데.
2: 네,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가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초대되고 아니면은 영화만 초대된 게 네. 지금까지 11개 영화제에서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감독을 원하기도 하고 그냥 필름만 원하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냥 대놓고. What should we do? 막 이렇게 진짜로.
1: 그러니까.
2: 네. 그럼 본인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각자가 가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0: 각 나라마다. 네.
1: 그게 놀랍게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그것이 또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많이 두려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0: 막 기립박수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어떠셨어요?
2: 이탈리아 우디네 영화제에서 네. 그 상을 세 개를 받았어요, 사실은.
0: 아, 이미 상도 받으셨군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상을 저는 반응이 뜨겁다고 생각했지. 상까지 다 네. 휩쓸었군요, 그러면.
2: 관객상 그리고 비평상 뭐 신인 감독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세 번은 나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박수 쳐 주셨고 이 영화가 끝날 때 기립박수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 광경을. 네, 물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걸 처음 봤다. 그러니까
0: 저기 저도 방송일 30년 했지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이죠. 정말 그 정도면.
2: 그렇죠. 한국에 아마 그 시민분들이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정도로 네. 네, 세계의 많은 관객분들이 박수를 쳐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기립박수가 났다. 뭐 신문 기사로도 지금 났네요. 보니까 야 이게 아 미국 관객들은 그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 의회 난동 사건이 있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과 뭔가 중첩돼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지금 12.3 내람 이 현장이.
3: 네. 이제 미국도 워낙 지금 이제 양극화나 이제 민주주의 위기가 워낙 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당면한 문제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K-민주주의 자체가 중요한 레퍼런스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노킹스 시위 하시는 분들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시위와 연대투쟁을 어떻게 하든지에 대해서 일종의 사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런 노조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초청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K-민주주의가 뭔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같아요.
0: 그렇군요. 시드니 영화제 관람평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릴러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1: 저희가 의도를 막 엄청 그렇게 세게 갖고 편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냥 주안점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때의 한 사건의 지점들이 전부 다 스릴러 같긴 했어요. 뭔가 좀비물 같았고 뭔가 백신이 안에 있는데 그 백신을 못 구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실을 그냥 스크린으로 옮겼을 뿐인데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갔는데 그날 되게 긴장감이 있었고 그날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도 해도 될 만한 어떤 뭔가를 좀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더라고요.
0: 문득 떠오른 말이 하나 있는데 정말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논픽셔널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픽셔널하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생각해보면 12.3 내란 같은 거야말로 정말 영화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인데 그 영화적인 일을 사실 다큐멘터리로 지금 담으신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그 영화적 재미도 사실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한 장면만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군인들이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정문에서 한번 막히니까 돌아가서 이제 창문 깨고 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3층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쭉 보시면 정말 스릴러 같이 집요하게 뭔가를 노리는 이렇게 조여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조유미 PD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 내란 일으킨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좀 뻔뻔한 분들이 많잖아요.
4: 뭐 현장에서 지켜봤던 사람 말고도 이제 워낙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느낌은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진입을 굉장히 집요하게 해올 때 그 국회 안에 있었던 분들이 뭐 쇼파, 뭐 책상,
0: 그렇죠.
4: 뭐 카펫 네. 이런 거 가지고.

0: 가서 이제 네. 막았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고 촬영을 하면서 네. 저걸로 막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라도 막고 있는 이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현장에서도 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1층에 보면 또 이제 가벽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네.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취재진, 보좌진, 국회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 온몸으로 그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무장한 군인들을 맨손으로 시민들이 네. 다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가장 큰 잘못은 맨몸으로 시민들을 군인들과 네. 대치하게 만든 거.
1: 알겠습니다.
0: 어떻게 그거를 예. 부인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해외에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자, 국내에서는 언제 만나볼 수 있고 있습니까?
2: 지금 해외 개봉도 지금 또 이례적으로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지금 12월 초가 개엄 2년이니까 아. 그 시점에 좀 맞춰서 지금 국내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2: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은 뭐 독립 영화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K-민주주의를 알리는 큰 사실 프로젝트를 저희가 조금 진행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나 참여로도 또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 좀 후원해 주시고요. 이 의미 있는 영화, 뜻깊은 영화 정말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월요일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많은 지자체들이 호숫가나 산자락에 길을 내서 산책로를 조성하곤 합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경치 좋은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야생동물에 의해 다치는 사고입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의 입장에선 불쑥 나타난 인간들이 침입자로 보이기 쉽죠. 더구나 새끼를 낳은 상태라면 경계심이 더욱더 심해져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되도록 어두운 밤에 산책하는 것을 피하고 야생동물이 보일 땐 경로를 바꾸는 것. 인간과 동물이 함께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3: 목포 MBC 1분

0: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서 하나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외부 해킹 세력 때문에 89명의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직장명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해당 시스템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거래 시스템과 다른 채널이고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을 러시아 쿠르스크주뿐 아니라 다른 전선에도 배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홍콩 봉황위성TV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순회대사 로디온 미로시니크는 북한군이 현재 주로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내는 작전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러 협력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하는 다른 지역에도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다른 방면에 쓰일 수 있는지 묻는 말에 러시아 국방부의 결정 아래 북러 양자 협력 조약의 구조에 따라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어떠한 방면으로도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일부 논란과 관련해 양국 외교장관이 소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사과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등을 얘기해왔다며 수위 조절을 양국 외교장관이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장관과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 우크라이나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순수 가솔린차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모빌리티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6월까지 가솔린차 판매량은 2025만 대로 1년 전보다 10% 줄었고 전체 신차 판매에서는 차지하는 비중도 4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기차 판매량은 687만 대로 12% 늘면서 전체의 17%를 차지했고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중국과 북미에서는 감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이제 진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누구와 헤어져야 되냐고요? 바로 여름 옷, 여름 이불, 에어컨, 선풍기, 샌들, 기타 등등인데요. 아직 낮에는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다 못해 쌀쌀해서 겉옷을 걸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동안 썼던 물건들 중에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가을 물건들을 꺼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 옷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땀, 또 선크림 등이 묻어있기 쉬워서 지금은 깨끗해 보여도 장시간 보관하면 얼룩이나 냄새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세탁해서 집어넣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름 내내 수고한 샌들. 이 샌들 역시 맨발로 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 땀이 남아있기 쉬운데요. 깨끗이 닦아서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보관해야 내년에도 문제없이 꺼내 신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별다른 약속 없으시면 여름 물건들과 헤어질 결심 실행에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전해드렸습니다. 이혜원님이 왁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엔딩 크레딧. 저는 집이 추워서 보일러 개시했습니다. 오 벌써 보일러를 개시하셨군요. 혜원님. 근데 확실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지긴 했죠. 8174님 젠디 무더위와 이별 좋아요. 더위로 빠진 살도 조금씩 찌워서 이제는 겨울 한파 준비해야죠. 크크크. 아 보통은 더위에 살이 빠지는 경우보다는 찌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오히려 살이 빠지셨나봐요. 8174님은 그렇군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쌀쌀하고 낮에는 딱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주말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긴팔 꺼내셔야 될 것 같고 가벼운 재킷 정도 입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그래도 좀 22도 뭐 23도 이렇게 까지 올라가니까 두꺼운 니트, 뭐 코트 이런 건 아직 더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옷차림을 고르는 게 참 어려운 요즘인 것 같아요. 8174님 젠디 무더위와 이별 아까 했고 김미금님 젠디 안녕하세요. 여름아 잘가. 저는 늦게까지 반팔 입어야겠어요. 올여름 너무 더워서 장사하기 힘들었거든요. 가을 겨울은 장사하기도 좋고 장사도 여름보다는 잘 되고요. 그러시겠네요. 우리 미금님은 이제 순댓국 밥집 하고 계시니까 확실히 여름보다는 손님도 가을 겨울 좀 쌀쌀해지면 더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 여름이 워낙 더웠다 보니까 더 추워질 때까지 반팔 입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쌀쌀한 이 날씨를 즐기다가 더 추워지면 긴팔을 입어야지 하는 경우.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송용훈님, 불과 한 달 전에 에어컨 수리하느라 오늘도 당신 편 들으면서 퇴근했는데 요즘은 일찍 퇴근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 그러시군요. 용훈님, 한 달 전에 이제 일하시면서 들으면서 퇴근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일찍 저녁 드시고 또 운동하면서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일하시고 퇴근하면서 듣는 오당제와 천천히 여유롭게 저녁에 듣는 오당제 어떤 느낌이실지도 궁금해지네요. 2117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에겐 지금 날씨가 정말 좋은 날씨예요. 상의로 반팔티 한 장만 입고 다니는데 정말 시원해요. 그러니까요. 요즘 진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이럴 때는 꼭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산책도 하고 이 가을을 만끽하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나가서 좀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아직 뭐 단풍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구경하면서 가을 하늘도 보시고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130님 광주에요. 붕어빵 나왔어요. 오 이제 날씨 쌀쌀해지니까 겨울 간식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붕어빵부터 해서 뭐 군고구마도 그렇고. 4865님 늘 가게 마감 시간에 잘 듣고 있습니다. 마감과 함께 오늘도 당신 편 가게 마감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4865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3부 주말엔 산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월간 산의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서 이제 아마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젊은 산신령님이 오늘은 또 어떤 산을 소개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하날,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올데이 프레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품,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10월과 11월 공연 성수기를 맞아서 전국 1,700여 개 공연을 한 대 묶어서 소개하는 공연예술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올 가을에 공연 한 편 관람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1월 30일까지 2026 대한민국은 공연 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 리바운드 축제를 비롯해서 16개 광역문화재단과 연계한 지역 공연이 참가하는데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이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은 공연 중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kstagefesta.kr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이와 함께 보기 좋은 공연, 지역 여행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되고요. 선착순 공연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침 저녁에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개천절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철원은 5도, 구미는 7도 등 내륙 곳곳에서 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3도, 전주는 2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바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개천절 연휴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잇따라 열려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세종대로와 도산대로, 여의도 등 여러 곳에서 차량 통제가 예고돼 있으니까요. 서울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도심 집회 행사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도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한국 요트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하지민 선수는 요트 남자 딩기 결승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개인 통산 네 번째 금메달이라고 하고요. 오후에는 요트 혼성 딩기에서도 김창주, 이경진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도 조별리그와 준결승, 결승전을 통틀어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전승을 기록, 금메달을 따냈고요.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는 남자 대표팀이 인도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여자 대표팀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오늘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을 1-0으로 이겨서 8년 만에 동메달을 가져왔는데요. 내일은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과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sta tarde p.m.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왔습니다. 박현진 님이 아시안게임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한동안 재밌었는데 아쉬워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현주 님은 우와 아시안게임 폐막이 벌써 2일 남았다니 우리 선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은희 님 그동안 아시안게임 보느라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제 끝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아시안게임 중계도 역시 MBC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진짜 아시안게임이 이제 폐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일 이제 양궁 남녀 리커브 개인전 또 태권도 경기도 있고 스포츠 클라이밍 골프 그리고 저녁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남자 축구 결승전 한일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의 멋진 도전 함께 응원해주시고요. 물론 이번 대회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선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뛰어준 우리 선수들에게 모두에게 정말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끝까지 여러분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파라다이스.

오노의 파라다이스 전해드렸습니다. 김연수님이 젠디 이번 아시안게임의 8막식 중계를 민호 아나 소영 하나님이 합니다. 시청 많이 해주세요 하고 우리 민호 아나운서님을 평소에 많이 좋아해주시는 연수님이 예고해주셨고요. 저희 광고 듣고 다시 입으로 돌아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게다가 월요일까지 쭉 쉬는 분들도 많으셔서 들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지 오늘 뭐 하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 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김동주님이 퇴근하고 광화문에서 책 읽으면서 오늘도 당신 편 듣고 있어요. 여긴 야외 도서관이 펼쳐져 있어요. 오, 퇴근하시고 광화문 야외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오당제를 듣고 계신 동주님. 좋네요. 이 가을 밤에 하기 너무 좋은 것들. 책 읽고 라디오 듣고 또 산책도 하고. 김명자님. 젠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하우스 약하고 겨울 채비하느라 조금 전에 들어왔네요. 벌써 10월 2일이네요. 난방 켜고 따뜻한 떡만둣국 만들면서 들어요. 아, 먹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떡만둣국을. 오, 맛있겠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따뜻한 음식들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3884님 출석합니다. 울산 강동 불꽃축제 보러 걸어가고 있어요. 재미있게 보고 올게요. 오, 불꽃축제 하나 봐요. 울산 강동에서. 오, 좋겠다. 즐겁게 보고 오시고요. 정은상님, 재은 누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은상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 10월 2일 정말 좋은 날 태어나셨네요. 행복한 생일 보내셨길 바랍니다. 3649님, 젠디 안녕하세요. 불금에 캔맥주 감자칩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다음 주에 상사분 선배님 따라서 지리산 천왕봉으로 끌려밟고번 했는데 간신히 방어했습니다. 산은 시청각 자리로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크크. 아, 그 말로만 듣던 회사에서 이제 같이 산에 가는 산행, 회사 산행 을 가실 뻔 했는데 간신히 방어를 또 하셨군요. 이게 뭐 평일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주말에도, 이거 주말에 다 계획이 있는데 가게 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3649님 다행히 즐거운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8519님은 오늘은 아내와 시간을 내서 가까운 대부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은 조금 불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은 해물칼국수에 보리밥 그리고 동동주 한 잔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어디죠 여기가? 해물칼국수가 이제 팔팔 끓고 있고 김치랑 열무김치인가?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보리밥에다가 진짜 맛있어 보이네. 또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대부도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멋진 사진까지 감사합니다. 7103님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에 남친을

못 만났는데 드디어 순천으로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몸보신 하려고 한우 숯불에 소주 한잔 할 거예요. 문자 보내려고 급하게 주유소에 차 세웠어요. 잘 들으면서 갈게요. 오, 남자친구분 만나러 이제 순천에 내려가시나 봐요. 한우 숯불까지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충전도 하고 오시고 즐거운 주말 또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순천에 가신 분이 한분더 계시네요. 신명수님이 저희는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있는 숙소에 들어와 있어요. 정원 안 숙소인데 너무 좋아요. 남편과 함께 듣고 있어요. 아, 여기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숙소가 있어요? 와, 좋겠다. 그러면 언제든 이렇게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거기를 더 이렇게 자세히 둘러볼 수 있겠네요. 그 바로 안에 숙소가 있으면. 날씨 너무 좋아서 이 순천만 국가정원 구석구석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명수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남편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들이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 혹시 어디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정오영 님이 반가워요. 오늘도 야근이라 일하며 들어요. 잔잔한 목소리가 일하며 듣기 좋아요.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네요.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야근하고 계시는 우리 오영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하루 종일도 일하시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오영님 말고도 지금 야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좋은 노래 한 곡씩 들으시면서 잠깐씩 숨도 돌리시고 오늘 하루를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40님이 소래포구 축제 개막 불꽃쇼 보러 가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아 소래포구 축제가 지금 시작이 됐나 봐요. 10월 2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불꽃쇼도 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볼거리들이 많이 펼쳐진다고 해요. 축하 공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 또 퍼레이드, 뮤지컬도 펼쳐진다고 하고 다양한 뭐 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열린다고 하니까 혹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주말을 맞아서 한번 아이들이랑 또 가족들이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오늘의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잖아요. 10월 이제 가을을 맞아서 다양한 공연 예술 캠페인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이런 것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공연 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와 함께 보기 좋은 공연, 뭐 지역 여행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제공된다고 하고 또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해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911님, 중간고사 끝난 쌍둥이 딸이랑 가까운 곳으로 캠핑 나왔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 덕분에 더불어 행복해지네요. 많은 나날들 중에 오늘을 기억하며 기쁘게 추억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마 지금 캠핑장에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계신 것 같아요. 불멍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사진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멍하게 이 불을 바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 얼마나 즐겁겠어요. 쌍둥이 딸들이 시험 준비하느라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같이 캠핑장에 저는 잘 안 가봐가지고 캠핑 가면 뭐 텐트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밤하늘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내겠죠. 너무 행복한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허희정님, 중간고사 보고 기숙사에서 나온 고3 딸 밥 먹여서 스터디 카페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수능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중간고사 보고 기숙사에서 나온 고3 따님을 이제 밥을 먹여서 어딜 가실까 했더니 스터디 카페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이군요. 고3이니까 수능이 이제 5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아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희정님도 그렇고 우리 고3 친구들뿐 아니라 같이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마음 졸이는 시간이잖아요.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6622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짜조사입니다. 전 오늘도 낚시를 왔어요. 오늘은 나주 쪽으로 왔어요. 하늘을 보니까 별도 많고 비행기도 많네요. 오늘도 월척 손맛 볼게요. 응원 부탁해요. 오늘도 출석 체크해주신 6622님 반갑습니다. 낚시하면서 늘 들어주시는 오당재 가족분이신데 오늘도 좋은 수확이 있기를 응원을 드리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4758님 0254님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요즘 SNS에서는 경북 경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 운행을 하시는 기사님이 직접 찍어 올린 영상이 화제인데요. 1분가량 되는 이 영상은 좁은 시골길을 달리던 버스가 길가에 서 계신 한 할아버지 앞에서 멈춰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할아버지는 버스 계단에 올라서서 기사님에게 요거 묵어봐라 희한하지 하시면서 직접 기름배 두 개를 건네주시는데요.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할아버지가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드시는데 이번에는 직접 재배한 가지를 한 봉지 들고 승차해서 기사님에게 가지 반찬 해먹으라고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배와 가지를 선물 받은 기사님은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벌써 250만회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영상 속에서 기사님에게 배를 건넨 할아버지

는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이곳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정류장, 2번 다음 버스, 3번 밭. 힌트를 드리면 채소나 곡류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 땅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정류장, 2번 다음 버스, 3번 밭.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김경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0: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서 하나은행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외부 해킹 세력 때문에 89명의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직장명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해당 시스템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거래 시스템과 다른 채널이고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고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회의 중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의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주사 SK 지분 9,440억 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SK는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이 주식 165만 3,924주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으며 최 회장은 이로써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재산 분할액 9,44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현재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변동됩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전반 4분 노진영이 헤더 선제골을 터뜨렸고 한 골을 끝까지 지켜내 중국의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얼마 전 초등학생 3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물병원을 찾았는데요. 아이들의 손에는 숨을 헐떡이는 쥐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발견한 어린 생쥐였죠. 전날 쏟아진 폭우에

0: 사투를 벌였는지 온몸이 젖은 채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병원을 찾았고요. 사연을 들은 수의사가 진료비를 받지 않고 동물을 치료해줬답니다. 곤경에 처한 생명체를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아이들. 미래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기사님에게 배를 선물한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린 뒤에 쿨하게 이곳으로 향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8572님 정답 밭. 저도 길거리에 할머니께 사온 꽃집봉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신 8572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스 기사님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어쩌다가 지나는 노선이라 반가워서 인사를 건넸는데 어르신들도 제가 반가웠나 보다라면서 평소 아는 사이는 아니고 승객과 기사 사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농사 지은 것을 나눠주려고 버스 오기 전부터 기다리시는 모습이 감동이다.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잘하시길래 운전기사가 아니고 아들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7: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0: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1: 투자 전 설명 청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4: 네.
1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3: 맥스 안 터져요.
1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3: 맥스 안 터져요.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1: 주말엔 산으로.
0: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오늘은 근데 산신령님이 약간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0: 목소리가 좀
1: 매주
0: 그랬죠?
1: 달라지는 느낌으로.
0: 네, 네. 그 목소리가 오늘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0: 목에 뭐가 좀 꼈어요.
1: 아 진짜 어떡해. 네. 7011님이 윤 기자님이 추천하신 등산 만화책 신들의 봉우리를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왕년에 순정 만화만 800권 넘게 읽었던 저인데요. 기자님 덕분에 취향을 벗어난 만화책을 읽게 되어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되었네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오 진짜 이 책 빌려오셨네요.
0: 오, 네 이거 조금 내용이 깊이가 있는 만화인데 네. 이거 읽다가 이제 점점 저처럼 산에 빠지게 될 것 같은데 네 조심하세요.
1: 네 오당대 우리 윤 기자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정말 많이 계세요.
0: 아, 그래요?
1: 평일에도 문자를 윤 기자님 생각하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최애 코너로 주말의 산으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지난 화요일에 전화 데이트했던 여수에 사시는 강소리님도 이 코너 제일 좋아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리산을 너무 좋아해서 겨울마다 가신다고 해요. 기자님도 지리산 좋아하시죠?
0: 아, 네. 저도 지리산 좋아하죠. 네, 겨울에 한번 만나겠는데.
1: 그러겠는데.
0: 네, 이거 저기 저를 혹시 아신다면 네네. 그리고 지리산에서 딱 저를 마주친다면은 저희 그 구호 있죠?
1: 그죠.
0: 포기는 없다 오당제.
1: 포기는 없다.
0: 네, 네. 손 쫙 펴 다섯 개 손가락 쫙 펼쳐주시고 네네. 네, 인사해주시면 저도 화답하겠습니다.
1: 꼭 지리산에서 우리 윤 기자님, 소리님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의 뉴스 시간에 이 공원이나 산에서 밤과 도토리를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산나물, 야생버섯도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랬더니 1938님께서 금요일에 젊은 산신령님께서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이거 할 말이 있죠. 저희가 이 우리나라가 국립공원 말고도 산이 네. 많잖아요.
1: 네.
0: 이 산이 대부분에 다 주인이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떨어진 거를 함부로 주워갔다가 집으로 가져가면 도둑입니다. 이거.
1: 아 그렇구나.
0: 네.
1: 범죄가 그리고, 되는 거예요.
0: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도토리나 야생 식물들이 그 야생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
1: 그죠. 밤은 도토리, 네. 밤 이런 게.
0: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주워 갔다가는 야생 동물들이 조금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네, 저희 먹을 거 많잖아요 밑에.
1: 그죠.
0: 네, 그러니까 잠깐 참아주시고.
1: 네.
0: 예. 네. 그리고 이 주워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도둑이야 해도 됩니다.
1: 도둑이야 이렇게.
0: 네.
1: 아니 우리 이 1938님께서 따끔한 한마디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산신령님 목소리로 그 멘트 한번 외쳐주시면 에코 넣어드릴게요. 따끔하게.
0: 네. 네. 시작할게요.
1: 시작? 네.
0: 도토리와 밤은 다람쥐한테 양보하시고 버섯은 사서 드세요.
1: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도 혹시 도토리와 밤을 가져오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자님 지금 산에 가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0: 네, 그렇죠.
1: 우리가 도토리, 버섯, 뭐 밤 주워 먹는 거 말고 안 먹는 거 말고 또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0: 아, 네, 단풍철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설악산에 갔다가 네. 이런 말을 들었어요.
1: 뭐죠?
0: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미시령 터널에서 설악산 입구까지 차가 아주 꽉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네.
1: 오.
0: 그래서 이번 주말에 산에 가는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
1: 네.
0: 주의해야 될 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뭐가 있나요?
0: 근데 아무래도 산에 사람이 많을 테니까 천천히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1: 네.
0: 예, 체력 좋으신 분들이 빠른 속도로 오르막 오를 수도 있을 텐데
1: 그죠.
0: 뭐 이때만큼은 단풍을 좀 구경하면서 천천히 산을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천천히.
0: 예, 그리고 산에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1: 네.
0: 이 산과 들을 내 집 앞마당 혹은 안방처럼 생각하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이거 사람이 많은 산에 관해서 저희 우리 월간산 편집부에서
1: 네.
0: 몇 차례 의견이 오간 적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지난 저기 9월에 경기도 수원에서 거기 광교산 있거든요.
1: 네.
0: 그 아래에서 월간산 야외 부스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작은 행사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월간산 부스 찾아오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저기 기초 등산 능력 평가 실시했습니다. 예, 총 10문제 냈는데 그중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1: 근데 기초 등산 능력 평가가 뭐예요?
0: 뭐 등산에 관련된 뭐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1: 네.
0: 뭐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대충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올바른 산행 예절에 관해 설명한 문제 여기 몇몇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1: 네.
0: 여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1: 네, 좋아요.
0: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올바른 것 세 가지가 있어요.
1: 올바른 것.

0: 세 가지 고르면 돼요?
1: 네.
0: 네.
1: 첫째는 좁은 등산로에서 마주쳤을 때 올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한다. 두 번째, 둘째입니다.
0: 네.
1: 산행 중 만나는 타인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셋째, 산행할 때 스피커를 크게 틀고 걷는다.
0: 네.
1: 넷째,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한다. 자, 여기서 젠디 정답이 뭘까요?
0: 일단 첫 번째, 그 올라오는 사람한테 길을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1: 네.
0: 그다음 둘째, 산행 중 만나는 타인과 가볍게 인사,
1: 네.
0: 그다음에 넷째,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한다. 첫째, 둘째, 넷째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오.
1: 그런데 네. 이 중에서 아주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0: 뭐죠, 뭐요?
1: 좁은 등산로에서 올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는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는 사람이 분명 힘들 텐데
0: 네.
1: 잠깐 쉬게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양보하면서?
1: 네.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젠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보통 예전에 산에 갔을 때 생각해보면 내려오시는 분들이 항상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주로.
1: 그렇죠. 네. 네, 제 생각에도 내려가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0: 왜죠?
1: 왜냐하면 올라오는 사람은 이렇게 나름 본인의 속도 그리고 리듬에 맞춰서 힘들게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을 텐데
0: 네.
1: 내려가는 사람 때문에 그 리듬을 깨트리면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거든요.
0: 아~
1: 네, 이게 상당히 조금 힘든 일입니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내려가는 거는 올라가는 것보다 힘이 분명 덜 들잖아요.
0: 네.
1: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길이라도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 아하.
1: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은 분명 힘들어서 땅만 보고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을 미처 못 볼 수가 있는데 피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0: 네네.
1: 반면에 내려가는 사람은 올라오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0: 그죠.
1: 그래서 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멈춰서서 비킬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오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0: 네.
1: 올라가는 사람하고 내려가는 사람 중에 그 비교적 더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유 공간이 있는 사람이
0: 네네.
1: 먼저 양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우지 말고요.
0: 그랬으면 좋겠네요.
1: 네.
0: 내려가는 사람이 양보를 우선 하고 다음은 공간이 여유롭고 또 안전한 쪽에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기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산은 어떤 산인가요?
1: 아, 네. 오늘은 특별한 단풍을 볼 수 있는 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0: 특별한 단풍?
1: 네.
0: 네.
1: 아마 젠디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0: 오.
1: 이게 단풍 명산은 국내에 꽤 많거든요.
0: 네.
1: 내장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0: 그쵸.
1: 뭐 국내 곳곳이 단풍 명산이에요. 근데 우선 가을에 그 나뭇잎 색깔이 노랗거나 붉게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0: 햇볕...
1: 네.
0: 어렸을 때 그 배웠는데.
1: 네.
0: 그.
1: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나무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게 나뭇잎으로 가는 영양소를 나무가 이렇게 차단해서 생긴 결과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예쁜데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살아야 하니까 이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알고서 그 단풍나무를 딱 보게 되면은 이거 올해 겨울도 좀 잘 버티거라 하면서 응원 좀 해주세요.
0: 아, 영양소를 직접 차단하는 거예요?
1: 네,
0: 나무가?
1: 맞아요. 네, 이제 추우니까.
0: 네.
1: 그래서 뭐 어쨌든
0: 네.
1: 제가 이번에 소개할 곳은 바로 낙엽송 숲입니다.
0: 낙엽송 숲?
1: 네. 낙엽송은 저기 다른 말로 일본 입갈나무라고도 부르거든요.
0: 일본 입갈나무요?
1: 네, 이게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메타세콰이어 아시죠?
0: 네.
1: 키가 아주 큰 소나무처럼 생긴 나무인데
0: 맞아요.
1: 그것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0: 오.
1: 그러니까 이게 봄이나 여름에는 이 낙엽송을 구별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0: 네.
1: 근데 가을에는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의 잎이 가을에 아주 노랗게 변하거든요. 네,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잎이 노랗다.
0: 오.
1: 그러면은 분명 낙엽송입니다.
0: 신기하네요.
1: 네, 이 낙엽송 숲이 왜 특별하냐면 말이죠.
0: 네.
1: 이게 가을에 높은 산에 올랐다가 노랗게 물든 낙엽송 숲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깊은 산 중에 왜 저기만 노랗게 물들었을까?
0: 네.
1: 궁금증이 들 정도로 이게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니까 깊은 산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데
0: 네네.
1: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0: 왜 그런 걸까요?
1: 이게 낙엽성 군락이 있던 곳이 예전에 마을이었어요.
0: 아.
1: 네, 마을이었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0: 네.
1: 1960년대 말쯤이었는데 화전정리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0: 하는 사람들을 그 아랫마을로 이주시키자는 법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때쯤에 산에서 밭농사를 짓던 그 화전민들이 마을을 놔두고 급히 떠나게 됐거든요.
1: 네.
0: 그 공터를 그 나라에서는 그 시급하게 메꿔야 됐어요.
1: 아.
0: 이때 아주 잘 자라는 성질을 지닌 낙엽송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이 화전민이 살았던 곳은 허허벌판이었을 것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덕분에 이게 새로 심어진 낙엽송들이 햇빛을 잔뜩 받고 빠르게 자랐을 거예요.
1: 네,
0: 그게 지금의 모습이 된 거라고 합니다.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산에 갔다가 온통 노란색 배경의 숲을 지나게 된다면은 여긴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곳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낙엽송 숲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0: 네,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 강원도 횡성과 영월 쪽에 걸쳐 있는 백덕산이 좋습니다. 네.
1: 오.
0: 이 백덕산은 좀 높아요. 1350m거든요.
1: 너무 높네요.
0: 네, 여기 오르기도 좀 힘들고요. 그 체력이 좀 된다. 아니면 또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백덕산에 올라도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이고, 네. 감기 걸리셨군요.
1: 아니요. 비염 때문에. 네. 네. 그리고요.
0: 여기 경치가 아주 좋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백덕산에 오르는 게 좀 힘들고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낙엽송 숲으로 가도 좋습니다.
1: 근처에 낙엽송 숲이 있어요?
0: 네. 이 낙엽송 숲이 강원도 횡성군 상안리라는 곳에 있는데
1: 네.
0: 여기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중 하나입니다.
1: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0: 네. 명품숲입니다.
1: 기억해 주세요.
0: 네, 이 낙엽송 숲이 국내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1: 네.
0: 이게 좀 오래되기도 했어요.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목재 생산을 위해서 처음으로 심어졌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러니까 1930년대쯤 됐을 거예요.
1: 네.
0: 네, 문제터널 쪽으로 가면 이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숲을 걷다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문제 꼭대기에서 백덕산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1: 아.
0: 문제가 여기 해발고도가 좀 높거든요.
1: 네네.
0: 74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500m 정도만 올라가면은 그 백덕산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문제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사자산하고 당제를 거친 다음에
1: 네.
0: 백덕산 정상에 올랐다가 먹골마을이라는 데로 하산하면 돼요.
1: 오.
0: 거리가 한 11km 정도 되고요.
1: 네네.
0: 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1: 왕복으로 6시간 걸리는 건가요?
0: 올랐다가 하산하는데 왕복은 아니고.
1: 아, 올랐다가 하산하는 데까지 네. 6시간. 자, 주말엔 산으로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낙엽송 숲을 볼 수 있는 곳 백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백덕산이나 낙엽송 숲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어떠셨는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220님이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산이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네. 이게 백덕산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산은 아닌데
1: 네.
0: 딱 아시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이야기 백덕산 또 백덕산이나 낙엽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이승환의 화양연화.

0: 이승환의 화양연화 듣고 왔습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미니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알렉스 킴님이 캐나다 로키산에 지금 낙엽송이 절정입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1: 오, 알렉스 킴.
0: 캐나다에 계시고요.
1: 네, 캐나다에 계신가요? 네, 거기 그 로키산 근처도 그런 화전민들이 살았던 곳일까요?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0: 2176님, 낙엽송 마른 열매가 꽃처럼 예뻐요.
1: 오, 낙엽송에 마른 열매가 있다니? 네, 있었군요. 네, 이거 열매가 있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0: 그러게요. 꽃처럼 네. 예쁘다고. 3623님이 백덕산은 겨울 눈꽃 산행도 멋져요. 상고대가 예쁘게 피죠.
1: 아, 맞아요. 이쪽은 그 영월 쪽 지역입니다. 네네.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백덕산은 겨울에 유명한 산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0549님이 윤성주 기자님 설악산은 28일 날 첫 단풍이 들었다는데 다른 지역은 첫 단풍이 언제 들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1: 아, 네. 제가 이거 살짝 조사를 해왔는데.
0: 좋아요. 좋아요. 네. 알려주세요.
1: 단풍이 절정인 시기.
0: 네.
1: 설악산이 일단 10월 25일쯤이고요.
0: 10월 25일에 네. 설악산 절정.
1: 네. 그리고 네. 월악산이 11월 5일이고요.
0: 월악산은 11월 5일.
1: 네. 그리고 송리산이 11월 4일.
0: 아, 송리산 11월, 지금 절정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0: 11월 4일.
1: 네, 그리고 지리산이 11월 5일.
0: 지리산은 11월 5일. 네,
1: 한라산이 11월 13일입니다.
0: 아, 한라산은 11월 13일.
1: 네,
0: 11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1: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죠.
0: 네. 네, 이제 0549님은 첫 단풍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말 이후에 오대산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이미 저기 설악산 쪽에서는 단풍이 그 정상부 쪽에서는 시작이 됐고요.
0: 네.
1: 예,
0: 네,
1: 전에 갔다 오신 분들 사진을 보니까 조금 울긋불긋하더라고요.
0: 아, 조금.
1: 네.
0: 오대산을 시작으로 이제 치악산, 북한산 이렇게 중부 곳곳으로 넓혀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6622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올해는 설악산 단풍이 언제쯤 시작될까요? 35년 전쯤에 한번 가봤는데 또 가보고 싶네요 하고 또 질문을 비슷하게 했네요.
1: 지금 저기 정상부 쪽 가면 단풍을 살짝 볼 수 있을 거고요.
0: 이제 시작은 됐고.
1: 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부터 네. 점점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0: 10월 중순쯤에 딱 가면 예쁜 단풍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또 지리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8311님이 지난주에 지리산 대성동 계곡에 다녀왔는데 물이 너무 맑고 수량이 풍부해서 마음껏 힐링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진짜 물이 엄청 많고 맑네요.
1: 대성동 계곡도 아주 좋죠.
0: 우와 좋다. 네,
1: 지리산은 또 물 많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여기도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0: 근데 비가 그렇게 안 왔던 것 같은데 물이 되게 많네요.
1: 네. 지리산은 아마 가뭄이 안 들 거예요. 지리산 근처에는.
0: 그래요.
1: 네.
0: 와, 보기만 해도 아주 힐링이 되는 그런 멋진 사진 공유해 주셨고요. 박현정님은 내 고향 지리산 자락이에요.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인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자님, 백덕산에서 우리 단풍 구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먹으러 가면 좋을까요?
3: 아, 네. 여기 먹을 거 많습니다.
2: 뭐 많아요?
3: 강원도 영월로 가면 됩니다.
2: 강원도 영월?
3: 네. 메뉴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2: 네. 네,
3: 먹고 싶은 것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네. 첫째, 묵밥이 있습니다.
2: 묵밥?
3: 네. 지읒 묵집인데요.
2: 네.
3: 여기가 영월을 대표하는 노포입니다.
2: 오.
3: 산 아래에 이게 흔히 있을 법한 묵집인데
2: 네.
3: 뭐 그렇지 않습니다.
2: 그래요?
3: 이게 무려 3대째 운영되고 있고요.
2: 와.
3: 그러니까 여기는 묵 달인의 집입니다.
2: 그렇네요.
3: 네. 우선 이 집 묵 맛이 좀 심심할 수 있어요.
2: 좀
3: 화려하지 않거든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찬이 아주 끝내줍니다.
2: 반찬 중요하죠.
3: 네, 특히 고추절임이 별미입니다.
2: 고추절임?
3: 네, 이거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산초 기름으로 구운 두부. 아주 독특합니다.
2: 맛있겠다.
3: 산초 아시죠?
2: 네.
3: 이 새콤하고 좀 독특한 향이 나는 향신료죠.
2: 그렇잖아요.
3: 네, 이 기름으로 구운 두부가 또 아주 맛있어요.
2: 맛있겠네요.
3: 네. 또 다른 메뉴, 꼴뚜국수라고 하는 메뉴 만드는 식당이 있습니다. 네,
2: 처음 들어봐요.
3: 네, 옛날에 여기 화전민들이 이 국수를 하도 많이 먹어서 꼴도 보기 싫었다고 해서 꼴뚜국수입니다.
2: 진짜요?
3: 네.
2: 와.
3: 이게 특이하게 면이 메밀로 만들어졌어요.
2: 네.
3: 칼국수인데 밀가루면이 아니라 메밀면입니다. 좀 특이하죠?
2: 그렇네요.
3: 네. 지읒 식당에서 만든 것이 아주 맛있습니다.
2: 네.
3: 참고로 이 꼴뚜국수는 정선으로 가면 코등치기 국수가 되고요. 양양이나 속초로 가면 장칼국수가 됩니다.
2: 아, 이름이?
3: 네.
2: 아~
3: 비슷해요. 그러니까.
2: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얼큰하게 먹을 수 있는 버전하고 심심하게 먹을 수 있는 버전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아~
3: 입맛에 따라 골라 드시면 됩니다.
2: 아, 그렇군요. 묵밥하고 꼴뚜국수 이렇게 두 가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3: 네.
2: 자,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죠.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만나볼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부터 다시 선물이 없다고 합니다.
3: 아, 이 곳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요. 곳간이 채워드리면 선물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만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4: 금도끼 은도끼 퀴즈.
3: 오늘은 낙엽송 숲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백덕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산 근처에 있는 낙엽송 숲도 추천해드렸죠.
2: 네.
3: 이 숲은 강원도 횡성군 상안리에 위치했고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모모숲 중 하나라고 한 이야기해드렸어요.
2: 네.
3: 과연 이 모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2: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머머숲 힌트 좀 주세요.
3: 아, 이 숲에 딱 들어가면 아 여기 참 럭셔리하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2: 아,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숲.
3: 네.
2: 뭔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힌트도 진짜 재밌게 잘 주시죠.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공개할게요. 기자님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어디 산 가신다면서요?
3: 네. 네. 주말에 저기 내일 심학산에 또 일을 하러 갑니다. 네. 내일 또 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 중에?
2: 혹시 가시면은 우리 기자님 알아보시면 또 인사, 공식 인사
3: 네.
2: 해주시면
3: 포기는 없다고 당제.
2: 그렇습니다.
3: 네.
2: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9424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카더가든의 나무.

카더가든의 나무, 9424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성준 기자님이 내주신 금도끼 운도끼 퀴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9128님이 정답, 낙엽송숲. 3787님 명산. 김정훈님 근데 모르겠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니었고요. 정답은 바로 명품이었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중에 하나라고 하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0147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지난번에 문자 보낸 공항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제 문자가 소개돼서 깜짝 놀라고 기뻤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운행 중인데 연휴를 맞아서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운행을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도 운전하시는 모든 기사님들 안전운전 하도록 응원해주세요. 우리 기사님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죠. 우리 0147님은 공항버스 운전하고 계신데 진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연휴 맞아서 또 이번 주에도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운행까지 파이팅입니다. 오이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녕에서 마늘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야근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이 부산이라 남해 고속도로 이용 중인데 라디오 들으면서 안전운전할게요. 저도 꼭 사연 읽어주세요. 우리 오이 사모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고향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데 운전하면서 아마 가고 계신 거겠죠? 우리 오이 사모님도 무사히 안전하게 고향에 잘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2263님 축하해 주세요. 오늘 생일인데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해요. 저녁도 못 먹고 유유유. 생일이신데 하루 종일 심지어 새벽 5시부터 일하시고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근무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생일도. 미역국이라도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주무시길 바랄게요. 4387님, 오늘은 즐거운 연휴 전날 불금이라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퇴근 1시간 남겨놓고 상사가 업무를 줬어요. 어머어머. 저도 모르게 거친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네요. 그것도 엄청 크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상사분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지금 퇴근하면서 잔디 목소리로 힐링합니다. 유유. 연휴 전날 불금이면은 진짜 그럴 만하네요. 1시간 또 심지어 퇴근 1시간 남았는데 갑자기 업무를 준다. 그러면 거친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진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걸 또잘 해내고 지금 퇴근하고 계신 우리 4387님 너무 대단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집에 가서 연휴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정영희님,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20살에 서울에 가서 혼자 잘 견디고 이제 엄마 곁으로 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너무 고맙고 대견합니다. 딸 결혼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지은아 사랑해 하면서 따님께 이렇게 또 마음을 담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영희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또 내년에 또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에 이렇게 또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아, 결혼식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계시고, 운동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따님, 지은님도 결혼 축하드립니다. 7848님, 저는 지금 퇴근해서 영양 천문대로 별 보러 가고 있어요. 젠디 여긴 9도예요. 살짝 춥네요. 거의 다 왔어요. 7848님은 아까 8시 반쯤에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별 보러 가셨다고 하니까 아마 별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9도면 진짜 날씨 많이 춥네요.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6921님, 우리 집 다섯 아이 중에 두 명이 운동을 해요. 한채대 펜싱 이지은, 그리고 막둥이는 이번에 사격으로 전환했는데, 둘다꼭 아시안게임이랑 올림픽 나갈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길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다섯 아이 중에 두 명이 운동을. 진짜 우리 6921님이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또 키워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펜싱 선수인 우리 지은님, 그리고 막둥이는 이름을 안 적어주셨네. 사격으로 전환한 우리 막내까지 두 선수 모두 부상 없이 늘 즐겁게 운동 열심히 해서 꼭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또 좋은 결과 낼수 있는 그런 멋진 선수로 또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은영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남산 하늘숲길 가려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남산 가는 걸 목표로 세웠거든요. 1년에 4번 가보려고요. 남산이 올라가기도 좋고 예뻐서 가기 좋아요. 중2 아들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안 간다고 하네요. 남산 가기 너무 좋은 날씨죠, 요즘에.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하늘도 참 예쁘고,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 있는 그런 산, 잠깐씩 나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4번 가려고 목표를 또 세우셨군요, 은영님은 남산에. 계절 바뀔 때마다,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시려나 보다. 너무 좋은데요? 중2 아들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 중2 때는 이제 막그 산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나이긴 하죠. 그래도 예쁜 하늘도 보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맛있는 걸로 좀 꼬셔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남산 가면 엄마가 뭐 이거 사줄게. 이거 같이 먹고 오자. 이러면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말에 남산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볼게요. 안은영님은 남산 가신다고 하고, 내일부터 이제 개천절 연휴가 시작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건지, 뭐 하면서 보내실 건지, 오당지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리님이 신청해주신 이찬혁의 비비들 아라러브, 그리고 송은이, 김숙, 김신영 외 여러분이 부른 노래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두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만나볼게요. 김동관님이 3일 동안 수영장 가고 내일은 극장, 일요일은 도서관 좀 가서 쉬다 오려고요. 독거 인생이라서 뭐 할 게 없네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할 게 굉장히 많으신데요. 수영장도 가시고 극장도 가시고 도서관도 가시고 이미 계획을 아주 알차게 세워놓으셨네요. 동관님 즐겁게 보내시고요. 1716님은 일요일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처가 댁 온 가족이 펜션 잡아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아이들이 더 기대하고 설레하네요. 음식은 제가 하기로 했는데 첫 모임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오, 펜션을 잡아서 또 여행을 가족끼리 가신다고 합니다.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음식을 또 직접 하기로 하셨다니 어떤 메뉴 하실지도 궁금해지고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랄게요. 9567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전남 광주에 삽니다. 개천절 연휴에 서울에 사는 동생 만나러 가요. 용산역에서 점심 먹을 예정이에요. 아,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동생분이랑 용산역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시나 보다. 용산역에 맛있는 거 많죠. 요즘에 또 용산역이 굉장히 핫플이거든요. 뭐가 있을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일단 그 7층에 가면은 음식점들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서 막 다양한 메뉴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골라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 3층에도 음식점이 있긴 한데 일단 7층에 주로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7층 가셔서 푸드

뭐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좋아하는 메뉴 한식도 있고 뭐 중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맛있게 또 동생분이랑 즐겁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환님, 저는 이번 주말에 미래의 아내와 충남에 있는 오서산을 등산할 예정이에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지만 시도라도 하는 게 어딜까요? 정상 가면 가는 대로, 포기하면 포기하는 대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아내분이랑 여자친구분이랑 가시는 거예요. 오, 오서산 등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마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윤성준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꼭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다. 가서 그냥 입구까지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해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것도 등산이다 하셨으니까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8570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너무 기쁘네요. 신청곡 채이의 바람의 소원이요 하고 보내주셔서 오늘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고

0: 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 해킹 공격이 신한은행보다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민은행 보고서를 보면 해커들의 공격은 지난달 27일 밤 11시 19분쯤 시작됐습니다. 해커들은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쓰는 AI 서비스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은 43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29일 오후 6시쯤 멈췄고 국민은행은 하루 뒤인 30일 저녁 7시쯤 공격 사실을 알아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2만 5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를 조사 처벌하고 탈북민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지 시간 2일 공개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 제도적 조치가 이번 보고 기간 동안 계속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보고서에서 북한의 악화하는 인권 상황은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사형 제도 사용 확대, 지속적인 정치범 수용소 운영,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고문 가혹행위 해결 실패, 제도화된 강제 노동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틀 만에 낸 담화를 통해 군사 분계선 일대 지뢰 폭발 사건은 서울의 자작극이라며 한국과는 영원히 악연을 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서울이 이기적 목적을 위해 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남측의 지뢰 매설 의혹과 사과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는 결론이자 한심한 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가 국경을 요새화하는 진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과 영영 문을 닫는 게 목적이고 솔직히 말해 한국이라는 족속들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을 러시아 쿠르스크주뿐만 아니라 다른 전선에도 배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3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0: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독일의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이민 문제 못지않게 불안한 경제 상황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을 이해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과거의 나치 정권을 지탱했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국민들이 그 체제에 협력한 이유를 공포와 선전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갔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잠시 후 법무법인 율천 최준영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경제생활

0: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평범한 독일인들이 왜 나치에 봉사한 건지 그 이유를 경제의 눈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박사님 오랜만에 뵙는다 했더니 야, 그 사이에 또 번역을 한 권 하셨어요.
2: 예, 번역을 했습니다.
1: 지금 화면에 앞에 보이는 히틀러의 복지국가라는 책인데
2: 네.
1: 마침 이번에 번역서도 나와서 좀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네네. 잘 몰랐던 독일에 대해서요.
2: 네.
1: 일단 이 번역하신 히틀러의 복지국가 이거를 번역하신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2: 일단은 이제 이 히틀러의 복지국가라는 이 책은 사실 나온 지 한 20년쯤 된 책이에요. 2005년쯤 이제 독일에서 이제 나왔고 영어판으로 나온 지도 이제 2010년대 예. 나왔으니까 시간이 이제 꽤 된 책이죠. 사실 이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2차 세계대전 그러면은 나치, 히틀러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패배하고
1: 네.
2: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1: 예.
2: 그런데 과연 이제 그 전쟁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1939년에 이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1945년까지니까 근 6년 동안의 전쟁을 이끌면서 과연 그 평범한 독일 사람들은 과연 그때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 사람들은 왜 나치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반란이라든지 뭐 대규모 붕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끝까지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1: 네.
2: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과연 폭력과 어떻게 보면 억압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결국 모두가 전쟁의 공범자였고 동참자였고 여기서 이득을 공유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이제 히틀러의 복지국가잖아요.
1: 네.
2: 어떻게 보면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 복지국가, 복지라는 시스템을 제공을 했고 그 시스템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체제 괜찮아. 나는 이 체제가 마음에 들어. 나한테 유리해. 나한테 덕이 돼.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1: 네.
2: 결국 전쟁을 해서 이기면 더 좋은 성과들이 나한테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국민 개개인도 하게 되면서
1: 예.
2: 끝까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공범자인데 전쟁이 딱 끝나고 끝나는 시점에서 히틀러가 자살을 해서 죽고 나치 일부한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고
1: 네.
2: 나머지 사람들은 면제부를 받은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치를 때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도 꽤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에게는 좀 잘 몰랐던 이면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2: 네.
1: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그 나치가 집권을 하기 전과 후에 독일인들의 일상의 변화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2: 네, 보통은 이제 나치 독일 그러면은 막 억압하고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1: 영화에서는 그렇게만 보잖아요.
2: 이렇게 보이잖아요.
1: 네.
2: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많은 거의 시조 처음 언제 시작됐어 찾아가 보면 1930년대 나치 집권의 독일. 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래요.
2: 이를테면 여름 때 이제 휴가, 여름 휴가 다들 가시죠.
1: 예.
2: 예, 바캉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다니고 유럽 사람들은 이제 2주일 또는
1: 그렇죠.
2: 한 달씩
1: 예.
2: 야, 부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바캉스의 원조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1930년대 독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1930년대 뭐 유럽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일반 평범한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가라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1: 예.
2: 상황이었고 해외여행 이거는 꿈도 못 꾸는
1: 네.
2: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집권했던 나치 독일은 이러한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소에 조금씩 약간의 돈을 내요. 적금을 붓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1990년대 IMF 이후에 국민 PC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1: 네.
2: 조금씩 돈을 내면 국가가 나중에 보조를 해서 컴퓨터를 이제 일시불로 사든지 아니면 할부로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돈을 조금씩 조금씩 내면은 국가가 어느 순간 거다 보조를 해줘서 국가가 운영하는 호화유람선, 국가가 운영하는 리조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범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좋은 숙소에서 일주일씩 또는 10일씩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관광,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관광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였냐? 바로 이 시기입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죠. 공장은 사실 위험하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공장, 특히 북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깔끔하고 해가 잘 들고
1: 네.
2: 채광이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1: 예.
2: 이 기준을 처음 만들어서 적용한 곳도 독일입니다. 아, 나치 독일이에요.
1: 이야, 놀랍네요. 예.

0: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두려운 건 뭘까요? 풍수해죠. 예.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건데 예. 그거 망하면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죠.
1: 그렇죠.
0: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풍수의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약간의 보험료를 내고 국가가 보조해 주면 만약에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만회해 주는 거죠. 이거 처음 시작도 나치 독일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죠.
1: 네.
0: 예. 그러면서 이제 동물권이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낯설지 않게 됐는데 이 동물권, 동물보호라는 것이 처음으로 국가적인 개념, 법률로 등장하게 된 것도 나치 독일입니다.
1: 와, 진짜 놀랍네요.
0: 놀랍죠.
1: 우리가 나치하고 독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0: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많은 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치 독일은 이제 그 전까지 1930년대 대공황의 공포에서 사로잡히던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1: 네.
0: 순식간에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아우토반이 뚫리고
1: 예.
0: 뭔가 사회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서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압류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 네.
0: 그런데 나치 집권 이후에 이 모든 시스템을 바꿔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채무자의 삶의 어떤 기본권이 더 중요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집에서 쫓아내고
1: 네.
0: 했는데 이때부터는 그게 금지가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뭐 이를테면 다 우리 요즘 말하면 다자녀
1: 예.
0: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넉넉한 이제 수당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에도 이슈가 되는 게 임대료지 않습니까?
1: 네.
0: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쟁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내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혹시라도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쫓겨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그전까지는 내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전 국민 의료보험 심지어 치과까지.
1: 야.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치가 집권한 다음에 많은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급 자체는 대공황 이전보다 그렇게 늘어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1: 예.
0: 하지만 바닥에 있다가
1: 네.
0: 그 전에 수준을 일단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조치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내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전까지 독일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신분제,
1: 네.
0: 계급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타파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이 공동체에 기여를 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고
1: 네.
0: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전에 뭐 프롤레타리아, 뭐 부르주아 이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한 독일 민족이었고
1: 네.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일 민족들이 서로가 나눠가면서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사실 우리가 복지 늘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항상 나오는 게 그 재원 문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나치 정부에서는 이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혜택들 가만히 보면 임대료를 통제한다. 그러면 이건 임차인과 임대인 둘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누가 하나를 또 희생시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0: 네.
1: 또 장기간 바캉스를 보내준다? 그러면 네. 고용주 입장에서 아, 이래야 되는데 막 유급으로 이렇게 막 휴가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0: 네.
1: 또 저 아까 뭐였죠? 채무자 보호.
0: 네.
1: 그럼 채권자 보호 안 하는 거냐?
0: 네.
1: 이게 다 갈등의 소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당시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 거를 덜어서 이쪽에 벌충해 준 건지
0: 네.
1: 아니면 독일은 그 당시 재정적으로 뭔가 다른 해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동원을 했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1: 예.
0: 한번 보죠. 일단은 독일은 이제 그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나치 독일은 재군비를 선언하고
1: 예.
0: 군수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돈을 벌까요?
1: 그러면 군수업체들 아닌가요?
0: 당연하죠.
1: 네.
0: 라인메탈을 비롯한 이제 군수업체들이 엄청나게 네. 돈을 많이 벌죠. 이 회사들에 대해서 나치는 법인세를 두 배로 올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아.
0: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돈 벌어?
1: 예.
0: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를 올려서 이제 상당한 복지 재원들을 이제 충당을 이제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대규모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산을 이제 뭐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올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많은 지출을 해서 돈을 벌고 잘 살게 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거는 다 국가가 너희들한테 돈을 풀어서 잘 살게 된 거니까 국가로 반환해.
1: 네.
0: 라는 식으로 간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 뭐 그리고 이제 중산층 정도까지는

0: 거의 뭐 내가 세금을 더 내거나 오히려 세금이 깎아지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금 더 내는 거 없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들이 있어. 혜택이 늘어나. 라고 느끼는 거고
1: 예.
0: 세금 부담은 철저하게 이제 가진 자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대규모 네. 이익을 나는 기업이라든지 예. 아니면 상류층 이런 쪽에 이제 갖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네.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게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재정이라는 게.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동원이 되게 되는 거죠.
1: 예.
0: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어음, 매포어음이라고 하는 이거 돈인가 아니면 어음인가 애매한 네. 존재들을 이제 발행을 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대인들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공동체 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이것이 처음서부터 주도 면밀하게 탁 됐다라기보다는
1: 예.
0: 일단은 자관 정상적인 조치,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자. 라는 쪽으로 갔는데
1: 네.
0: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1: 네.
0: 그럼 이걸 그만해야 되는데
1: 네.
0: 그만하지 않고 점점 이제 이상한 방식으로 간 게 어떻게 보면 나치 독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사실 복지라는 걸 한번 혜택을 제공했다가 그걸 다시 걷어들이는 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
0: 맞습니다.
1: 그럼 어떻게 보면 나치 정부도 선한 마음에 복지국가를 실현해 보려고 했다가 재정적인 문제가 들어서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탄압이 이뤄졌다. 이렇게 저희가 단순해서 직선적으로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닌가요?
0: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어쨌든 공동체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했고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 중에 뭐 낙오되거나 못 살거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1: 네.
0: 게 명분이었던 거죠.
1: 예.
0: 그 명분 자체는 뭐 그럴싸해요.
1: 네.
0: 그리고 그 사실 독일 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파 쪽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1: 예.
0: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특히 이제 그 소비에트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계급 때문에 이 나라가 쪼개지고 혁명 일어나고 하면 안 돼.
1: 네.
0: 그러면은 그 계급의 전선을 바꾸는 거예요.
1: 네.
0: 계급이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1: 그렇죠.
0: 전선을 독일이라는 민족과
1: 예.
0: 독일 민족 이외의 사람으로
1: 아.
0: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1: 예.
0: 그러면은 야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 있냐라는 쪽. 그리고 그것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으로 각종 복지 혜택이라든지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우리 요즘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어느 정당은 20대 지지층이 뭐 높다 낮다 뭐 아니면 장년층이 선호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나치에 열광했던 계층들은 주로 뭐 젊은 세대입니까? 장년층입니까?
0: 젊은 세대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뭔가 중요한 자리에 간다라고 하면 50대 초반도 야 좀 젊다.
1: 그렇죠.
0: 막 이야기를 하죠.
1: 예.
0: 그런데 이 당시에 나치 지도부를 보고 있으면은 30대.
1: 30대요?
0: 20대.
1: 야.
0: 네.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집권하던 33년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면
1: 예.
0: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전으로 잘 알려져
1: 게벨스.
0: 있던 게벨스 같은 예. 경우가 35살.
1: 어허허허.
0: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산업을 끝까지 챙겼던 슈페어
1: 예.
0: 같은 양반은 27살.
1: 27살이요?
0: 예.
1: 야.
0: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뭔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1: 예.
0: 나의 열정이 인정받아 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제 열심히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그런 단순하게 요즘에는 지지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1: 네.
0: 그냥 투표하고 끝나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나치라는 이 정치 체제가 이런 사람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1: 네.
0: 관료 집단에 집어넣고 권한을 줍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밀려났 그 원래 있던 우리가 독일의 유명한 이제 관료들 같은
1: 네.
0: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 당연히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소리 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치가 추진하는 여러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묘하게 현실에 작동을 해요.
1: 아.
0: 그러면서 성과를 낸단 말이죠.
1: 예.
0: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1: 예.
0: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국가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
1: 예.
0: 그럼 나도 여기서 나의 역량을 맞춰보겠다. 라는
1: 예.
0: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귀족 출신의 귀족 가문에 우리가 폰 붙으면 이제 귀족
1: 네,
0: 출신이잖아요.
1: 네.
0: 귀족 출신의 이제 높으신 분들하고 그 밑에 한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는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1: 예.
0: 묘한 앙상블과 콤비들이 만들어집니다.
1: 야.
0: 어떤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어떤 경우에는 산업 파트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1: 예.
0: 당연히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본 많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내가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0: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에 참여한다라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폴란드를 점령을 했어. 그러면 점령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폴란드에 가서 여러 가지 통치를 하는데 20대 대학생들이 동원이 됩니다.
1: 네.
0: 가서 서류 분류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승진하는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시대. 요즘 말하면 도파민이 넘치는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제공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나치 정권이 오래되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징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은 뭔가 나치에 이반하거나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일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네. 나치가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 세계대전이 독일한테 트라우마거든요.
1: 그렇겠죠.
0: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패전으로 끝났어요.
1: 예.
0: 그런데 독일에 1차 세계대전 내내 포탄 한 발 떨어졌냐? 안 떨어졌어요.
1: 네.
0: 다 남의 땅에서 싸운 거예요. 근데 왜 졌지?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쥐어짰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뭐 식량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생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인 분열, 내부적인 반동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독일이 무너지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1: 네.
0: 나치 독일은 어떻든 간에 무조건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라고
1: 네.
0: 생각을 했던 거죠.
1: 네.
0: 그 마음을 사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했고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안 되면 외부를 약탈해서라도
1: 네.
0: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내내 충성심을 유지했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초창기로 넘어가서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나치 정부가 이 복지국가라든가 다양한 국민들을 공동체로 우리가 다 챙기겠다라는 슬로건은 좋은데
0: 네.
1: 우리 그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가 믿고 싶은 거짓말로 정권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0: 네.
1: 대책도 없으면서. 이거 분명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그 뭡니까 전후 피해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네. 독일이 짊어지고
0: 그렇죠.
1: 있는데
0: 네.
1: 돈을 여기저기다 쏟아 부으면서 복지까지 해주겠습니다. 분명 우리 국민들은 다 믿고 싶을 테지만
0: 네.
1: 그 당시 재원은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0: 일단은 한 4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첫 번째는 일단은 정부가 이제 경기 침체되고 엄청난 실업자가 많은데
1: 네.
0: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1: 예.
0: 이제 사업을 막 실시합니다.
1: 예.
0: 뭐 군비 증강도 하고 아우토반도 닦고
1: 예.
0: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일자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시행을 됐던 이제 실업수당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일하게 된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비용 지출 실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이 대폭 줄고 그다음에 돈 벌기 시작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돈을 내니까 세수가 좀 증가해요.
1: 예.
0: 그런데 사실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요거에서 끝났으면 한 1, 2년 정도 반짝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1: 네.
0: 독일은 여기서 이제 더 빚을 내야 되는데 요즘처럼 다양한 금융기법을 하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대공황 직후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무슨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독일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포옴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주요 협회들, 산업협회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그래서 이게 돈인가? 어음인가? 근데 뒤에 보면 국가가 보증함.
1: 그렇죠.
0: 이렇게 돼 있고 연리한 4% 정도의 이자를 주니까
1: 예.
0: 머뭇머뭇거리면서 받았는데 이게 돈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국가는 실질적으로 부채 장부 예상에 보면 부채는 없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 부의 부채죠. 장부 밖에 있는 이런 식의 부채를 늘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계속 나라는 건전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하지만 이것도 돌려막기를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돼라고
1: 네.
0: 하면 내부적인 적. 일단은 제일 만만한 유대인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중에서도 돈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을 몰수하거나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약간은 달라요. 그냥 무조건 뺏는 게 아니고
1: 예.
0: 처음에는 그 자산을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압류할 때는 그냥 무작정 압류하는 게 아니고 국채랑 바꿔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쨌건 보상이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서 결국은 더 이상 이걸로 안 되니까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시작되면 다른 국가들을 약탈해서
1: 네.
0: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좀처럼 듣기 어려웠던 나치 정부의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 모시고 우리가 잘 몰랐던 나치의 이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전쟁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가 나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2차 세계대전의 주범 이런 네.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전쟁이 시작된 뒤에 이 복지국가의 여러 행보, 행태 뭐 이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4: 일단은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나라든 돈이 돕니다.
3: 네.
4: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요.
3: 예.
4: 그런데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처분 소득을 몽땅 다 소비로 옮기면 안 돼요.
3: 그렇죠.
4: 왜냐면은 이 소비재 대신
3: 이제 군수물자.
4: 군수물자를 생산해야 된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 국민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거나
3: 예.
4: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택해요. 그런데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그래서 전쟁 때 많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나치 정부는 끝까지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뭐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급여가 높아지면 기존의 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을 더 내잖아요.
3: 네.
4: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초과 수당에 대해서는 면세.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들이 예. 어떻게든 내가 전쟁 때문에 살림살이가 나빠졌어라는 생각들은 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3: 예.
4: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 가족들에 대해서는 네. 전시 이전 즉 뭐 남편이 이제 가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전선으로 갔잖아요.
3: 네.
4: 그럼 가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3: 네.
4: 나치 정부는 아버지가 남편이 전선을 갔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남편이 있을 때와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시행을 합니다.
3: 네.
4: 그래서 이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3: 네.
4: 어떤 경우가 있냐. 그전까지는 살림이 어려워서 맞벌이를 하던
3: 네.
4: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이 군대 갔는데
3: 네.
4: 오히려 살림살이가 더 좋아져.
3: 아.
4: 그래서 직장에 있던 여성들이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3: 아.
4: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정도 있기도 하고요.
3: 예.
4: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정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을 오히려 올려주는
3: 예.
4: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3: 아.
4: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 하나. 그럼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소비재가 있어야 되는데
3: 그렇죠.
4: 소비재는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냐라는 예. 거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전쟁의 약탈로
3: 아.
4: 갑니다. 사실 독일은 1930년대까지 그렇게 풍요로운 국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풍요롭다라고 하면은 주변 국가, 뭐 프랑스를 비롯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3: 네.
4: 훨씬 소비재들은 많고
3: 네.
4: 품질이 좋았죠. 이런 것들을 약탈을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약탈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독일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또 충족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야, 약탈해서 그러니까 도비 시장에 뿌려준 거네요.
4: 그렇습니다.
3: 아, 참 독특합니다. 그럼 독일에 점령 당한 나라에서 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약탈을 한 겁니까?
4: 일단은 이제 전쟁을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죠.
3: 네.
4: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독일군이 점령을 해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중앙은행을 점령을 하고 허수아비 정부를 세워놓습니다. 자, 너희들의 치안을 우리가 유지하고 프롤레타리아 그 소비에트로부터 너희를 방어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돈을 내 점령비라는 것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점령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군비 조달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극단적으로 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까지는 독일 1마르크당 뭐 프랑스 1마르크가 5프랑 정도였는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점령을 한 다음에는 1마르크가 뭐 50프랑
3: 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예.
4: 그러면은 독일 병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수많은 명품 가게들이
3: 그렇네요.
4: 거저 같아요.
3: 예.
4: 예. 그래서 막 뺏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옵니다.
3: 아.
4: 환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3: 예.
4: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고향에 보내요.
3: 예.
4: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환율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수출 수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계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3: 네.
4: 실제로 돈은 주지 않고 뭔가 이제 장부상에만 준 것처럼 해가지고 또 가져오는 방식.
3: 네.
4: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제노동, 뭐
3: 네.
4: 반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거는 전쟁 후반으로 이제 아. 가서 나타나는 거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4: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이런 것들을 독일의 뛰어난 관료들이 각 국가별 상황을 맞춰가면서
3: 예.
4: 예, 프랑스에서 하는 방식 다르고 네덜란드에서 방식 다르고 루마니아에서 방식 다르고 뭐 헝가리에서 각각 다 맞춤형으로 하면서 철저하게 약탈을 했다라고
3: 예.
4: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혹시 이번에 번역하신 책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4: 예.
3: 약탈 규모 이런 것도 추산된 내용이 있을까요?
4: 그 당시

0: 실제로 보면은 전체 약탈 규모로 보면은 이제 한 뭐 1,700억 마르크 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1마르크를 지금 보면 한 $20 예. 정도로 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예. 이제 짐작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정확한 추정은 사실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현물로 갖고 온 것 같은 경우는 어디 남아 있지도 않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이상하게 조작된 환율로 약탈하다시피 네, 네. 이제 갖고 왔던 거. 그다음에 장부상에 있는 거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상당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마어마한 규모의 약탈이 이루어졌고
1: 네.
0: 그것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쟁 치르나 가끔 폭격은 있으나
1: 네.
0: 큰 일상의 불편 없이 살 수 있었고
1: 예.
0: 나머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뭐 기아 상태에 이제 허덕이는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 주시기를 유럽의 여러 국가들마다 거기에 특수성에 맞춰서 독일의 관료들이 적합한 방식의 약탈을 했다 말씀 주셨는데
0: 네.
1: 그중에서 유독 핍박을 받았던 대상들이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자기들이 있는 재산들을 신고해라
1: 예.
0: 라고 해서 파악을 먼저 합니다.
1: 네.
0: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어. 독일 이 게르만 사회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야.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속죄 세금을 내. 속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특별세 같은 것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사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뭐 기업, 부동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분을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신고해. 그 다음에 이제 한바탕 폭동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겁에 질린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속죄금 돈을 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단계를 이제 높여나갔다라고
1: 네.
0: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위협을 느낀 독일 그 유대인들이 나 해외로 갈 거야라고 그러면 그 사업체를 이제 게르만
1: 네.
0: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리안이라고 그러죠
1: 네.
0: 여기에 이제 저가로 염가로 넘기고 가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부가 단계적으로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넘어가도록 만든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회사를 팔았으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1: 예.
0: 이것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했을 때 국채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러면 나는 국채를 할인해서 내가 빨리 팔고 싶어라고
1: 네.
0: 했는데 그러면은 국채 시장이 크게 흔들리겠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조건을 부여해요. 매각 금지,
1: 예.
0: 만기까지 보유, 대신
1: 예.
0: 이자는 지급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점점 단계를 이제 높이면서 결국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난 탈출하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 네. 내가 가진 것 다 내놓고 몸만 나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현명한 사람들이죠. 초반에 탈출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던 뭐 금붙이라든지 귀금속뿐만 아니고 뭐 가구,
1: 네.
0: 옷, 책.
1: 야.
0: 뭐 이런 걸 모든 것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1: 예.
0: 수거해서 창고에 잘 쌓아놓는 방식으로 수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재산 같은 경우 뺏기는 것도 이것도 사실 되게 억울한 일이지만 굳이 이로 다 약탈해서 가져갔으면 살려는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왜 학살까지 이어졌을까요?
0: 일단은 뭐 독일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으면 아마 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다 보면 이제 이 여러 가지 폭격도 받고
1: 예.
0: 독일도 이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흔들리죠.
1: 네.
0: 그럴 때 대해서 내부적인 누구의 적을 하나 설정해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 예.
0: 뭐 영국이나 미국은 멀어요. 내 옆에 있는 유대인은 가까워요.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도 첫 번째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전쟁이 나면 이제 여러 가지 귀중한 물자들을 배급을 해야 되는데 입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1: 네.
0: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서 파이를 키우고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배분 대상에서 빠지니까
1: 네.
0: 이제 부담도 줄고
1: 네.
0: 그다음에 아까 국채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1: 사망하면
0: 받을 사람이 없어요.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1: 예.
0: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념적으로 인종적으로 얘네들을 없애려고 해야 돼라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 라는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거 쭉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표피적으로 그 영화에서 봤던 그냥 일반적인 뭐 권선 징악의 구도 이거와는 달리 이게 국가의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자충수가 두려지면서 결국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0: 네.
1: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독일의 평범한 그 가정들은
0: 네.

0: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평화로운 삶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다, 꽤 끝까지 이렇게 봐도 됩니까?
1: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더 좋아진 경우도 많습니다.
0: 아이고.
1: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예요. 이제 신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한 사람이 한 켤레, 두 켤레
0: 예.
1: 갖고 있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갑자기 50켤레, 60켤레씩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전선에 나가 있던 뭐 자식이라든지
0: 예.
1: 남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싹쓸이 해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뭐 진열장에 물건이 남아나지 않는다. 뭐 메뚜기 떼가 쓸고 갔다라고 할 정도로 일상적인 뭐 독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커피,
0: 네.
1: 버터, 구두, 비싼 의류 이런 것들이 이제 군용 소포를 통해서 택배죠,
0: 야,
1: 요즘으로 말하면.
0: 예.
1: 어마어마한 양이 고향으로 갑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이것을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려고 했던 이제 관세 당국을 이제 누르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고 휴가 나온 군인들은 자기가 들수 있는 모든 그 분량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0: 네.
1: 이제 채워가지고 집에다가
0: 네.
1: 갖다 주는 거죠.
0: 야.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갔던 개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가 갔다 올 때마다 아니면 우편이 하나 올 때마다 새로운 물건, 상상도 못했던 좋은 물건들이 오는 거죠.
0: 네.
1: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격이 심해지니까 이제 집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신고를 해요. 난
0: 네.
1: 폭격 때문에 집을 잃었어요. 공무원이 나와서 봅니다. 오, 집이 전파됐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집이 배정이 돼요. 과거 유대인이 살던 집.
0: 예.
1: 내가 평생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가구가 불탔어요. 그러면 창고에서 유대인들한테 뺏었던 가구를 줍니다.
0: 아.
1: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필요한 장난감도 모아놨다가 장난감도 줘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이건 되게 오래된 고가구야, 좋은 거야 라고 했던 과거, 사실 가구의 이면에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한테 뺏었던 많은 자산들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기관, 뭐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매각을 할 때 우선권을 줍니다.
0: 아.
1: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뺏어서 이것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마이 포켓한 것도 있지만
0: 예.
1: 상당수의 많은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독일 국민들한테 재분배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운이 없으면 죽고 다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라는 거죠.
0: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은 독일 국민들이
1: 네.
0: 우리가 정부가 몰래 학살한 유대인 물건, 그렇게 뺏었던 물건을 우리가 받아 쓰고 있네. 이건 알았을까요?
1: 완전히 몰랐던 사람들도 있겠고
0: 예.
1: 어느 정도는 알지만
0: 예.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나는 저런 물건들은 난 갖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면 돼요.
0: 네.
1: 그런데 난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모피코트를 평소의 가격의 20% 되는 걸 입고 다녀요.
0: 예.
1: 나만 바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 이득이 도덕적인 관념들을 제압하는
0: 네.
1: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0: 네.
1: 그래서 1945년, 50년대 이 독일의 그 가정주부들은 오히려 이제 전쟁 전이, 전쟁 때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어 라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0: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사회든 양심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누군가는 이 나치 정부 아래서도 이런 방식이 정말 아닌 것 같다, 반인류적이고 반인권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항거하거나 체제에 좀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1: 뭐 일부는 있었죠.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세력화할 만큼 불만이 사회
0: 네.
1: 전체적으로 팽배하지 않은 거죠. 즉 전쟁과 착취, 약탈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면서
0: 네.
1: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향유했던 거예요. 살림살이 괜찮아지고 오히려 나아지고 한데 내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항거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보면.
0: 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그 과정에서 이건 정말 못하겠다 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로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망명을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 독일 안에서 이분들이 또 탄압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1: 일부 있었죠.
0: 예.
1: 아주 드물게 일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0: 예.
1: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규모가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저항, 그러니까 나는 그런 물품 안 사. 나는 전선에 투입된 군인인데 삼아 그런 건 못하겠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양심을 지키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무너집니다.
0: 예.
1: 왜?
0: 윤택하니까.
1: 고향에서 편지가 오거든요.
0: 예.
1: 야, 우리 옆 동네도 너랑 같이 파리에 지금 있다는데 걔는 이렇게
0: 뭘
1: 보내주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보내냐.
0: 그렇죠.
1: 야, 여기 송금해 줄 테니까 이걸로 좀 사서 보내라.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0: 그렇네요.
1: 예.
0: 예. 참 이게 나치 얘기를 오늘 하긴 합니다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박사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0: 어려웠던 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을 주면서 선순환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전쟁까지 치달았고 다른 나라에서 약탈한 물건을 바탕으로 국민들 윤택하게 해주는 방법까지 했는데 그럼 약탈당한 그 국가들은 그 지속 가능하게 생산을 못하는 거니 예.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종착지가 있구나 정부 수뇌부들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뭔가 방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야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이런 내부의 자성적인 목소리 이런 거 없었습니까?
1: 없었습니다. 야.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승리.
0: 승리.
1: 예. 그리고 더 많은 착취.
0: 네.
1: 이것만이 이제 가능하게 됐던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소련을 점령을 하고
0: 네.
1: 만약에 그 지역의 게르만 족들을 이제 이 독일 국민들을 이주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장착이 됐다면 그것이 이제 성공한 모델이 될 수도 있었겠죠.
0: 네.
1: 하지만 전쟁에서 점점 밀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제 상황이 됐고
0: 예.
1: 그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치 지도부의 선택은 굶는 거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굶어야 되고
0: 예.
1: 길바닥에 나는 것도 외국인이 굶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 후반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제 강제 노동,
0: 예.
1: 그다음에 착취, 뭐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0: 네.
1: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독일 국민들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0: 네.
1: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일 마지막 그 구절이 되게 인상이 남아요.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제 독일계 영국군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요.
0: 예.
1: 다 폐허가 됐죠.
0: 네.
1: 베를린도 폐허가 되고 어디도 폐허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 눈에는 뭐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유럽이 네.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 눈에 제일 이상하게 보인 건 뭐냐. 독일에 들어갔더니 그 폐허 속에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영양 상태가 좋은 혈색이 좋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0: 네.
1: 자기는 프랑스도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수많은 지역들 다녀보면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픽픽 쓰러지고
0: 예.
1: 여기저기서 정말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0: 네.
1: 폐허는 폐허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 말은 뭐죠? 어쨌든 끝까지 남들을 착취해서 독일 사람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챙기고 네. 챙김을 받았고
0: 예.
1: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0: 네.
1: 따지고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라인강의 기적으로 되살아났잖아요.
0: 예.
1: 가만 생각해보면
0: 예.
1: 그런 것들 그러니까 누구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극심한 궁핍과 기아의 선상이 시달렸던 사람들하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하고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0: 아 그렇네요. 어찌 보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가장 큰 원동력도
1: 네.
0: 그 스타란 걸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던
1: 영양 상태를 유지했던 거예요.
0: 예.
1: 예. 극한의 어떤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탈리아 사람처럼 그런
0: 네.
1: 경우는 없었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독일의 그 헌법 조항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하잖아요.
1: 네.
0: 어찌 보면 이번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엄청난 복지 혜택에 감당이 안 되니까 전쟁까지 하고 그래서 많은 국가에 피해를 줬던 것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재정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가이드로 잡힌 것 같은데 지금 독일은 그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1: 글쎄요, 독일의 복지는 상당히 좋죠. 예, 보편적으로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 사실
0: 네.
1: 복지라는 것은 항상 지속 가능성이라는
0: 그거와 싸우는 거죠.
1: 네, 그래서 최근에 독일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그 동안에 이제 독일의 성장 방정식 잘 작동했던 것들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
0: 네.
1: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상당히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0: 네.
1: 걱정스럽고
0: 네.
1: 이것을 바꾸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독일 내부에서의 어떤 합의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여기도 만족시키고 저렇게 만족시키기도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0: 네.
1: 게 느껴지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사람들은 화끈한 답을 원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외국인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나올 수도 있고
0: 예.
1: 야 이것은 결국 그 부르주아들 사업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대한 모순이야 라고 하는 극좌 뭐 링케 같은
0: 네.
1: 그래서 베를린에서 이번에 승리했죠.
0: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은 뜨뜻미지근합니다.
0: 예.
1: 그래서 중도 좌파도 중도 우파도 다 인기가 점점 없어져요.
0: 그러면
1: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화끈한 그러니까 ADF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은
0: 네.
1: 모든 문제를 외국인 탓
0: 네.
1: 또는 과거의 동독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0: 네.
1: 기존 사회를 바꾸려고

0: 노력하는 거죠.
1: 네.
0: 극좌도 마찬가지고.
1: 예.
0: 어떻게 보면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가 지금 이런 움직임인데 이것이 과연 그냥 정치적인 흐름으로 끝날지
1: 예.
0: 아니면 또 다른 뭐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제 그런 끔찍한 극단적인 해결책을 또 모색하는 단계로 갈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재정 건전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고
0: 네.
1: 사실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어떤 그 유럽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좀 잘 살아보자 추종했던 많은 국가들도 벤치마킹에서 우리가 수용했던 뭐 많은 복지 시스템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슬슬 야 우리도 결국 저렇게 적신호가 켜지면 안 될 텐데 걱정을 미리도 저희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많은 이미 선진국에 올라선 많은 나라들이 또다시 이 윤택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은
0: 네.
1: 어디선가 또 뺏어오거나 수탈하거나 네. 거기에게 적합한 값을 안 치러주는 방법일 텐데
0: 그렇죠.
1: 그렇게 될 가능성도 또 있을까요?
0: 그럼요.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뭐 빚이라는 게 늘어나면 부채라는 예. 게 늘어나면 항상 극단적 조치들이 등장을 해요.
1: 그렇죠.
0: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1: 예.
0: 그런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7년 같은 경우 보면 뭐 프랑스의 부채는 한 50% 유럽은 40%
1: 네.
0: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20년이 안 지났는데 지금 두 나라 다 100% 훌쩍 넘었죠.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채가 급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1: 예.
0: 이제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결국 그 이면은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을 쥐어 짜든
1: 예.
0: 해외에서 뭔가를 갖고 오든
1: 네.
0: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변화 조치들 아니면 난 이거 못 갚아. 배째라
1: 네.
0: 라고 나오든지
1: 네.
0: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풍요를 누려왔다는 것은 이 문제를 다 미주로 덮어온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누구를 약탈하지 않고
1: 네.
0: 그냥 부채를 산처럼 쌓으면서
1: 네.
0: 여기까지 왔는데
1: 네.
0: 요즘에 보면 미국 국채 뭐 10년물도 5.2%.
1: 그렇죠.
0: 예, 뭐 영국 같은 경우 6%에 육박하고
1: 예.
0: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가 막 뛴단 말이죠.
1: 네.
0: 이거 지속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히 사회가 발전하면 복지는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복지로 받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볼 수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0: 사실 저는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 처음서부터 악으로 뭉친 나쁜 존재들 있을까?
1: 없겠죠.
0: 나름대로는 합리성이 있었을 거예요.
1: 예.
0: 예. 그런데 그 합리성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 게 뭐 지금이야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뭐 모든 문제는 당연히 다 히틀러와 나치 일당으로 돌려놓고
1: 네.
0: 나머지 사람들은 면제부를 스스로 셀프로 부여를 하고
1: 네.
0: 또 그걸 인정받았단 말이죠.
1: 네.
0: 참 보면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뭐 동유럽 국가들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치른 그 피해와
1: 네.
0: 규모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지금 뭐 거의 수십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시사점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뭐 번역서니까 그걸 직접 넣으시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성찰을 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나라의 케이스, 사례를 봤을 때 그 끝에 있는 결과물만
1: 네.
0: 보고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1: 예.
0: 그 속에서의 벌어졌던 과정들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라는 호기심, 궁금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1: 예.
0: 이면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또 오해. 착각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든지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면 조금 더 넓은 시야 조금 더 멀리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과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역사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사적으로 전체를 훑어주는 책도 있지만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때로는 어떤 특정 역사적 시점을 좀 깊이감 있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또 남다른 성찰을 얻을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했던 히틀러와 나치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면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0: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항상 오실 때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3: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0: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협상으로 한국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3천억 원 규모를 투입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는지 등은 불분명합니다.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 해킹 공격이 신한은행보다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민은행 보고서를 보면 해커들의 공격은 지난달 27일 밤 11시 19분쯤 시작됐습니다. 해커들은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쓰는 AI 서비스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은 43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29일 오후 6시쯤 멈췄고 국민은행은 하루 뒤인 30일 저녁 7시쯤 공격 사실을 알아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2만 5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9월 미국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8만 4천 명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 4.1%에 비해 다소 올랐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베네수엘라와 졸전 끝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 대표팀은 울산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 평가전에서 전반 45분이 돼서야 첫 슈팅을 기록하는 등 답답한 경기 끝에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피파 랭킹이 48위로 우리보다 16계단이 낮고 월드컵 본선에도 한 번도 오르지 못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표팀은 통상 전적 1승 1무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임시 사령탑 부임 이후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과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예상됩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어떤 때 무렵을 뜻하는 역은 앞말과 띄었어야 하는데요. 아침 역은 아침 띄고 역, 황혼 역은 황혼 띄고 역처럼 씁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새벽 역, 저녁 역, 저물 역, 어슬 역은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어서 역을 띄지 않고 모두 붙였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해질 역은 어떨까요? 해질 역은 한 단어가 아니라서 해 띄고 질 띄고 역처럼 각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세상에는 다양한 듀엣곡이 있지만 이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른 버전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듀엣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곡도 카슨 팍스, 데이프 부부가 1966년에 처음 녹음했고요. 이후 프랭크 시나트라와 낸시 시나트라 부녀의 버전이 크게 알려졌죠. 이후에도 알리 캠블과 키비비 캠블,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만, 마이클 부블레와 르네 제리거, 노라 존스와 조시 옴무 등 두 사람이 불러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명곡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는 단연 영국 가수 로비 윌리엄스와 배우 니콜 키드먼이 함께한 이 버전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입니다. Something Stupid.

0: 10월 2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 Something Stupid였어요. 479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 버전, 그리고 그에 앞서서 프랭크 시나트라와 낸시 시나트라 버전, 이 두 버전이 가장 자주 들리는데 사실 골든디스크에서는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낸시 시나트라 버전을 더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녀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로비 윌리엄스하고 니콜 키드먼도 정말 소화를 잘했죠. 그래서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노래는 이 로비 윌리엄스 버전이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렇지만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고전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오늘은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먼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Something Stupid. 사실 좋은 노래는 뭐 어떤 가수의 목소리로 들어도 좋죠. 그냥 누구의 목소리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과 감성과 느낌이 달라질 뿐이지 좋은 노래가 안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노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통해서 주로 전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식 대리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8: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4833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즐겨 듣기는 하지만 늦은 밤에는 잘 안 듣는데 우연히 골든디스크 들으면서 듣고 싶은 곡이 생각났어요. All for the love of a girl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그게 또 필연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어요?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어요. 조니 허튼의 All for the love of a girl. 이어진 노래는 860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로인 OST였어요. 피터 폴 앤 메리의 버전으로 유명한 그 500 마일즈를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불렀었죠. 저스틴 팀버레이크, 캐리 멀리건, 그리고 스탁센즈의 목소리였습니다. 권옥희님, 반갑습니다. 골든디스크를 나이트 근무 때 잊지 않고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시는군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운 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 지금 0332님 신청곡하고 김학규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0332님이 빌리지 페이플의 YMCA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김학규님은 Earth, Wind & Fire의 Boogie Wonderland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잠깐 스트레칭 좀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신 다음에 다시 일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부터 했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0: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데뷔곡과 마지막 싱글을 들어보게 되겠네요. 2003년에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리엇 스미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타 한 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서정적으로 들려줘서 사실상 뭐 나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많은 인디포크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친 가수죠. 엘리엇 스미스. 1995년에 발표한 첫 앨범에서 Needle in the Hay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목소리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평단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99년에 영화 굿윌 헌팅에 사용된 미스 미저리로 아카데미 주제가상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대중적으로도 크게 알려지게 됐었죠. 그런 엘리엇 스미스는 2000년까지 앨범 5장을 냈었고요. 2003년에는 앨범에 실리지는 않았던 싱글 Pretty Ugly Before 이 노래를 본인의 마지막 노래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엇 스미스의 데뷔 때 음성과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음성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엘리엇 스미스의 데뷔곡 Needle in the Hay 그리고 마지막 싱글입니다. Pretty Ugly Befor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엘리엇 스미스의 데뷔곡 Needle in the Hay 그리고 마지막 싱글 Pretty Ugly Before였습니다. 3325님 남편이랑 의정부에서 영광에 있는 친정 가는 중입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장거리 운전하고 있는 남편이 졸리다고 하네요. 잠 깰 수 있도록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아, 장거리 운전 힘들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해본 것 같죠, 마치? 안 해봤는데 장거리 운전하는 분 옆에 앉아본 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운전하시는 것도 힘들 거고 또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같이

이제 졸음을 물리쳐야 하고 계속 말을 좀 걸어줘야 하고 운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아 확실히 피곤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운송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피곤하실 텐데 3325님 남편분하고 같이 다잠깰수 있도록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준비해두고 있고요. 조성근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이에요. 이제 날이 추워졌네요. The Rose의 Back to Me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아, 그것도 이제 완연한 가을인가 보군요. 가을 하면 또 캐나다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을에 캐나다 한번 다녀와 본 사람 같죠?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여행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하니까 가을에는 언제 한번 캐나다 여행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겨울에는 북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 이게 저의 버킷리스트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그냥 가을, 단풍하면 좀 캐나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성근님은 그 캐나다의 가을을 누리고 계시는군요. 성근님이 신청해주신 노래가 국내 밴드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금지곡이기도 해서, 음악은 우리 김병재님 신청곡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합니다. 역시 해외 청취자시거든요. 김병재님, 여기는 아부다비입니다. 한국 날씨 좋다는데 여기는 아직 더워요. 사운드가든의 블랙 콜선 신청해 봅니다. 여기 날씨가 딱이 곡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한국의 가을 날씨 그립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캐나다를 동경하고 병재님은 한국을 그리워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자,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사운드가든이에요. Black Hole Sun.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10월 2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크리스탈 게일입니다. Don't make my brown eyes blue.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Oh man, what do you expect? The guy's a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شاخه به درخت 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کشتا

Kaio 9299. Yoginen Kaio 9299.

0: 다시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 코, 입.
1: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4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짬을 내다, 짬이 없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짬.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을 뜻하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물체가 마주하고 있는 틈이나 한 물체가 터지거나 갈라져 생긴 틈을 뜻해 두 무릎짬에 가방을 끼워 넣었다, 지붕에 짬이 생겨 물이 샌다처럼 쓰입니다.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를 뜻하는 부사도 있는데요. 짬짬희가 아니라 짬짬이가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 해킹 공격이 신한은행보다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민은행 보고서를 보면 해커들의 공격은 지난달 27일 밤 11시 19분쯤 시작됐습니다. 해커들은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쓰는 AI 서비스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은 43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29일 오후 6시쯤 멈췄고 국민은행은 하루 뒤인 30일 저녁 7시쯤 공격 사실을 알아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2만 5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를 조사 처벌하고 탈북민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지 시간 2일 공개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 제도적 조치가 이번 보고 기간 동안 계속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보고서에서 북한의 악화하는 인권 상황은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사형제도 사용 확대, 지속적인 정치범 수용소 운영,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고문, 가혹행위 해결 실패, 제도화된 강제 노동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향후 4개월에 걸쳐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7은 현지 시간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 에너지 기구를 통해서 경유와 원유 등 1억 배럴을 공동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출 약속을 즉시 이행해 4개월 동안 시행할 것이라며 이런 방안에는 G7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초기 20일 이내에 상당량의 경유를 우선적으로 방출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주요 7개국 G7이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06% 내린 배럴당 $102.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장보다 1.90% 내린 배럴당 $91.11에 마감했습니다. G7이 향후 4개월에 걸쳐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을 러시아 쿠르스크주뿐 아니라 다른 전선에도 배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0: 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1: 김경일의 물음표.
12: 자, 명절을 보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이 좀 허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 한켠이 또 약간 오히려 뭔가 들어차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명절 특히 전보다 후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불편한 거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왜 나는 이렇게 말할까? 왜 저분은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까? 우리는 왜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싸울까? 참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심리학자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세 분을 모시고 사실은 뭐 진행하는 저도 심리학자니까 네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이윤영 교수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의 한민 교수님, 그리고 계명대 교육학과의 심리학자시죠. 조수연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2: 네. 물음표 역사상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신 것도 처음이고 심리학자이신 분들만 나온 것도 처음이신데 세 분 좀 소개를 좀 그래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 뭐 제일 이윤영 교수님 먼저. 네, 장유서.
13: 아, 이런 식으로. 네,
12: 이런 식으로.
13: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네, 네,
12: 네. 네,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해야 되나요? 먼저 해 주시죠.
13: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이윤형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인지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저는 언어심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영남대학교에 있는 국어문화연구소 소장도 맡고

0: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경 교수님 항상 놀립니다. 국어를 잘 못하는데라고. 네, 그렇습니다.
1: 뭐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농담 있잖아요. 심리학자가 자기 결격 사유를 주로 전공하더라.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두 분 긴장되시겠네. 자, 한민 교수님. 네.
2: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주로 어떤 과목 강의하세요? 멸종위기라고 하셔가지고.
2: 예, 예.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이제 현대사회와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문화사회 관련 성격, 발달 뭐 이런 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한일문화 비교 연구 많이 하시죠?
2: 예. 이제 제 네. 개인적인 연구 주제로는 이제 문화 비교고, 네. 이제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 비교 했었고요. 토착 심리라고 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뭐 감정 사용법, 뭐 경험 방법 이런 내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조수영 교수님은 교육학과에서 교육학과 학생들을 가르치시지만 또 이제 결국 심리학자로 불려야 되는 분이신데요.
3: 네.
1: 어떤 분야 연구하시는지 좀.
3: 저는 상담을 이제 사실 제가 상담을 잘 못하는데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연구는 주로 번아웃을 이제 하는데 번아웃이 이제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방법론을 이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제가 그냥 저는 디지털 상담 연구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 사회가 참 번아웃이 많은 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3: 네, 저는 사실 번아웃 연구 시작하기 전에는 나는 왜 번아웃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번아웃이 되지? 이 생각으로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번아웃 유발 환경이더라고요. 네, 네, 한국 문화 네. 자체가 그래서 네.
1: 왜 그 한국 사회가 고강도 각성 사회다 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이윤영 교수님은 한국 사람들의 언어 자체가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주체성이 강해서 계속 넘어가고 건드리는 그런 영향력 행사하는 언어다. 뭐 삼위일체네요.
2: 네네.
1: 네. 세 분도 혹시 명절 증후군 겪으세요? 네, 명절 증후군?
4: 예, 명절 증후군. 예, 한국 사람들이 안 겪기 힘든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 그러니까 주로 어떤 느낌으로 오세요, 세 분이?
4: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명절 증후군은 약간 아픈 허리. 그러니까 운전 장시간의 운전에 유발하는 아픈 허리 이런 쪽으로 사실은 많이 가지만 그것보다는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1: 주로 어떤 분이랑 관계가
4: 예, 계속 이제 퍼스널한 질문들이 예, 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그 이 명절 전에 수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에게 이 귀가 왜 두 개 있는 줄 아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귀 두 개의 귀를 통해서 이 소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건데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기 위해서 두 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명절 증후군의 극복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것
1: 그
4: 같다.
1: 그 학생은 예. 지금도 영남대학교에서 재학 중인가요? 아니면 예. 졸업했나요?
4: 아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2: 대학원으로.
1: 그러니까 대학원생으로 스카우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명절 때. 왜냐하면 또 자녀들이 또 아직도
2: 예. 네,
1: 중고등학교 있으니까.
2: 네. 저희는 그래도 고부 갈등도 좀 적은 편이고 해서 명절 증후군이 뭐 보통
1: 고부 갈등이 적다라는 건 본인 주장이시잖아요.
2: 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고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부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2: 고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재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매사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 거의 비슷하시죠?
4: 네네. 예,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웃습니다.
1: 제가 중재자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양쪽에서 정말 네가 중재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는 어떤 돌직구가 날라왔던 기억이 나서요. 여성분들이 사실 명절 증후군이 더 강하게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조성 교수님은 본인의 명절 증후군도 좋고 또
5: 연구단 명절 중.

0: 좀 보지 않으신가요? 그런 연구들을?
1: 사실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확실히 느끼는데 명절에 저희 네.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면 상담 전공생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어요. 근데 얼굴빛이 다들 흑빛으로 변하셔가지고
0: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는데도
1: 네. 네. 근데 그때 차이가 있던 게 학부생들은 명절이 지나니까 얼굴빛이 밝아져서 왔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 분들은 명절이 지나니까 정말 얼굴빛이 흑빛이 되셔서 기운이 다 하나도 없는 채로 수업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본의 아니게 아 명절 증후군을 지금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0: 주로 어떤 걸 왜냐면 이제 두 분 저까지 포함해서 남성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성들 분들이 좀 더 상담 전공에 많잖아요.
1: 압도적으로 많고요. 일단 뭐 수업에 들어왔을 때 남성분이 없는 수업도 있고 그 정도인데 이제 심리 검사 수업을 할 때 이제 배우셔야 되니까 자기가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명절 직후에 그 투사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 고모 갈등이 계속 주제어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 특히 뭐 그 그림 검사 TAT 같은 검사 할 때 보면은 그 고부간의 갈등이 나오는 카드가 약간 좀 있어요.
2: 그 그림.
1: 예, 그 그림. 그러면 삼각관계 이렇게 나오고 예, 아 남편,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자기 자신. 이제 요게 거의 되게 많이 나와요.
0: 사실 뭐 명절 전후로 어떻게 해야 심리적으로 좋은가에 대한 콘텐츠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초점을 오늘 세 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아, 왜냐하면 제가 아내에게 매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28년째 매일 거의 매주 네네. 어떻게 심리학자가 지속을 더 모르냐고 그래서 심리학자 맞냐는 얘기 얘기를 진짜 지금까지 한 1000번 이상 들었을 것 같은데 좀 기대합니다. 네, 세 분의 대답을. 네. 세 분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한다 생각하십니까?
3: 예, 방금 전에 그 김결경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장 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 보면 남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남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나를 진짜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
0: 그런 심리학자가 가끔 있죠.
3: 예, 네네, 예, 뭐 이마 떠오르지만 말씀 없는 그런 분들이
0: 위험한 심리학자다. 예. 네네. 혹시 저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3: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어떠세요? 네네, 이제 심리학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항상 한국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한국인 얘기를요. 특히 문화 심리학이시니까.
2: 그 문화 심리학은 이제 문화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집단 수준에서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행동 특성인 거죠. 그래서 개인차는 사실 문화 심리학에서 일일이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이라. 제 말씀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안 그런데라든지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유형적인 보편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를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나는 이 맥락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질적인 뭐 학술적 이해와 실제가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0: 윤영 교수님 언어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저렇게 진술이 좀 길어지실 때는 또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3: 많은 흔적들을 지금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약간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장을 잘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들, 그럴듯한 전문 용어들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설득을 쉽게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은 자기 합리화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런 쪽에서 이제 심리학을 특히 깊게 배운 사람들은 뭐 한민 교수님 같이 깊게 배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얕게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주변에 하는 사람 중에

0: 너무 그렇게 그런 용어들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은 다르게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야, 미묘한 외교 협상 테이블도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0: 노력했습니다.
1: 상담을 전공하시잖아요. 사실 심리학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상담 받고 상담해 주시고 이런 건데, 그래서 더더욱 궁금해요. 사실 상담을 한다라는 게 상당 부분 상대방, 그러니까 내담자 이제 오신 분의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되잖아요.
2: 네, 끝까지
1: 이게 쉬운
2: 들어줘야죠.
1: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2: 진짜 힘들어요.
1: 네, 저는 상담
2: 네.
1: 심리학 첫 시간에 들어가자마자 수강 신청 철회하려고 했는데 전공 필수라 못했어요.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담은 네 입을 닫고 끝까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이다. 뭐 이런 과목이 다 있어.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의 고충도 좀 다른 심리학에 비해서 좀클것 같긴 합니다.
2: 되게 많은데 짧게 얘기하면
1: 네.
2: 오해를 많이 하세요.
1: 오해.
2: 네, 내가 어떤 그좀 진상 같은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고 수용할 것이다. 네,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초창기에는 자꾸 이제 고백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고해성사.
1: 아, 고해성사.
2: 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이제 자꾸 저에게만 하시면 이제 힘들죠. 제가 그렇다고 그거를 모르다 발설을 할 수도 없고,
1: 그렇죠,
2: 근데 이제
1: 그렇죠.
2: 그분을 바라볼 때 이제 저의 시선과 이제 저의 마음이 좀 동요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2: 제가 힘들 때요?
1: 네네.
2: 저도 상담받죠.
1: 상담을?
2: 네.
1: 그러니까 이러면 받으시는 분, 해주시는 분은 동료 상, 뭐, 상담 심리학자인 겁니까? 주로 아니면 뭐,
2: 그
1: 아예 그냥,
2: 슈퍼바이저 분한테, 예,
1: 네네네.
2: 동료의 전문가,
1: 슈퍼바이저를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 정해진 그 트레이닝 코스를 밟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슈퍼바이저 자격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받으러, 저보다 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상담 경력이 일반 상담자들보다, 제 기준으로는 한 15년 정도 더 많이 하신 분들. 예,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을 만나셔도 흔들림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가서 좀 저는 이런 게 힘들다. 예,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좀 토로를 많이 하고 오죠.
1: 이게
2: 예.
1: 말꼬리를 좀 잡는다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럼 그분들은 누구한테 갈까?
2: 그분들은
1: 그런 네,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2: 저도
1: 드는데.
2: 옛날에 궁금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상담 1세대이셔가지고 그 또래 그 그룹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 좀 이렇게 각자 서로의 멘탈을 좀 관리해 주시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1: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왜냐하면 그 상담을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상담이 필요한 거야?
2: 네.
1: 사실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조금 네,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제가 상담을 시작한 이유는, 공부를 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제 인생을 돕고 있거든요. 네, 상담을 통해서 제 인생이 되게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했고, 삶의 자유를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상담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AI로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상담은 위로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오히려 너잘 살고 있다. 요렇게 지지. 근데 상담을 받으셨는 이유는, 팩폭을 받으시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들으면 마냥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1: 그렇죠, 그렇죠.
2: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옆에서 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내 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상담 전문가가 해주실 수 있죠.
1: 심리학자에게 정말 많이 하시는 또 질문이 있죠. 사람 보면 아느냐. 그죠? 네. 전 심지어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지휘관께서 저를 쑥 부르시더니, 김중희, 예, 김경애, 너 심리학 대학원 졸업하고 왔다며, 예, 진짜로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 무슨 생각하게. 제가 90년대 중반에 받았더니 네. 정말

0: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진짜 근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사람 보면 척 보면 아느냐. 자, 어떠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1: 네네. 예, 일단 답을 먼저 드리면 이 아는 척을 잘합니다. 훨씬 더 예, 그럴듯하게. 예. 그리고 이 예전에 저도 비슷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는 뭐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집 앞에 은행나무 있었냐? 있었지. 없었어. 그럼 아 있었으니까 그게 문제야.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아주 단편적인 걸 가지고 뭔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네.
0: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지금. 네. 그 한민 네. 교수님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2: 저도 군대에서 고참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얘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할지 맞힐지 틀릴지 이런 거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안 들어오더라고요 질문.
0: 조수영 교수님은 더 많이 보이셔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3: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보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0: 넓게 네, 여기서 넓다는 게 어떤 네. 뜻일까요?
3: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앞에서 말하는 행동이나 제스처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 경험, 스토리들을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탐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 네.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진술한 내용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보려고
3: 네.
0: 한다.
3: 네.
0: 아 그게 사실 심리학에서 하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겠네요. 네. 뒤로 갈수록 대답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한 번쯤 순서를 바꿔드릴까요?
1: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0: 사실 이거는 뭐 언어인지 그다음에 뭐 문화 상담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 도와주셔야 되는 질문인데 왜 명절 때문 되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느냐. 아까 뭐 잠깐 조수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명절 때 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의사소통이 왜 이렇게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혹은 그냥 우리가 명절이라는 곳에 어떤 상황적 요인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건지 참 힘든데 어쨌든 명절이 끝나면 힘들다고 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이윤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명절 때 주로 만나는 것은 이제 어른들끼리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죠. 이 자식들도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찾아간 부모님들은 나이가 더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이미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관점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이게 남들이 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내 입장과 조금 다르다 했을 때 그 다른 입장을 틀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생각은 틀렸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리고 그 틀리다라는 그런 주장을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틀렸단 말이야 하고 하게 되는 거죠. 싸울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0: 명절이라는 거죠. 그 시점
1: 예.
0: 자체가.
1: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아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명절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어른들을 이 만나러 가고 그랬을 때 이 조금 더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명절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0: 이상적인 명절,
1: 예, 이상적인 네, 관계 네,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네, 네. 아 그분의 입장이 있고 내 입장이 있어 나는 이분을 고치고 말 것이야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예 그냥 아 좋은 만남을 즐겁게 뵙고 건강하신지 잘 보고 그러고 오겠다 네. 이런 정도의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0: 전남농협, HD 현대삼홍,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회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그래, 명절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항상 명절에 대한 판타지를 그려놓고 가니까 불일치가 더 크니까 그만큼 더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윤영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내가 옳다.
5: 네.
4: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이 틀렸다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문화 심리학이나 이런 사회심리학에서 아주 재밌는 단서들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오라. 이거 사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네. 생각인데 표현 방식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5: 그렇죠.
4: 네.
5: 이제 한국 문화에서 특히 이제 명절 갈등 같은 게 심해지는 이유가 한국 가족의 이 가족 역동이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보다 굉장히 셉니다.
4: 가족 역동. 예,
5: 가족 간의 네네. 이런 서로 기대도 크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고 하는 것도 수준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면 뭐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뭐 명절마다 뭐 부모님 찾아가고 부모님 찾아가서 대화하다가 뭐 섭섭해하고 싸우고 이런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4: 상대적으로.
5: 예, 네네. 또 개인주의 문화는 더 그렇고.
4: 네.
5: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가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끈끈하게 서로 영역에 이렇게 너, 나 없이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뭐 매일 엉키면서 살았으면은 이게 그때 해결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 이해했던 시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명절에는 그런 갈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4: 왜 그런 건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네. 기대하고 더 영향 미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더 많이 참견을 하는 걸까요?
5: 뭐 일단은 그런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미치고자 하는 동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4: 네네.
5: 나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내 영향력을 나는 미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의 이제 유교 문화라든지 장유유서, 뭐 가부장정 문화 이게 이제 한쪽의 다른 방향으로의 그런 영향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부장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뭐든지 지시하실 수 있고 또 이제 형은 또 누나는 동생들에게 이런 일방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자 입장에서는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제 연하자 입장에서는 그게 지나친 간섭이나 내 영역을 침범하는 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은 거죠.
4: 아, 제가 그 한민국 씨 책 제목이 기억납니다. 뭐 선을 넘는 한국인,
5: 네네네.
4: 선을 긋는 일본인.
5: 일본인.
4: 제목 참 재밌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소영 교수님, 이게 명절 끝나면 실제로 상담을 일선에서 하시는 횟수가 늘어나나요?
6: 네. 많이 오시고
4: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있긴
6: 기존에
4: 있구나.
6: 상담하시던 분들은 주제가 바뀌어요.
4: 주제가
5: 네.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네. 얘기도 있던데.
6: 네.
4: 이혼 그건 뭐 보도로도 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한 심리학자는 아니라서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있어요. 왜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상처받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6: 같은 말인데
4: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 아내에게. 근데 계속해서 그 무슨 말? 무슨 말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찾으니까 한 30분 동안 그 솔리반의 술래잡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도 심지어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라고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얘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런 말을 하고도 어떻게 기억을 못 해? 다 나와. 두 시간 전에 했던 얘기를 다 했는데도 그래서 같은 말인데 정말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상처 잘 받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말이 원래 굉장히

0: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 못생겼어라는 말을 가족이 할 때랑 저 길 가던 사람이 할 때랑 저희가 상처받는 머릿속에 남는 빈도가 다르잖아요.
1: 네. 길 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0: 예시가 좀 극단적이었습니다. 네.
2: 아 근데 네. 맞죠. 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라는 건 정말 중요한 네. 그런 대목이네요. 네.
0: 네. 그래서 그런 관계인 거랑 그다음에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거는 조금 그 내가 이미 확신이 없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게 좀 내가 아직 나로 통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언어적인 자극에 의해서 자극될 확률이 높아지고 누군가는 그거를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얼떨떨하다. 약간 뭐 감각이 좀 마비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네. 가장 안 위험한 상태는 가족인데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지를 모르는 가족 관계는
0: 최악이죠.
2: 정말 예, 서로에게 상처 주기 네. 쉬운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네. 이제 가족이 오히려 그런 거 모르는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제 주위에 있는 가족. 예, 이제 뭐 배우자부터 부모, 그 다음에 자녀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한테,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버튼을 눌렀고, 사실 가해자가 전데도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오히려 억울했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이게 참.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또 많이 보는 게 눈치잖아요. 이게 눈치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학생이 옛날에 저한테 질문, 했었는데 뭐 센스 제가 이랬다가 센스 가지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3: 눈치는 영어로도 눈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라고 네네네. 한번 그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많이 보느냐 이 질문도 많이 합니다.
1: 예, 한국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건 아까 이 한민 교수님이 제안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이 내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뭔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주요한 이유고, 근데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눈치. 를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는 되게 섬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눈치 못 채는 이런 눈빛이라든지 남들은 눈치 못 채는 미묘한 웃음, 얼굴 표정 이런 거를 잘 캐치해냅니다. 이런 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상당히 분석적이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본 이유가 혹시 내 마음이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치를 잘 보는 건 분석적 장점이 많은 건데 이거를 너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나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남을 관찰하는 능력으로서 눈치는 아주 훌륭한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보면 정말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역량이나 강점이나 장점이 오히려 그 사람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만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네.
1: 그렇죠.
2: 그러고 보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눈치 많이 보나요? 다른 문화에 비해서?
3: 눈치가 훨씬 중요하죠.
2: 중요한가요?
3: 예, 눈치를 통해서 소통되는 그 정보의 양이 다른 문화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2: 아, 눈치를 통해서 소통되는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예, 다른 예. 문화에서 비해서 더 많다.
3: 예.
2: 네. 예를 들자면 뭐
3: 그러니까 눈치를 이제 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2: 그렇죠. 눈치를 본다. 그렇죠.
3: 남들의 뭐 분위기를 읽고 내가 좀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치는 주는 눈치도 있거든요.
2: 아, 눈치 준다가 있구나.
3: 예.
2: 그래서 오, 내가 그렇네.
3: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식으로든지 티를 냅니다. 뭐 난다든지 뭐 물어봐도 눈을 안 맞으신다든지 이런 게 다 소통이거든요.
2: 눈치 예. 네. 이거는, 눈치를 본다, 눈치를 준다. 그렇네.
3: 네. 그래서 뭐 눈치 준다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정보의 양이 두 배로 그렇죠. 늘 수가 있죠.
2: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는 거는 눈치를 볼 줄도 모르고 받은 눈치를
3: 네, 해석도 안 되고.
2: 해석도 안 되는 거군요.
3: 자기가 그걸 표현할지도 모르고.
2: 그런 언어를 맥락 위주 언어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한국어가 네, 원래 고맥락 언어.
3: 고맥락.
1: 예, 그렇죠.
2: 그렇구나.
1: 그리고 인지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theory of mind,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2: 그치.
1: 저 사람

0: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캐치해내는 이런 능력은 정말로 중요한 능력인데 근데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고 눈치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이론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은 장점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그쵸. 이거를 나에게 약간 불리한 방식으로 나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게 나쁜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니까 너그럽게 눈치를 보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 아주 좋지 않을까.
1: 대범하게 눈치.
2: 예, 예. 너그럽게 예. 대범하게 예. 눈치 보는. 조수영 교수님. 이 눈치 없는 분들도 결국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본인도 많이 있겠죠.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눈치 없으니까 넌 편해서 좋겠다. 네. 사실 그냥 이렇게 그냥 저희도 너 눈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눈치를 잘 못 보는 눈치가 없는 분들이 또 그걸로 그게 쌓여서 겪는 또 심리적인 어려움, 그로 인한 뭐 상담을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3: 일단 눈치가 없으신 분들의 이 표현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네, 네 그 억울해하시거나,
2: 억울하다. 네,
3: 그리고 화가 많거나 두 개 중에 네,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셨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준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나는 뭐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또 몰라주냐라고 해서 오히려 화를 또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고.
2: 그래 확실히 눈치 없는 분들이 억울하다는 얘기랑 네, 화를 좀 많이 내신다. 뭐 우리도 억울할 네.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네. 있지만 좀 그런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네요.
3: 그렇죠. 네. 네. 사실 상담자 분들 중에서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2: 상담을 네. 하시는 분들 네. 중에 네.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네. 많다.
3: 네. 네, 근데 이제 수련 과정을 통해서 그 눈치를 본다라는 게 본인한테 얼마나 좋은 장점인지를 알게 되시면서
2: 아 그렇네. 네,
3: 그거를 가지고 되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2: 그렇지. 아니, 상담하시는 네. 분이 눈치 없으면 못할 거야.
3: 그냥
2: 너무 대범해 상담하시는 분이. 네. 아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 좀 소심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네. 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큰 인물 참 안 나오는 전공이다. 아, 요즘 우리가 달랑 4명 모였다고 지금 전체 심리학자들을 욕볼 수는 없죠. 아, 이 질문 하나씩 드려볼게요. 정말 저는 예, 아, 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심리학자로서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리고 변한다면 어디서 안 변한다면 어디서 이윤영 교수님부터 먼저
0: 네. 예, 학습 심리학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이 사람 변하냐 변하지 않냐의 질문은 이 사람이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변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계속 바뀌지만 환경이 작용이나 뭐 다른 이유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약간
2: 반전이 있네요. 네. 이은영 교수님 저역지 답변에 반전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네. 자체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세요.
4: 그 심리학에서 결정론과 목적론이라는 용어로 이제 요 주제를 표현을 하는데 결정론 쪽에 있는 그 입장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고 유전의 영향을 받고 또 학습으로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이런 내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참 바뀌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죠. 이제 목적론적 입장은 그렇게 바뀌기 힘들지만 이 사람이 살면서 설정하는 어떤 내 삶의 목적, 목표에 따라서 그런 굉장히 바꾸기 힘든 부분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목적론을 좀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어떤 굉장히 안 바뀌는 부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를 바꾸게 만들었던 거는 이제 목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사람은 바꿀 수 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의외로 정치적인 답변을. 조소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그 학부 때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칠판에 적어주신 게 생각이 났어요. 심리학은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뀌지 않는 부분은

0: 사람의 고유한 특성. 네. 근데 바뀌지 않는 부분은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사회와 상호작용해 나가는 방법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가장 나답게 살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나답게.
0: 네, 근데 나답게 산다라는 거는 원래 나의 그 고유의 본질적인 거는 그대로 지켜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공격성이 많은 사람인데 그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1: 잠깐만, 공격성이 많으세요?
0: 그건 아니죠. 자꾸 예시가 이루어가네요. 네. 근데 이 공격성을 표현하는 방법. 공격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의 고유한 특성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와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그 방법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한마디만 네. 수정해도 돼요?
1: 그럼요.
3: 예, 지금 약간
4: 예, 예, 예, 예, 예, 너무 나, 내가 너무 본질. 예.
2: 저는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그것을 드러내는 양상은. 모양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공격성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공격성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서 훨씬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가 이 그 사람들이 본성을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마치 넛지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 한 두 바퀴 더 돌면 답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심리학을 공부했다라는 건 사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적잖아요, 수가. 네네. 사실 그래서 사실 심리학을 공부한 지금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공 중에 하나가 됐지만 사실 공부하면서 사실 내가 무슨 생각하게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를 점쳐봐라 뭐 정말 다양한 질문들 그중에 또 어떤 질문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좀 어이없는 질문들도 많이 하셨고 이랬는데 심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예. 심리학은 어떤 학문이고 이런 정도의 미래가 있다. 어떤 미래가 있다. 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요새 심리학 참고하는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거든요.
2: 예, 심리학을 이 약간 학문을 쓸모로 따지는 건 조금 자칫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예, 그래도 심리학은 정말로 쓸모 있는 학문이다. 저희 이제 제 동기들이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저같이 끝까지 심리학을 쭉 전공한 사람보다 이 사회에 진출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대부분 그렇죠.
2: 예, 그런 사람들은 이한테 물어보면 심리학의 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다. 혹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방법들을 좀 더 잘 파악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남을 알게 되는 그런 방법들은 잘 모르겠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틀들은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나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사실 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사회학을 했어야죠. 심리학은 이제 나에게 도움이 네. 되는 학문이다라는 그런 네. 이기적인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1: 예. 웃으면 안 됩니다.
2: 충분히 도움이 되는 훌륭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한명더 계시죠.
5: 요새 이제 AI도 너무나 빨리 발달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컴퓨터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간의 그런 영역이 점점 기계나 인공지능에서 대체가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인간에 대한 호기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계속해서 중요한 학문이고 오히려 이제 미래의 학문으로서 새롭게 다시 한번 조망이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1: 조성 교수님.
0: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심리학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게 부끄러우면 네. 저희는 뭐가 됩니까?
0: 뭔가 너무 네. 몇 년 안 살았는데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심리학을 그 학문 정의로는 다학대적 학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쉽게 말해서 문어발다리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그거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가 뭘 원하든지 간에 다 모든 게 다 될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이 저는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심리학 예전에 제 생각에 심리학을 해서 뭐 그냥 어떤

0: 전공을 특히 살리지 않아도 아까 이제 이윤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거를 해도 심리학 전공 지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보는 시선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사실 저는 그 세상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1: 사실 AI가 이제 우리 인류의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학문을 사실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도 또 행운이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 인간 모두가 우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굳이 심리학으로 제안하지 않아도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드려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도로 쌀쌀한데요. 오후에는 서울 23도, 광주가 2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연휴의 시작이라 일찍부터 서울 시내 고속도로 밀립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하월곡에서 신내나들목으로 정체고 강변북로 성산에서 동작대교까지 구리 방향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청담대교 지나서 사고 차량 서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광명교에서 금천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진입하면 서서울요금소 또 매송휴게소에서 차량 모아졌고요.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구간 정체입니다. 최주연입니다.
2: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3: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4: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9월 미국 고용지표로 10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0.40포인트 0.49% 오른 51,176.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3% 상승한 7,722.7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19% 오른 27,190.8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합의된 내용은 양국이 공동 발표한 팩트시트에 명시된 것이 전부라며 해당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내 시중은행들을 겨냥한 AI 기반으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적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수사대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이버 해킹 공격의 피해 상황과 공격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AI가 스스로 은행 보안망의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설계하는 중국어 기반의 자율형 침투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DMZ 지뢰 폭발을 두고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측은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 이견 해소를 위해 대화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의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0.3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첫항이라고 불리는 첫차를 운행할 땐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만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실 텐데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마다 참 성실하시다 느끼죠. 저는 아직도 새벽 출근이 힘든데 성실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쉽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던데 참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그래서 전 새벽 어머님, 아버님들을 존경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

0: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점검하겠습니다. 내일 폐막을 하는데 아주 일찍부터 역대 최악의 대회라는 혹평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프랑스로 갑니다.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상원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사상 처음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평일에 JB 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 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 정치 JB 타임즈.
3: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휘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 초빙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자, 1부는 아시안게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참 별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5: 네,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뭐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례가 일단 가장 먼저 화제가 됐었죠.
3: 네.
5: 한국 축구 대표팀을 태운 버스가 축구장이 아니라 야구장으로 갔고요. 한국 농구 대표팀은 결승전 당일에 버스가 안 와서 훈련도 못 하고 결승 경기에 바로 들어가야 했죠.
3: 맞아요.
5: 애국가 대신에 북한의 애국가가 나오는 일도 있었고 선수촌의 식단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정말 국제대회에서는 보기 드문 구설들이 쏟아졌는데 사실 국제대회에서 뭐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대회마다 이제 논란이 있었죠. 예컨대 도쿄올림픽 때에는 골판지 침대가 또 좀 화제가 됐었고
3: 이번에도 숙소 문제가 좀 있긴 있었죠.
5: 네. 그리고 파리올림픽 때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그 선수들이 너무 고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은 이런 논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운영 미숙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습니다.
3: 폐막식이 내일이잖아요, 일요일.
5: 네.
3: 여기서는 뭐 사고 안 나겠죠, 설마?
5: 뭐 일단은 이게 개막식도 그렇지만 사고가 나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0: 네, 지금 상황에서
1: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죠.
2: 관중 수를 보더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1: 관중 수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일본 분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 집에서 케이블 TV를 다 끊어가지고.
2: 그러니까 아, 그랬어요?
1: 예, 왜냐면 구독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보려면 검증파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지금 TBS가 방송을 하는데 TBS는 개막전도 중계를 안 하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일본 선수들 나오는 경기만 몇 개 보여주고 나머진 다 유료 채널로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볼 기회도 없고 그렇게 굳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인 관심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고요.
2: 네.
1: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사실 이런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가문의 영광, 국가의 영광 이런 거였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이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그걸 잘 치르면 이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제대회들이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국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건물도 짓고 뭐 하는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 국가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뭐 크루즈에도 재우고 뭐 여기저기 분산해서 재운 게 이 선수촌을 짓거나 이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우린 돈을 최대한 줄이겠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분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근데 실제로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를 그 프랑스계 행사 전문기업의 일본 법인한테 맡겨줬단 말이에요. 일괄 위탁을 했어요. 근데 발주할 때 비용이 원래 우리 돈으로 한 6,030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 위탁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확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 돈으로 한 1,200억 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금액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1,200억 원 정도의 서비스나 대회 운영 관련 시스템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숙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의 어떤 피드백이 오지 않을 거라는 이 일본 정부의 판단 그리고 조직위에서도 우리가 대충 준비해도 국민은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 어떤 운영 미숙 논란으로 이어졌고 제가 찾아보다가 일본의 이번에 이 아시안 게임 홍보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되게 유명한 방송인인데 그 방송인이 자기 홍보대사를 맡았는데도 솔직히 자기한테 홍보대사 섭외가 왔을 때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잘 몰랐다라고 홍보대사가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여지죠. 네.
1: 그리고 또 어제 일본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서 하는 이런 큰 국가 행사들을 주로 이제 댄스라는 이벤트 회사가 광고회사, 광고 대행사가 이제 주로 맡아서 총괄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입찰 담합 때문에 벌금을 크게 맞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입찰을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프랑스 계열의 회사 대행사에다 맡기고 이렇게 경험 있던 회사들이 아니라 다 이런 큰 대회를 해보지 않은 작은 여러 기업들에게 이제 이걸 나눠서 위탁을 하면서 지방 정부에서 충분히 이거를 컨트롤도 못하고 이제 경험 없는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2: 이게 속칭 납품과 후려치기했다는 결과.
1: 그렇죠.
2: 야, 이게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0: 그렇죠.
2: 그러니까 천 몇백억이 지금 그 저기 후려치기 당한 거잖아요.
0: 네, 1,200억 원 정도가.
2: 그러면 그만큼 네. 운영 요원이라든지 네. 운영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지금 이 조직위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선수랑 관계자가 한 15,000명 정도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종 참가 규모를 보니까 17,000명으로 늘면서 이게 운영 체계 부담이 커졌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규모로 봤을 때는 2,000명 규모거든요. 2,000명 규모를 자기네들이 지금 감당을 못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후려치기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축소된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2: 그런데

0: 애당초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때는 뭔가 좀 그래도 이게 될 것 같은 거 유치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왜 갑자기 이렇게 확 태세가 돌변이 돼버렸을까?
1: 일단 그 도쿄 올림픽 때 그때 당시가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서 개최가 되기도 했고
0: 예.
1: 되게 힘들게 도쿄 올림픽을 사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게 국제 대회에서 가장 큰 국제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벌어 그 수입 투입한 만큼 아웃풋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엑스포가 있었죠. 엑스포는 더 사실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속된 어떤 국제 행사에 대한 투자의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비용도 축소하고
0: 그러면 유치를 하지 말든지.
1: 그렇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이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는 어떤 그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저기 그 이 선수들 숙소 같은 경우도 뭐 분양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나왔다지만 우리나라 저 선수촌 아파트라고 이름 붙인 거 되게 비싸요.
2: 성공적이죠.
1: 성공적이죠.
0: 우리나라는 네. 그죠.
1: 네. 아니, 그리고 좋은 자재들 네. 쓴다고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2: 올림픽 아파트.
0: 아 그럼 분양하면 되지 뭐가 문제고. 아 일본은 아파트 싫어하나 일본인들은? 네.
2: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그게 이제 위험 부담으로 가져오게 되니까 건설비나 이런 것들이 초기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이게 지방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스킴을 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비용을 줄일까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부터 이제 목표였고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때나 일본 선거를 보면 일본이 디지털화가 되게 늦다. 그래서 선거를 할 때도 직접 수기를 하고
1: 네.
0: 코로나 때도 보면 집계도 뭐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1: 그렇죠.
0: 뭐 얘기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아니 운행 버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디지털화하면 그냥 착오가 발생할 수 없는데 나온 거 보니까 아 저게 디지털화가 좀 더뎌서 저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디지털화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일본은 굉장한 행정강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행정강국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진 같은 재난들이 워낙 많았고 그때마다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행정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해왔던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정력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행정강국이라는 이 일본의 이미지 자체가 이번 일로 굉장히 깎여 들어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가 지금 그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다 보니
0: 거기서 변수가 이게 있었죠. 유치할 때 없었던 변수 전쟁.
1: 전쟁도 있고요.
0: 전쟁. 그에 따라서 어떤 건설 어떤 뭐 자재 이런 것들이 폭등 뭐
1: 그렇죠.
0: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행정력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0: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원성이 엄청나죠.
1: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는 네.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인도의 한 배드민턴 선수가 이번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놓고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경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이게 운영 미숙이 심하니까. 그리고
0: 네.
1: 태국 선수촌에서는 이번 아시안 게임을 두고 혼란스러운 의자 돌리기 게임 같다. 왜냐하면 그 숙소 때문에. 숙소가 모자라서 계속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의자 돌리기 게임 같다라고 했고 이 한 중국 기자는 일본 현지 기자한테 약간 따지듯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니네가 보여줬던 지금까지 보여줬던 오모테나시 그러니까 일본의 손님 환대 문화 이거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칸 스포츠 기자가 말을 못했다고 대답을. 우리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선수 어느 종목이었죠? 어제 경기를 끝냈어요. 근데 이제 그 귀국편은 내일 저녁대로 잡혀 있어. 근데 숙소 돌려야 되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새벽에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까지 어디가 있느냐.
1: 공항에.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나고야 지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실패한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평소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시안 게임을 잘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0: 그러니까 애당초 일본 국내에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1: 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예 이걸 포기하고 사실

0: 그냥 이 아시안 게임 개최를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 이거를
1: 반납을 하고
0: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이거를 입찰 안 했으면 되는데 뭐 일단 따오긴 따왔고 해야 되니까 했다가 이제 욕만 많이 먹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 참 국제적으로 민폐를 지금 엄청 끼쳐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네.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잔치한다고 불러놓고. 네. 그죠?
0: 네. 물 준 거예요.
1: 맹물에다 그냥 밥 말아 준 거잖아요. 그냥
0: 맞아요.
1: 이게.
0: 네.
2: 젓가락 한 짝만 주고.
1: 국수도 아니고.
0: 아마도 역대 최악의 아시안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현지 언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1: 근데 그러면 지자체 말고 네. 일본 중앙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없어요?
0: 지금 중앙 정부에서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1: 아예 언급도 안 해요?
0: 많이 하지 않아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그거 말고도 뭐 지금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이제 근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제대회 하면서 국제대회 한다고 현안들을 신경 안 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럼.
0: 근데 지금 다카지 총리나 뭐 이제 내각에서는 사실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 그 일본 언론들은 이제 참담하다. 그래서 이게 사상 최악의 대회고. 이게 쇠퇴하는 일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랑해온 완벽주의나 오모테나시 이런 게 다 사라진 게 아니야. 우리 다음부터 또 국제대회 유치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해줄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는 그럼 왜 그런가 했을 때 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덴츠가 경험이 많았던 회사가 빠지면서 업무가 분산되면서 대회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 통제할 전문가 집단이 부재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비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덴츠가 했으면 잘 됐을까 지금 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예.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그 보이스 그러니까 스카우 저거 잼버리 대회 잼버리. 유치했다가 아이고. 난리가 나갖고
0: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 엄청난 지금 정치 문제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근데 이런 정치 문제 좀 안 되는 거잖아.
0: 예. 정치 문제조차 지금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있고 제일 지금 뭐라 그럴까 그 답답한 거는 그냥 나고의 시장이에요. 네, 그분만 계속 나와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뭐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들 그거 말고는 사실상 일본 정치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갑자기 잼버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네. 이거 낮은 자세로 지금.
0: 그러니까요. 남일이 아니었네요. 네.
1: 그때 그 문제가 터진 게 저희 방송에서 시작이 된 거 아세요?
2: 그래요?
0: 그래요?
1: 그때 언론이 관심이 없었어요. 잼버리에 대해서. 그러다가. 저희가 그 잼버리 대회에 참여했던 중학생의 아버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폭로가 나온 거예요. 엉망이라고. 운영이 얼마나 부실한지고 그때 뭐 언론이 다 달라붙어 갖고 그때 취재가 된 거잖아요. 약간 자랑을 하면. 네, 네. 근데 이건 자랑할 게 아닌 게 국가적 망신이었는데.
0: 네, 그 당시에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외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되는 한국 잼버리 사태.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난 이제 센세이셔널한 사진이 나왔죠. 화장실을 청소하는 당시
1: 총리.
0: 네, 총리의 모습이 아이고야. 그걸 보는데 그걸 내가 이걸 지금 쓰고 있으면서도 참.
1: 근데 아무튼 잼버리 대회 그래도 막은 급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류의 스타들을 해갖고 공연했는데 네.
2: 그렇죠.
1: 그럼 내일 폐막식인데 이렇게 쑥스럽다고 선수를 다 쫓아내고 이러면 네. 폐막식도 되게 초라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게 그 지금 이 나고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 당국이 대충 부실하게 처리를 해도 사람들이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막식 역시 개막식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미 멀어져 있다고 판단한다면 아주 부실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1: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여기서 그 저기 번외로 뿌요뿌요란 게임 아세요?
0: 저는 드론은 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정말 11살의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정도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1: 저는 뿌요뿌요 먹는 게 있거든요.
0: 알죠.
1: 네. 그러니까 네. 언급하기보다 저는 근데 게임 있는 거 솔직히 몰랐거든요.
0: 네. 저도
1: 근데 이게 e스포츠 종목이 됐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게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로는 이게 그 세가라는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1: 세가에서 만든 거구나.
0: 네. 세가에서 예. 만든 거다 보니까 워낙 이 회사가 이제 큰 회사고 유명한 회사고 오래된 회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이거 주최국에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스포츠로 인정해야 되나 나는
1: 혹시 국제적 논쟁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0: 논쟁까지는 아닌데 좀 그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은 분명히 있어요.
2: 그 이제 올림픽에도 e스포츠를 이제 넣자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e스포츠라는 건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

0: 있잖아요. 그 옛날에
1: 종주국이죠, 우리나라가. 네,
0: 한국의 종주국이고 이제 이거를 스포츠라는 걸로 이름 붙여서 만든 게 이제 한국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e스포츠가 들어가는 걸 환영을 해 왔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그 각 국가들이 올림픽 개최할 때 자기들이 좀 유리한 종목들을 한두 개씩 밀어 넣는 건
2: 네,
0: 있어요.
2: 그래서 두 개씩 넣죠.
0: 예, 그래서 근데 들어갔는데
1: 정말 그랬대. 뿌여뿌여. 네.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보통 이제 e스포츠가 가장 논쟁이 되는 거는 다른 스포츠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몸을 쓰고. 근데 이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가 이거를 만들어서 규칙도 게임 회사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공정한 스포츠인가? 뭐 스포츠인가라는 질문도 있고 공정한 스포츠인가 이런 질문도 있어서 그 올림픽에도 여러 번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제
1: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 저기 주최할 때 저기 다방구도 종목으로 좀 넣고
2: 그렇죠.
1: 딱지치기도 좀 넣고 이래도
2: 딱지치기도 정말 예,
1: 아니 이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건데
0: 아니, 그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고 윷놀이 하자 막 이런 그 이거 뿌요뿌요 하면 윷놀이도 합시다 막 이런 네. 거 댓글로 있더라고요. 네.
2: 저는 조금 신기하게 봤던 게 버추얼 태권도였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었어요. 이게 그 VR을 쓰고 태권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는 사실 e스포츠라고 보기도 그렇고 네. 뭐 실제 경기 종목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태권도 그 세계 태권도 연맹이 더 나서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1: 우리 쪽에서
2: 왜냐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왜냐하면 이게 상대를 때리지도 않는 종목. 이긴 하지만 대신에 성별, 나이, 체력 관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이제 태권도 그러면서 태권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이 더 먼저 나서서 이거를 좀 종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이제 화제성으로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운영 미숙은 이거 화제가 아니죠. 논란이죠.
2: 그렇죠. 네.
1: 물론 잼버리 얘기니까 갑자기 네. 고개가 좀 숙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네.
1: 거기다가 지금 아이치 나고야 하면 두 군데나 붙은 거잖아. 그잖아요. 왜 이러냐 네. 이거죠.
2: 그렇죠.
1: 그러니까.
2: 그것도 일본인데.
1: 네. 아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장실의 법칙이라고 화장실을 들어갈 때의 어떤 표정과 나올 때의 표정이 다른 것처럼 유치할 때는 아 이게 좀 뭐가 좀 되겠다라고서 유치를 했는데 과정에 전쟁 터지고 이거 저거 보니까 돈 들어가네. 그래갖고 싹 태도 돌변한 거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2: 네,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정리해도 되는 거죠?
2: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후려치기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선전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 치면서 1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 MBC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합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 대한당이 약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4: 네. 이 프랑스가 지난달 27일에 상원선거를 치렀는데 여기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마린 르펜이 이끌고 있죠. 국민연합이 9명을 새로 당선시키면서 상원의석 총 12석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10석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고요. 상원의원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 장, 뭐 지역구 국회의원 이런 선거인단이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3: 아, 간선입니까?
4: 네, 간선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전국적인 지지율을 높였다라는 것보다는 이 국민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더 많은 조직적 인 세력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국민연합이 제도권 정치에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3: 근데 오히려 간선제인데 이렇게 그 성과가 좋았던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5: 여기 주로 선거인단으로 들어가는 게 지방의회 의원들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공화당 다수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는 에릭 시오티라고 공화당에 있다가 국민전선이랑 연대해야 된다고 나와서 따로 당을 만든 당이 있거든요. UDR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랑 같이 선거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유리한 부분을 나눠서
3: 그렇게 해서
5: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거기 없이도 사실은 12석으로 교섭단체가 되고 여기가 2석을 얻어가지고 이제 14석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간선제로 되고 공화당이 지지해 있는 데서도 이제 극우 전선이 틈을 찾아내고 선거 연합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교섭단체가 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이게 더 진입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나치의 집권 과정을 보면 나치도 사실은 국민투표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어떤 그 큰 투표를 그렇죠.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워낙에 혼란성이 심하다 보니까 엄청난 다당제였고 예를 들면 기존 정당이 오히려 나치당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이러면서 공간을 열어줬고 그리고 결국 집권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프랑스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에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화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3: 그러니까.
5: 네, 나머지 정당들이 절대로 이 극우 정당과는 연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미 이제 이탈한 정당이 UDR이 여기 연합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 독일의 지난 경우에 작센 아날트에서도 봤듯이 거기도 과반수는 못 얻었지만 지금 그 BSV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정당들이 이전에는 유럽 정치에서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배제되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제도권화로 들어오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이 기존에 있었던 방화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할
3: 그러니까
5: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네. 봐야 되는
5: 그렇습니다.
3: 거죠.
5: 그렇죠.
3: 그런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프랑스 내년에 대선도 있나요?
4: 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대선 1차 투표가 있는데요. 예. 이 국민연합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결과였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투표에서 35에서 36%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결과고 2위하고 비교하면은 18%포인트 앞선 결과예요. 상당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원에서도 약진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이미 일찌감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독일 다룰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런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유럽 전역에 충격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럽의 급진 우파들이 사기가 굉장히 또 치솟을 수 있죠.
3: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0: 있죠.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지금 상원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유대랭 공화당 우파 연합. 예. 이런 데서 자기들을 일정하게 저기 뭐냐면 떡고물 떨어지는 거 기대를 하면서 연합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보통은 프랑스에서 이제 르펜이 사실 아버지 르펜까지 해가지고 결선을 세 번 갔는데 다

0: 르펜이 결선에서 누구랑 붙어도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의 연합의 후보들이 지금은 이제 멜랑숑이랑 그 필리프가 그 다음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들이 이기는 경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워낙 이게 이제 르펜이 그동안 있으면서 계속 해온 게 제도권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아주 극단적인 말을 자기들이 피하고 정상적인 정당처럼 활동하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독일의 그 대한당 같은 경우에는 르펜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쟤네 같은
1: 저 정도는 아니다.
0: 저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1: 어. 왜냐하면 독일 대한당은 예. 독일 내에서도 예. 그 정당들이 손을 치는 정도니까. 예.
0: 그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민 문제, 난민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런 점에서 엄청 저기 하원은 이미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대선에서도 지금 이제 과연 르펜이 결선에 갔을 때 결선에 가는 건 아마 당연한 거고 결선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가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2: 국민연합이 독일 대한당 그렇게 되면 딱 그거네. 아들 부시가 트럼프 대하듯하는.
0: 그렇죠.
1: 네 맞아요.
2: 난 재우고 달라.
0: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2: 뭐야 뭐 이런.
1: 저 정도는 아니야. 나를 같은 취급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2: 네. 딱 그런 거네. 자 독일 상황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1: 네, 독일에서는 이번에 그 베를린 주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회 선거가 계속해서 이제 있는 슈퍼 선거
2: 그러니까
1: 순차적으로 있는 네. 이번에는 베를린 주의회 선거였고 여기서 좌파당이 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2: 좌파?
1: 네.
2: 여기서는?
1: 네, 여기서는 좌파당인데 좌파당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 이제. 45세 여성 엘리프 에랄프라는 여성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조란 맘단이 미국 뉴욕시장하고 비슷한 어떤 급진적인 주거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베를린의 맘단이라고 많이 소개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2: 베를린에 오면 주거 문제가 참 많이 따라온
1: 저희가 다 주택사회화를 다뤘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 좌파당이 주택사회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반면에 중도나 중도나 아니면 우파 쪽에 그 좌파 쪽에서도 이거를 좀 많이 경계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게 훨씬 더 많거나 이게 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좌파당이 이번 9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이 주택 문제를 두고 연방정부랑 지방정부가 충돌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그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된 거죠.
2: 그래요?
1: 네, 그거를 맨 앞에 내세운 그런 공약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2: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맘단이로 불린다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 일단 키르케 출신의 이민자 딸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또 2017년에 좌파당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주의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좌파당 자체가 원래 베를린이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중도 진보 성향의 그 정당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좌파당이 지금 베를린에서 일당이 오르기는 처음이거든요.
2: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1: 거의 비슷합니다.
2: 결이 거의
1: 네,
2: 같다고
1: 네,
2: 보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맘단이라고 불리는 게 뭐 여러 가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맘단이랑 이 사람들이 선거 전에 뉴욕에 가서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그 맘단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선거 캠페인 같은 거를 그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캠페인들을 독일에 적용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효과를 보고 국제적인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시장이 되면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이게 여기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작센 할랜드보다 훨씬 네. 적기 때문에 연립 정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된다면 이제 첫 번째 터키계 시장 첫 번째 그 좌파계 시장이 되는 거고요. 이분은 되게 그 행보가 되게 화려한 옷차림, 문신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
2: 아 그래요?
0: 예,
2: 그래서 거의 뭐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
0: 예,
2: 그런 거예요.
0: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약간 수수하게 혹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런 이제 행동으로 선거 때도 이제 그 많이 알려졌고요. 독일에 이제 튀르키예계 이민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을 포지션하기에는 이제 자기를 이민자의 자녀. 그래서 독일은 원래는 나 같은 사람은 시장이 될 수 없는 곳인데. 우리도 그걸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튀르키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많은 지지를
2: 지금 저희 제작진이 사진 올려준 거 보니까 그냥 수수하게 잠바 입고 얘기하는
0: 뭐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정장하지 않고 그냥 뭐 잠바 입고 다니고 티셔츠 입고 다니고
1: 근데 이
2: 그런 게 뭐가 화려하다는 거예요?
1: 이게 화려한 거죠.
0: 네.
1: 이게 정장은

0: 입고 예. 이제 구두를 신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 화려한 큰 귀걸이에 큰 예. 목걸이에 되게 자유로운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이게 수수하다기보다는
1: 예. 저는 그래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0: 거 그런 게 아니고 자유로운
2: 되게 친근한 이미지. 친근한 그렇죠. 이미지입니다.
1: 그럼 화려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 모해했잖아 지금.
0: 근데 지금 뭐 중도나 뭐 우냐 좌냐를 떠나서 네. 지금 막 전 세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수하다기보다는 네. 편안한 옷차림 네.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대중 앞에 서는 모습들.
1: 네, 잠바를 점포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근데 저는 이번에 독일 선거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베를린 이 좌파 시장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는데 저는 같은 날 했던 그 메클렌부르크 포메른이라는 동독 지역인데 여기 선거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어디가 이겼는데?
2: 여기는 동독 지역인데 여기도 그 AfD가 이겼습니다. 그 대한당이 대한당이 다수석이 됐고 더 놀라운 건 여기가 최대우가 그 기민당이 처음으로 5% 이하를 얻어서. 아예 의석에 못 얻었어요. 한 석도.
1: 우리나라는 3% 봉쇄 조항이 있는데 예, 독일은 5%?
2: 5% 예, 봉쇄 조항이 있어서 의회 진입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1: 이야, 그 정도예요?
2: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점점 더 동독은 거의 이렇게 이제 대한당이 지지세가 더 강고해지고 있고 이렇게 도시 지역은 차마 대한당은 못 찍고 이제
1: 근데 제가 여기서 새끼를 빠져 하나 여쭤볼 예. 게 있는데 노스텔지어라고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고향 향수 네. 뭐 이런 건데 독일의 이제 그 동쪽을 뜻하는 게 독일어는 이스트가 아니라 오스트라면서요. 네. 그래서 구 동독 시절을 그리워하는 걸로 해서 오스텔지어라고 네. 하는 이 정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게 통일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 이전 동독대의 삶보다 더 못한 이게 되면서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이런 정서가 있고 그게 이제 오스텔지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동독 지역에서 극우가 활개치는 그 정서적 바탕에 이게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2: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되게 낙후돼 있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통일이 되면 정치적인 통일이 항상 그 시민의 통합까지를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동독 지역의 입장에선 그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고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서독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것 같고 지역도 낙후돼 있고 심지어 이민자들한테는 우리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정서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2: 그 진짜 독일은 이게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더 강하게 갖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작산 아날트주의 그 대한당 당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독일의 과거의 향수들을 이용해서 옛날식 오토바이를 막 몰고 다니고
1: 아까 그랬어요.
2: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극우 정당들이 다시 옛날의 동독을
1: 그렇죠.
2: 예, 다시 상기시키는 걸 아예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0: 이 좌파당이 이번에 베를린 승리한 좌파당이 사실 그 예전 동독에서 그 오스틀지어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회주의 통일당을 일부 계승한 이제 정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독 지역에서 굉장히 좀 그 주요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 대한당이 너무 최근에 득세를 하면서 굉장히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틀지어가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 좌파당이 다시 이 독일 대한당을 꺾고 올라올 수 있었냐면 이 오스틀지어를 다시 강조를 하는과 동시에 이전에는 평화나 뭐 사회적 평등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면 완전 민생 포퓰리즘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1: 네.
0: 의제 자체를.
2: 집세
0: 그럼 집세 문제, 뭐 임대료 폭리 단속 이렇게 아예 생활 밀착형 공약들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스틀지어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이제 잘 살아볼 수 있지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동독 지역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던 좌파당이 또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마리 르펜도 여성이고. 베를린에서 선거를 이끈 좌파당의 지금 리더도 여성이고 여성의 약진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0: 여성의 약진이 예전에는 이게 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저희가 앞으로 다룰 뭐 모로코도 그렇지만 이 여성들이 나와서 여성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일은 사실상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 쉽게 말하면 젠더 문제를 내걸고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정치적 승리를 거둔 건 아니다.
0: 네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또 유럽 내에서 여성의 여성 정치인들의 약진은 계속 나올 거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젠더리스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1: 그러면 모로코의 여성 정치는 누구예요? 그 얘기까지 마저 하죠 그러면.
0: 아 모로코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 이번에 지난 23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1등을 차지한 실내 현대당 소속의 파티마 에자라 엘만수라. 라는 인물입니다. 원래 마라케시 시장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네. 이 마라 엘만수리 총리가 이제 새로 이끌 이 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 총리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뭐 기사들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많긴 하지만 모로코 정치에서 물론 처음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랍권 전체에서 보면은 지금 엘만수리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 아랍권이라는 게 참 그죠. 아랍권에서 여성 총리.
0: 그렇죠. 저, 이거는 대단한 튀니지 이후에 처음이에요. 튀니지에서만 2명 나왔거든요.
1: 파키스탄에서 이제 부토 총리가 있긴 했어요. 여성 총리가.
0: 네. 근데 그게 그나마 모로코가 아랍 국가 중에서는 여성 인권 문제가 좀 잘 다뤄졌던 국가이긴 하나 여기는 여전히 일부 다처제가 있는 국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도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된 이 인물도 본인이 여성의 인권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총리가 이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여성으로서의 뭔가 이런 걸 강조해서 지금 정치적 수반에 오르는 일들은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죠.
2: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극우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어떤 그런 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의 권리도 인정하고 뭐 다 하는 데다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 뭐 이런 게 강하고
1: 그런 용 그렇게
2: 예. 모로코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번 봐야 되는 게 여기도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젠지 시위가 작년이죠. 젠지 시위가 엄청나게 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물가 오르고 청년 실업 심각하고 또 그때 특히 화났던 건 아까 우리 아시안 게임이랑도 연결되는데 모로코가 그 아프리칸 컵 그 축구 그 네. 개최하고 그다음에 30년에 월드컵 개최하고 이러면서 경기장에다 돈을 엄청 썼어요. 근데 이제 모로코는 병원도 모자라고 기본적인 복지도 안 돼 있는데 거기 뭐 축구하겠다고 거기다 돈을 그렇게 쓰냐 이러면서 이제 젠지들이 화를 냈고 그래서 이제 전임 총리도 그래서 이제 나는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젠지 운동들이라는 게 보통 구심점이 없고 기존의 정당이랑 연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기존의 집권 정당은 물러나게 했지만 새로 들어온 건 다시 또 왕당파 승리한 정당에 속해 있는 정당 자체가 왕의 원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정통 이슬람보다는 개혁적인 이슬람을 하겠다고 만든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젠지 청년들이 대부분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서 거부를 하고
0: 투표율이 네. 굉장히 낮았습니다.
2: 투표율 자체도 되게 낮았고
0: 38% 정도. 네.
2: 그리고 18세, 24세 여기는 선거인 명부 등록을 따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 18세, 24세 인구가 한 뭐 10몇 프로가 되는데 실제로 등록한 사람은 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런 시위 이후에 엄청난 탄압을 당하고 아직도 감금돼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정치를 바꾸는 데는 오히려 더 냉소적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점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모로코의 독특한 그러니까 모로코 정치에서 독특한 점은 축구가 굉장히 큰 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 그래요?
0: 이번에 엘만수리 지명자가 당선될 수 어쨌든 지명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당이 사실 큰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1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명이 된 건데 그러면 이 당은 뭐 때문에 1등을 했을까 1위를 했을까. 선거 직전에 모로코 축구연맹 회장이 이 당에 입당을 합니다. 선거 직전
1: 그게 그렇게 영향
0: 엄청난 카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로코 축구 연맹 회장이 2000년대 뭐 초반부터
1: 근데 한편 이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 2002년 월드컵 후에 대한 축구 협회장이 대선에 출마했었으니까
0: 네,
1: 따지고
0: 그렇죠.
1: 보면 뭐 그렇네. 예. 네,
0: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보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훨씬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운 좋게 이 사람을 자기 당으로 영입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1: 그럼 이 사람을 총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사실

0: 깜짝 이 사람이 더 어떻게는 영향력이 그래, 있는 사람.
1: 그래서 깜짝 그 외신들이 약간 뭐 놀라운 결정, 그러니까 왕이 결정하거든요. 그
2: 아, 총리 지명을
0: 지명을요.
1: 그 승리한 정당의 총리를 왕이 지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예상을 잘 안 했던 분을 이제 왕으로 아니, 총리로 지명해서 깜짝 놀랐다.
2: 선거 승리 정당의 당수가 그냥 자동으로 총리 되는 게 아니에요?
1: 그게 아니고 왕이
0: 지명을 하는
1: 지명한다.
0: 네.
2: 그래요?
0: 지명하는데 그나마 좀 이 여성이고 그리고 이 여성이 이번에 지명이 된 이 엘만수리가 정치적 행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총리로 지명되기에 부족하진 않다라는 평가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대중적 지지도가 높으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대중적 지지도는 사실상 이 모로코 축구 연맹 회장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축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무부에서 일하면서 예산 담당 과장을 또 담당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어허, 그래서 국왕이 왜 다른 사람을 지명했지라는 어떤 얘기들도 나온 거죠.
2: 근데 모로코가 역대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았나?
1: 꽤 좋습니다.
0: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국가로선 처음으로 4강 진출 성공.
2: 네. 아, 4강 갔었네 그때.
0: 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네, 국민적 영웅이 되셨습니다. 이 모로코 축구 연맹 회장.
1: 이번에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꽤 잘했던 걸로 기억나요.
2: 네.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러면 총리가 되더라도 가시밭길이네요 결국은.
0: 뭐 특히 저희 뭐 세우타 관련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네. 이런 사태도 많이 이제 지금 해결을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그 청년층의 불안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가 굉장히 많고 어쨌든 2030년에 또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프라 준비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2: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종 젠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젠지가 정치 역학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 큰 흐름이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인도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바퀴벌레 당
2: 있고.
0: 네, 다뤘었죠.
2: 그렇죠.
1: 와, 그 네팔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2: 맞아요.
1: 그 총리 당선되고 그랬는데 이 이제 과연 얼마나 현실 세계에서 그 힘이 계속 이어질지는 그러니까 모로코도 사실은 이제 이 선거 결과는 젠지들의 젠지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는 안 했지만 어쨌든 젠지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집권당이 이제 패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으로 전환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한번 이 젠지 특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왜 이런 현상이 나든가 나라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이건 좀 정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과제로 남겨두고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나...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3: 권용주
2: 강다솜의
3: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1: MBC 생활정보. 생활 속 전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콘센트 사용부터 살펴봐야 하죠. 하나의 멀티탭에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여러 개 연결하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히터나 전열기구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제품은 가능하면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고 전격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플러그가 헐겁거나 변색되고 뜨거워졌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간 외출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처럼 꺼주세요. 문어발식 사용 줄이시고 전격 용량 꼭 확인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인데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13일 만에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발사합니다.

0: 맞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 등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현실화하면 양국 모두의 윈윈이 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 모두의 긍정적인 발전이고 이런 투자들이 결실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 발표 내용에 간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현지 시간 2일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미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데 합의했고 이 중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 협력에 배정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주사 SK지분 9,440억 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SK는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이 주식 165만 3,924주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으며 최 회장은 이로써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재산 분할액 9,44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현재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변동됩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순수 가솔린차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6도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존 컨스터블 같은 영국 화가의 풍경화엔 구름이 참 멋진데요. 해양성 기후에다 바람이 많은 덕분이기도 하죠. 나이덕 시인도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그 구름에 매혹됐는데 웬걸? 한국에 돌아와 보니 우리나라 구름도 역시나 못지않게 근사하더라. 그래서 알았다죠. 아, 그땐 안식년이라 하늘을 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건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볼 시간과 마음이었구나. 하늘이 처음 열린 개천절, 그 김에 고개를 들어서 좀 오래 바라볼까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추석 연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0: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1: 아, 이번 주뿐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도 한글날 휴일이거든요. 황금 연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우 좋아. 연휴 놀러 가야죠.
1: 어, 어디 가세요?
0: 충남 태안에서 시작해서 숲길 따라서 동쪽으로 그냥 걸어볼랍니다.
1: 그 동서 트레일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네, 맞아요. 충남 태안군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한반도 허리가로 지르는 총 849km의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인데 32개 구간이 시범 개통하다니까 또 가봐야죠.
1: 이 길 위에 마련된 대피소 30곳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기억에 남는 가을 여행 될 것 같습니다.
0: 자,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 권영주 광다섬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The Grassroots의 Let's Live for Today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올데코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 추가로 주자는 취지의 새 공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연말까지 단속이 강화되는 교통법규 관련 내용 그리고 중국 저가 공세에 휘청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이야기 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 국토부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이 어디까지 왔는지 직접 담당자가 출연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자동차 구매 상담 다 환영입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 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12: 권용주
11: 강다솜의
1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1: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오늘 심도 있는 이야기, 전기차 추가 보조금 이야기라고요?
13: 심도 있습니다. 상당히 깊어요. 지금 전기자동차 살 때 구매 보조금을 중앙정부도 주고 자치단체도 주고 있잖아요.
11: 네.
13: 세금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대당 한 400만 원 정도 더 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두를 주는 게 아니라
11: 네.
13: 국내에서 생산된 차종에만.
11: 아.
13: 네, 쉽게 말하면 국산 생산.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요청사항인데 국회도 최근에 이제 판을 좀 깔아주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IRA 도입했었고 유럽도 빗장 걸어 잠그니까 우리도 안방에 울다리 쳐야 되는 거 아니냐.
11: 그쵸.
13: 이런 논리입니다. 특히 국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GM 한국 사업장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면 르노 공장이 있잖아요.
11: 네네.
13: 이런 외국계 자본이 한국 공장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들 기막힌 당근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의 목소리는 뭐냐면
11: 네.
13: 대당 400만 원 주잖아요.
11: 그렇죠.
13: 이게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상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돈 주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언가 기술 개발하고 제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보다 돈 주니까 요거 그냥 우리가 꿀꺽 하고 독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차 생산 세액 공제를 외치는 이유는 이제 분명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중국산에 잠식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나 BYD가 대부분 다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11: 그렇죠.
13: 그리고 실제 올해 상반기에 봤더니 국내에 판매된 중국산 전기차가 무려 7만 대 가깝습니다.
11: 아이고.
13: 이게 지난해 대비 178% 증가한 거예요.
11: 많이 올랐네요.
13: 많이 정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차 판매가 더 위축돼서 결과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기차 우리나라에만 파냐.
11: 그렇지 않죠.
13: 이게 또 아니거든요.
11: 네.
13: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0: 그 상반기에 국내에 판매된 전기 승용차는 제가 한 8만 대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수출은 몇 대 했을까?
1: 수출 얼마 했을까요?
0: 15만 대 했어요. 그러니까 아? 수출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근데 수출한 국가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그중에 한 40%가 유럽이에요.
1: 그러니까
0: 유럽에다가 전기차를 열심히 수출하고 있는데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당 400만 원 보조금을 주면 수출할 때 가격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1: 그러네요.
0: 유리해 볼 때 그러겠죠. 야, 니네는 수출한테 보조금 줬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내가 니네 들어올 때 관세를 매겨주마.
1: 아하.
0: 그럼 어차피 그 돈이 관세로 나가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정부도 조금 주춤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엄연한 사실 하나 있죠. 지금의 이제 글로벌 전동화는 잠깐 유행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인데 이게 뭐 수요가 정체됐다, 속도를 조절한다 이런 말은 모두가 착시였고 어쨌든 탄소 배출 규제와 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전환기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뒤따르죠.
1: 지금이 과도기니까요.
0: 그래서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품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 전환에 필요한 R&D 인력을 재교육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투입하거나 이런 게 낫지. 자동차 회사가 1년에 돈 많이 벌면 10조씩 버는데 제가 계산해봤더니요. 이게 한 7,500억 원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거 조금 지원해준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냐. 그래서 차라리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해서 양쪽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공평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1: 들을수록 더 고민이 깊어지네요.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0월부터 교통법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위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네, 10월 1일부터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 등 신호 불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범칙금이 부과되던 이 세 가지 위반 행위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서 시행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0: 아마도 운전자들이 흔히 놓치는 게 이 방향 지시 등 깜빡이. 요거일 네. 것 같은데 언제 켜야 되나요? 정확하게.
1: 차선을 바꿀 때뿐만 아니라 좌회전, 네. 우회전, 유턴할 때도 방향지시 등을 켜야 되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방향을 바꾸려는 지점으로부터 약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약 100m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차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요. 핸들을 돌리면서 뒤늦게 켜는 게 아니라 주변 운전자가 내 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방향지시 등을 켰다고 해서 바로 차선을 바꾸시면 안 되고요. 주변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인한 뒤에 안전하게 진입해야 됩니다.
2: 얼마나 이 깜빡이를 안 키면 단속을 하겠어요. 켜지 않는 차가 정말 많다 보니까 벌점 신설까지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방향지시 등 미점 등은 운전자들의 공익신고가 특히 많은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하나인데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접수된 방향지시 등 신호 불이행 관련 공익신고가 약 150만 건에 달했습니다.
0: 150만 건.
2: 네. 엄청나게 안 키는군요.
1: 경찰은 방향지시 등 켜지 않는 행위가 다른 운전자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범칙금에 벌점까지 추가해서 기본적인 운전수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 이 방향지시 등뿐만 아니라 안전띠, 안전모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1: 네,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 등의 안전모 미착용에도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띠는 운전자뿐 아니라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탑승자가 착용해야 하고요.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경찰이 안전띠와 안전모까지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한 건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교통

0: 사고 치사율이 착용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 벌점 10점이라니까 아 뭐 깔거 10점? 라고 이제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벌점 10점을 한 번 받았다고 바로 면허 정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벌점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이 40점까지 누적되면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요. 방향지시 등이나 안전띠처럼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기본적인 운전수칙을 반복해서 어기면 범칙금뿐 아니라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깜빡이는 미리 좀 켜고 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매시고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쓰는 습관을 다시 한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이거잖아요. 나 운전하기 싫어. 그러면 버스 전용차를 한번 입원하시고 방향지시는 한번 안 켜시면 면허 정지해드리겠습니다. 아, 나 운전하기 싫어. 마음껏 하세요.
2: 네. 그렇죠. 자,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안전에는 정말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이야기예요.
0: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1: 돈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독일 자동차 경영 연구소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25곳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분석했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는데 이자와 세금을 빼기 전 이익은 16.3%나 감소했습니다.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든 건데요. 매출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도 4.4%에서 3.5%로 낮아졌고 차량 한 대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도 14% 넘게 줄었습니다.
1: 자동차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반도체는 손톱만 하는 거잖아요.
2: 네.
1: 그거 팔아가지고 80%씩 이익을 내는데 자동차 이 큰 거 팔아가지고 5% 6% 돈 남기가 너무 어렵다.
2: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게 됐어요?
0: 우선 코로나19 시기에 특수성이 사라진 영향이 좀 있는데요. 당시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만들 수 있는 차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인은 줄고 상대적으로 비싼 차와 이익이 많이 남는 차를 중심으로 판매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고 자동차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이런 효과가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와 생산이 늘었는데도 대다수 업체의 이익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코로나 이후 정상화 과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자동차 회사가 내부적으로 비용 증가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수익이 떨어졌다라고 하소연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0: 맞습니다. 자,
1: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0: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전동화 전환인데요.
1: 전동화 전환이요?
0: 네. 전기차 전환은 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지 않으면서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0: 결국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생산시설은 유지하면서 전기차 플랫폼과 배터리, 생산설비에도 동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 투자도 계속해야 해서 자동차 회사들의 고정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네.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이 없는데
0: 네.
1: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 만들라니까 전환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들의 선택인 거지 이익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까칠합니다.
2: 오늘 상당히 까칠한데요.
1: 까칠해요,
2: 아유 어깨에 과도기니까 좀 봐주고 그래봐요.
1: 안 돼요. 안 됩니다.
2: 네, 이 와중에 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자국을 넘어 유럽, 해외 등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면서 가격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 판매는 약 65%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11%까지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기준 비아디와 지리 등 중국 주요 5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에서 4% 수준입니다. 높은 이익을 남기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감수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 내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가격 경쟁이 해외 시장으로까지 번지면서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과 수익성에도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1: 이 얘기는 자동차 판매가 다시 늘어도 예전처럼 돈 많이 벌어 이런 시기는 지났다라는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판매가 늘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수익성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격 경쟁에 전동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투자, 관세, 현지 생산에 따른 비용 생산까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량만 늘어난다고 이익이 함께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예.
0: 결국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시장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생산하면서 미래 기술에 투자한 돈을 실제 판매와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가을이니까 이 노래 들을까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카 오셨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 지금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정책이 어디까지 왔는지

0: 가장 잘 얘기해 주실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 박정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각각의 단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 단계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1: 네, 그 관련 법률상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운전 자동화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중에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는 유인 자율주행차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하는데요.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제어해야 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벨 4는 레벨 4부터를 무인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벨 4는 정해진 구간 내에서 그리고 레벨 5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든 운전 작업을 수행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0: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다 레벨 2 수준에 있는 거고 레벨 3로 가면 이제 선택적으로 로봇아 네가 운전해라. 내가 할까? 이게 가능한 거고 레벨 4로 가면 나는 없어도 너 혼자 운전해라.
2: 오.
0: 이렇게 되는 거죠?
1: 아, 네. 정확합니다. 네.
0: 그럼 제가 뭐 정확하지 그럼.
2: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그 자동차들의 주행 보조는 대부분 포함이 됐잖아요. 그걸 레벨 2로 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최근 차선 유지나 차간거리 유지 기능 같은 레벨 2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테슬라 FSD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보다 과감하게 가미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꼭 필요하고요. 사고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자율주행자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고 레벨 2의 주행 보조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레벨 2의 주행 보조 기술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다 자꾸 플러스를 붙여요. 조금 더 내가 진화했어. 그러면 레벨 2 플러스.
1: 네.
0: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몇 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0: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이에요.
2: 별 다섯 개처럼 플러스 다섯 개.
0: 네 개 나옵니다. 한우 특불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주고 있는 게 로보택시가 이미 요금 받고 운행하고 있잖아요. 유상 운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게 그러면 대체 나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내가 돈 내고 이렇게 사람 택시를 탈 수 있는 거야?
1: 네.
0: 이런 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1: 예, 예,
0: 우리는 맞습니다. 어느 수준입니까?
1: 먼저 미국과 중국부터 말씀드리면 레벨 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든가
0: 네.
1: 텍사스 오스틴 뭐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우한, 뭐 상하이 이런 지역들에 다 운행을 하고 있고요.
0: 과장님 가서 타보셨어요?
1: 아, 네.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네,
0: 서프라이즈.
1: 예, 뭐 시장통을 다니면서도
0: 그러니까.
1: 그냥 안정적으로 네. 다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호출하면 운전석에 아무도 탑승 안 하는 무인 로봇택시가 그냥 오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안전벨트를 매야 딱 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자율주행 기술 트렌드는 차량에 탑재된 AI가 카메라 센서 같은 것을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주행할지 판단해서 제어까지 하는 피지컬 AI 기술로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슬라나 BYD 같은 차량 제작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구글,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포니 AI나 바이두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선도 기업이 돼서 로보택시나 로봇트럭 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도
0: 예.
1: 일부 운행 가능 구역 안에서만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운행이 가능한 레벨 5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0: 그쪽은 이제 레벨 4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네네 맞습니다.
0: 제한 구역 안에서 예. 이제 운행이 되는.
1: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레벨 3 기술 수준으로 아직 모든 자율주행차가 비상시에 운전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안전관리자가 탑승해 있고요.
0: 예.
1: 이제 레벨 4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남에서는 19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안전관리자가 탑승한 채 이제 심야 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0: 예.
1: 경주나 강릉, 청계천 같은 곳에서는 운전석과 핸들이 없는 그런 자율주행 셔틀이 안전관리자가 탑승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차이점이 이제 서울에서 운행되는 거는
1: 네네.
0: 핸들과 스티어링이 있는데 운전자만 없는 거고
1: 맞습니다.
0: 강릉이나 경주는 타보면
1: 예.
0: 감독자는 있는데 스티어링과 페달 자체가 아예 없는 거로
1: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A형이라고 저희는 필요성을
0: 그렇게 불러요?
1: 뒤 후자는 B형, C형으로

0: 그래서 허가 단계도 조금 다릅니다.
1: 나중에 섞인 뭐 AB형도 나오겠네요.
0: 그렇죠.
1: 모형이나 뭐.
0: 운전석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1: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0: 그렇게도 가능할
2: 거라고 받아주지 마세요.
1: 아, 좋아요. 리모컨도 있어요. 예, 어? 이런 공무원 쉽지 않아요.
0: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서울 상암에서는 이제 한 대의 자율주행차가 아예 이제 운전석을 비운 채로 조수석에 이제 탑승해서 레벨 4 기술을 실증하고 있어서 빠르면 연내에

0: 다양한 R&D 사업과 함께 이제 도시 단위에 자유롭게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 도시 사업을 올해 광주를 시작으로 이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프로그램이어서 그 자율주행 관련 뭐 엔지니어나 네. 실제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을 가끔 이제 초대해서 얘기를 나누거든요.
0: 네.
1: 그분들이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기술 문제가 아니다. 규제 때문에 네. 로보택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까?
0: 네.
1: 아니, 규제를 담당하시잖아요.
0: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약간 오해를 풀고 싶은데요.
1: 좀 풀어주세요.
0: 예, 예.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무인 로보택시가 운행이 가능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최근 발표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1: 예, 예.
0: 여러 요건을 갖추고 지방정부에서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면 규제 특례를 통해서 로보택시 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신청은 없고요. 아직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 국내 기술이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0: 그러니까 레벨 4 수준으로 손을 다 떼고 아예 운전석을 비운 그러니까 채로 다닐 수 있는.
1: 그렇게 운행 가능한 차가 없다.
0: 예, 그 AI 기술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례를 통해서 한정된 수량만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대규모 로보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택시업계 등과 이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인 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예. 앞서 언급하신 이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이 지난 7월에 발표가 됐잖아요.
0: 네네.
2: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0: 예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니려면요 임시 운행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1: 임시 운행 허가는 국토부로부터 받습니다.
0: 맞습니다. 국토부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1: 박정혁 과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0: 아, 예, 맞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은 이제 자율주행 AI 기업이 이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특히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운행 허가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담았고요.
1: 예, 예.
0: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무인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최소 주행 실적을 15,000km로 제시를 했고요.
1: 예, 예.
0: 실적을 쌓을 때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끄고 개입하는 개입 빈도를 160km당 1회로 제한해서 실제로 무인 운행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1: 이게 이제 그 160km를 주행할 때
0: 네.
1: 한 번 꺼가지고 네. 인간이 네. 개입하고 또 네. 160km를 자율주행이 운행하고 또 인간이 개입하고 끄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개입을 안 할수록 그 좋은 거라서
1: 안 할수록
0: 예 그러니까 뭐 수백 킬로미터를 개입률 없이
1: 그렇죠,
0: 쭉
1: 그렇죠.
0: 그냥 시스템으로만 다닐 수 있으면 그게 합격이 되는 거고
1: 그러니까 로봇의 지능이 천 네. 킬로미터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데
0: 네네.
1: 그게 제일 좋은 건데
0: 맞습니다.
1: 혹시나 안 되면 인간이 네. 개입할 때 160km에 한 번 정도 개입하는 거는
0: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1: 그래 내가 너의 지능 정도는
0: 네.
1: 똑똑하구나 네. 라고 인정을 해줄게
2: 그 맞습니다.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인정해 줄게
0: 맞습니다.
1: 이게 이제 지능이 이제 재지능이거든요.
0: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없더라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원격 관제 인력을 갖추도록 했고요. 운행 중인 차량의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해서 필요시에 원격 지원이라든가 비상정지 같은 대응을 하도록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정지를 통해서 차량이 멈추면 또 2차 사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따라서 차량이 더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대응 인력이 즉시 현장에 도착해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점도 담았습니다.
1: 이게 이러겠네.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2: 네.
1: 경기도 포천을 가는데
2: 네.
1: 서울에서
2: 네.
1: 갑자기 얘가 고장나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2: 그럼요.
1: 사람이 가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2: 그렇죠.
0: 맞습니다. 현장.
1: 우리 상암동에 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너 포천 가가지고 저거 이동시켜. 그럼
2: 아니
1: 내
2: 근처에
1: 봐서.
2: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예. 하지 않을까요?
0: 예, 근처에 현장 관리자를 네. 의무화한 겁니다.
1: 아니 그러니까 근처 네. 현장 관리자가 전국에 네.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그 ODD라고 운행 가는 구역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차가.
1: 그러니까 그 구역을 제한해 줬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 안에서.
0: 그 구역에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몇 킬로 반경에.
1: 제가 예. 갈 뻔했네요.
2: 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실까요?
0: 예. 제 와이프랑 이제 추억이 담긴 곡인데요.
1: 아, 그래요?
0: 네. 에고 에고 아파트먼트의 넥스트.

0: To You라는 곡 신청하고 싶습니다.
1: 어떤 추억이 담겼나요?
0: 저희 연애할 때 네. 이제 뭐 같이
2: 예, 그래요. 요
0: 내용을 뭐 가사 내용 같은 거를 뭐 적어서 엽서도 보내고. 예, 대본 없는 내용.
1: 로맨틱하신데.
2: 그래, 순종파야.
1: 엽서를 쓰셨대요.
2: 그러니까. 역시 박정혁 과장입니다.
1: 네, 과장님 아내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에고 아파트먼트 넥스트 유.

0: 에고 아파트먼트의 넥스트 유 들었습니다. 국토부 자율주행 정책과 박정혁 과장과 함께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있나요? 그럼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1: 네. 현재 이제 광주광역시 전역을 실증도시로 지정해서 연내에 200대의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2: 네.
1: 예, 도시 전역이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돼서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정부와 자율주행 AI 기업, 그리고 차량 제작사, 플랫폼사, 보험사 등의 참여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실증 준비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 그 200대가 연내에 투입 예정인데
1: 맞습니다.
2: 아직 연내잖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2: 지금 투입됩니까?
1: 한창 개조 작업에 좀 있고요.
2: 아,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네.
2: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을 AI 개발에다가 주고 네. 거기다가 열심히 지금 지능을 심는 중이로군요.
1: 맞습니다. 센서와 뭐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뭐 이런 것들.
2: 제조사가 인빌트로 만들어도 될 텐데.
1: 기존 차량 제작 에 더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이제 양산형에 네. 좀 가까울 수 있어서요.
2: 그런데 이제 이때 저도 이제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택시가.
1: 네.
2: 그러면 이제 현지 지역에 그 동네에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도 사실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잖아요.
1: 네.
2: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1: 네, 맞습니다. 그 기술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0: 국민적,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제 택시업계 같은 운수업계랑 자율주행 업계가 상생하는 모델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시지만
1: 네.
0: 자율주행 기업과 플랫폼 업계 그리고 운수업계가 협력해가지고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로봇택시에 대해서 기술 협력과 뭐 재정 협력을 하고 공동 운영하는 모델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이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해봐야 할 일이 참 많아질 것
2: 그러니까요.
1: 같은데 향후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좀 확대될 계획은 있나요?
0: 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광주를 포함한 5개에서 6개 도시에 총 3천 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도록 실증도시
2: 도시 어디입니까?
0: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2: 누설 해주세요.
0: 그럼 제 잡혀가고요. 그래서 그 이를 위해서 이제 대폭 확대된 정부 예산안이 9월 초에 이미 발표가 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공모 방안은 이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올해 말쯤에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예. 그 지금 우리가 로봇택시나 뭐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이제 오셨으니까 그 대표적으로 실증도시나 이런 거 외에 무언가 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0: 예. 저희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네. 저희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최근에 기존 버스나 택시에 대한 대안으로 승객이 차량을 호출하면 원하는 경로에 실시간으로 배차되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요즘 자치단체에서 많이들 도입하더군요.
0: 네네네. 네. 이게 이제 DRT라고도 그러니까. 줄여서 부르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이 DRT와 접목시켜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율주행 DLT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신도시, 벽지 같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심야 새벽 시간에 교통 취약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과 시간대에 국내 자율주행 AI 기술을 활용해서 DRT를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국민의 보편적인 이동권도 보장하고
2: 예.
0: 예, 무인으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전자를 구하기 힘든 지역까지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이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 그러니까 이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할 때 항상 적자를
0: 네,
2: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2: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예. 운행 자체가 어렵죠.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예. 사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자율주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2: 그러니까.
1: 계신 분들은 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0: 예.
1: 자, 끝으로 자율주행을 기다리고 있는 온 국민에게 지금 듣고 계십니다.
2: 예.
1: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2: 5,216만 명입니다.
0: 알겠습니다.
2: 너무 구체적인가요 숫자가? 그중에 교통약자는 1,452만 명입니다.
0: 예, 세계에서 키웠습니다.
2: 네.
0: 예. 국토교통부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나 이제 자율주행 DRT 도입을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이 실증을 넘어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 예.
0: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차근차근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로에 많은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될 텐데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다할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마도 저도 그 강하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마 네. 교통 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1: 네.
2: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동 네. 좋지예요.
1: 그럼요. 네. 엄청 반갑고 기다려지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1: 아마 박정혁 과장님이 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어깨가 무거워. 네.
1: 자, 지금까지 국토부 자율주행 정책과 박정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디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시 들을 수 있어요.
2: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1: 855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남편이 결혼 전에 아버님이 타던 차 2000년식 SM520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과 함께 했으니 저희 가족 역사의 차입니다. 이름은 네 발로였어요. 네 발로 저희를 태워주니까요. 차가 오래돼서 라디오도 안 나오고 테이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 2018년에 보내줬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 가족 모두 차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1: 18살 때 보내줬군요. 네 발로 간다고 네 발로. 이름 재밌네요. 네 발로 네 발로.
2: 근데 아마 아들 결혼하고 아버지가 자동차를 물려주신 것 같죠?
1: 아무래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 차가 꼭 필요하잖아요.
2: 자, 꼭 필요하지만 사실 선뜻 사긴 비싼 게 자동차니까 아버님 아마 큰 결단 하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도 인생 첫 차 보내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8577님은 아버님이 물려주신 차였으니까 마음이 더 섭섭했겠네요.
2: 내 말로는 두 세대를 걸친 추억이 있는 차입니다. 8557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곡 들을게요. 예.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골라봤습니다.
1: 2호는 10인데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2: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탄도미사일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 15번째이자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지뢰 폭발로 인해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라면서